정치적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관련 사건 등으로 해킹 피해가 공식화된 곳으로 이 가운데 일부 은행은 AI 에이전트를 이용한 외부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개천절인 오늘 서울 숭례문 앞에서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집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 당원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국방안보, 사법독립, 정부 실책 등에 대해 규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 측이 부산국제영화제 일정과 극장 무대 인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쿠프는 어제 SNS를 통해 다음 주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과 오는 7일로 예정된 야외 무대 인사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는 영화와 관련된 현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행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키려 한 플라이 두바이 부기장이 과거 급진적 이념 성향에 대한 우려로 오만에서 비행 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 2일 소식통을 인용해 이 조종사가 비행 금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이후 아랍에미리트 항공사인 플라이 두바이에 채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공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보안 실패로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며 노동시장의 둔화 조짐을 보였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노동통계국은 9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달에 비해 2만 9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8만 4천 명을 크게 밑도는 수치입니다. 직전 두 달의 고용 지표도 하향 조정돼 7월 고용은 2만 1천 명 증가해서 만 명 감소로 8월 고용은 16만 2천 명 증가해서 13만 3천 명 증가 로 수정됐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 10도 안팎으로 쌀쌀하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5도 이하까지 내려가겠고 특히 강원 높은 산지에 얼음이 어는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성공예감 별책 프로.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프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시장에 자유를 주자, 그러면 모두가 번영할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오랜 약속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사실은 또 녹록지 않습니다. 불평등, 양극화, 또 독점이라는 이 거대한 벽에 부딪힐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별책 프로그램에서는 얼마 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이죠. 데런 아세모글루가 쓴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KBS 서영민 기자가 함께 읽어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사실 데런 아세모글루가 노벨 경제학상 받기 전에 별책 브록으로 예전에 한번 한 적 있고.
1: 맞습니다.
0: 권력과 진보라는 네. 책. 이번에는 이제 노벨 경제학상 받은 다음에 또 한번 이 책을 갖고 오셨어요.
1: 네. 사실은 어떤 학자들의 책은 나오면 아, 재미가 없어 보여도 읽어봐야 되는데 라는 책들이 있는데 네. 아마 이 책이 약간 그런 부류가 아닐까 싶어요. 자유주의. 아우 그렇게 재미있는 느낌 아니잖아요. 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아니라면 이런 제목의 책을 들춰보지도 않았을 텐데 아하.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 뭐 이렇게 책 얘기를 하면 그렇게 끌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읽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작들을 읽어봤을 때 결코 가볍지 않은 내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 시대를 좀 더 넓게 조망하는 대가의 시각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여겨지는 제목이어서 어떤 면에서는 끌리지 않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꼭 읽어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읽어보니 아 역시 이 대가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아 이 지점에서 이 이야기가 좀 흡인력이 있을 수 있구나 또는 아 이 학자는 이런 식으로 쓰니까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겠는걸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0: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또 특히 제 서영민 기자가 최근에 뉴스 리포트 할 때
1: 네.
0: 이 저자의 말, 이 책을 또 인용을 했어요.
1: 네. 이 책에 보면요. 뭐 이 현상 진단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파트가 있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트가 두 개예요.
0: 네.
1: AI를 규제하든지 아니면 좀 누르든지 아니면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든지 해서 네. 좀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옮겨야 한다. 이게 메인 가장 큰 줄거리고요. 다른 하나의 줄거리는 소셜미디어를 규제해야 된다예요. 소셜미디어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망치고 있고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종류의 가장 영향력 있는 소셜미디어들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독자들이 아니면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보게 만드는 방식 이걸 포기하게 해야 된다. 알고리즘을 못 쓰게 해야 된다. 순차적으로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종류의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조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다.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사실은 필터 버블 공간 안에서 살게 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하고
0: 그쵸.
1: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하고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내 진영 안에서도 가장 자극적이고 가장 극단적으로 진영 논리를 밀고 간 주장이 가장 많이 노출되게 하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고 가장 이용자가 오래 머물게 만드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은 거기서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빅테크의 이익을 위해서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그 알고리즘에 노출된 이용자들은 좀 더 민주주의에서 한쪽 진영의 논리만을 보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가 좀 더 잘 기능하게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어찌 보면 여러분들도 뭐 지하철 타보시면 버스 타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다들 핸드폰 보고 있어요.
0: 그렇죠.
1: 핸드폰에 무엇을 보느냐. 요즘은 짧은 영상 쇼츠를 많이 보는데 쇼츠 아니면 유튜브 영상 네.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보는데 그거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넘기면 내가 가장
0: 좋아하는 것만
1: 좋아한다고 이 알고리즘이 판단하는 것만 보여주고 좋아하는 것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이어서 조금 지루해도 조금 졸려도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컨텐츠만 띄워주거든요. 요게 지금 우리 세상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민주주의 그렇죠. 차원에서는 문제가 불러일으켜지는데 이걸 그대로 둘 것이냐라고 하기 때문에 의외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소셜미디어를 매우 강력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0: 그래서 그런가 이 책의 저자 아세모글루 교수가 자유주의가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1: 네. 이게 사실은 이 책의 전반부는 자유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유주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게 우리 인류 문명의 진보를 어떻게 뒤에서 이렇게 밀어주었는지 이런 종류의 정치학적인 분석이 많아요. 네. 어느 정도는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아 이게 그래도 이 양반은 경제학 박사지 그리고 회귀 분석하고 숫자 다루고 데이터 다루던 사람이지 정치학 전문가는 아닌데 이 사람한테 꼭 이 얘기를 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잠깐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이 자유주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서냐 네. 진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진보가 무엇이냐 아세모글루의 정의가 있겠죠. 아세모글루의 정의에서 진보는 아주 단적으로 말하면 평균 실질 임금의 상승입니다.
0: 경제적인 진보 프로그레스
1: 네. 1인당 그 웨이지라고 부른 셀러리 말고 웨이지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 웨이지라는 단어를 쓴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는 노동 육체적인 어떤 일의 대가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다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근데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 공리주의라는 것과 자유주의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바탕을 이루는 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고 민주주의의 다수결이 그런 겁니다. 아, 그런 거고 또 이익도 그렇게 산정을 하면서 아, 발전해 왔습니다. 아, 무슨 뜻이냐면 이

0: 부가 많은데 GDP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늘어난 GDP가 늘어난다는 자체가 진보이냐? 아, 물론 이건 중요한 진보입니다. 아, 그게 바로 국가는 왜 어떻게 실패하는가에 대해서 다루어왔던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저작
1: 네.
0: 그리고 직전에 소개해드렸던 권력과 진보 어떻게 하면 이 진보가 지속되게 만들 수 있느냐 기량 권력이 있어야 그래서 뭔가를 독점하고 뭔가를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종류의 경제적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사회 전체에 그 이익이 퍼지고 퍼질 때만이 사회가 동의하는 가운데에서 그 진보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일부 소수만 그 이익을 다 가져간다면 이를테면 권위주의 정부라면 그 잠깐 성장할 수는 있어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장은 어떤 포용적인 제도 이 포용적인 제도가 꼭 진보적인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일 수도 있는 게 사적 소유를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적 소유가 인정되는 가운데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다는 그런 종류의 인센티브 구조도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자유주의적이고 시장적인 거죠. 이 네. 바탕이 이루어진 가운데 그 다음에 이 만들어진 부를 최대한 많은 사람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종류의 그 어떤 사회 구조가 형성이 돼야 그 진보가 지속된다. 그게 산업혁명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투쟁을 통해서 그 파이를 나누어온 결과이고 2차 대전 이후에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부르는 시대에 노동자들이 제조업에서 많이 생산되는 가치를 공평하지는 않더라도 최대한 노동자가 많이 분배를 받았고 그런 과정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민주주의도 많은 사람들이 그 성장의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지속될 수 있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떻지?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시대라는 건 한 최소한 3, 40년 전부터 시작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1: 네.
0: 3, 40년 전부터 시작된 시대는 후기 자본주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이른바 말하고 있는 아니면 뭐 레이건이나 대처 같은 사람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그동안 너무 노동자들과 너무 많이 나눠가지고 파업이 일상화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가 생산성이 발전이 안 되고 그래서 성장이 더디니까 어떻게 하면 성장을 더할 수 있을까 아 이제부터는 노동자에게 좀 적게 주고 모든 걸 좀 민영화하고 국가가 다 하지 말고 시장의 힘에 맡기자는 흐름에 따라서 갔던 그 길 자동화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세계화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근데 그게 분명히 결국 자본주의 차원에서는 어떤 돌파구가 되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부를 독점되게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의 소수의 집단에 이렇게 몰아가게 만드는 상황으로 갔다. 그 상황이 그 이후로도 계속 닷컴버블 이후로도 계속됐고 그 뒤에 AI 시대가 오니까 그 상황이 더 가속화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아세무글루는 AI 시대를 어떤 혁명적인 하나의 변화로 보지 않고 후기 자본주의 시대가 시작된 이후에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더 가속화시키는 하나의 기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거 지금 옳지 않은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가 왜 우리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통찰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1: 역설적으로 자유민주주의 또 자유시장 경제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렸을수록 뭐 독과점이라든지 기득권층이 더 확고해진다라든지 양극화가 심해진다라든지 그 부작용은 또 불가피하게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기득권층은 또 어떻게 기득권이 됐고 그걸 또 어떻게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가 이 관점은 어떻습니까?
0: 아 지금 우리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근데 그 이거 뭔가 세상이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하는데 저도 상당히 동의하는데 근데 이 상황에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한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최근에 뉴스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 우리 메모리가 미래인데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가 앞으로 훨씬 더 많이 팔릴 거고 올해보다 내년 실적이 더 좋을 거고 아마도 그 내년 실적은 그 후년 실적은 더 좋을 텐데 왜 주가는 이 모양이지? 불안하기도 하고 시장이 불안해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불안하고 투자한 나는 속이 상하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 않으니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저기 있다고 해서 저 미래를 향해 베팅을 했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있는 불안함이 한 군데 있습니다.
1: 네.
0: 다른 하나의 불안은 최근에

0: 그 AI 회사들이 던지는 종류의 공포감입니다. 사실은 추석 때 한 유명 유튜브 그 채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유명 인사들이 나와서 한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AI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의 직업은 없어질 것이고 육체적인 노동 정도가 노동이 남을 것이고 아니면 육체적인 행위 같은 것들이 남을 것이고 우리는 일해봐야 AI보다는 잘하기 힘들 것이고 그리고 AI가 어쩌면 저 인간들은 이 한정된 전기를 가지고 AI를 돌리는데 우리는 굉장히 핵융합이나 아니면 인류의 미래를 위한 그 어떤 바이오, 제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생산적으로 노력하는데 인간들은 보니까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딸깍해서 영상 만들어줘. 아니면 자기들 아무 쓸모없는 3D 영상 만들어서 그거 쇼츠로 만들면서 넘기고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AI의 입장에서 어느 순간 AI가 정말 자의식을 가지고 보게 된다면 저런 인간들이 필요할까? 혹은 저런 인간들이 자꾸 비생산적인 부분에 AI를 쓰게 놔둬야 할까? 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최근에 그 엔트로픽을 나온 한 콕스 연구원이 한 말 10년 안에 AI가 치명적인 인체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인류가 멸종될 수도 있다 하는 종류의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디스토피아 서사가 있죠. 그런 디스토피아 서사가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픽의 CEO도 그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고
1: 그렇죠.
0: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인터넷을 AI들이 통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도 하고 있고 다른 AI 회사들도 정말 위험합니다. 조금 천천히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그런 사람들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진심 아니면 이 말이 의미는 나중에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우린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내 직업이 정말 없어지나? 아니면 10년 뒤 우리 애들은 정말 일을 익혀볼 기회도 없이 일을 할 기회를 박탈당하나? 우리 애들은 뭐하고 살지? 미래는 어떻게 되지? 아니면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멸종까지 오나? 이런 두려움이 실제로 생겨나고 있어요. 최근 한 몇 주 사이에 그 두려움이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불안 속을 살고 있어요.
1: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
0: 네, 근데 이 불안을 AI 시대의 의제로 삼아야 하나? 에 대해서 이 아세모글루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문제인가? 우리가 지금 AI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서사가 이 투자 사이클 그리고 여기에 베팅한 우리가 돈을 벌 것이냐 말 것이냐 혹은 인간이 멸종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가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건 우리의 운명은 정해져 있어 라는 종류의 숙명론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AI는 피할 수 없고 AI가 발전되면 우리는 직업이 없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 방향으로 베팅을 해야 되는데 베팅을 한 것도 이익을 보지 못하니 불안하고 그러니까 미래는 정해져 있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종류의 우리에게 주체적인 어떤 선택권은 없다.
1: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간다.
0: 네.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작가는 국가가 어떻게 성공했느냐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그 뒤로도 그 국가의 성공을 지속해서 이어가려고 하면 이건 기술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혁신에 의해서 인간이 진보하고 잘 살아지는 게 아니고 그 혁신을 인간이 잘 이용하려고 노력했고 싸웠고 그 과정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지금의 진보가 있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AI가 이끄는 대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어라는 서사가 당연히 이 사람한테는 옳지 않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게 진보로 향하는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질문을 던지는 게 AI를 어떻게 하면 우리 인류의 진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태가 되는 우리가 주체가 되는 종류의 세상을 한번 그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1: AI에 휩쓸려 갈 게 아니라.
0: 네.
1: 근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과연 빈부격차가 줄어들 것이냐? 과거 뭐 IT 대기업들이 이끌어왔던 것처럼 기득권과 어떤 좀 빈곤층 혹은 평범한 사람들의 양극화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냐? 아니면 AI가 그걸 조금 더 완화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지점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우리 세상의 흐름 아니면 경제적인 세상의 흐름을 보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세상으로 가왔잖아. 그리고 이걸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어리석은 생각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작가도 쭉 지난 한 3, 40년간의 경제적 흐름을 보면 이걸 간단하게 요약하면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세상입니다. 미국 안에서도 아니면 우리나라 안에서도 이 새로운 시대에 빨리 적응하는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 아니면 실리콘밸리에서

0: 성장이 더 중요해지고 점점 더 성장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짜내는 성장. 짜내는 성장은 쿠팡이나 아마존이 하고 있는 성장입니다. 인간의 노동을 좀 더 시간 단위로 쪼개고 그리고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감시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 노동의 효율을 조금이라도 한 톨이라도 더 짜내고 그리고 인간보다는 로봇에 의지하고 그리고 로봇에 의지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노동자의 인건비가 비싸다면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로 가고 처음에는 한국으로도 왔어요. 그 애플이 처음에는 아이맥을 만들 때는 한국에서 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보다 더 나은 선택지가 없을까 하다가 대만도 가보고 대만에 갔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아, 저 중국이야 하고 중국으로 와서 중국에서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중국에 간 게 아닙니다. 애플이 좀 더 싼 노동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괜찮은 노동을 찾아서 전 세계를 이동하다 보니 미국의 노동자들은 소외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패자가 됐죠. 근데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이 패자들의 목소리는 그렇게 주목받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의 패자들은 왜 주목받았냐? 이들이 백인이고 그동안 중산층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를 이끄는 중추였기 때문이고 인구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고 특히 미국의 투표 시스템이 주별로 선거인단제를 유지하는데 인구는 적지만 일렉토럴 보트 차원에서는 의미가 있는 주들에서 패자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이고 그게 미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었고 포퓰리즘을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포퓰리즘이 현실 정치의 권력을 차지하게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에서만 벌어진 일인가요? 영국에서 브렉시트는 왜 일어났습니까? 역시 미국과 똑같습니다. 패배한 런던이 아닌 지역의 거의 대부분의 영국 사람들은 세계화나 금융화로 인해서 이익을 본 게 없어요. 그랬는데 자꾸 이 런던 사람들은 이게 좋다고 하고 EU가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EU가 생기면서 계속 이민자들만 들어오고 외국 물건이 관세 없이 들어와서 우리 다 죽였는데 무슨 소리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패자들이 의미 있는 볼륨으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볼륨으로 크기 때문에 포퓰리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국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탈리아는 이미 극우적인 정권이 잡고 있고 그렇죠. 독일도 지금 AfD 새로운 극우 세력이 점점 세를 넓혀가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건 패자들이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시장에서 일어난 일을 승복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 경향이 조금 약한 편이긴 해요.
1: 하죠.
0: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전체적으로 보면 성장이 매우 강하거든요. 특히 반도체 부문에서 성장이 매우 강하고 특히 제조업도 중국이 아닌 대안을 찾으면 거의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나라는 성장이 있고 노동자들에게 그 성장의 과실이 적긴 하지만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이번에도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너무 과하게 분배하는 거 아니냐 싶을 정도로 그 성장의 과실을 가져가요. 노동자들이 몇만 노동자들이 다른 경우도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그래서 아직은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지만 안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의 분노를 한번 들어보세요. 매우 이 서사 구조가 흡사합니다. 서구 극우 세력의 창궐하고 우리나라 20, 30대의 분노에는 비슷한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에서 얻어먹을 게 없는 상황. 우리는 수도권으로 와야만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여기로 와서 구하는 직장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임금이 많지 않아요. 소수의 정규직을 제외하면 그렇게 안정적이지도 않고 근데 매일 아침 콩나물시루 같은 지하철에서 계속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돈은 못 벌는데 월세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전세 구하기는 너무 힘들어지고 그런데 저기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은 집도 있고 그 집의 가격은 매년 억 단위로 불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정규직이고 걱정 없고 아이도 낳고 잘 사는데 나는 아무리 대충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내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혹은 아이를 낳고 살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하는 근데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아직은 소수이기 때문에 정치지형 전체를 뒤흔드는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 상황이 확대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는 종류의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70년대 이후, 80년대 이후, 90년대, 2000년대, 10년대, 현재에 와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 현상은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이 패자가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고립되고 이 패자의 위치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면서 준비하면서 아세모글루의 이야기는
1: 네.
0: 산업혁명 당시에

0: 러다이트 운동이나 아니면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극우 정권의 크기가 커지는 현상, 네. 아니면 극우적인 움직임이 커지는 현상, 이거하고 다 있습니다. 사실 제가 딱 떠오른 영화가 하나 있어요. 브렉시트 상황을 다룬 컴버배치 유명한 배우가 네. 나오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브렉시트 제목이 그건데 거기 보면 이 컴버배치가 브렉시트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상당히 영리한 포퓰리스트 역할을 하죠. 근데 그때 구호가 뭐냐면 브렉시트 우리는 익숙하지 않지만 그 영화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호 하나가 등장합니다. Take back control. 통제를 되찾아오자. 그러니까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이 우리 노동자들이 아니면 그동안 패배해왔던 우리가 다시 주도권을 행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요게 호응을 얻고 브렉시트 찬성해서 영국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ake back control. 이게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던지는 그 많은 그 시장에서 이익을 보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미 다수가 됐다는 얘기니까요. 브렉시트가 통과됐다는 것. 혹은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됐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트럼프가 다 이겨버렸다라는 것에 의미하는 것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제력을 되찾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조금 더 과감한 정책도 좋아. 여튼 통제력을 되찾아와야 돼. 시장이 저대로 계속하게 되면 나는 계속 패자가 될 거야 하는 종류의 울림, 목소리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우리 세상이 이렇게 된 거다.
1: 그러니까 뭐든지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면 그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또 나올 수밖에 없죠. 세상의 흐름이라는 게. 근데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독점이 너무 결과만 보고 나쁘게 해석하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이제 결과적으로 독과점을 챙긴 기업들도 엄청난 투자를 통해서 또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또 시장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독과점 기업 경쟁력을 입증하면서 살아남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또 반론을 펼칠 수도 있거든요.
0: 진보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주 공평하게 이 아세모글루의 관점 말고 네. 전반적인 경제 흐름의 관점에서 보자면 80년대 90년대 이후에 일어났던 시장화 민영화가 결국은 자본주의를 구했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것들 불러오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성장은 하지 않는 그리고 고용도 나아지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고착화되면서 우리 잘하면 이거 사회 전체 시스템이 흔들리겠는데 하던 그 상황을 구해준 것도 바로 이런 종류의 시장화 흐름이거든요. 조금 공평하게 보자면 아니 그건 우리가 선택한 거라기보다는 그 길밖에 없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빅테크 회사들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고 혁신을 했기 때문에 맨 앞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맨 앞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로 비판받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AI 역시 결국은 이게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이야기죠. 다만 이 학자는 자신에게 노벨상을 안겨준 연구가 이 성장과 이 진보가 어떻게 하면 100년, 200년 지속되느냐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의 방향에 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그건 성장 방향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게 계속해서 인간의 진보로 이어지려면 이 경제적 성장이 민주주의의 자유주의의 흐름을 뒤틀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너무 심하게 뒤틀어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나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가 만나는 지점에서 지금 건강하지 않고 위험한 상황에 왔어요라는 경고를 계속하는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사이에 가장 많이 지금 그 점점 팽배해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인상이라고 한다면 일론 머스크는 위대해. 혹은 스티브 잡스는 대단해. 다른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그리고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메타가 한동안 좀 침울했었는데 최근에 또 막 그 뜨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AI 에이전트의 세계를 열어가고 있다는 판단을 받으면서 주가가 그러니까 바로 주가가 반등해서 엄청 메타 주가도 올랐습니다. 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우리가 계속 하게 되는 생각은 아 역시 천재가 먹여 살리는 거야. 아 이 저 천재들이 우리 아무 의미 없는 몇천 몇만 명보다 인류의 존속 차원에서는 더 중요해 라는 종류의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한 선택, 그 사람들이 일군 기업, 성과 같은 걸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아세모 글루는 이런 상황 역시 많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주도권을 소수의 어쩌면 5명, 10명 사이에 되는 그 사람에게 몰아주게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문제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 따라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때 역시 자유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게 옳다 그르다가 아닙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작동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수가 이익을 다 가져가고 소수가 모든 혁신을 다 가져가는데도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으면 결국은 그 소수가 이끌어가는 세상이 되는데 소수가 이끌어가는 세상에는 동의하지 않는 다수가 반드시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정말 그 사람들이 모든 면에서 현자냐 철학자냐 아니면 특수한 어떤 아주 좁은 범위의 지식에 고도화되어 있는 과학자냐 그런 종류의 과학자들에게 우리 인류의 운명 아니면 인류의 나아갈 길을 다 맡기는 것은 옳으냐에 대해서 토론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토론의 결과 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결론을 내는 프로세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가 지속할 수 있고 그래야 장기적인 성장이 지속할 수 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1: 설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실 대론 아세모글루가 이야기하는 게 자유민주주의를 뭐 어떻게 엎어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아마 고민일 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좀 공적인 개입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건데
0: 네.
1: 과연 그 어느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사실 그게 되게 어려운 지점 아닌가요?
0: 여기가 어려운 지점입니다. 네. 사실은 그 이코노미스트지 주간지 영국 주간지인데 최근에 아세모 글루를 아주 혹평하는 기사를 썼어요.
1: 그래요?
0: 혹평. 말 그대로 이 양반은 너무 과대평가되는 건지도 몰라. 정말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혹평입니다. 이 사람의 연구 중에서는 반론도 많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는 가장 믿기 어려운 게 기술 혁신을 약간 좀 편향되게 보는 것 같은 느낌. 특히 AI에 있어서는 AI가 혁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혁신의 생산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왜냐하면 2024년에 썼던 논문에 AI는 10년에 걸쳐서 1% 정도의 추가 성장을 하게 할 것이다. 추가 성장 효과가 별로 없다고 본 거예요. 본인조차도 이 연구에 대해서는 최근에 나온 유튜브의 영상을 보니까 그때 나 틀렸어요. 나 에이전트 AI가 나오기 전에 얘기해요. 에이전트 AI 이후로는 정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는 합니다. 근데 굉장히 공격을 받았고 혹평을 받았고 그러면서 여기 억울하다고 이코노미스트지에 반론 보내가지고 반론을 실어서 당신 도대체 몇 명한테 얘기를 들은 거야. 그리고 나에게 반론이 있다는 게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수정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반박하거나 수용하거나 하면서 좀 더 밝혀나가면 되는 문제인데 왜 나를 이렇게 편향되게 비판하는가라는 반론까지 막 펼치고 막 아주 뜨거웠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지금 서구 학계에서 아니면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좀 진보적이라는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세모 글루의 입장에서는 노동 친화적인 성장 아니면 노동자와 함께 가는 성장 이게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근데 스티글리츠라고 또 다른 경제학상을 받은 학자가 네.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진보를 위한 AI 아젠다가 필요하다라는 글을 또 실었어요. 그 내용에 보면 AI가 지금대로 가면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위험하다고 하는 것들이 이 경제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진보 이념에 따라서 얘기한다기보다는 네. 이렇게 가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라는 종류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티글리츠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자면 이 사람은 왜 이게 지속 불가능하다고 보냐면 만약에 AI가 진짜 혁신적이라고 생각해봐. 일단 이 사람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아요. 역시. 근데 AI가 진짜 혁신적이라면 직업이 없어질 거야. 직업이 없어진데 AI는 더 많이 생산하겠지. 근데 더 많이 생산했는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없으면 사람들은 덜 살 거야. 그러면 도대체 이 더 많이 생산된 건 어떻게 되지? 거시 경제적으로 이게 지탱 가능해? 닷컴 버블이나 아니면 2007년에 부동산 버블이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이어졌거든요.
1: 네.
0: 이런 버블도 세계 경제는 감당해내지 못했는데 만약에 이 AI로 엄청나게 생산한 것들이 소비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거시경제가 지속 가능해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이념 재앙이 있죠. 약간 진보적일 겁니다. 미국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근저에는 경제적으로 지속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던지는 경제학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AI로 인해 직업이 없어지는데 지속적인 성장이 된다는 신기루 같은 말을 하지 마세요. 결국은 실질 임금이 높아져야 되고 이 높아진 실질 임금을 가진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는 성장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써야 성장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AI가 계속해서 뭐 토큰을 생산해내고 토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값어치를 지불한다고 그 자체로 성장이 다 될 수 없어요. 그거는 산업의 한 일부분일 뿐이고 이게 다 파급이 돼야 돼요.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이나 아니면은 진보적인 미국의 경제학자들이 아주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노벨상을 탄 두 사람의 얘기만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이 AI 시대를 피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저것이 진보이고 인간은 직업을 잃을 것이고 우리 인류 문명은 위기를 맞을 것이고 어쩌면 AI가 인간이 지구에 필요 없다고 여기게 될 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상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상상력은 이 AI 시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간이 좀 더 많은 이익을 골고루 나눌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 그 설계를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이건 정치적인 힘이죠. 정치적인 힘이 어떻게 작용해야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해야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을 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이건 그 브렉시트를 했던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를 그대로 따올 수 있습니다. 테이크 백 컨트롤이라고 했잖아요. 통제권을 되찾아와야 된다. 아세무 글루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통제권을 되찾아와야 됩니다. 근데 이걸 그 우매한 포퓰리스트들에 의해서 통제권이 되찾아와지면 포퓰리스트들은 사실은 그 이 왜곡된 상황이 지속돼야 정권을 잡을 수 있어요. 이 왜곡된 상황이 해소되고 모두가 이렇게 부를 골고루 가지게 되면 포퓰리스트들은 존재할 수 없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나 욕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실질적인 힘은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이걸 좀 진보적인 아젠다로 모아서 조금 분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제도를 정치적인 설계를 해야 합니다라는 종류로 사람들의 의견이 모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론장에서 우리가 좀 더 건설적인 담론을 해야 해요. 그 건설적인 담론은 디스토피아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소수의 인재가 극도로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내가 여기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AI가 어떻게 하면 사회 전체에 골고루 부를 분배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라는 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그 정치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기를 통해서 해법을 도출해 나가고 이렇게 해나가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류의 대책 은 사실은 성그러요. 왜냐하면 이건 한 사람의 의견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 종류의 의미에서 해법에 너무 집중해서 읽으시기보다는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경제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이걸 자꾸 정치 논리로 끌고 들어가느냐라는 측면에서 그 지금의 현실 그래서 서구 민주주의 사회가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은 압박을 받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아마도 대한민국도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 이런 종류의 압박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종류의 미래를 예견하게 만들어주는 요 대목에 집중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
1: 그러니까 단 한 방에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0: 네.
1: 어떻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또 민주주의 안에서 해법을 찾아 나갈 건지 그 과정을 중시를 해야 된다.
0: 네.
1: 그러게요. 또 우리 안에서도 또 그 부작용들이 또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그 공동체주의가 시장을 지탱한다라고 강조하는 부분도 나와요. 개인주의가 아니라 공동체주의가. 글쎄요. 요즘에는 이제 막 각자 도생 이런 말 나오고 있는데
0: 네.
1: 지금 공동체주의는 어디에 얼마나 남았을까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 공동체주의라고 말하면 거창하게 보이지만
1: 네.
0: 쉽게 말하면 여럿이 모여서 좀 대화를 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한 가운데 결론을 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0: 이런 종류의 얘기입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조금 더 분석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의미 있게 하자면 그 다른 노벨상을 탄 사람 한 사람 끌고 올 수 있습니다. 네. 돌아가셨지만 오스트롬 여사 그 공동의 거버넌스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국가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그러니까 국가가 너무 힘이 세면 국가의 힘이 권위적으로 작용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다 고려할 수는 없게 되고 그리고 또 국가가 다 보살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국가의 손은 매우 거칠거든요. 중국의 경제가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섭지만 중국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키우는 문제도 많죠.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어리석은 정책도 펼치고 지금 부동산 문제가 매우 골마터져 있고 내수 경제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 위주로 중국이 전략을 확 바꾼 거거든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런데 네. 이 부동산 거품 때문에 어려운 경제 이거는 일본이 겪던 일이거든요. 이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빚잔치를 해야 돼요. 빚을 과감하게 깎고 이런 종류의 처분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중국 정부가. 왜냐? 그게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어떤 경제를 좀 더 잘 일구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아, 소련이라는 정치 체제가 왜 망했을까? 처음에는 과학적으로는 매우 미국을 위협하고 우주 정책도 먼저 하고 네. 굉장히 발전했었는데 왜 망했을까? 결국 국가의 힘은 문제가 있다는 거. 근데 시장의 힘 역시 문제가 있다는 거. 그럼 답은 어디 있느냐? 그 사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국가도 어느 정도는 작용해야 되고 시장도 어느 정도는 작용해야지만 그 사이에 사람들이 그 문제를 잘 아는 소수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서 그 문제와 답을 조금 더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좀 더 의견을 내서 그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게 오스트롬의 노벨상을 수상하게 만든 종류의 이야기거든요. 어장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쩌면 이건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응용될 수 있는 연구고 우리 인류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해법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드느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의 메커니즘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경제학은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모두가 함께 연구한다는 이 이상적이고 고리타분할 것 같은 얘기가 결국은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을 매우 많이 보고 온라인에서 많은 것이 해결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책 결정 움직임이 결국 의사 결정에 반영되고 이게 물론 좋은 면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이 소셜 미디어 아니면 온라인으로 점점 더 옮겨간 세상에서 겪게 된 일이 서로 만나지 않는 세상이 됐다.
1: 그렇죠.
0: 의견이 다르면 만나지 않고 내 관심사만 보고 있고 내 관심사만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내 관심되는 바운더리 이 범주 안에서도 가장 극적이고 가장 자극적인 의견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가 좀 더 아니면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의논하는 구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번. KBS 같은 공영 미디어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조금이라도 거리를 가질 수 있는 공론장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 영역에서 미디어가 잘해야 되는데 너네 미디어 지금 뭐 하고 있니? 맨날 무슨 그 아주 선지자적인 일론 머스크가 뭐 했다. 메타의 저커버그가 뭘 내놨다. 뭐가 뭘 내놨다. 엄청난 경제 성과가 예상된다. 아, 엔트로픽에 누가 이런 말을 했다. 이런 얘기를 너무 경마장식으로 경주보도하고 있지 않니.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 공동체가 이런 종류의 답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이런 생각, 이런 생각,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군요. 하고 소개해주면서 그 의견들이 맞부딪히면서 그럼 해법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만드는 것. 하나는 그런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I에 의해서 아니면 알고리즘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규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이게 민주주의 사회를 건강하지 않은 방향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혹은 AI가 정말 소수의 사람들 여기에 투자하는 사람들 혹은 요 AI에서 앞서 나가는 빅테크 기업들에만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당연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기는 것 같아. 그거 당연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거 지속되면은 이 성장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으면 우리 세상이 유지될 수 없거든. 계속해서 포퓰리스트들이 득세하는 가운데 소수만 돈을 벌고 포퓰리스트들의 그 득세 원인이 되는 많은 그 불만들은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 어떤 피상적인 것만 던져주면서 당장의 논란을 좀 잠재울 수도 있을 테고요. 또 정치가 그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했었고. 왜 우리가 그 관용적인 억구로 그런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토론의 장으로 나오시라. 무릎을 맞대고 머리를 맞대고 토론해보자. 근데 앞에서도 우리가 그 알고리즘의 폐해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온라인의 시대, 스마트폰의 시대, 개인화 시대, 알고리즘의 시대, 확증 편향의 시대이다 보니까 이 공동체의 역할을 하기가 더더더 힘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SNS 보지 말고 공영 미디어 중심으로 보시고 다시 신문을 펼치시라라고 하기도 참 힘들어요.
0: 그렇죠. 흘러가는 세상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겠죠. 사실 권력과 진보라는 책에서도 저 인상적이었던 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좀 써왔는데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이거 워싱턴 포스트 제호일 겁니다. 하지만 현대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빛 속에서도 고투를 겪는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그 과거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던 그 어떤 어둠의 어떤 움직임 아니면 어둠의 어떤 그 작용 속에서도 위협을 받지만 동시에 현재 인공지능이 제공하는 이 찬란한 빛 속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실은 어쩌면 이 책에서 우리가 얻어가야 할 하나의 메시지가 있다면 동의하고 이 책에는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노동자들이 잘 육체 노동자들이 이 모든 부를 공유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당장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육체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떨어져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게 잔인하고 잔혹하지만 세상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거잖아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아마도 최소한 절반 이상은 될 겁니다.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한 가지 관점이 있다면 그리고 받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인공지능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속에서 민주주의가 죽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빛이 사그라들 수도 있습니다. 요런 인식 하나는 좀 가져갈 수 있다면 여기까지는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요게 공유가 된다면 그 바탕에서 어떤 해법을 모색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AI 알고리즘의 규제일지 AI가 너무 발전 방향으로만 가지 않고 이게 인간에게 안전한 방향으로 설계될 수 있게 갈 수 있게 우리가 한번 노력해보자. 정치적으로 노력해보자.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1: 또 이게 그 자유주의라는 게 또 하나의 이념 아니겠습니까?
0: 네.
1: 근데 과연 사람들이 동일한 가치, 동일한 규범을 계속 따를 수 있을 것인가? 또 그 과정에서 아마 분명히 딜레마도 있을 거예요.
0: 당장 아세무글루가 가장 많이 받는 비판이 방금 전에 이코노미스트지가 말했던 너 논문을 너무 많이 썼는데 전부 다 엄청나게 인용되고 있지만 그중에 틀린 내용이 너무 많아 하는 종류의 공격도 있고 AI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이야 라고 보는 공격도 있지만 노벨상을 받을 당시에 흥미로웠던 그 하나의 반론 중에 하나는 그래서 너 국가가 성공하는 공식을 네가 그렇게 딱 만들어놨는데 중국은 어떡할래? 라는 질문입니다. 중국은 포용적인 제도를 가진 나라가 아닌데 포용적이기보다는 어쩌면 착취적인 구석도 굉장히 많은데 어떡할래? 라고 했을 때 아세무글루가 좀 어려워합니다. 자기의 도전적인 과제라고 인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고 포용적이고 모두가 이 성장의 과실을 나눠 가지는 게 맞다. 그리고 이게 역사적으로 아주 좋은 종류의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령과 멕시코령의 로갈레스의 엇갈린 운명을 보면 분명하다라고 하지만 중국을 보면 그런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은 어찌 보면은 소수의 엘리트가 끌고 가는 나라이고 지금 잘 가고 있다고 모두가 믿는 나라이고 하지만 아세무글루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질문 하나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다른 공간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 행복한가 혹은 자기의 가치, 자기의 가능성을 다 실현하고 있는가 이런 종류의 질문을 제한적으로 던질 수밖에 없는 건 분명합니다. 분명히

0: 아세모글루의 주장이 모두의 인정을 받거나 반론 없이 수용되는 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 또 하나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이 이제 노동자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큰 혜택은 뭐 독점 기업들, 대기업들, 기득권층. 근데 또 한편에서는 이 노동자가 항상 피해를 보는 프레임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느냐 이런 또 의구심도 있기도 하고요. 좀 노동자들의 변화를 촉구하는 부분도 있죠.
0: 네. 사실 어떤 면에서 미국의 블루컬러 노동자들은 포퓰리스트들의 포획이 되어 있었. 있다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조금 미국의 민주주의는 위태로운데 위태로운 이유는 스윙 스테이트들에 있고 이런 종류의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도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노동자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사실은 노동조합 안에 분배되는 목 그리고 노동조합이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힘을 낼 수 없는 훨씬 더 많은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현실 사회는 매우 다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의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바이든이 그 당선이 또 되려고 운동을 할 때 출마를 하려고 아직 마음을 먹고 있을 때 그때 러스트벨트에 가면 아니면 노동자 조합을 만나면 그 사이에서 큰 호응을 받지 못해요. 분명히 바이든이 좀 더 많은 종류의 그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하고 좀 더 노동 친화적인 상황을 만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왜 지금 이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는가? 뭐 경제학자들이 이상적으로 말했을 때 이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낼 수는 있지만,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분배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인가? 노동자들은 정말 공동체적인 사고와 공동체적인 어떤 마인드로 자신들의 의사결정을 하고 사회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봐야 할 구석도 분명히 있겠죠.
1: 그러게요. 고민해봐야 할 지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민주주의 속에서 우리는 또 살아가야 할 테고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이 거의 다 읽은 책이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책인데 핵심 구절
0: 네.
1: 하나를 직접 좀 낭독을 해주시겠어요?
0: 노동자를 주변화하고 일자리를 없애며 특히 비대졸 노동자들이 새로운 역량을 창출할 기회를 외면한다면 공동번영은 결국 꿈에 그칠 것이다.
1: 어떤 의미로 그 마지막 구절은 선택하신 거예요?
0: 이 책이 전반적으로 하는 얘기가 노동자를 위한 자본주의 혹은 노동자를 위한 자유민주주의 AI가 좀 더 노동자 친화적이게 되는 세상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화이트 칼라 아니고요. 노동자, 임금을 받는 그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능동적인 주체로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의미에서 이 사람들이 소외받는 사람이 아니고 복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만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우리 세상에 좀 더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만드는 AI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인류의 혁신이 그런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 아세모글루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아세모글루가 쓴 자유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책을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 읽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눈 별책부록 마칠 시간이고요.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는 다시 돌아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이찬우입니다. 저희 협회는 척수장애인 건강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란 주제로 척수플러스 포럼을 최근 개최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검진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척수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의료장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인식 부족 등으로 건강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도 장애인인 척수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0: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북서풍이 유입된 데다가 복사냉각까지 더해져서 아침 기온이 예년보다 낮았습니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은 수준으로 아침이 꽤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쌀쌀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년의 아침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오르겠고요. 내일은 또 동풍이 유입되면서 경상권 동해안과 경남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전부터 낮 사이에 오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가끔 구름 많다가 흐려져 내일 밤에는 중북부 지방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 전주 24도 등 21도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를 포함해서 8도에서 18도 분포로 오늘보다 높겠고 낮 최고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올라서 서울 24도 등 22도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 비가 온 뒤에 기온이 더 떨어진다기보다도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사를 맡은 아나운서 강성규입니다. 제 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은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됩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이 땅에 새겨진 홍익인간의 이념은 숱한 역경을 딛고 오늘날 전세계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는 대체불가한 대한민국을 이룩해낸 굳건한 원동력입니다. 오늘 제 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에는 바로 그 자랑스러운 정신과 앞으로 더욱 눈부시게 빛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마음을 오롯이 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찬 연주로 경축식의 문을 열어준 국방부 군악대대 전통악대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오늘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지난 거제 통영 집중호우 당시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쳐 매몰된 시민을 구조한 경남 통영소방서 박경수 소방위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으신 채로 예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0: 영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1: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배경영상 국민참여 공모전의 최우수상 영상에 맞춰 성악가 안갑성님과 세대별 연합합창단의 선도로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0: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국기원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세대의 국민들이 참여하여 들려주는 개국기원의 의미를 영상으로 만나본 뒤에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께서 오늘날 우리가 되새겨야 할 개천절의 의미를 전해주시겠습니다.
1: 개천절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2: 단군 할아버지요.
3: 태극기 달아야 되는 날?
4: 개천절하면 홍익인간 아닌가요?
1: 알고는 있지만 막상 설명하기 어려운 개천절. 궁금한 질문을 받아봤습니다.
2: 단군 할아버지, 하늘문을 어떻게 열었어요?
5: 진짜로 하늘이 갈라지면서 열린 게 아니에요. 한자로는 열개, 하늘, 천을 써서 개천절. 우리 건국신화를 보면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 민족의 첫 나라로 여겨지는 고조선을 세웠다고 전해지거든요. 그래서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시작과 건국의 의미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3: 우리나라 국경일 중 하나잖아요. 언제부터 국경일이 된 거예요?
6: 개천절의 시작은 1909년 대종교가 단군을 민족사의 출발점으로 삼아 음력 10월 3일을 기념하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도 음력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로 정하였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개천절은 오늘날과 같은 양력 10월 3일 국경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4: 개천절이 국경일로 제정된 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인가요?
3: 단군의 개국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기념하고 우리 민족의 뿌리와 정체성을 되새긴다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가 되는 기록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고려시대에 쓰인 삼국유사 기입편에 나와 있습니다.
7: 삼국유사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나요?
8: 하늘의 신인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의 뜻을 품고 인간 세상에 내려왔어요. 이후 곰에서 사람이 된 옥녀와 혼인해서 단군 왕검을 낳았는데요. 이 단군 왕검이 조선이란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신화입니다.
9: 삼국유사 말고 또 다른 기록이 있나요?
4: 네, 고려 후기 이승유가 저술한 제왕운기에도 단군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신라, 고구려, 백제 등을 모두 단군의 후손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중국과는 다른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모두 단군의 후손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아간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고려시대 몽골과의 전쟁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힘을 발휘했고 이후에는 일제의 침략에 맞서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항일운동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9: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강점기, 개천절은 어떤 역할을 했던 건가요?
10: 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허동현입니다. 일제강점기의 개천절은 우리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되새기고 독립의지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일제는 자신들의 건국기념일인 소위

0: 기원절을 우리 민족에게도 기념하도록 강제했습니다. 그러나 1909년부터 대종교에서는 음력 10월 3일을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상징하는 특별한 날로 기념해 왔습니다.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음력 10월 3일을 건국기원절로 정하고 3월 1일 독립선언일과 함께 국경일로 기념하면서 민족과 국가 차원의 기념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념식을 이어가며 국권 회복 의지를 다지고 민족의 단결을 도모했습니다. 광복 이후 1949년 양력 10월 3일이 개천절로 정해져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천절의 의미는 단군의 개국을 기념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단군 신화에는 홍익인간,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함께 이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한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민국 건국강령에도 인용되었고 오늘날 교육기본법에서도 교육이념으로 명시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대한민국을 더욱 아끼고 소중히 가꾸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개국기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다음은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 준비한 주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정신을 넘어서 누군가의 삶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이야기를 배우 김영옥님의 목소리로 전해드립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2: 하늘이 열리던 그날 이 땅에 새겨진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 오랜 약속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이 나라는요, 누군가 어려움에 처하면 이상하리만치 빨리 움직입니다. 거창한 이유도 없어요. 단지 그곳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의 삶이 있기 때문이라네요.
3: 어린 시절 가난한 살림이었지만 이웃들의 도움으로 공부를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 은혜를 꼭 갚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돌아보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또 붙잡아주며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2: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구일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답을 찾았죠. 스스로 이 땅의 주인임을 잊지 않고 목소리를 내며 행동해온 사람들. 오늘 우리가 맞이한 민주주의의 가장 눈부신 얼굴입니다.
4: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변하는 것은 없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가치가 뭔지 깨닫고 함께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해요.
2: 옛날에는 어디 외국 나가서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은 코리아가 어디 붙어 있는 나라냐 이랬거든요. 요즘 TV나 뉴스를 보면 입이 떡 벌어져요. 외국인들이 우리말로 노래를 하더라니까요.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라는 말을 남긴 백범 김구 선생이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흐뭇하실까요?
5: 무대에서 내려다 보면 어느도 생김새도 다른 사람들이 같은 에너지를 느끼고 있어요. 말은 안 통해도 마음은 통한다는 게 우리 문화가 가진 아름다운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의 경제사가 걸어온 길은 언제나 치열한 도전의 연속이었죠. 맨 주먹으로 읽어낸 수많은 성장을 지나 우리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미래 앞에 서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AI로 뭐든 만든다지요. 세상이 너무 빠르고 어려워서 겁이 날 때도 있지만은요. 그 안에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담는 대견한 기술자들도 있습니다.
6: AI는 사람의 시간을 아껴주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 해주고 사람은 조금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때 우리 세상은 더 다채롭고 온도가 높은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홍익 인간이라는 게 참 거창하고 어려운 말 같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어려운 걸 해내며 살고 있어요. 새벽을 여는 사람들의 묵직한 발걸음, 맑은 날 굳은 날 없이 흘리는 정직한 땀방울,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여는 손길,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 안에 이미 그 고귀한 뜻은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께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사를 하시겠습니다. 국무총리께서는 무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오늘은 결의 하늘이 열린 제4358주년 개천절입니다. 국조 단군께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바른 이치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뜻을 이 땅에 펴신 날입니다. 마음을 다해 여러분과 함께 경축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홍익인간의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민소득 4만 불을 바라보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일궈냈습니다. 수많은 도전과 위기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켜왔습니다. 우리의 얼과 창의가 담긴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 세계인의 공감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러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의인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통영에서 맨손으로 흙더미를 파헤쳐 매몰된 이웃을 구조해 주신 박경수 소방관님,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응급처치를 하여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신 정은아 간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야말로 오늘의 개천절의 주제인 널리 이롭게 대체불과 대한민국을 만드는 가장 든든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지금 세계는 역사상 가장 빠르고 광범위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산업의 지형을 바꾸고 우리의 일상 깊숙이 자리 잡으면서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화가 거셀수록 더욱 중요해지는 가치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의 발전은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더 많은 생명을 지키고 의료와 돌봄, 교육과 일자리에서 국민을 더욱 이롭게 하는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AI 기본사회를 차근차근 실현해내며 이 변화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를

주님의 꿈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긍심과 창조의 원천인 문화가 세계를 더욱 가깝게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우리의 이야기와 컨텐츠가 국경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대의 언어가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높은 문화의 힘으로 공감과 연대의 폭을 확장하고 인류가 마주한 공동의 난제 앞에서 서로의 경험과 기술, 문화적 역량을 나누며 함께 손잡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하며 오랜 시간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 이어져 온 홍익인간 제세이화의 정신을 오늘의 시대에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700만 재외동포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서로를 이롭게 하고 어려울 때마다 힘을 모아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 온 저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 연대와 통합의 정신,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국민주권정부는 이를 나침반 삼아 더욱 온 힘을 쏟겠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묵묵히 살아가고 버티고 버텨내고 계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더 큰 힘이 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더 가까이에서 듣고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미를 담은 경축 공연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우리의 대표적인 무형유산이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인 탈춤과 현대무용, 풍물이 어우러진 합동공연 하늘을 열고 벽을 허물다를 선보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시대와 세대를 넘어 새로운 화합의 장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무용수와 예술가들이 함께한 이번 무대를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통과 오늘이 만나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하나 되는 멋진 무대를 만나봤습니다. 이제는 그 열린 길 위에서 함께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 희망의 노래를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축 공연은 세계인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인기 애니메이션의 주제곡 눈을 떠봐를 뮤지컬 배우 신은총님, 가비엔제이의 나예님, 그리고 세대별 연합합창단 37명이 함께하는 무대로 준비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위로와 용기로 두려움을 넘어 새로운 내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노래, 역시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모두를 응원하는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모든 출연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개천절 노래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흔들며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0: 이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있는 국민 대표와 함께 만세 3창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도전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플랜트너 신정우 대표, 도움이 필요한 순간 손을 내밀어 소중한 생명을 지킨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은하 간호사, 그리고 개천절의 뜻과 홍익인간의 정신을 이어오고 있는 이건봉 현정회 이사장님이 만세 3창 다짐을 하겠습니다.
1: 자연과 사람을 함께 이롭게 하는 새로운 기술과 끊임없는 도전으로 대한민국의 가능성을 더 넓은 세상에 펼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2: 도움이 필요한 순간 가장 먼저 손을 내밀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하겠습니다.
3: 제 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 홍익인간의 뜻을 이어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 되는 대한민국, 함께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0: 이제 모두 함께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세 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널리 이롭게 대체불가 대한민국. 대한민국 만세!
4: 만세!
0: 만세!
4: 만세!
0: 만세!
4: 만세! 만세! 만세!

0: 이상으로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
1: 지금까지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식을 KBS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 함께하는 작품은 토니 모리슨의 퓰리처상 수상작 빌러비드입니다. 우리가 미처 닦아주지 못한 타인의 눈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겁이 난 나머지 마주하지 못한 죽은 자들의 얼굴,

감당하지 못할까봐 마음속 깊은 지하창고에 묻어둔 사랑하는 이들의 얽힌 추억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흑인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스는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빌러비드라는 단 한 편의 소설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블루스톤 로드 124번지 토니 모리슨의 빌러비드는 집의 번지수로 문을 엽니다. 124번지는 귀신 들린 집이었습니다. 죽은 아기의 원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소설의 첫 장면은 마치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손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보통의 소설이라면 사람을 먼저 소개할 자리에 모리슨은 숫자를 내밉니다. 1, 2, 4, 1과 2와 4. 그리고 우리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빠져있는 숫자가 3이라는 것을. 셋째 아이, 목이 잘려 죽은 아이.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묘비에 단 한 단어만 새겨진 아이 빌러비드. 사랑받는 자. 집의 번지수마저 그 아이의 부재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슨의 문장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말을 하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고 숫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아이의 무덤이 됩니다. 이 집에는 네 아이의 어머니 세서가 삽니다. 한때 노예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여자. 그러나 모리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슬을 푸는 일과 사슬에서 풀려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 것으로 끌어안는 일은 같지 않다고. 세서는 몸으로는 노예의 땅 스위트홈을 떠났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떠나오지 못한 과거가 통째로 살아있습니다. 124번지에는 죽은 아기의 혼령이 살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빛이 핏빛으로 번지고 작은 손자국이 케이크 위에 찍힙니다. 이 아기는 왜 유령이 되어 세서의 집을 점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네?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지껏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들으신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지껏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이지만 여지껏이나 여직 또는 여지까지는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와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입대와 여태는 어떨까요? 여지껏과는 달리 입대나 여태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고 입대껏이나 여태껏 역시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의 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이 예문에서 나온 좀처럼은 여간하여서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처럼 대신에 좀채나 좀채로는 어떨까요? 좀채는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지만 좀채로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처럼이나 좀채는 표준어지만 좀채로는 비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연락이 안 된다 같이 좀처럼과 좀채는 그 뒤에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호응해서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이찬우입니다. 저희 협회는 척수장애인 건강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란 주제로 척수플러스 포럼을 최근 개최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검진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척수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의료장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0: 인식 부족 등으로 건강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도 장애인인 척수 장애인의 사회 활동을 위해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1: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0에서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씨, 주변 연기반도 600도씨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첫째, 119 신고, 초기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옵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대피 장소로는 이미 타버린 곳이나 논밭, 학교 같은 공터가 좋으며 위급 시에는 낙엽 등 연료물질을 제거하고 노출 부위를 차단한 후 지면에 엎드립니다. 산불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0: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송일봉입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말티제 꼬부랑길을 찾아갑니다. 충청북도 보은하면 가장 먼저 속리산과 정이품송이 떠오르는데요. 오늘의 여행지인 말티제 역시 많은 추억과 얘기거리를 간직한 고개로 유명합니다. 최근 잊혀져가는 이 말티제에 말티제 전망대가 세워졌고요. 근처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말티제 꼬부랑길이 조금씩 입소문을 타면서 보은군의 새로운 명소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말티제는 보은군 중심지와 속리산을 이어주는 아주 유명한 고갯길입니다. 지금처럼 당진 영덕 고속도로가 생기기 전에는 이 말티제를 넘어서 속리산을 찾아가야 했는데요. 조선 7대 임금인 세조도 이 말티제를 넘어 속리산을 찾아갔습니다. 말티제 고갯길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자리에는 말티제 전망대가 있습니다. 20m 높이의 말티제 전망대는 지난 2020년 2월에 완공되었는데요. 바로 이 전망대에서 오늘의 여행지인 말티제 꼬부랑길이 시작됩니다. 말티제 전망대에서 말티제 꼬부랑길로 접어들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뇌를 새긴 작은 바위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 바위들에는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지닌 탐욕을 비롯해서 남을 업신 여기는 마음인 아만심, 그리고 남을 믿지 못하는 마음인 의심 등이 새겨져 있습니다. 말티제 꼬부랑길에서 가장 유명한 곳은 목탁봉입니다. 목탁봉에는 전망대와 함께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카페가 있는데요. 이 목탁봉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100년 된 살구나무로 만든 목탁입니다. 이 목탁에는 세 번 치면 소원이 꼭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가 담겨 있기도 합니다. 목탁봉에는 115m 길이의 가느다란 출렁다리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렁다리는

집 라인 출발지와 연결되어 있어서 돌아오지 않는 다리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출렁다리를 지나 집 라인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말티제 꾸불안길은 말티제 주차장에서 출발해 목탁봉, 중판삼거리, 장제삼거리 등을 지나서 출발지로 돌아오는 탐방로인데요. 이 탐방로를 걷는 데는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됩니다. 아울러 말티제 꾸불안길은 산악자전거를 타거나 산악마라톤이 가능한 러닝코스로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탐방로가 평탄하기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가벼운 산행을 즐기기에 좋습니다. 탐방로 곳곳에는 500m마다 친절하게 탐방거리를 알려주는 이정표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말티제 꾸불안길을 걷는 게 부담이 된다면 모노레일을 타고 목탁봉까지 오를 수도 있는데요. 목탁봉 아래에 있는 솔향공원에서 모노레일을 타면 불과 15분 만에 목탁봉에 오를 수 있습니다. 송이산 모노레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행하고 있는데요. 휴일, 주말, 계절에 따라 운행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모노레일보다 조금 더 짜릿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솔향공원에 있는 스카이트레일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모험심을 길러주는 데 도움이 되는 스카이트레일은 안전장치에 몸을 의지한 채 장애물을 통과하는 선진국형 레포츠입니다. 흔들거리는 징검다리를 건너거나 외주를 타고 장애물을 넘는 스릴 넘치는 코스에도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5분 여행기 구석구석 코리아. 오늘은 충청북도 보은군에 있는 말티제 꼬부랑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여행작가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7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중학교 3학년 윤성이에게는 어린 시절부터 곁을 지켜준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부모의 양육을 받지 못해 할아버지의 지인에게 맡겨졌던 윤성이. 3년 정도만 함께하기로 했던 약속은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요. 이제 윤성이에게 할아버지는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입니다. 하지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두 사람은 아무런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데요. 건강 악화로 이를 놓은 할아버지를 걱정하며 반 1등과 전과목 A를 놓치지 않는 윤성이. 보답할 수 있는 건 공부뿐이라며 묵묵히 노력하는 속 깊은 아이입니다. 긴 시간 서로의 곁을 지켜온 두 사람. 윤성이와 할아버지가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개천절인 오늘 종일 맑은 날씨 이어지면서 구름 양만 조금 늘겠습니다. 높은 구름이라 비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구름이 되겠고요. 내일은 오전부터 경남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의 비가 뿌려주겠습니다. 동풍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요. 밤부터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및 중북부 지방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오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모레 강풍이 전국

0: 전국적으로 지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면서 쌀쌀했습니다. 대부분 10도 안팎이었고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대구가 23도까지 오르는 등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겠습니다. 강릉 21도, 전주 24도 등 21도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은 그래도 찬 공기가 오늘보다는 약화되겠습니다. 예년 기온 수준으로 서울 15도 등 8도에서 18도의 아침 기온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도 예년 수준으로 서울 24도를 포함 22도에서 25도 분포가 되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약간 강해서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 습도는 36%입니다. KBS 58분 날씨 강혜종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이자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우리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이번 발사가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는 최근 DMZ 지뢰폭발 사건에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우리 대비태세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로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여야가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 한 목소리로 민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홍익인간의 뜻을 이어 국민주권정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도 4358년의 역사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알래스카 액화 천연가스 사업 투자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국에 더 큰 비용을 부담시키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알래스카 사업 투자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질문에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로서는 괜찮다. 그들에게 더 많이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청구하겠다는 것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관세 등 다른 분야에서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일 오만 동쪽 사해리 해상에서 피격당했다는 선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선원 전원은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선박의 이름, 국적, 항로 등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고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면서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40전이 내린 1,857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경유값도 전주보다 10전이 내린 1,843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 측이 부산국제영화제 일정과 극장 무대 인사를 모두 취소했습니다.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쿠프는 어제 SNS를 통해 다음 주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과 오는 7일로 예정된 야외 무대 인사 행사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사는 영화와 관련된 현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모두의 안전과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탄소년단에 이어서 K-POP 대표그룹 스트레이키즈도 그래미 시상식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빌보드와 BBC 방송 등에 따르면 JYP 엔터테인먼트는 스트레이키즈가 내년 개최되는 제69회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가 아시안 팝 부문 시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되지 않아 나왔습니다. 스트레이키즈는 아시안 팝 부문 유력 후보로 꼽혀왔습니다. BBC는 스트레이키즈의 보이콧이 그래미 측에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등 21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부는 편이어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0: 안녕하세요. 경제 세미나 아나운서 박노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요.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간다는 뜻의 갓생 또는 자기경영이라는 단어가 유행할 만큼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속도와 철학으로 삶을 꾸려가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위협하고 급변하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 기업만 경영할 게 아니라 인생이라는 기업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고민하는 직장인과 청년들이 많아졌는데요. 기업의 전략과 개인 삶의 경영은 과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 수많은 정보와 기술이 쏟아지는 이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나다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경제 세미나에서는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단단한 인생 재무제표를 그려나가는 법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유고은 리포터가 관련 강연을 주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 9월 19일 도산 아카데미가 주최한 131회 LBT 북포럼의 강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LBT 북포럼은요. 책의 저자를 초청해서 강연을 듣고 토론을 이어나가는 모임인데요. 네. 이번 강연의 연사는 이주열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교수로 올해 3월 주식회사 이주열이라는 저서를 출간해서 이번 강연도 이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주열 교수는 20여 년간 200여 개 기업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베테랑 경영 컨설턴트인데요. 현재는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연구교수, 스페인 몬드라곤 대학교 서울랩 교수이면서 이 청년들이 자기다운 삶을 찾도록 돕는 청년 자기다움 학교 설립자입니다. 이번 강연에서는 개인을 하나의 회사로 보고 스스로를 대표로서 경영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강연을 전했습니다.
0: 네, 책 제목부터가 흥미로운데 네. 강연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1: 네, 강연의 핵심은 간단한데요. 내 인생을 하나의 기업처럼 경영하라는 겁니다. 네. 이주열 교수는 기업 경영과 우리 삶의 방식이 놀라울 만큼 닮아있다라고 말하는데요. 방향 없이 바쁘게만 살기보다 명확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실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는 전략이 곧 성공적인 인생 경영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남들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나다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는데요. 이걸 위해서 나의 현금 흐름을 점검하듯이 인생의 재무제표와 대차대조표를 다시 그려보고 의미와 재미 그리고 돈, 이 머니라는 세 가지 요소가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주열 교수는 또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기보다는 계산된 모험에 과감히 도전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리스폰스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도 조언을 합니다. 직접 시도하고 쌓아 올린 나만의 경험 자산을 만들고

0: 삶의 뚜렷한 주도성을 가질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완성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1: 네. 그럼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이주열 교수의 주식회사 이주열 강연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2: 작년 10월 달에 한 출판사에서 미팅을 요청이 오셔가지고 미팅을 같이 했어요. 주식회사 이주열이라는 책을 내게 됐습니다. 특히 가족들이 많이 반대를 했어요. 네가 인플루언스냐. 제가 실제적으로 주식회사 이주열을 쓴 이유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위탁받은 삶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실제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위탁받은 삶이라는 것은 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긴 해요. 누군가가 나한테 주어진 선물로 주어진 삶인데 위탁받은 삶이라는 것은 내가 경영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CEO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누구나 다 대표이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갖고 태어났다. 제가 기업 경영 자문을 24년째 하고 있어요. 경영 컨설팅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많이 자문을 하고 있죠. 기업에 보면 뭐가 있죠?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기업에 존재하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미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사가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들을 달성해 가야 됩니까? 비전이에요. 2030 뭐 어떤 비전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 골, 스트래티지 골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하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또 슬로건이 있고요. 브랜드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분명히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기업 경영을 할 때 우리가 한 똑같은 내용들을 우리 개인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 주식회사 이주열이면 이주열이라는 이 회사의 미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왜 살아가는 건지, 존재 이유가 뭐지? 인문학에서 이야기하는 너 왜 사니?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답을 갖다가 못한 채 계속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맞는 건가? 저는 이제 거기서부터 기업 경영과 개인의 삶의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해서 책을 쓰게 됐습니다. 내 삶의 경영, 내 인생의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쯤은 내가 고민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나다움과 기업가 정신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주식회사 이주열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본 키워드는 두 가지였거든요. 이전 책도 똑같지만 나다움과 기업가 정신. 나다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거에 의미 있고 어떤 거에 가치 있고 어떤 거를 잘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 도전해야 돼. 시도를 해봐야 돼요. 시도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내가 이걸 잘하는가? 해봤더니 아니네. 내가 생각보다 이걸 못할 것 같았는데 해보니까 너무 잘하는데? 내가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내가 이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시도를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실패가 두려워서. 근데 실패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험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시도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첫 번째, 나답게 산다는 게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중세시대에 배를 끌고 가서 실제적으로 별을 보고 방향을 정했는데 먹구름과 비구름과 실제로 폭풍이 와서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별이 사라진 거. 에스터가 별이고 디스는 디스어피어, 사라지다는 뜻이에요. 에스터가 사라져서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안 보인 것 자체를 디제스터, 재난이라고 했던 거야. 다시 말하면 어떤 게 재난이냐? 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린 게 재난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나답지 않은 삶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답지 않은 삶이라는 게 어떤 거냐? 실제로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와 신념과 본질과 속성을 따라서 여러분 기업의 경영으로 말하면 미션에 의해서, 그죠? 이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그 이유에 최적화되어지게 경영을 하고 거기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한테 만족을 시키고 고객들을 실제적으로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야 진짜 브랜딩이 되고 차별화가 되는 건데 그게 없는 거죠. 내가 살아가야 될 방향, 인생의 방향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왕좌왕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 아름답다라는 말에 대해서 어머니는 요즘에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아까 나다움, 나답다, 답답해 있는 나는 명사죠. 변호사 답다라는 것은 변호사가 갖고 있는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고 있으면 변호사다운 거예요. 아름답다라는 말, 그럼 아름은 무슨 뜻이죠? 나라는 뜻이에요. 나. 나. 나란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15세기

석고상도의 책에 보면요, 이곳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인생의 방향과 일치하기 때문에 내 이 사고와 일치하기 때문에 보기 좋고 멋져 보인다라고 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름답다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답다라는 뜻이에요. 나답다라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가치와 신념과 본질과 속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야, 멋지다. 너 괜찮다. 너 좋아 보이는데 내 가치관과 딱 맞아서 너 진짜 멋져. 그 모습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럼 나다울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데 나다울 때는 어떤 모습이죠? 아까 얘기했죠. 답답해 나. 나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본질과 속성과 가치와 신념을 따라 살고 있으면 그 모습이 멋져 보이고 좋아 보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러면 어디에 인생의 의미를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의미를 두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뜻을 정하고 그 뜻에 맞게끔 내 삶의 경영을 계속 맞춰가는 거죠. 기업 경영도 똑같죠. 우리 회사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해서 나만의 삶의 궤적, 우리 회사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게 그게 나중에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브랜딩이 되는 거죠. 브랜딩의 핵심은 뭐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성이 있어야 브랜딩이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야 일관성이 있어야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수 있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저랬다가, 그 다음날은 또 이랬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여기는 진정성도 없고 일관성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기업의 경영과 개인의 삶의 경영은 크게 닮아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나답다란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나답다란 말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냐면요. 나의 가치관, 나의 의미를 두는 삶의 방향성. 나는 어디에 나의 가치를 두고 의미를 두고 살아갈 것이냐. 디제스트가 되면 안 되죠. 디제스트는 뭐라고 했어요? Disappear as the. 내가 바라보고 가야 될 별이 사라진 상태.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른 채 그냥 계속 바쁘게 돌아가는 삶. 여러분, 방향성이 없이 바쁜 게 제일 나빠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바쁜 게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 그래서 디제스트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자? 아름답다. 아름다운 삶을 살자. 아름답다라는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실행해야 되냐 물어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도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게 의미 있는지, 어떤 게 가치 있는지,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략적으로 한다는 거 제가 경영 컨설턴트잖아요. 전략 경영 컨설턴트거든요. 전략을 세우는 거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잘 해요. 근데 요즘에 문제가 있어요. 저보다 전략을 잘 세우는 애가 있어. 누구예요? AI예요. 저 경영 컨설팅 회사가 지금 조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럼 경영 컨설팅 회사 어떻게 방향을 틀어야 돼요? 전략을 AI가 잘 짜잖아요. 기업의 가장 페인 포인트는 뭐예요? 실행이에요, 실행. 전략을 잘 짜잖아요. 실행을 못해.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가설. 가설은 뭐예요? 내가 A라고 생각하고 행동을 하면 고객들은 B, C, D, E, F 중에 B라고 행동을 하겠다. 액션에 대한 건 리액션인 거죠. 그죠?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빠르게 수정 보완해서 또 바꿔야 되겠죠. 그럼 가설을 세우는 사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가설을 세우는 것까지도 우리는 AI한테 맡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 머리가 나빠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을 잘안 해요. 생각을 외주하면 절대 안 되겠다. 질문은 외주하지 마. 그리고 내가 실행은 절대 외주하지 마. 물론 실행을 외주하기는 어렵긴 하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빠르게 실행하고 이 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한 다음에 수정 보완하는 작업들을 계속 루프를 돌리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식회사나 여러분의 회사도 건강하게 빨리 돌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방향 없는 바쁨이 아까도 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전략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실행하는 거, 이게 가장 나빠요. 방향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근데 방향은 어디서부터 나와요? 모든 기업의 방향성은 어디서 나오죠? 창업자의 생각과 머리에서, 가치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안창호 선생님이 대성학을 만드시고 실제적으로 사람을 키웠던 것처럼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을 제대로 키우는 것. 저는 크리스찬이거든요.
저희 어머니 목사님이세요.

제가 배웠던 건딱 하나였어요. 제가 성경공부하면서 배웠던 건딱 하나, 광인론. 한 사람이 미쳐라. 그한 사람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한 사람이 미쳐서 그한 사람 제대로 키우는 사람이 되라. 저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20대 때부터 그것만 해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 경영 컨설팅을 하긴 하지만 사람 키우는 거. 이게 나한테는 가장 큰 미션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모든 걸다 샀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실행할 때내 인생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인생을 회고하는 작업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인생의 재무제표는 첫 번째 뭐가 있냐면요. 대차대조표가 있어요. 대차대조표. 여러분의 자산과 부채가 뭐가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산은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 지식, 경험, 그리고 진짜 자산, 뭐 부동산 자산도 있고, 뭐 현물 자산도 있긴 하겠죠. 이런 자산들이 뭐가 있는가를 써봐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내 경험 자산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네트워크 자산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AI가 못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시대가 계속 진화하겠죠? 아스트라 최근에 나온 거 써보신 분, 어떠셨어요? 무섭죠? 13분 만에 저 웹페이지 다 만들었어요. 13분 만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시스템 다 만들어버렸어요. 2년, 3년 후엔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아까 투자자라고 했잖아요. 3년, 5년, 7년, 10년 후에 상용화될 기술에 가장 먼저 투자하는 사람이 엔젤 투자자이고, 엑셀러레이팅 기관이에요. 저는 엑셀러레이팅 기관에 투자해서 엑셀러레이팅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50개를 넘게 투자했어요. 엑싯을 6번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경험치가 쌓인 거예요. 앞으로 이 기술이 우리 일상으로 침투되어지면은 세상이 이렇게 바뀌겠다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어떻게 되겠다? 큰일 납니다.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스카이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거 안될것 같은데? 네, 걱정이 앞서는 거죠. 경험 자산이 중요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가 이 시도하고 자기가 이 실제적으로 경험한 이 자산만이 자기 거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누구나 책을 쓸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이미. 여러분도 다쓸수 있어요. 이거 PON이라고 하죠. 프린트 온 디맨드라고 해서요. 교보문고에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원고를 내면요. 심사해서 예, 전자책 다 내줍니다. 근데 아무나 책을 낼수 있는 건 아니에요. 누구나 책을 낼수 있지만 아무나 책을 낼수 없는 건 자기만의 서사가 없는 친구들은 어떻게 돼요? AI가 글 쓰는 거 쉽게 쓸수 있죠? 누구나 쓸수 있는데 감동이 없잖아요. 이 사람이 실제 실행했던 내용이 없잖아요. 이 사람의 서사가 없잖아요. 자기가 스토리, 무언가 시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거든요. 경험 자산과 함께 첫 번째, 두 번째 중요한 건요. 여러분과 같은 커뮤니티가 엄청 중요해져요. AI가 커뮤니티 활동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시너지를 알수 있는 분들 계속 우리가 연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하고 연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좋은 커뮤니티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는 자산, 그 다음에 부채 두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부채는 뭘 봐야 돼요? 역할 부채, 관계 부채, 시간 부채가 있어요. 역할이 없는데 계속 가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관계. 계속 이 관계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내가 에너지가 깃발리는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떠실래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잘못 끄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부채에 대한 부분과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고,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는 게첫 번째. 두 번째는 대차대조표에서 손익계산서를 써봐야 됩니다. 손익계산서는 제가 의미와 재미와 머니의 고비라고 표현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한테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 두 번째, 나한테 진짜 즐겁고 재미있고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의미 있고 재미있고 좋아하고 잘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니까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돈 버는 머니. 의미와 재미와 머니에 대한 부분들, 삶에 대한 부분을 나눠보고 나는 의미 있는 일을 뭘 하고 있고, 재미있는 일은 무엇이고, 머니를 버는 일은 뭐지? 이걸 나눠보면 지금 다 어디에 몰입되어 있어요? 재미에 몰입되어 있거나 머니에 몰입되어 있어요. 의미 있는 삶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긴 하지만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가? 이거는 현금 흐름표를 보면 알수 있어요. 그 다음이 현금 흐름이거든요. 인생의 현금 흐름표는 시간과 관계와 돈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이렇게 하면 쉬워요. 여러분,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의미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에 나는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돈과 얼마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나는 청년을 키우는 게 너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나한테는 미션이라고 썼어요. 근데 청년을 만나는 일에 시간을 분배하지 않고 돈을 쓰지 않고

관계를 안 만든다면은 이거는 진짜예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이 즐겁고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일, 여러분이 돈 버는 일에 나는 얼마나 시간과

그래서 내 인생의 대체와 대조표를,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봐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 인생의 재무제표, 요거를 작성해 보면서 나는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살고 싶다. 나는 나한테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이런 일이고, 그리고 이두 가지를 통해서 돈 버는 일은 이런 분들을 해보고 싶다라고, 이거 보이스, 다시 말하면 선언을 해야 돼요, 선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야 됩니다. 이 선언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라는 템플릿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제안은 다 발표해 볼 겁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과 얼마의 노력과 얼마의 실제로 본인의 힘을 들여서 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배분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저는 균형 잡힌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여기에만 몰입돼 있어도 안 되거든요. 의미와 재미와 머니, 이세 가지가 균형 잡혀 있어서 사람들한테 보기 좋다, 멋지다, 아름답다는 말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거에만 한쪽에만 이렇게 몰입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AI 시대잖아요.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어요. AI가 잘하는 것과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만이 할수 있는 건 뭐냐면요. 내가 실제로 시도하고 뭔가 도전해서 실패했든 그것이 좀 성공을 했든 나만의 서사를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능력. 이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연대하고 함께하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어요. 시도하고 도전하면 실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시도하고 도전하면 실패하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이때 필요한 게 레질런스입니다. 회복 탄력성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만의 서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실패할 수 있으니까 레질런스에 대한 회복력을 갖는 것. 세 번째는 연대,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세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회복 탄력성을 기르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공감받기. 이게 마틴 셀리그만이라고 하는 긍정심리학의 어쨌든 대가가 썼던 책에 보면요. 김준환 교수가 썼던 회복 탄력성도 똑같은데요. 회복 탄력성, 내가 공을 던지면은 납작 공이 붙으면 안 돼요. 튕겨서 나와야 돼요. 그죠? 튕겨서 나올 수 있는 힘은 뭐냐? 감사해서 나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의 글을 쓰는 노력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자기담화학교를 할 때에도 매일매일 돌아보고 감사할 거를 세 개를 다 같이 써라,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은 쓸게 없는 친구는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글이 안 되면은 다행 얘기를 써라. 자빠졌어요. 넘어졌어. 감사할 게 없죠. 머리 이미 맞방이 깨졌어. 더안 다친 게 다행이다. 그런 거죠. 차 사고가 났어. 그만하긴 다행이다. 야, 차만 다쳤잖아. 나는 안 다쳤잖아. 그죠? 그래서 감사일기와 다행일기를 쓰면서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회복하셨으면 좋겠고요. AI 시대,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했어요, 전공을. 35년 전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면서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패턴 레코그니션을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AI가 제일 잘하는 건 패턴 분석이다. 평균을 가장 빠르게 정확하게 내는 건 제일 잘하는 게 AI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주식회사 이 주열 하면은 남과 똑같은 평균적인 삶을 살면, 평균적인 산출물을 내면 AI한테 대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평균적인 삶이 아니라 평균적인 산출물이에요. 이 사람도 AI 돌릴 거고, 저 사람도 AI 돌릴 거고, 저 사람도 AI 돌릴 거예요. 그럼 더 비슷해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 생각과 가치와 신념과 자기 해석이 없으면 디퍼런시에이션, 차별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자기 서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나다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AI를 돌렸다 하더라도 이 AI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뭘 해야 돼요? 나의 생각과 가치와 나의 해석과 경험이 그 안에 들어가서 나만의 콘텐츠라는 것들을 딜리버리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나에 대한 삶이 어떤 삶이고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AI가 나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나다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나다움을 잃어버린 삶이 아니라 아름다운 나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경영의 가장 밑바탕을 어려서부터 만들었습니다.

좋겠다. 그래서 나다움과 기염과 정신이 세트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나를 알아가려면 계속 시도하고 도전해서 나만의 이야기, 컨텐츠, 프로덕트, 브랜드를 끊임없이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느슨한 연대잖아요. 저희 어떠한 교수님이 얘기하면서 느슨한 연대가 좋긴 하지만 교수님, 연대가 느슨하면요. 돈도 느슨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건 맞을 수 있어요. 타이트하게 갈 공동체가 있고 그렇지 않은 공동체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의 선택이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식회사 땡땡땡 주식회사에는 뭐가 있어요? 이사회가 있죠. 대표가 있고 이사회가 있죠. 그럼 주식회사 서현규의 이사회는 구성이 되어 있나요? 네. 아무도 없죠. 그럼 찾아야 돼요. 잘 생각해 보세요. 유비진영의 이사회는 누구였죠? 관우와 장비, 방통과 서수와 제가 알려드렸죠. 3 플러스 1이었어요. 삼국지에 보면 3 플러스 1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혼자 창업하는 게 아니라 3 플러스 1, 좌총용, 우베코, 책사. 책사가 방통과 서서와 제가 알려. 자, 조조진영이 누구였어? 조조. 박우동과 장녀가 있었고, 여기는 곽가와 순욱과 정욱과 양수까지 있었죠. 여러분은요, 이사회 구성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식회사 이낙연. 네, 회사는 있지만 내 개인의 이사회는 없다 그러면 만들어야 돼요. 이 느슨한 연대 안에서 조금 더 딥하게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주 또는 이사회로 참여를 하겠죠. 인바이트 해야 되죠. 인바이트. 네,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결과, 여러분의 격과 비슷한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격과 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이 맞는 사람을 찾으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요. 순서가 달려야 돼요. 격부터 찾으셔야 돼요. 격이 있는 사람을 찾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먼저 격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먼저 품격이 있고, 내가 먼저 인격이 있고, 내가 먼저 격이 있는, 격주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격과 비슷한 결을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결부터 찾아요. 결부터 찾으면 안 되고요. 나의 격, 저 사람의 격, 비슷한가? 나의 격과 비슷한 사람이 누구인가? 나의 격을 높이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부터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사 주주는 누구이고 이 사회는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게 내 인생의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주주와 이 사회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안에서 찾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가족은 주주로 지분으로 조금 남는 거 괜찮을 것 같긴 하지만 이사회 구성은 진짜 격과 결이 있고 실력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로 경영할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느슨한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중요해요. 공동체가. 저는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나다움은 우리 다음으로 가야 돼요. 나답게 사는 사람들은 본인의 미션과 비전과 핵심 가치가 분명해서 이 나다움을 가지고 계속 도전한다고 했죠. 계속 도전하면서 어떻게 돼요? 탁월해집니다. 시도하고 또 도전하고 실패하러 또 시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탁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나다움을 가진 사람은 계속적인 시도와 노력을 통해 탁월해지면 그 공동체는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선한 영향력으로 커져요. 나답게 사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행복해집니다. 그 공동체가 성장을 해요. 그 공동체가 부흥을 합니다. 애기애타, 나다움은 나를 먼저 돌보는 거예요. 타인을 먼저 돌볼 수 있긴 하지만 나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는 탑을 돌본다 쉽지 않아요. 나를 돌아보고 나의 나다움이 우리 공동체, 우리 다음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이드를 주고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 책에 제가 뒷부분에 챕터, 한 챕터를 넣어서 계승이라는 걸 넣었어요. 무슨 얘기냐? 나 다음을 누군가가 이어서 나의 생각과 가치와 신념과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끊임없이 이 세상에 좀 남겨놨으면 좋겠다. 물론 저의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업을 경영할 때 엑시트를 한다고 하잖아요. 엑시트. 그죠? 엑시트를 하는 거는 실제로 주식을 팔아서 내가 돈을 버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개인의 인생에서 엑시트는 가장 중요한 걸 저는 계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시도하는 건두 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 매주 칼럼을 써요.

칼럼을 두 편, 세편 계속 씁니다. 누가 보든 말든, 나중에 누가 보겠어요? 누가 볼까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희 아들이 아빠가 이렇게 이런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알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정약용 선생님이요, 귀향 갔을 때 가장 많이 했던 게 뭐예요? 자녀들한테 편지 쓰는 거였어요. 그리고 책을 남기는 거였어요. 무려 500편의 책을 남기셨어요. 어마어마하죠. 저는 귀향 간건 아니긴 하지만 1년에 한달 정도는 베트남에 가서 책을 써요. 처박혀서 책만 씁니다. 이번에도 1월 달에 가서 한달 동안 있으면서 책 출판한 이게 납기가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썼어요. 네, 엉덩이 땀띠 나도록 원고독책에 시달리면서. 근데 그 기록물을 남기는 게 저한테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남겨요. 공자 선생님이 풍찬 노숙을 하셨죠. 자기 생각과 사상을 수많은 나라들한테 어댑팅을 하기 위해서 현실 정치를 했는데, 현실 정치가 녹록치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68세 노나라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와서 죽기까지 6년 동안, 74세까지 딱책두번 쓰죠. 기경과 춘추를 씁니다. 그리고 뭘 해요? 제자들을 키우죠. 그 사상이 지금, 예, 중국과 전 세계에 펼친 이런 내용들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상가가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사상가 중에서도 기록을 남기고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저는 사상가는 아니긴 하지만 저는 제 글을 남기고 저의 스승의 제자들을 남기고 싶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이 주식회사 이주열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긴 합니다. 그래서 LCT는 죽음이 아니다. ST는 돈을 받고 내가 ST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으세요? 돈 남기고 떠나고 싶으세요? 예, 이름. 이름 석자. 그 이름 석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사람들한테 전달되려면 기록물이 있어야 되고, 삶의 서사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그의 제자들이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가. 그런 것들을 남기고 가고 싶은 게 저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가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되니까 너무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아무한테나 시간을 내줄 수도 없고, 아무 데나 갈 수도 없고, 진짜 소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만나기 위한 시간만 쓰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절제를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중심으로 내 삶의 시간과 관계와 돈을 다 시프트 시켜야 되겠다. 제 스스로 인생의 재무제표를 싹다 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선택과 집중이 수월해진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한테 세 가지 문장을 나누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가 첫 번째는요, 다시 도전하라. 전략은 가설이라고 했어요. 그죠? 가설이에요. 이게 어떻게 될지는 실행을 해봐야 알아. 또 다시 도전하라는 것은 여러분의 기업을 잘 경영해서 성장했어도 다시 도전하는 게 지금 필요할 수도 있는 거예요. 특히 내 인생, 내 삶의 최고 경영자로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아직 해보지 않은 생각들, 호기심을 갖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아직 도전하지 않았던 것들 있다면 후회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우선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숨 걸 만한 일에 목숨 걸. 여러분, 저는 목숨 걸 만한 일에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에 여러분 시간과 관계와 돈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이 내 인생의 후반기 마지막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돈 되는 일은 많아요. 제가 비즈니스를 실제적으로 투자해보고 하다 보니까 돈을 벌 만한 일은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가치 있는 일이.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써야 돼요?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일에 더 써야 돼요.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라. 남기지 못하고 쌓아놓고 가시지 마시고요. 다 주고 떠납시다. 다 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다 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 주고, 마음껏 주고 떠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럴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전하라. 도전할 때에는 완벽한 준비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계산된 모험. 계산된 모험. 계산된 모험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가설을 세우고 실행을 하고 반응을 살피고 수정본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 이 가설적인 사고가 전략적 사고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이거를 계산된 모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보지 않으면 우리 몰라요.

바보지는 모릅니다. 제가 스페인 몬드라운대학교를 옮기면서 지금 계속 스페인을 오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한달 동안 스페인에 있었어요. 다다음 주에 또 독일 가야 되고 11월 달에 또한 열흘 넘게 또 스페인 가야 되고 내년에 또한달 동안 가야 됩니다. 1년에 한달 동안 한 두세 번은 계속 가야 돼요. 그러면서 글로벌 친구들을 만나면서 제 생각과 지경이 넓혀지고 있어요. 아, 내가 몰랐던 이런 세상도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행복해서 야, 이거 진짜 평생 사람들, 제자들 키우면서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돈 조금 벌어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희가 싫어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조금 더 나의 시간과 노력을 더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글로벌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되게 프레임에 갇혀 있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저는. 하나의 프레임, 다시 말하면 정답 찾는 거. 누군가가 만들어놓은 정답이라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남과 다른 나만의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들을 잘 못하는 거. 눈치를 너무 많이 봐. 눈치를 볼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그 일에 찾아서 도전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의 눈은 너무 의식해요. 물론 우리 다음으로 연결되긴 해야 됩니다. 나 다음은 우리 다음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여러분의 가치와 신념에 기반해서 시도하는 일이 우리 다음으로 안 가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의 나다움이 이상한 거죠. 자뻑인 거죠, 그거는. 그래서 판을 새로 짤수 있는 기획을 촘촘하게 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중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의미 있는 일에 목숨 걸어라. 돈 되는 일을, 그게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의미 있고 재미있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돈이 되면 제일 좋아요. 좀 베스트죠.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긴 해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돈도 되는데, 여기에 너무 우리 바다가 이것만 다 하는 거예요. 야, 이것만 다 하면은 내 스페어, 여유분의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하고 나머지 일정 부분들은 남아서 다른 일을 또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게 엄마 교육입니다. 아무리 책을 내고 아무리 강연을 다녀도 대한민국 잘안 바뀌어요. 대한민국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 조금이라도 이걸 좀 시프트 시키고 싶어서 엄마 교육을 시작했어요. 제가 엄마들을 가르치면서 엄마가 꿈이 있고 엄마가 도전하면 우리 아이들도 도전하지 않을까? 아빠가 아빠답고 엄마가 엄마다운 세상. 그럼 엄마가 엄마다운 엄마답다는 건 뭐예요? 엄마가 갖고 있는 가치와 신념과 본질과 속성을 따라서 엄마가 뭔가 시도하고 자기만의 서사를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엄마가 책을 안 읽잖아. 도전을 안 하잖아. 스테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는 똑같이 엄마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 자꾸 그래? 아빠도 책을 안 읽으면서 왜 나한테 자꾸 아빠는 꿈이 뭐야? 아빠가 실제로 추구하는 삶의 방향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알고 있냐?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보여줘야 되거든요. 집에서 엄마 아빠의 삶으로 아이들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엄마들이 실제적으로 책을 읽고 그래서 북토크를 하고 있어.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기업가 정신을 가르칠 때 핵심에 대한 부분들은 100달러 프로젝트. 100달러를 가지고 내가 남의 물건을 팔아보는 거예요, 첫 번째. 남의 물건. 엄마들은 지금 화장품을 팔고 있어요. 제가 저희 제자, 이 제자 회사 제품을 팔게끔 도와줬어요. 소싱을 해줬어요. 그래서 만 원이면은 엄마들이 실제적으로 팔고 4천 원 정도 남아서 가져가는 거죠. 매출이 안 쓰겠어요. 770만 원 벌었어요, 엄마들. 3명이 한 팀이라서.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엄마들이 눈빛이 어떻게 돼요?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이, 인간이 언제 도파민이 나와요? 월급날 내 통장에 돈이 꽂힌 거 보고 도파민 나오거든요. 엄마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재밌는데요? 또 해볼래요? 어제 또 모였어요, 저희는. 또 모여서 같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제품을 가지고 와서 이걸 누군가한테 팔려면, 누구한테 팔지? 어떻게 팔지? 뭐라고 하고 팔지? 가격은 얼마에 책정해야 되지? 결제는 어떻게 해야 되지? 컴플레인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모든 과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촘촘하게 디자인하고 생각해야 돼. 준비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세 명이 한 팀이 돼서 너는 어떤 역할하고, 너는 어떤 역할하고, 너는 어떤 역할하고, 그래서 같이 하면서 저 사람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고, 시장을 이해하고, 고객을 이해하고, 제품을 이해하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을 나가. 이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몬드라운대학교가 추구하는 게요, 되게 독특합니다. 학생들이 들어오면요, 졸업할 때까지 협동조합 법인을 같이 만들어요. 들어오자마자. 협동조합 법인을 만들면서 팀으로 활동을 같이 합니다.
저는 이 활동하고 싶어요. 저는 이 활동하고 싶어요. 저는 이 활동하고 싶어요. 두 명, 세 명에서 한 팀이 되어서 활동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서 매출을 발생시켜요. 재밌는 거는 졸업할 때까지 3천만 원 매출을 발생 못하면 아이들 졸업을 못해요. 자기학비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전으로 공부합니다. 실전. 요 장표에 1,400, 1,320, 1,559, 1,199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고객을 만나는 횟수입니다. 1,100번 넘게 고객을 만나서 시장에서 부딪히면서 아이들이 깨지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이거 못하는구나. 메타인지가 돼요. 이거 제가 잘하는데? 이건 네가 더 잘하니까 네가 해. 그러면서 시장을 배우고 서로를 이해하고 나를 배우는 거예요. 이러니까 애들이 마음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이 아이들은요, 세상 어디 나가도 AI 시대 그 할아버지가 와도 저는 살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삶의 주도성이 너무 명확한 친구들이에요. 이런 교육 형태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생각하면서 아이들한테 조금 더 해보자. 근데 제가 안 하는데 아이들이 하겠습니까? 계속 도전하는 거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올해만 범인을 지금 두 개를 더 만들었어요, 제가 제자들과 같이 만든 범인이 지금 15개가 넘습니다. 물론 제가 다 하지 않아요. 전 대표를 안 했습니다. 제자들이 대표를 다 하고 잘할 수 있도록 서포팅 하는 거. 의미 있는 목숨 걸어다니는 게딴게 아니라 말이 아니라 자리로 증명을 하고 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 친구들이 그 자리에서 성장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게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다. 내가 회사를 다니는 월급쟁이라 하더라도 마인드 자체는 나는 기업가다. 나는 사업가다.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업에서도 오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될세 가지. 첫 번째, problem define. 앞으로 AI 시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딥하게 간다면요. 첫 번째가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느 누구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문제다라고 정의하고 이 문제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키울 수 있는 친구. 첫 번째 문제를 발견하고 두 번째 그 문제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친구. 세 번째 그 기회를 살려서 솔루션을 만들어서 사업화할 수 있는 친구가 이기는 시대가 됐다. 이게 기업가 정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요지이긴 합니다. 그래서 problem define, opportunity finding, profitable solution. 그래서 마켓 사이즈 우리가 이해할 때 problem 사이즈가 마켓 사이즈. 1억 명이 안고 있는 정말 아픔과 눈물과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1억 명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시장인 것. 1,000만 명이 안고 있는 1,000만 명의 눈물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러면 그 1,000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솔루션을 누군가 만들면 돈을 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문제를 봐야 돼요. 문제를 보고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문제를 우리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헬 조선이라고 했죠. 헬. 헬이 아니에요. 비즈니스맨들은 문제를 볼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야, 이거 수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는 분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면 내가 돈을 벌수 있겠는데 왜? 해봤으니 가능. 근데 우리 아이들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있는 곳에 뭐가 투입되죠?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본이 투입돼요. 코로나 때 문제가 심각했죠. 소상공인들 다 지켜서니까 어떻게 했어요? 돈다 풀었죠. 돈으로 다 해결하려고 했죠. 인플레이션으로 왔죠.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심각한 곳에 돈이 투여됩니다. 왜?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쉽거든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똑같은 또 문제가 뭐예요? 심각한 문제, 출산이죠. 이 출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한민국이 지난 16년 동안 돈을 얼마 썼을까요? 16년 동안 대한민국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얼마 썼냐면 280조 썼어요. Problem Define을 제대로 했으면 Profitable Solution을 만들 수 있었겠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잘하는데요. 한눈만 때려잡았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때려잡으려고 해요. 프랑스에 갔더니 똑같이 1.2명이었다 1.9까지 갔어요. 우리 0.8까지 떨어지고. 프랑스 딱 하나만 때려잡았어요. 뭐요? 엄마들이 애 낳고 출산하고 나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베이비시터. 엄마들이 마음껏 나가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이 베이비시터를 확실하게 하자. 여기에 집중을 해. 우리는 280줄 썼는데 어디다 썼는지 몰라서 어디다 썼죠? 이렇게 물어보기가 되게 민망할 정도로. 찔끔찔끔. 지역 소멸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죠. 자, 이 문제 해결하려고 대한민국이 돈을 써요, 안 써요? 쓰죠. 얼마 쓸까요? 작년 예산이 1조 얼마예요? 저기 써 있죠. 1조 4,300억. 다시 말하면 돈의 흐름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문제가 어디에서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나를 계속 봐야 돼요. 그래서 문제를 발견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뭐예요? 그 문제에 돈을 쏟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서 자본을 투입하니까 돈의 흐름을 보려면 문제가 어디

무기의 심각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배워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놀드 토이미가 리더가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대표님이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회의할 때, 자, 우리 회사에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 심각한 문제를 누가 해결할래? 라고 하면은 직원들이 저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고개 숙이죠. 리스폰스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지금 역사 속에서 리더가 됐던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리스폰스를 했다는 얘기. 챌린지가 왔을 뿐. 대표님, 부족하지만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근데 챌린지 리스폰스 하는 사람한테 주어진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에요? 예를 들면 제가 교수잖아요. 자, 다음 주에 누가 발표할까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저요, 어느 분이세요? 예, 우리 주영선 선생님이 저요 했어요. 그러면 주영선 선생님 뭐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발표하려고 준비해야 돼. 공부해야 돼. 논문 찾아야 돼. 책 읽어야 돼. 사람 만나야 돼.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계속 고민해야 돼. 그게 뭐예요? 어빌리티가 쌓이는 결과. 어빌리티. 챌린지의 리스폰스 하는 사람한테 주어진 축복이 어빌리티예요. 그래서 리스폰서빌리티죠. 리더는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책임지는 사람한테 주어지는 축복이 어빌리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키워야 돼요? 리스폰스한 사람. 그 리스폰스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빌리티가 쌓일 수 있도록 놀이터를 만들어주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러분, 두 명의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 우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 전역에 철강한 카네기가 만든 3천 개 넘는 도서관보다 더 많은 도서관을 지었어요. 철강한 카네기도 자기 사지를 틀어서 엄청나게 잘하신 거죠.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전체 중국 시장 총괄 부사장이었어요. 전체 중국 시장 총괄 부사장을 하면서 빌 게이츠가 총회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어때요? 지치겠죠. 그래서 여행을 떠났어. 어디로 갔냐? 히말라야로 가. 히말라야에 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만난 게 아니에요. 그 동네에 아이들이 있어 만난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아이들이 아저씨를 보더니, 아저씨, 저희 동네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도서관에 책이 없어요. 책을 읽고 싶은데 책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 우드가, 그래, 알았어. 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보내줄게. 라고 했겠죠. 자, 돌아왔습니다. 중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으로 돌아갔어요. 책을 보내려니까 뭐가 더 비싸요? 배송비가 훨씬 더 비싸. 야,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이 책을 한두 권 보내봐야 티도 안날것 같고, 보통 몇백 권을 보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고민이 됐던 건 뭐냐면요. 내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게 뭘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중국 총괄 부사장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실제적으로 이게 내 인생의 다일까? 그 지역에 가서 천사, 여러분 네팔 지역이나 인도 가면 아이들 눈이 이따만하잖아요. 동글동글하거든요. 너무 예뻐요. 제가 인도를 15번 갔어요. 150명의 직장인을 끌고 10번을 넘게 갔어요. 2003년 첫 번째로 갔을 때 첫날 아이들을 만나고 너무 행복했어요. 야, 이거 다시 와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날 꼬맹이 두 명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손을 꼭 잡으면서 이 닭똥 같은 이 눈물 똑똑똑 그런 걸 하면서 아바라스벤 그러는데 아바라스벤. 아바라스벤이 뭔 뜻이에요? 물어봤죠, 현지인한테. 아저씨 내년에도 또 오세요라는 뜻이에요. 아니, 눈탱이 이만한 애가 눈물을 그렁그렁 하면서 아바라스벤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왔죠. 한국에 와서 돌아와가지고 머리 계속 띵 하는 게 아바라스벤, 아바라스벤, 아바라스벤. 안 되겠다. 내년에 또 가자. 해서 그랬는데 그때부터 시작된 게 10번은 더간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의 성장은 잘했죠. 아마 이분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이분도 그 눈망울을 잊지 못하고, 언젠가 가야 되는데. 고민하기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나귀 위에 3,000권의 책을 싣고, 히말라야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가자! 가서 아이들 책을 나눠주면서, 내 인생에 진짜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무엇인가 한번 테스트해보자.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아이들 책을 나눠주면서 이 사람이 맛이 간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니까,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인가 보다. 이게 나에게 맡겨진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룸투 리드, 도서관 짓는 NGO 단체를 만들어요. 교육하고 실제로 도서관을 짓는 거죠. 자, 이분이 그래서 지금까지 지은 도서관이 몇 개일까요? 2021년 통계로 3만 9천 개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한 5만 몇천 개된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의 각성, 히말라야 꼭대기까지 관광하러 간 사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이 아이, 다시 말하면 도서관이 있지만 책이 없다고 해서
이 아이들이 공부 못하고 책을 못 읽는 이 문제를 발굴하고 발견

0: 표현했던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누구나 다 가져. 근데 아무나 할수 있는 거 아니라고 예찬을 하죠. 그래서 수천만 명의 아이들한테 책을 읽고 교육을 시키면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눈물과 상처를 갖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것들에 눈물을 흘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때 힘든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뛰어들어야겠죠. 저희 학교 호세 마리 신부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페인 그 북부 지역에 바스크 지역이라고 있어요. 바스크 지역은 산세바스찬이 있는 미식의 도시 산세바스찬이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인데 이 바스크 지역은 언어가 달라요. 바스크어도 없습니다. 스피노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나라가 이렇게 분절된 거예요. 남프랑스 지역과 북스페인 지역에 걸쳐서 쪼개졌어요. 그래서 나라가 쪼개져가지고 양쪽에 분산돼서 살고 있는 거죠. 프랑코 독재 시절에 1943년도에 신부님이 그 지역, 요 아라사떼라고 하는 지역, 이 바스크 지역의 아주 작은 도시에 부임을 했어요. 너무 못 살고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을 살려야겠다. 이 지역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 싶어서 직업학교를 설립했어요. 직업학교를 설립하고 13년 동안 제자들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을 양성하고 나서요, 그 제자들 중에 5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5명을 선발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철학, 당연히 신문을 갖게 된그 철학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죠. 작지만 작지 않은 학교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협동조합이 120개로 늘어났고요. 그 120개 협동조합의 매출이 얼마나 될까요? 협동조합에서는 유례가 없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스페인에서 넘버 세븐 정도 하는 그룹으로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죠. 그 지역을 부강하게 만들어서 그 바스크 지역이 독립 주자치가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계승하라는 건딴게 아니라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가치를 계승하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수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답게 사는 사람들이 주식회사 자기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삶의 아름다운 궤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전파되어지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계승은 단순한 액시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함께하는 연대와 우리가 함께하는 가치를 전파시킬 수 있는 풀뿌리 운동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인생의 CEO로서 새롭게 도전하고 목숨 걸맞은 일을 찾고 그 여러분의 생각들을 계승해 나가는 작업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지금까지 서울벤처대학원 대학교 이주열 교수의 주식회사 이주열 강연 함께 들어봤습니다.
2: 유건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경제 세미나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노원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개천절인 오늘 아침은 올해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서울은 10.2도까지 내려가 예년 이맘때 기온보다 3도 정도 낮았고요. 대관령은 0도를 기록하는 등 일부 내륙과 산지는 서리가 내렸고 강원 높은 산지는 물이 언 곳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거나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 부산 24도, 광주와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 낮 기온과 비슷할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진 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체온 조절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수도권은 대기가 건조한 상태고 특히 서울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이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져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는데

0: 인데요. 비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은 곳은 30mm 정도가 되겠고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정오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장이 남북 대화를 일축한 지 하루 만입니다. 청와대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700km 이상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한미 정보당국이 발사 초기부터 관련 동향을 추적 공유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국방부와 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가안보실은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사항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을 향해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뿐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도움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남북대화를 일축한 지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김 부장은 어제 담화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군의 날 기념사를 자작 광대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남북대화 제의에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망상이자 일방적 넋두리라고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2: 일본 방위성은 오늘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최소 한 발이 발사돼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쪽 해상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며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간 2일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면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피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실제 대화를 나누기만 해도 일정한 진전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며 북한도 대화 대상에 포함되며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북미 간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대표팀의 금메달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양국 리커브 남자 단체와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금메달이 나왔고 또 요트 하지민도 금빛 물살을 갈랐습니다. 박주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남자 양궁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리커브 단체전을 제패했습니다. 김우진과 이우석, 김재덕으로 구성된 남자 대표팀은 결승에서 인도를 세트 점수 5-1로 꺾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대표팀은 대회 2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페이커 이상혁을 중심으로 최우재와 김건부, 김건우, 이민영, 류민석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대만을 3-0으로 이겼습니다. 특히 대표팀은 조별리그와 준결승, 결승전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전승으로 2023년 열린 항저우 대회에 이어 2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한국 요트의 살아있는 전설 하지민은 남자 딩기 결승 레이스에서 9점을 기록해 종합 1위로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여자 축구대표팀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전반 4분 만에 골을 신고해 중국을 1-0으로 이겼습니다. 여자 축구는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 이후 8년 만에 통산 네 번째 동메달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단의 마지막 메달 레이스가 펼쳐질 오늘은 남자 축구대표팀이 일본과 결승전을 펼쳐 대회 4연속 우승에 도전합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2: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서 저축은행인 예가람 저축은행에서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예가람 저축은행 관계자는 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유출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중 유출 규모를 확인해 피해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입니다. 앞서 국내 5대 시중은행이 모두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 모두 AI 기반 해킹 공격으로 추정돼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송수진 기자입니다.
3: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던 롯데카드. 해커의 침입이 있는지 2주가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 사이 고객 297만 명의 주민등록번호, 가상결제 코드 등 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신한은행은 2023년 12월 홈페이지 내부 오류가 발생했지만 1년 3개월이 지나서야 발견했습니다. 하나은행도 1년 4개월 넘게 오류를 알아차리지 못해 고객 112명에게 714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최근 5년간 금융권 전산 해킹 사고 1,500여 건을 분석해보니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린 경우가 75건, 1년 넘게 걸린 사례도 16건이나 됐습니다. 사고를 빨리 파악하지 못하면 유출 정보가 늘어날 수 있고 원인 파악과 복구에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2: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던 한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 계획과 관련해 조속히 합의하지 않으면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하겠다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워싱턴 김경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5: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일 백악관에서 선거 유세 지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투자가 앞서간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는 한국 관계자도 협상 자리에 있었고 대표자들도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투자를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관세를 더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원유 회수 증진 프로젝트에 84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석유와 가스 생산 증대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미래 세계 에너지 안보를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석유 프로젝트는 유전에 이산화탄소나 가스 등을 주입해 압력을 높이고 남아있는 원유를 더 뽑아내는 기술입니다. 다만 트럼프가 언급한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한미 간 합의된 전략 투자는 공동 팩트시트와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이 전부라면서 미국 측에 발표 경위를 문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트럼프가 유권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자신의 경제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2: 오늘 제4,358주년 개천절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홍익 인간의 뜻을 이어 국민주권정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영술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도 4,358년의 역사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의 가치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40전 내린 1,857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경유값도 전주보다 10전이 내린 1,843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중동 원유 수출이 회복되고 사우디아라비아 동서 송유관이 다시 가동되면서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완화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일 오만 동쪽 사해리 해상에서 피격당했다는 유조선 선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선원 전원은 무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선박의 이름과 국적, 항로 등의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고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월 말 이란 전쟁 이후 이란은 자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선박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며 상선을 잇따라 공격해왔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의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테러 공격을 계획한 이란인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영국 경찰은 현지 시간 2일 성명을 통해 리버풀과 솔포드 출신인 두 이란 국적자가 지난달 20일 맨체스터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격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영국 경찰은 해당 계획을 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국이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3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2m 안팎으로 비교적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낮 동안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로 확대되겠습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회정이었습니다. KBS.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은 하늘이 열린 날 개천절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 왕검의 홍익인간 이념을 기리는 날이죠. 일제강점기에 근대적 의미의 기념일로 자리잡기 시작하며 독립운동 과정에서 우리 민족 정신과 독립정신을 고취시키는 상징으로 사용됐죠. 개천절 4358주년인 오늘 우리 민족의 공동체 정신은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오전 북한은 DMZ 지뢰 폭발 12일 만에 탄도미사일 도발을 하며 긴장을 높이고 있고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인 중수청 공소청이 어제 출범한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는 장외 집회를 예고하고 있죠. 자,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 잠시 후 신인규의 시사펀치 1, 2, 3 시간 또 2부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0월 3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김인우 씨.
2: 네, 개천절 연휴 첫날답게 고속도로엔 나들이 차량들이 많습니다. 1번 경부선 부산 방향 동탄과 남사 사이로 11km 구간 막혔다가 이후 북천안을 시작으로 온 주감 휴게소까지 한 번에 60km 구간이나 답답하고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방향으로는 화성 휴게소를 시작으로 발안과 서평택 분기점을 지나 서해대교 위까지 22km 구간 버겁습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쪽으로 경기권에선 중부 1터널 과 경기 광주 분기점에서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진천 터널과 오창 그리고 서창주 중심으로 긴 정체가 이어지고요. 45번 중부 내륙선을 타고 창원 쪽으로 가는 길 여주부터 감곡까지 10km 답답했다가 이후로는 문경 2터널부터 진남 터널까지 11km 구간 밀립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미사와 서종 또 남춘천과 북방 1터널 사이로 각각 15km 안팎씩 막혀 있고요. 영동 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호법부터 여주 분기점까지 길게 막힌 뒤 이후로 강원권에선 원주와 새말 그리고 둔내 부근에서 속도가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1: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0: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신인규의 시사펀치 1,2,3입니다.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어요.
3: 네, 정당 바로 세우기의 신인규입니다.
2: 네, 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를 두고 북한의 김여정이 연이어 지금 담화를 냈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는 또 북한군 포로 문제로 외교 갈등이 커지고 있죠.
3: 그렇습니다. 지난달 21일에 서부전선 육군 25사단 관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작전 중에 지뢰폭발이 두 차례 일어나서 군 간부 3명이 다쳤고요. 이 가운데 2명이 중상인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8일에 합참은 중간조사 결과를 밝혔는데요.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최종 판정되면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네. 지난달 30일에는 북측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공식 입장문도 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즉각 반응을 했는데요. 서울의 자작 광대극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책임을 전면 부인을 했고요. 우리 군에 실사격이 있으면 즉시적이고 가차없는 보호

0: 보복을 하겠다라며 위협을 했습니다. 또 어제 다시 담화를 내서 적은 역시 적이다라고 했고요. 그제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밝힌 긴장 완화 의지를 두고서는 혼자 보기 아까운 광대극의 절정 장면이다. 자작 광대극의 제2부가 막을 올린 것 같다며 조롱을 했습니다.
1: 예.
0: 정부 대응을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불의의 사고로 부상을 당한 우리 장병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북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라고 비판을 하자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부상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인데요.
1: 그러게요.
0: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최근 북한군 전쟁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에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이 된 건데 우리 정부는 비공개 합의를 깼다며 지난달 28일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안드리 베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대리를 초치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문제가 가라앉지 않자 이 대통령은 X를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위신에 관한 문제로서 묵과할 수 없다. 사실 인정과 공개 사과를 계속 거부하면 추가 조치를 해나갈 것이다 라고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이게 수습이 잘 되지 않는다면 박기창 주 우크라이나 대사를 한국으로 소환하는 방안까지도 고려하는 거 아닌가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1: 네. 엊그제 청와대에서 한 달 동안 비어있던 정책실장 자리를 채우는 인사 발표가 있었죠?
0: 그렇습니다. 그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내부 승진으로 채운 건데요.
1: 네.
0: 하 신임 정책실장은요.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출신이고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을 지냈고 지난해 6월부터 정부 출범부터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왔습니다. 성수석은 하 실장을 소개하면서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인 학자다라고 밝혔고요. 후임 경제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민주당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민주당의 김병주 의원이 위촉이 됐고요. 재경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이 임명이 됐고요. 장관급인 지방시대 위원장에는 박정현 위원장이 위촉이 됐습니다.
1: 예.
0: 다만 지난달 21일 사의를 밝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이 수리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경제수석을 정책실장으로 내부 승진시킨 것을 두고서는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의 방점을 뒀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강훈식 비서실장의 거취를 예. 어떻게 정리하느냐 여부고요. 뭐 유임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비서실장을 임명하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아마 우리가 볼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법률관 안에서 논란이 거세했는데 결국 청문 절차에 시작 들어갔죠.
0: 그렇습니다. 김지용 후보자는 지난달 7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서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이 됐는데요. 아직 임명이 된 건 아니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앞둔 후보자의 신분입니다. 김 후보자는 24년간 검찰에 몸을 담았고요.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또 대검 형사부장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 사건의 재기수사를 명령했던 그 과거가 있고요.
1: 네.
0: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는 뭐 그 사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사실상 좌천이 돼서 2023년도에 퇴직을 했거든요. 근데 이 인사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법 여권 쪽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김용민 의원은요. 지난달에 SNS에 전형적인 친윤 정치검사 행보를 걸어왔다라고 적었고요. 최근에는 반민특위의 비유를 하는 그런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밀정이라는 표현까지 썼고요. 페이스북에는 맛집이라기에 찾아갔더니 위생도 엉망이고 직원도 불친절했다라는 비유까지 썼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도 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X에 글을 올렸는데 친윤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반윤 행적은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다 라면서 대통령께서 입장을 강하게 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인사청문 요청안을 재가를 했고요. 요청 서류는 이제 국회에 제출이 됐는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서 이제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을 마쳐야 됩니다. 이게 사실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범여권 특히나 민주당의 뭐 현역 경기지사나 의원들이 이렇게 일부가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결국 대통령의 인사권에까지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수청장 인사청문을 보고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결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뭐 무려 4시간 만찬을 했다고요?
0: 그제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했습니다. 정 전 대표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대표랑 경쟁한 관계고요. 현재 이제 국회의원을 지내고 있는데 이번 만찬을 4시간 정도 진행하면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만찬이 성사된 배경은요. 정 전 대표 가 최근에 입원을 했었는데 그 퇴원을 격려하는 그런 자리로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정이 마무리가 된 시점에 이 만찬이 잡힌 걸로 밝혀졌습니다. 만찬 메뉴는 전복죽이라고 밝혀졌고요. 구체적인 대화 내용까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김지영 후보자 문제로 지금 여권이 상당히 분열되어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전당대회 이후에 당내 분위기를 관리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내려고 하는 청와대의 행보 아니냐라는 입장이 나왔고요.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께서 당내의 여러 이견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전 대표에게 어떤 역할을 또 주문한 거 아닐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어제 이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 공소청이 공식 출범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그 출범하기 전날 중수청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어요.
0: 그렇습니다. 어제 그 공소청법과 이제 중수청법이 시행이 되면서 검찰이 78년 만에 이제 폐지가 된 건데요.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는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 그리고 부패, 경제, 방위산업, 그리고 마약, 국가보호, 사이버, 그리고 법왜곡죄 등 7대 범죄는 이제 중수청에서 맡게 됩니다.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출범 하루 전인 그제 중수청 입주 건물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공소 취소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했다며 깡통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치안 지옥의 문이 열렸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정점식 원내대표는 중수청이 민간 빌딩을 임차해 내부 공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다며 주요 기관장이 모두 공석인 상황을 심각한 지위 공백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중수청은 총 정원 2,874 4명의 66%인 1,900명으로 출범을 했고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 구축이 끝나지 않아서 출범 첫날에 수기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풍경도 그 발생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야당의 지적처럼 중수청장이 이제 임명 과정에 있고 또 공소청장도 임명을 해야 되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경찰청장까지 지금 공석이 다 되어 있어서
1: 다 공석이에요.
0: 예, 지금 사정 국면이 이게 잘 감당이 되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현실이고 사실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정에서 보완 수사권을 폐지하면서 과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냐라는 의구심도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관 간의 어떤 협력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아마 정부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1: 딱 그 국민의힘의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내란 아니다라고 말해서 아주 큰 파문이 일고 있는데 어떤 발언이었죠?
0: 이건 좀 너무 심각한 네. 발언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의 원내수석 대변인인 김태규 의원이 지난달에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서 암살자들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진행자가 전두환이 내란이냐라고 묻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음흠. 법적 판단이 났는데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생각하느냐라는 재질문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은 선뜻 동의하기 어렵고 역사적 평가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에 대해서도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했는데 문제는 김태규 의원이 부장판사까지 지낸 법조인 출신 의원이기 네. 때문에 더 참 믿기 어렵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로 작정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는데 그리고 유족회 등도 의원직 사퇴까지

0: 들었습니다.
1: 네. 시사펀치 1, 2, 3 신인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십니다. 12시 25분 막 지났네요.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기상청의 송소진 씨.
2: 개천절인 오늘 나들이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의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요.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쌀쌀했지만 낮에는 따뜻하거나 선선해서 활동하기에 좋겠는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 부산 24도, 광주와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모레는 낮에도 서늘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1.7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3: 네, 서울도심 집회 소식부터 전해드릴게요.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앞에 많은 집회 인원이 모여 있습니다. 서울역 쪽으로 한 방향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또 시청역에서 숭례문 구간도 통제되고 있는데요. 반대편 차로를 나눠서 이용하고 있고요. 일대 교통 혼잡 감안하셔야겠습니다. 강남권에서는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산공원 사거리에서 학동 사거리 구간이 오는 월요일까지 전면 통제되겠습니다. 한편 고속도로 지방 쪽의 정체가 오늘 일찍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전체 90km 가까이 막히고 있습니다. 경기권에서는 동탄 분기점에서 남사 쪽의 이동이 어렵고요. 충청권의 대부분의 정체가 집중돼 있는데요. 북천안에서 주감 휴게소 쪽으로는 58km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국민 MC 정관용
1: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 본부
0: 들어보면 달라요.
2: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시간이죠. 조갑제의 시사 강펀치 시간입니다.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어제 이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공소청, 중수청이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기대가 크세요? 우려가 크세요?
3: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 어떤 걱정이세요?
3: 지금 흔히 개문발차라고 그러던데 개문발차 정도가 아니라 지금 운전자가 없이 지금 발차를 했잖아요. 그리고 브레이크가 듣는지 안 듣는지도 확실하지 않고 지금 내리막길을 질주하고 있거든요.
2: 예.
3: 그런데 굉장히 무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용으로 보면은 검찰 해체가 검찰 폐지가 기본인데 우리 검찰이 지난 78년 동안 해온 실적은 뭐냐 하면은 대한민국이 그래도 치안이 가장 잘 유지되는 나라 아닙니까?
2: 예, 예.
3: 여기에 경찰과 함께 검찰의 공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 부패에 대한 수사도 그리고 재벌에 대한 수사도 한국만큼 이렇게 제대로 한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토탈로 보면은 잘한 제도고 성공한 제도인데 이 제도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예행 연습도 안 하고 더구나 그 중요한 수사기관장도 아직 공석인 상태에서 발차를 했으니까
2: 네.
3: 이건 저는 틀림없이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2: 그 말씀하신 치안 유지라든지 정치부패 척결 뭐 재벌수사
3: 예, 예.
2: 중수청이 하면 되지 않나요?
3: 중수청이 지금 제도적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그 지휘하에 들어가고
2: 예.
3: 우리나라 검찰은 그동안에 독자성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권력 남용도 있었던 건 또 사실이에요. 그러나 독자성이 있어가지고 함부로 검찰총장을 어떻게 할 수 없다. 대통령도 법무장관도 그게 검찰 수사의 공신력을 높였는데 행정안전부 장

0: 장관의 정치적 지위 아래 딱 들어가 있는데 그걸 과연 믿겠느냐. 그런데 또 지금 이번 검찰개혁의 핵심은 사실 어디서 출발했냐면은 2009년 5월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극단적 네, 선택이 네. 이게 검찰의 조작 수사에 의했다 의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걸 하나의 신화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핵심은 이거 아니었습니까? 일반 실생활과 관계없이 정치인 수사 특히 민주당 국회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이게 조작이었다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1: 예.
0: 그런데 지금 특수부가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그게 특검 아닙니까?
1: 음흠.
0: 수시로 특검 만들잖아요.
1: 네.
0: 그럼 특검은 그러니까 특수부를 없앤다고 해놓고 특수부는 그대로 유지하고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도를 완전히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국민들이 적응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고
1: 네.
0: 부작용이 나올 때마다 언론이 집중적으로 보도하지 않을까요?
1: 그렇겠죠.
0: 그러면은 네. 2028년 총선으로 가는 과정에서 과연 이재명 정부가 무능함을 만천하에 노출시킨 자기가 판 함정에서 과연 벗어날 수 있느냐?
1: 예.
0: 총선에서 결국 결판 날 건데.
1: 뭐 저도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그런 뭐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뭐 어떤 사건의 피해자, 억울한 고소인, 고발인 이런 사람들이 경찰의 수사에 만족할 사람이 많겠느냐, 불만족할 사람이 많겠느냐? 아마도 불만족스러운 사람이 더 그렇죠. 많은 거예요.
0: 그렇죠.
1: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엔 그래도 그 뭐 검찰의 보안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한 번의 장치가 더 있었는데 그 장치조차 사라져버리면 여기저기 계속 불만을 더 털어놓지 않겠느냐.
0: 그렇죠.
1: 그리고 모든 언론이 그 불만을 이제 쓰지 않겠느냐.
0: 씁니다. 예, 예.
1: 그러면 이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0: 그럼요.
1: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예. 많이 썼는데 예.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제 이 사태가 여기까지 온 마당에는 제발 그런 어떤 그 부족함이나 부실함이 줄어들도록 앞으로 자꾸 노력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0: 그러면 이거를 더 복잡하게 만들 것 같아요. 저는 2028년에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어떤 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이걸 완전히 돌려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총선 결과에 따라서?
0: 네. 그러니까 검찰을 다시 저 원위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중간에 뭐 조금씩 땜질 해봤자 더 말씀이 많을 거고 오늘 보니까 뭐 개혁 안으로 하던 내놓은 게 있더라고요. 검사를 경찰에 파견하는 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지휘권이 없는 검사를 경찰에 파견해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도와주라는 건데 이건 뭐 참관인지도 아니고 말입니다. 내는 아이디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요.
1: 네.
0: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서영교 법사위원장, 김용민 의원 같은 사람. 정청래 그리고 이런 걸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건 유시민 같은 사람 그분들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 전문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만든
1: 예.
0: 만든 제도예요.
1: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 대표께서는 28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검찰을 원상복구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28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안 할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그건 이제 국민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뭐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은 이제 민주당도 이제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다 없는 지경이 된다면은
1: 해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0: 그 전에 민주당 안에서 이제 분열이 날 거예요. 정승호 법무장관 전 법무장관 할 말 많은 분 아닙니까?
1: 뭐 이미 여러 차례 언급을 하고 있죠.
0: 예. 예. 예. 그리고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는 것은 요사이 민주당 강경파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중수청 그리고 공소청은 뭐 저 이 공소이지만 하지만은 이런 수사기관이 새로 출발했으니까 한동훈 혼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저는 하나 우려하는 게 이 수사기관이 정권 수호기관이 되는 겁니다.
1: 네,
0: 지금 뭐 국정원이나 안기부나 정보부는 없어졌지만은 이 선택적 수사를 하는 거죠.
1: 여당은 봐주고,
0: 그럼 여당 봐주고
1: 야당만
0: 야당 잡는 그런 수사를 하는 기관이 되면은. 이건 독재화로 가는 것이고 그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1: 네.
0: 그게 뭐 추측이 아니고.
1: 네. 부작용이 심각해지다 보면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분열이 생겨서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도 있긴

0: 있다고 네. 보신다?
1: 그 노화선이 공소 이 저 불안정한 체제가 출범했는데다가 또 공소 취소를 밀어붙인다. 하면은
0: 그럼 여론의 역풍이 크겠죠.
1: 그렇죠. 우선 당내에서 예. 그때는 이제 총선 기간 다가올 테니까 이 이재명 대통령 노선을 가다가는 내가 우선 낙선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를 거로 보는데요.
0: 네. 공소 취소는 못 밀어붙이겠죠.
1: 김성원 법무부 장관이 들어갔으면은 했겠죠. 그런데 그게 좌절됐으니까 현재로는 엄두가 안 날 것 같지만은
0: 그렇죠.
1: 그게 너무 깊게 빠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0: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조작 기소 특검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 주는 거 이거는 빼는 게 좋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절차상 조작 기소 특검을 출범시켜 가지고. 그들이 증거를 잘 찾아가지고 정말 조작 기소였다는 걸 밝혀서 기소를 하고 그게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면
1: 그렇죠.
0: 그러면 공소 취소가 물론 당연히 하겠습니다만 네. 그게 아니라 지금 검찰 내에 구성되어 있는 무슨 미래위원회 이런 데서
1: 그렇죠.
0: 우리가 조사해보니 이거 문제 있다? 공소 취소. 이건 아니겠죠.
1: 그건 뭐 얼마나 많은 그 허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0: 그렇죠? 예, 예.
1: 가장 간단한 방법은 판사가 그냥 공소기각하는 거예요. 판사가 또 뭐 좀 문제 있는 판사가 나타나면 그것도 가능한데 그랬을 때는 또 하나 그게 있어요. 이게 공소기각도 이게 판결이거든요.
0: 예, 예.
1: 그러면 지금 중단된 다른 재판도 해야 되는 겁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저 재판해가지고 공소기각 하려면.
0: 재판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소기각을 합니까?
1: 그러니까.
0: 예.
1: 그게 또 물려 있으니까.
0: 네.
1: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어렵다고 봐야죠.
0: 어렵고 유일한 길은 조작기소특검이 기소해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그거밖에 없는 거죠.
1: 예, 예.
0: 그런데 다른 무리수를 쓸 가능성은 아직도 있다고 보신다.
1: 뭐 생각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힘에 너무 붙이는 것이고 이런 지지율이 지금 30%
0: 예, 뭐
1: 구이라는데 이게 30% 초반대로 떨어지면 힘이 빠지고 우선 자중질환 날 거라고 봅니다.
0: 물론 뭐 검찰이 그동안에 참 못된 짓도 많이 했고 그래서 검찰에 대한 그 개혁은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말 검찰청이 막을 내리고 공소청 중수청으로 출범하는 거는 제가 봐도 정말 걱정이 많아요.
1: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 금방 나옵니다.
0: 아이고 그나저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렇게 인사를 늦게 하죠? 검찰총장 경찰총장 뭐 아 물론 중수청장은 지금 그 후보자를 냈는데 또 여당 내에서 비판이 있으니까 좀 논란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왜 이렇게 계속 그 대행 체제로 이렇게 오래 가죠?
1: 지금 당내 장악력 특히 김민석 대표의 리더십에 상당한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수청장 한 사람도 지금 제대로 임명하는 타이밍을 놓쳐버렸잖아요.
0: 그러게요.
1: 아니 그것도 못하면서 또 그분이 뭐 결정적 사유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0: 글쎄요.
1: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당내 리더십이 너무 약하다 하는 게 이 알려지게 되면서 이게 국정 전반에 참 자신감이 없다는 인상을 너무 주는 것 같아요.
0: 네, 네.
1: 좀 애처롭기도 하고요.
0: 여당 내에서 뭐 추미애 지사가 뭐 강하게 반발하고 그러니까 심지어 김민석 대표 입에서 마치 지난번 노무현 탄핵 전야 같다는 표현까지가 등장을 했어요. 실제로 네. 이렇게 조금 뭐랄까 좀 아직 집권 초반인데 1년 조금밖에 안 지났는데 이렇게 일종의 여당 내의 질서가 무너진 근본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이제 시대가 바뀐 겁니까?
1: 그 대통령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예.
1: 왜 만만하게 보느냐 하면 주인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0: 주인의식.
1: 예. 이 민주당은
0: 우리 거다.
1: 우리가 그동안에 갖고 온 거다 하는 주인의식 플러스 이대로 가면은 총선에서 우리가 질 수도 있다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게 합쳐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 발언의 강도가 전례 없이 세요.
0: 그러니까요. 예. 저는 일종의 아 진짜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1: 예.
0: 과거와 같은 무슨 대통령 절대 권력의 이 질서 이런 게 이제 사라져간 것 같아요.
1: 그래도 예컨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무리를 해도 공화당에서 직설적인 반발은 없잖아요.

0: 그러니까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도 이 정도로 강한 거의 하극상적인 반발은 처음인 것 같아요.
1: 별로 참기가 쉽진 않죠. 예, 예. 뭐 대통령은 그런 걸 의식해서인지 뭐 연일 SNS에 메시지를 직접 계속 날리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중수청장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 출신이라고 다 안 된다 그러면 문제 제기하는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 너희들은 뭐냐 뭐 이렇게까지 지금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런 것도 어떻게 보세요?
0: 그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자꾸 지지층 또는 민주당 지지자 여기에 두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전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걸로 당내의 반발을 순화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본인이 나는 민주당 대통령이 아니고 그분 말씀드린 대로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대통령이다.
1: 네.
0: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세 가지 저 왕관을 뭡니까 이게 쓰고 있는 게 하나는 국군 통수권자, 행정부 수장, 그다음에 국가 전체를 대표하는 국가 원수 아닙니까?
1: 국가 수반이죠. 예. 예.
0: 국가 수반의 위치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번에 기자회견할 때 보면 꼭 전당대회에서 무슨 연설을 하듯이 우리는 뭐 다 문재인이고 뭐 이재명이고 이런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최근에 무슨 노골적으로 좌파 대통령 임을 이야기하는 무슨 문제하는 거 가지고
1: 좌아하게
0: 좌 우아가 아니고 예. 좌아로 바꾼다고 하니까
1: 그러니까요.
0: 그러면 앞으로 애국가 부를 때 보우하사가 아니라 보좌하사라고 해야 되느냐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점점점 그쪽으로 가요. 이 자기 기반을 넓혀서 해결해야 되는데
1: 예.
0: 이 점점 좁게 돼 가지고 이제 좌파 대통령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런데 이 좌파 대통령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좌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어디 사회주의 개업투쟁론이 들어갈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도 없이 계속 나는 좌파다 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1: 당내에서 아주 강한 반발이 나오고 그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의 대통령
0: 그러니까 점점 좁혀지는
1: 본인도 또 그쪽으로 더 좁혀지고 있다. 이게 악순환이네요.
0: 특히
1: 보면.
0: 안보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번 안보 위기가 안보 위기라고는 좀 하기 어렵습니다만은 폭발 사고니까
1: 네, 네.
0: 폭발 사고를 잘못 다루면 이게 안보 위기가 가요. 나는 이게 오히려 찬스였다고 봐요. 국민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뭘 해서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최소한 대북 방송은 재개를 해야 되죠.
1: 확성기.
0: 예, 그건 예. 최소한의 선입니다. 그리고 3사 통합 어렵습니다만은 안 한다고 봐요. 그리고 전시작전권 전환은 이렇게 선동적으로 할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찬스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거꾸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라고 하고
1: 예.
0: 오늘 또 불의의 사고 났잖아요. 북한이
1: 미사일
0: 미사일 발사했잖아요.
1: 예.
0: 불의의 사고 또 정동영 미스캐스팅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인데 아니 대북 방송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고 증오심과 적대심을 부추기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1: 예.
0: 아니 경찰서장이 흉악범 잡으러 가는 형사들한테 자네들 수갑 채우면 그거 위험천만한 일이야라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국민들을 가슴에 그냥 박히고 있다고요.
1: 예,
0: 이게
1: 예.
0: 다 축적돼가지고 표로 갈 것 아닙니까? 총선 대선.
1: 예, 예. 물론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조갑재 대표님께서 아주 정통 보수의 시각을 지금 쭉 보여주고 계신데 정동영 장관이나 이재명 정부의 이제 기본 생각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이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모든 위험 요인을 좀 배제하는 쪽으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지뢰 폭발 사고도 남북 간의 지금 군사 분계선 자체가 아주 애매하니까 차제에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터가지고 군사 분계선을 명확히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내야 평화가 정착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으니까 좀 어찌 보면 하늘과 땅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0: 그런데 역사적 경험은 이럴 때는 강한 입장에서 협상을 해야지 약한 입장에서 북한과 협상을 해가지고 덕을 본 예가 한 번도 없잖아요. 세계사적으로 그런 건 없고 negotiation 뭡니까? True strength라는 말이 그냥 외교용으로 딱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1: 네, 네.
0: 그 강한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통합입니다. 국민들이 여야 가리지 않고 안보 대북 문제에 관해서는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그런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1: 예.
0: 오히려 분열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제에서까지.
1: 아무튼 이제 그 문제는 우리 조갑재 대표님과 이 정부의 인식 차이가 워낙 큰 대목이라서 예. 그 정도 말씀을 듣고 조금 더 거슬러 가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쭉뚝 떨어지는 가운데 부처 장관들 개각을 했는데 그리고 또 며칠 있다가 정책실장도 바로 그만두고 그다음에 이제 개각한 사람들 중에 두 명이나 낙마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비서실장도 그만두고
0: 그렇죠.
1: 이 상태에서 정책실장을 임명시켰는데 청와대 수석을 그냥 승진 임명을 시킨 상태 이 상태까지 왔거든요. 인사에 있어서 뭔가 이 국면 전환과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0: 아니 인사도 우리 편 서겠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거대한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보면은 그 수준이 인류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인재풀을 늘려야죠.
1: 예, 예.
0: 늘려고 옛날에 독재정권 하에서도 얼마든지 인재하라를 고를 때는 다 전체를 보고 골랐지 않습니까?
1: 그래야죠. 그리고.
0: 예.
1: 예.
0: 얼마나 인재가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까? 예. 거기에 우리 편, 좌파 편, 뭐 과거에 뭐 누구 편을 들었다 이런 거 말고 저는 눈을 넓히면은 멀리 보고 이렇게 넓게 보면은 얼마든지 좋은 사람들을 많이 해가지고
1: 네.
0: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1: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줬죠. 예.
0: 그런데 몇 사람 있었는데 나가버렸잖아요. 이석연 그 저 뭔가 통합위원장
1: 통합위원장 나갔고요. 예. 예.
0: 아니 이석연 통합위원장을 품을 수 없는 인사라고 그러면은 그건 뭐 끼리끼리 인사지.
1: 그리고 이번에 정책실장도 승진 임명한 걸 보면 그냥 그대로 간다는 걸로
0: 편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1: 아직까지 보인다.
0: 예, 편한 쪽으로 가고 있잖아요.
1: 알겠습니다. 야당 쪽 얘기로 좀 가서 김태규 의원이 전두환 내란도 내란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이게 결국 12.12 사건인데요. 12.12 사건은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저와 월간조선이 발굴한 겁니다. 그 유명한 녹음 테이프부터 정승화 뭐 등등인데 12.12 사건은 반란입니다. 군사 반란이에요.
1: 네. 구태타죠. 네,
0: 군사 변란인데 이걸 처벌하느냐 안 하느냐의 논쟁이 있다가 5.18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1995년에 그것도 소급 입법을 해가지고 대부분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1: 나왔죠.
0: 예, 예. 다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법률적 판단이에요. 그러나 정치인은 역사적 판단, 역사적 쟁점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도 논리를 갖춰야 돼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사건으로 반란적으로 유혈을 통해서 집권했으나 그 8년 동안에 서울올림픽 성공시키고 경제성장률 1980년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0.1% 세계에서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직선제 받아들이고 한 점까지 생각하면은 내란이란 말 하나로 규정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뭐, 설명을 없이.
1: 굳이 말하려면 그 정도까지.
0: 그 정도 이야기해야 된다. 예. 그런 설명을 없이 이야기하면 뭐 반격이 바로 들어오니까. 예.
1: 네.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제 장외 집회를 한답니다. 예.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지금 장외 집회 왜 합니까? 장외 집회 할 시간이 있으면 지금 잘 싸우는 한동훈 의원 밀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거의 초단위로 올리고 있는 그 페이스북 글을 그냥 전파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낫지.
1: 네.
0: 지금 대중집회하면 오늘 하는 거죠.
1: 네.
0: 오늘 하면 그게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나올 사람 있잖아요.
1: 네.
0: 막 성조기 들고 나오는 건 뭐 한미동맹이 우선을 하죠. 그게 또 Stop the Steal 들고 나올 사람 있을 거라고.
1: 부정선거.
0: 그다음에 부정선거 음모론 들고 나올 거고.
1: 윤어게인 또 나오겠죠.
0: 윤어게인 나오고. 그다음에 전국 재선거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전히 이거는 망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장동혁 대표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장동혁 대표의 지난 1년 동안의 행동은 민주당 도움이 민주당 이중대였습니다.
1: 네.

0: 그리고 여론이 아주 흥미로운 여론이 요새 나옵니다. 한동훈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올라가고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복당을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1: 네.
0: 그런데 한동훈 복당을 반대하는 사람이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그것은 이미 민주당 지지자들도 장동혁 세력이 자기 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1: 네.
0: 자, 그 사람이 지금 장애 집회를 합니다. 이거 누가 누굴 도와주겠습니까?
1: 민주당 도와주는
0: 저는
1: 거다.
0: 민주당 도와준다고 봅니다.
1: 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 최장수 지금 대표예요. 그리고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동혁 대표 금방 그만둘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전혀 감지가 안 되잖아요.
0: 그러나 여론에서는 확실히 바뀌어버렸죠. 요새 모든 여론조사가 한동훈과 장동혁의 차이가 커지고
1: 점점 벌어지고 네. 있어요.
0: 보수층 예. 안에서는 사실상 정권교체가 된 거예요. 민심으로 이야기하면 은 다만 그게 국회의원들까지 전해지지 않고 당원들이 아직도 음모론 세력이 많으니까 고기는 아직 섬처럼 남아있는데 저는 이것도 바뀔 거라고 봅니다.
1: 네. 언제쯤 바뀔까요?
0: 아니 총선 다가오면 은 내가 장동혁 도움을 받아서 출마할 거냐 한동훈 도움을 받아서 출마할 거냐 그 결정은 뭐 실존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올 예. 수밖에 없다?
0: 예.
1: 알겠습니다.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칩니다. 브라운 아이즈의 점점 들으시고 1시에 다시 옵니다.

0: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네?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지껏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들으신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지껏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이지만 여지껏이나 여직 또는 여지까지는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와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입대와 여태는 어떨까요? 여지껏과는 달리 입대나 여태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고 입대껏이나 여태껏 역시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의 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이 예문에서 나온 좀처럼은 여간하여서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처럼 대신에 좀채나 좀채로는 어떨까요? 좀채는 표준어로 인정돼 있지만 좀채로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처럼이나 좀채는 표준어지만 좀채로는 비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연락이 안 된다 같이 좀처럼과 좀채는 그 뒤에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호응해서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1: 58분 날씨. 개천절인 오늘 나들이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전국의 하늘에 구름만 많이 끼겠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아침에는 많이 쌀쌀했지만 낮에는 따뜻하거나 선선해서 활동하기에 좋겠는데요.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 부산 24도, 광주와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해가 지면 다시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금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모레는 낮에도 서늘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6도, 습도는 47%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정관용의 시사본부.
1: 2부입니다. 잠시 후 권혁중의 일타 경제 코너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들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0: 팩트체크 진짜 뉴스
1: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0: 들어보면 압니다.
2: 권혁종 경제평론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2: 이 시간에 여러 차례 알려드렸는데 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제도 보험료 한꺼번에 몰아서 내는 거
3: 네.
2: 외국인들 이게 악용한다 막 그랬었는데
3: 네.
2: 이제 외국인들은 이렇게 몰아서 내는 게 어려워진다면서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10월 1일에요. 예, 국민연금법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추납제도를 활용해서 한 달 내고 그다음에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서 연금을 수급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상호주의를 도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 상대국이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추납제도 안 해주면 우리도 안 해준다라고 해서 상호주의가 이번에 이제 들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뜨거웠던 사례는 다시 한번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기초연금도 변했습니다. 아, 이게 국내 거주 요건이 생겼는데요. 19세 이후에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신청할 때 본인과 배우자의 국외 소득과 재산도 같이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복수구속자 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 받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 19세 이후에 5년 이상 거주한 기록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재산을 신고하셔야지만 그 재산을 따져서 70%를 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는 이번에 이제는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2: 뭐
3: 수 있습니다.
2: 당연한 건데요. 여태까지 안 한 게 문제네요.
3: 네.
2: 군대 다녀온 분들 연금이 좀 더 늘어난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이제 크레딧 제도이죠. 이제 크레딧은요, 국가가 일정 구간을 이제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인데요. 먼저 군 복무 크레딧이 있습니다. 원래는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 제대자부터는요,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해줍니다. 그럼 이제 육군 같은 경우는 18개월인데 그러면 이제 18개월을 전체를 다 인정해 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요. 12개월 가산했을 때는 월 연금이 한 2만 5천 원 정도가 이제 늘어나는데 이제는 18개월 다 인정을 받게 되면은 한 3만 8,500원 정도가 더 늘어나게 됩니다.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는 군 크레딧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6개월 미만 복무자들은 원래 안 됐었어요. 크레딧이. 그런데 이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2: 예.
3: 출산 크레딧도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요. 둘째 자녀 이제는 낳거나 입양하게 되면은요, 그 가입 기간은 원래 12개월 정도 인정해 줬었는데 이제는 15개월로 이제 늘어났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 출산 크레딧도 이번에 좀 바뀌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군복무라든지 출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잘 바뀌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2: 네. 근데 좀 주의해봐야 할 게 있다면서요?
3: 네, 알겠습니다. 이게 소급 적용이 아니거든요. 이 군복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제대자부터 그러니까 이분들이 젊잖아요. 그래서 연금 받으실 때 가서 그때 가서 이제는 되는 거라서 내년 제대자부터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안 되냐? 안 됩니다. 그래서
2: 네.
3: 이제는 내년 제대자부터 늘어난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둘째 자녀도 마찬가지죠. 내년 이후에 얻게 되는 둘째 자녀부터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거.
2: 예.
3: 기초연금 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이 되지 않고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지만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복수국적자 분들께서 기초연금 받는다? 그러면은 이걸 잘 따져보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 네. 자. 요새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고요? 얼마나 많이 떨어졌어요?
3: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금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1월 달에 사상 최대치를 뚫었어요.

0: 1월 달에 온스당 5,595달러까지 갔었다가 10월 2일 어제의 기준으로 봤을 때 4,135달러까지 내려왔습니다. 퍼센테이지로 보면 고점 대비 26% 떨어진 건데요. 떨어지는 게 9월 달에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이게 한 달 사이에 6.6% 떨어졌고요. 이게 주간으로 따져보면 최근 1주간 한 3.4%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 밤,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0월 2일이고요. 우리로 본다 그러면 지난 새벽에 재밌는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미국에서 9월 비노급 일자리를 발표했어요. 근데 2만 9천 명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 9만 명 정도 크게 증가될 거다라고 봤는데 이게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나온 거예요. 고용이 둔화되네? 그러면은 사실 금리를 이제는 인상할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고용이 강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 압박 때문에 금리를 높이려고 한 건데 그 이유가 사라진 거예요.
1: 네.
0: 금리가 그러면 높아질 이유가 없으니까 금값은 당연히 오르겠다라고 해서 실제 움직였습니다. 금값이 장중 온스당 4,200달러 선까지 올라섰는데 그런데 이제 장 후반에 와갖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5.28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장기채 중심으로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는 역시나 금값이 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 떨어졌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역시나 지금의 금값은 이 국채 금리 상승과 맞물려서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자나 그래서 이자가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본다 그러면 금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국채 금리가 너무 높아서 금값은 계속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팩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이렇게 금값이 안 좋은데 이럴 때 한국은행이 금을 더 사겠다. 이건 네. 뭐예요?
0: 네, 맞습니다. 한국은행이 지금 금을 더 사겠다라고 밝혔는데 그런 이유는요. 일단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이제 금 비중이 2015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3.2%입니다.
1: 외환 보유액 중에서?
0: 맞습니다. 이게 세계 순위로 보면 39위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외환 보유액 비중에서 금 비중이 너무 낮아요. 대신에 달러 자산 비중이 69.5%인데 세계 평균이 56.8%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달러, 뭐 미 채권에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야 이걸 좀 포트폴리오로 다각화하자. 그래서 이제는 금을 사게 되는데 이미 지난 8월이었죠. 그때 이제는 미국에 있는 ETF 상품에 대한 투자도 있었고요. 금에 대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현물금을 사겠다라는 거죠.
1: 예.
0: 시장에서는 한 12월 14일부터 아마 한국은행이 나설 거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제 한국은행이 뭐를 도입을 했냐 그러면 국내 생산된 금을 직접 매입하고요.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이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서의 금은요. 지금 영란은행에 있거든요. 다 전에. 예,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금을 만들어서 우리도 수출을 하거든요.
1: 예.
0: 야, 그러면 국내에서 만든 금을 해외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그냥 사자. 그러면은 달러를 주고 살 필요도 없고 원화 주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12월 14일부터 도입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번에 시장에서는 한 1톤 정도를 이제 한국은행이 매입을 할 거다. 금액으로 보면 한 2천억 정도 이제 규모가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한국은행이 국내에서 만들어져서 수출되는 금 그중에서 1톤 정도를 매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잘한 제도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
1: 예.
0: 외환도 나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에 좀 기대감을 걸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 그러면 한국은행도 사니까 금값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는요?
0: 안 됩니다. 아. 이게 많은 분들이 야 한국은행이 사니까 뭐 금값이 오를 시그널인가? 라고 생각해서 따라 사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행의 뭐 중앙은행들의 기본적인 전략은 그거예요. 달러 자산 비중이 높으니까 야 이걸 좀 다각화하자.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자라는 의미에서 들어가는 거지 금에 대한 투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과 중앙은행들의 목적 자체가 다릅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금을 사실 분들은요. 미국 국채 금리를 무조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국채 금리가 지금 사상 최대로 뚫어내고 있기 때문에
1: 예.
0: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5%대로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유가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물가 압력이 낮아지고 그래서 금리의 급등은 좀 낮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멈추는지 이것도 보셔야 돼요.
1: 예.
0: 그래서 지금 고용이 둔화돼 갖고 아마 이번에 10월 달에는 FOMC에서 금리 인상은 나오지 않을 거다. 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 지금의 조금 이런 국채 금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보이긴 하지만 아직은 너무 높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0: 예, 금쯤 투자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1: 네, 권혁준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자,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친 인물부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장윤미 변호사 누가 떴어요?
3: 전 정치인들 중에서는 꼽지 않았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문학의 인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 허진호 감독을 좀 꼽아봤습니다. 이게 뭐 좋은 의미에서 떴고 졌고 이런 걸 넘어서서 정치권에서
2: 암살자들.
3: 예, 엄청나게 회자가 되는데 그 방식이 온당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특히 제기하시는 그 문제 제기의 방식이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주의 화제 인물인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2: 뭐 좀 이따 얘기 한번 더 해보도록 하고요. 송영훈 변호사 금주했던 인물.
4: 일단 이 영화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힘만이 아니고 그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한 지적과 비판이 있다는 것을 먼저 짚어두면서 금주했던 인물로 박지만 이지 회장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다시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이죠. 물론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으로 주목받을 기회는 없었습니다만 이번 영화 암살자들의 그 역사 왜곡 논란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오늘 아침 지면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뜬 인물로 꼽는 이유는 단순히 영화로 인해서 뭔가 인터뷰 기회가 주어지고 주목을 받았다는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성숙한 대응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족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법적 문제를 삼거나 혹은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거나 하더라도 영화 제작사나 제작자 쪽에서 별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박지만 회장은 언론에 뭐라고 밝혔냐면은 영화 상영 중단 여부가 내게는 중요하지 않다. 손해배상 받아서 뭐 하겠냐. 오히려 이번 논란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언급을 했고 허진호 감독이나 그 영화에서 연기한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도 상당히 품격 있는 성숙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를 참 좋게 봤다. 그렇게 아름다운 영화를 만든 분이 서로를 증오하게 만드는 영화를 내놓을 줄 몰랐다. 유해진 배우도 좋아했다. 그런 분들이 그렇게 험악한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정도면은 이제 영화 제작사와 제작자에게 공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박지만 이지 회장을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2: 두 분 다 이걸 이야기하니까 좀 더 얘기해 봅시다. 아까 장윤미 변호사가 특히 국민의힘의 문제적인 점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3: 패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진우 의원이 아마 좀 주도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시는데 영화제에 그 뭐 개막작으로 선정되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서신을 공식적으로 보내기도 하고 거기에 주연 배우인 유해진 씨에게는 북한상이다. 얼굴이 북한상이라는 거예요. 이런 논의를 가감없이 하는 게 대한민국의 수준이어선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럼 영화 자체로 돌아갔을 때 아까 뭐 손해배상이나 뭐 가처분을 해도 할 말이 없을 거라는데 저희 법원이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을 다뤘던 그때 그 사람들이란 영화가 있어요. 그때 일부 가처분이 인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화를 극장에서 관람을 했는데 앞에 그냥 흑막이 전개가 됐었어요. 그건 왜 법원이 그 당시에 그런 판단을 내렸냐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영화는 허구라는 걸 알아요. 이것도 정치 스릴러라고 평론가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정치적 상상력이 덧붙여졌다는 걸 모르는 국민은 없어요. 다만 그 영화에서 앞에 다큐멘터리 실제 뉴스 장면을 쓴 거예요. 네. 그 운구 차량이 운반되는. 그러면 이 시작점이 그러면 사람들이 이건 완전히 팩트에 기반한 거라고 오인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실사와 그 허구의 이 구분점을 정확히 갖고 오인할 수 있는 그런 실제 이 뉴스 배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삭제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어요. 저는 내일 보러 갑니다. 영화를 아직 못 봤는데 영화 보신 분들한테 좀 여쭤봤어요. 이게 딱 못을 박는 결론으로 치닫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열린 결론으로 가는 영화다라고 했는데 이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부분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2: 영화 본 분들이 열린 결론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뭔가 음모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 잘 모르겠다 정도?
3: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치닫는 영화는 아니다.
2: 아니었다고?
3: 예.
4: 제가 두 가지만 짚겠습니다. 일단 짚기에 앞서서 주진우 의원이 그 유해진 배우를 향해서 북한상이라고 얘기한 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렇게 인신공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영화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한 팩트에 대한 지적이 있어요. 그리고 인륜을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자, 영부인이 저격을 당해서 사망했는데 그 배후에 남편인 대통령이 있을 거라고 암시하는 것이 일단 온당한 일인가. 팩트적인 근거 없이 그걸 묻지 않을 수가 없고 열린 결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영화에서는 여러모로 당시의 정보기관이 사건의 배후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암시를 시청자들에게 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팩트에 근거해 있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경호원들이 그 행사장에서 중도에 우르르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당시에 경호원들이 광복절 경축식 행사장에서 집단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장면을 보면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왜 저렇게 나가지? 그러면은 저기에 어떤 모종의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팩트는 어떠냐 하면 당시에 그 행사 경호를 담당했던 청와대 경호처 경호 2과는 오전 10시부터 행사가 시작하니까 상당히 한참 전에 와서 경호를 시작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 도착한 것은 아침 9시입니다. 그런데 문세광은 행사장에 아침 8시 50분에 들어와요. 이렇게 경호 실패가 있었던 것인데 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1998년에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경호처가 대대적으로 조사를 하고 분석을 해서 보고서를 냅니다.
2: 네.
4: 그 보고서가 8.15 사건 사례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간이 됐고 인터넷에도 공개가 되어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팩트에 기초해서 영화를 만들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큰 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만 덧붙이면 앞서 그때 그 사람들 영화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암살자들이라고 하는 영화 끝부분에도 실제 영상이 사용되어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다큐 비슷하게?
4: 그렇죠. 그러면은 그걸 보면서 관객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형성하겠습니까? 그런데 정보기관이 배후에 있다고 하면은 권위주의 시대의 그 정보기관이 대통령의 의중과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더더군다나 공개된 행사장에서 단상에 있는 사람을 저격하면 그 대통령이 사망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꾸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나고 팩트와 맞지 않을 뿐더러
2: 네.
4: 무엇보다도 아내의 죽음에 남편이 배우가 있다고 하는 굉장히 반인륜적인 내용을 암시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3: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보면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에서도 이게 픽션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그대로 게재가 됐었던 상영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냥 이 허진호 감독과 이 제작 그 영화를 제작한 사람들만 이 문제의식을 사실 가졌던 건 아니잖아요. 저희 무슨 이를테면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시사 프로 그리고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대통령
2: 몇 무려 문제제기가 됐던 바가 있었죠.
3: 이제 무려 대통령 부부가 가는데 아니 총을 가진 사람이 별도의 뭐 제지도 받지 않고 이게 출입이 됐어? 이제 물음표 그리고 뭐 양심 선언 이래서 그 당시에 이제 경찰로서 감식반에 들어갔던 분이 대단히 수상하더라. 총탄은 뭐 발견이 되지가 않아. 그리고 뭐 가지고 갔던 총도 경호처와 동일한 거였고 이게 좀 본인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뭐 설명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바로 아니 이거 자작극이다. 이건 동의하지 않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동의가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영화적 상상력을 덧붙여서 이런 식의 어떤 이 허구의 픽션을 상영하는 거, 영화로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패륜이라고 할 수 있나?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나? 이게 픽션인데 역사 왜곡이라고 할 수 있나?
4: 충분히 패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2: 그러니까
4: 그리고 장황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토론 상대방에 대해서 장황하다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떤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고 틀렸는지를 정확하게
2: 네.
4: 반박을 해주셔야 될 문제라고
3: 네,
4: 생각합니다.
3: 8.15
4: 그 8.15 사건 사례 연구라고 하는 김대중 정부에서 조사해서 발간한 보고서에 대해서 그러면 그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조작이 됐거나 사실이 아닌지를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3: 네,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게 아니고요.
4: 아니,
3: 그거를 영화랑 대비하는 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0: 그래서 장황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은 제가 장 변호사님에 대해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으로 강변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1: 기사를 읽어봤냐 어쩌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먼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 자, 뭐 지금 굉장히 뜨거운 논란인데 심지어는 이 배우들이 광고한 광고 그 제품들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지금 뭐 벌어진다고
1: 그렇게 진행되고 있죠.
2: 젊은 층 사이에 과거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증을 갖고 공부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는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아무튼 지금 가장 뜨거운 논란이라 두 분 다 뜬 인물로 이 관련자들을 뽑아주셨고요. 그럼 이제 진 인물로 가봅시다. 장윤미 변호사 누가 졌어요?
1: 저는 국민의힘의 김태규 의원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예. 아까 전반부에서도 뭐 이제 신인규 변호사가 이제 소개하는 것도 봤는데 이분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이거 내란 아니다라고 그거는 뭐 연속적으로 드러냈던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이분의 어떤 세계관에서는. 그런데 이제 전두환도 내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이 뭐 진위와 다르게 이걸 오해를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당 방송을 보면 되게 여러 차례 진행자가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냐라고 여러 차례 물어요. 그러니까 이 해명 그리고 유감 표명조차 좀 진정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구하고 침묵하는 건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2: 네. 가끔씩 이런 발언이 계속 국민의힘 일부 인사들에서 계속 이어지는 지 참 답답해요. 송영훈 변호사는 금주의 진인물?
0: 예, 금주의 진인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사실은 야당에서 방송에 나와서 금주의 진인물을 대통령이라고 꼽으면 이게 너무나 관행적이고 상투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만 금주에는 대단히 유의미한 통계가 있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86주 연속 상승을 해서 드디어 문재인 정부 때의 85주 연속 상승 기록을 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김영범 정책실장이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미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미 내려간 분들을 제가 금주의 진인물로 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정책의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동산이 계곡정비보다 더 쉽다고 했죠. 그런데 결과는 한국부동산원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로 서울 아파트값이 최장기간 상승한 대통령으로 남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86조로 끝날 것 같지도 않아 보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책임은 결국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귀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금주의 진인물로 말씀드립니다.
2: 부동산 관련해서.
0: 네.
2: 자, 또 하나 이제 대통령 관련된 논란이 그 DMZ 그 지뢰 폭발 사고를 국군의 날 기념식 식사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1: 저는 국방부 장관이 명확한 입장은 내놨잖아요.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하는 조치는 분명하게 할 것이다. 네. 그게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무부처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조사가 완전히 완결된 상황은 아니고 대통령의 입과 발언이라는 건 최후적이어야 되고 그 무게 감이 가장 커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사가 마침표가 찍혀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불의의 사고라고 언급한 게 대단히 뭐 경솔하다거나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비판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 송 변호사
0: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50만 국군 장병, 300만 예비군 그리고 군을 자식을 군에 보낸 부모님들 그리고 군에 보냈던 부모님들 앞으로 입대해야 될 우리 10대, 20대들.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불의의 사고라고 하는 표현은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주체가 없을 때 혹은 원인 규명이 안 됐을 때 쓰는 표현이 불의의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축구하다 다쳤을 때 그럴 때 쓸만한 표현이 불의의 사고인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북한의 공격입니다. 북한의 도발이고 북한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 사건이 발생한 지 열하루째가 되는 날에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 이걸 불의의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에 대해서 책임조차 제대로 묻지 못하는 태도가 여실하게 드러난 그걸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는 내용이 불의의 사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여기에 공분하고 있는 것이고 자 지난 14일 동안 있었던 일을 돌아보면 자 이재명 정부는 애초에 현장 조사도 늦게 했고 사고 조사 결과 발표도 늦게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단정하기도 주저했고 지금도 상응하는 조치라고 말만 할 뿐 그 상응하는 조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질 못하고 있고 실행하고 있지도 않아요. 도대체 그 상응하는 조치라는 게 뭡니까? 그런데 북한의 김여정은 세 번이나 입장을 내서 자작 광대극이라고 하고 심지어 우리 통일부

0: 이게 대통령도 그냥 넘어가기 좀 시점상 안 맞는 거 아니에요?
1: 그런데 저는 단호한 이 대응은 있어야 된다는
0: 네.
1: 입장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에 목함지뢰 사건일 땐 저희가 항상 다니던 통문 바로 옆에
0: 맞습니다.
1: 완전 의도적으로 이제 매립을 했으니까 북한에서도 유감 표명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사실상 이제 사과까지 했었고 객관적인 증거와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대화 테이블에도 좀 앉는 계기가 됐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군사 분계선에 매립이 된 것까지 이제 확인이
0: 네.
1: 됐고, 다만 그 당시 이제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딱 육안으로 그어진 선이나 어떤 철책선이 있다거나 이런 게
0: 아니에요.
1: 아니죠. 그리고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한 10m의 지뢰가 매립돼 있었다는
0: 10m
1: 겁니다.
0: 남쪽으로.
1: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제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시잖아요. 그래서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도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진짜 이 부분을 이 대한민국의 땅인 걸 아주 알면서 고의적으로 매립을 한 것인지 그 여부도, 그래서 그 고의성 여부 이야기를
0: 그걸
1: 하시더라고요.
0: 아직 확정할 수 없다?
1: 근데 그거는 이제 확정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데는 조금 제한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달이면 또이 아마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중국에서 할 걸로 보이는데, 뭐 가능성은 50%가 넘는다고 이제 외신들이 타전을 하고 있고,
0: 예.
1: 그 가운데서 지금 당장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는 게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나왔고, 또 대통령은 전체적인 정세를 좀 관리하는 입장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좀 고민이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 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있어서 우리 장 변호사님께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매설한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여쭤볼게요. 우리 군이 현장 조사에 나갔죠? 그리고 3일째에는 그 지뢰가 매설되어 있던 위치로부터 2m 떨어진 지점까지는 접근했습니다. 정확하게 그 현장까지는 못 갔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그때 현장에 다시 간 우리 군, 그리고 함께 간 유엔사는 군사 분계선을 넘어간 겁니까? 안 넘어간 겁니까? 제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1: 의도가 뭡니까?
2: 아니, 의도가 아니고요. 답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뢰가 매설된 지점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온 것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북한의 의도가 어떤지에 대해서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
0: 제가 듣기로는 장유미 변호사 아까 표현한 거는 군사 분계선 남쪽 한 10m 지점인데, 군사 분계선 자체가 애매해서 북한 쪽이 이게 남쪽 10m라는 걸 알고 일부러 묻었는지, 그냥 자기네 지역으로 알고 묻었는지가 모르겠다. 그 말로 저는
1: 그것까지 봐야 된다라는
0: 저는 그렇게
2: 그러니까 그런 의미인데, 군사 분계선이 그렇게 감지하기가 불분명할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곳이 아니라는 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즉,
0: 근데
2: 아니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뢰가 매설됐던 지점 2m 앞까지 갔어요. 그러면은 자, 우리 군은 군사 분계선이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월경한 거예요?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유엔사도 같이 갔어요.
0: 아니죠.
2: 월경한 거 아니잖아요.
0: 예.
2: 그러면은 우리 군은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그 군사 분계선을 북한만 몰라요? 몰라서 1m, 2m도 아니고 10m, 20m씩 내려와서 지뢰를 묻었다는 겁니까? 자, 이 지뢰는요, 제가 네 가지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북한의 지뢰입니다. 둘째, 북한이 매설했습니다. 우리 국방부 장관도 인정을 했죠? 그다음 세 번째,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매설했습니다. 우리 측 비무장지대입니다. 이건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도 이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0: 네.
2: 이네 가지 핵심적인 증표가 나왔으면 더 이상 뭘 조사해야지 조치를 취할 수 있죠? 말로만 상응하는 조치라고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정당화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제가 송 변호사님한테 여쭤봐도 될까요?
2: 네, 말씀하십시오.
1: 예, 군사 분계선에
2: 저는 적어도
1: 대해서
2: 장 변호사님처럼 답변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1: 그러니까 토론 태도 말씀하시는데요.
0: 자,
1: 예,
0: 계속.
1: 예, 그런 태도로 말씀하시면 토론은 되지 않고요. 적의와 악의에 차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0: 질문을 하세요.
1: 예, 군사 분계선이란 거에 대해서 남과 북한이 입장이 다르고 서로 다른 경계선을 자기들의 선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혼선이 있는데, 그 기사는 읽어보셨어요?
2: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태도는 북한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북한의 잘 들어보세요. 북한의 지뢰고, 북한군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고, 군사 분계선을 넘어와서 우리 측 남측 비무장 지대에 묻었어요. 그걸 밟고 우리 군인이 발목이 절단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의도가 아닐 수도 있다고 애써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 자, 2015년 그 목함 지뢰 사건 때도 앞서 우리 통문 바로 앞에 묻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군사 분계선

0: 440m나 내려와서 묻었지요. 그때도 우리가 증거를 다 잡아서 6일 만에 우리 군이 종합 발표를 했는데도 북한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아십니까? 지뢰를 매설했다는 영상 내놔보라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놨던 게 북한입니다. 지금 북한이 자작 광대극이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증표는 핵심적으로 이미 다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고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대한민국 공당에서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씀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저도 똑같은 취지로 장 변호사한테 아까 다시 한번 질문했던 거고 거기에 대한 장 변호사의 대답은 있을 수 있는 대답이에요. 거기가 워낙 무슨 뭐 선이 있거나 철책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냥 표지석만 그 군데군데 있는데 표지석도 다 훼손된 곳이 많아가지고 우리 쪽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은 거긴데 북한 쪽은 군사분계선을 다른 데로 주장할 수도 있다. 바로 이제 그 대목을 지금 지적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게 꼭 북한 쪽이 알면서 어거지로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군사분계선을 밑에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는 거죠.
2: 네, 확정해야만 한다는 거죠.
1: 그러니까 앞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앞으로 확정해서 이게 북한이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확정 짓게 되면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2: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그걸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불투명한 대목이 남아있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 말씀까지 설명을 들은 거고.
0: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1: 그래서 대통령이 불의의 사고라고 표현한 거다. 그렇게 이제 해명을 들은 건데. 예.
0: 예. 유엔사는요. 중립적인 존재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유엔사의 존재를 중립적이지 않다고 인정하는 순간 정전협정이고 뭐고 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 유엔사가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은 군사분계선을 월경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자기네들 주장대로 비무장지대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계속 넘어와서 지뢰를 매설하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손 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2: 해도 된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태도를 지금 제가 확인한 건데 거의 확정적이지만 아직 그 한 대목이 남아있어서 마지막 최종 결론은 못 내리고 있다. 그거 말 아닙니까? 예. 글쎄 그걸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좀 다른 문제가 같고요. 1시 33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이현 씨.
3: 네, 오늘 일찍부터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고를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구 포항고속도로 포항 쪽입니다. 도동 분기점 진입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면 통제되다가 조금 전부터 2차로에서는 소통이 가능해졌습니다. 7km 구간에서 사고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같은 포항 쪽인데요. 달전터널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2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사천터널 부근 지나기도 어려우실 텐데요. 여기도 사고 때문이고요. 승용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km가량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선운산 부근에서 승용차 여러 대가 부딪혔습니다. 4km 구간에서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0: 거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1: 갈 때까지 가보자.
0: 정관용의 시사본부.
2: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장유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 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장유미 변호사.
3: 저는 이번 주에 있었던 여러 정치 일정 중에 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전 대표가 회동했던 부분이 상당히 좀 주목이 됐는데요.
2: 4시간 만찬.
3: 4시간 만찬. 그리고 이제 4시간 만찬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계속 이제 배석하고 그 이후에 4시간 만찬이 있었다는 사실도 이제 언론 브리핑을 통해서 네. 공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좀 일련의 의도 그리고 의유라는 바가 좀 있어 보이고 그 모임 그 이제 회동에서 나온 결론은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민주당 내에서 아직 전당대회 후유증이 완전히 진화됐다라고 보여지지 않는 여러 지점들이 좀 있어 왔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 전임 대표와 또 대통령의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세간의 풍문을 좀 잦아들게끔 하는 좀 또 민주당 구성원으로서는 또 지지자로서는 좀 안심하게 되는 그런 회동이었던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2: 네. 송영훈 변호사 검주의 핫한 한마디.
4: 예, 검찰 폐지 내일부터 지옥문이 열린다입니다. 이제 날짜가 지났기 때문에 어제부터 열렸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검찰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10월 2일 0시를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는데 그 토론회의 제목이 이 검찰 폐지 지옥문이 열린다. 였습니다. 실제로 지금 앞으로 형사사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마비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요.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는 그동안에 많이 논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 말고 다른 걸 좀 하나 짚으면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검찰이 들고 있던 사건들 이 전부 다 경찰에 한꺼번에 내려갈 겁니다. 보안수사 요구가 됐든 이관이 됐든 내려갈 건데 그 규모가 굉장히 많아요. 검찰이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처리를 못해서 미제 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16만 4,822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전달 말 대비해서 약 200건 정도밖에 줄지 않았어요. 전국을 통틀어서.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꺼번에 내려보내면 둑이 터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부칙을 둬서 석 달 동안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긴 했습니다.
2: 공소청에서.
4: 예. 그렇죠?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첫 번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석 달 남았으면 임박한 건가요? 2주 남았으면 임박한 건가요? 내일 모레면 임박한 건가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계속 검사가 수사를 해서 공소제기를 했다가 수사가 위법하고 그에 이은 기소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이 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검사는 안전하게 경찰의 보안수사 요구든 이관이든 내려보내는 걸 선택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또 검사가 영장을 청구한 사건, 그다음에 일부만 쪼개서 보안수사 요구하기 곤란한 사건 이런 것들도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한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 유형이 더 있는데 뭐가 있느냐. 앞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 이런 추상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근거로 검사가 계속 들고 보안수사 하다가 만약에 그 수사도 위법하고 그에 이은 공소제기가 위법해서 공소기각이 나면 역시나 범인을 처벌할 수가 없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대부분 내려보내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석 달 이상 된 미제 사건이 이렇게 17만 건 가까이 되는데 그 사이에 계속 경찰에서도 사건 올려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사건 적체가 해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결국은 한꺼번에 내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거 다 내려가면 경찰 수사는 일시에 마비될 겁니다. 이런 점에서도 저는 지옥문이 열렸다라는 말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여당도 걱정이 많죠.
3: 저희가 우려가 있죠. 왜냐하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언론에서는 이제 개문발차 이런 표현 쓰는데 일단 중수청의 수장이
2: 없어요.
3: 없고 그리고 그 부분이 또 저희 내부에 대한 내부에서 나왔던 그 비토와 비판 때문에 지체가 됐다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겸허히 새겨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10월 2일 날 중수청을 발족시키겠다고 약속드렸고 발족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업무가 완전히 처음부터 매끄럽게 하기에는 물적 인적 자원이 지금은 좀 부족한 거는
2: 많이 부족하죠.
3: 예, 왜냐하면 그 안에 그 인트라넷 같은 것도 다 설비가 완료돼야 되는데 예. 또 완전히 마침표를 찍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이고
2: 인원도 3분의 1이나 비어 있고
3: 그런데 첫날에 바로 또 이제 중수청으로 접수된 사건들이 있고 또 말씀 주신 대로 검찰에서의 또 미제 사건을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직 인적 자원은 한 60% 정도
2: 그러니까요.
3: 밖에 차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마 지금 당장 이제 경찰 인력이 나머지를 채우는 것보다는 이제 법조계 변호사나 전직 판검사들이 이제 아마 그 채용이 될 것 같은데 수사에 미진함이 나오거나 아마 10월 2일 딱 못 박아서 출범을 했잖아요. 그러면 30일 되면 30일 성과, 명과 암, 100일 되면 또 그렇죠. 1년 다 점검이 언론으로부터 엄청나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 미진함이 없어야 된다는 위기의식 그리고 엄중함 당연히 이제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으로서는 갖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미워서 악마화돼서 이 중수청이 발족한 게 아닙니다. 이제 수사 기소라는 것을 한 기관이 갖고 있었을 때 폐단. 김건희 씨를 보면 좀 아주 알 수가 있죠. 다 유죄 나오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다 덮어두고 아주 그 무혐의를 주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이었던 걸 국민들이 보셨으니까. 그랬으면 그 기저에 대해서 이걸 현실화로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한 책임을 지는 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2: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 달 평가, 뭐 6개월 평가 해보니 그 뭐 빵점, 낙제점 막 이런.

0: 이거 나오면 당장 총선에 어마어마한 부담 아닙니까?
1: 그걸 알고 있죠. 구성원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2: 그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요. 형사사건은 피의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0: 국민들이죠. 국민들.
2: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형사사법 시스템은 본래 단 하루도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첫날부터 무수한 문제들이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특히 특검에 대한 파견검사의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고 일부 지방중수청에서는 아예 그 민원 접수가 마비되기도 했죠. 그다음에 중수청장이 지금 공석인 상태인데 그 중수청장 자리를 대행할 중수청 차장 있지 않습니까? 언제 지명 발표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공소청 아니 중수청이 10월 2일부터 출범하는데 10월 1일 오후 4시에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임명장도 수여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대체 정상적인 시스템도 아닌데 어떻게 그나마 작동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앞서 많은 우려가 있다고 우리 장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검찰을 없애고 검사 수사권을 전부 다 박탈해버리고 공소청 중수청 같은 시스템을 만들라고 야당이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스스로 그렇게 강행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도 마다하고 공포를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당에서 이것을 우려한다? 우려가 아니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선거 결과로 책임질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굴절시켜 놓고 나서 그거 선거 그 국회의원들이 선거 떨어지면 그게 책임지는 겁니까?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0: 이게 진짜 부작용이 계속 쌓이고 그러다 보면은 민주당도 부담스러워서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거 아니에요?
1: 이거는 불가역적이라고 불가역적이에요? 봐야 될 거고요. 제가 이제 보수 쪽에 몸담아 계신 분들도 그래 수사 기소가 한 기간에 있었을 때 우리 사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지 여기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이제는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주신 대로 수사에 대해서 누수가 있으면 안 되죠. 이 수사는 진짜 개인들의 네. 어떤 편에 완전히 가닿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 굉장히 좀 사건이 더뎌지고 지체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제기가 됐던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수사를 아니면 장윤기 사건이 사실 경찰에 대한 불신을 확 높인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이게 꼭 뭐 구조의 문제일지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여러 검증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경찰에 대해서도 또 보완할 수 있는 방책 이런 거는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2: 그 방책이 뭡니까? 어제부터 당장 시스템이 시행이 됐는데 이미 뭔가 보완이 돼도 보완이 되어 있어야지 계속 고민만 합니까?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본인이 속한 정파에서 강행한 일을 강변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온당하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장윤기 사건 말씀 주셨는데 자.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데 어디에 우리 사회적 합의가 있죠? 그 장윤기 사건이 불거졌을 때 국민들께서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가 찬성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때도 그 조사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네, 제가 제로는 네. 생략하겠는데 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사회적 합의가 있습니까? 오히려 국민 다수의 여론에 역행하는 제도의 개악을 강행을 한 것이죠.
1: 그 보안수사권 관련해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었던 그 국면에서인데 수사 기소를 어느 정도 분리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0: 보안수사권과 고전의 수사 기소 분리하고 조금 구분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고.
2: 하지만 지금 보안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서 수사와 기소가 이른바 완전 분리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 아무튼 정부 여당으로서도 지금 걱정과 우려가 많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어찌 보면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국민 피해가 적도록 하는 것은 정부한 책임을 지고 감내해야 될 거니까 정부와 여당이 정말 밤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이걸 메꿔내야 되는데 그 메꿔낼 수 있을지 참 저로서도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1: 메꿔내야죠.
0: 그나저나 검찰청에 있던 시절의 검찰총장 그리고 경찰 지금 총장 왜 그렇게 인사를 늦춰요?
1: 아, 이게 너무 지체가 되는데 이제 경찰청장은 그런 부분이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직급은 뭐 어떤 직급의 내부 인사를 하더라도 승진하고 이럴 때 제한이 없는데 경찰은 바로 밑에 직급에서 올려야 되는 게 경찰 조직법에 있어서 경찰에 이제 그러면 경찰총장이 될 수 있는 후보군이 제한적인데 이제 내란을 겪으면서 거기가 다 공석이 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어서 임무를 순차적으로 올려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체된 걸로는 알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백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0: 그래요. 예, 그 부분은 빨리 인사 조치가 완료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권에서 오늘 방송에 출연하신 분들이 그 한 입을 모은 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인사 직제상의 이유로 경찰청장은 공백이 불가피하게 장기화된 거라는 취지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국민을 바보로 하는 얘기로 들립니다. 자,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된 게 언제죠? 2025년 12월입니다. 경찰청장인 공석이 된 지가 만으로 9개월이 넘었어요. 그리고 경찰 인사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정부 권한을 안 갖고 있습니까? 자, 경찰청 차장도요. 유재성 경찰청 차장 임명하고 그 장윤기 사건 등등에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고 다음 경찰청 차장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청 차장도 이미 두 명이고 기간도 9개월이 넘었는데 도대체 경찰청장이 왜 계속 공석인 거죠? 그다음에 경찰청장보다 공소청장은 공백 기간이 더 큽니다. 2025년 7월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옷 벗고 나가고 1년 3개월이 넘었어요. 그 사이에 임명되었던 대검 차장이 3명입니다. 그런데 그 대검 차장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노만석 대검 차장, 대장동 항소 포기할 때 한마디도 못하다가 옷 벗고 나갔어요. 그다음에 구자연 대검 차장,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될 때 국회에서 한창 논의되고 있는데 휴가 갔다가 입장문 하나 달랑내고 보안수사권 폐지되니까 옷 벗고 나갔어요. 그렇게 임기를 보장받는 검찰총장과 다른 차장이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기제 공무원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고 나서 임기가 보장이 되면 함부로 할 수 없고 말을 안 들어도 제어를 못하니까 고의적으로 임명을 안 하고 장기간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야당의 비판, 국민적 의문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다라는 점을 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2: 공소청으로 바뀌어도 명칭은 검찰총장이죠.
0: 네.
2: 그것도 임기제입니까?
0: 임기제로 알고 있습니다.
2: 그 중수청장은 임기가 있어요, 없어요?
0: 임기가 2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2: 중수청장도 네. 임기가 있어요?
1: 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셋 다 임기가 2년이고 셋 다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돼 있죠.
2: 알겠습니다.
1: 그리고 행정법원에서 2020년에 그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집행정지시킬 때 그 결정문에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법자는 부당한 정치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임명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검증하고 일단 임명되고 나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임기를 보장하였다. 그게 과거의 검찰, 지금의 공소청, 네. 그리고 경찰청, 중수청까지 임기를 보장하고 그전에 청문회를 거치게 한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우회해가지고 차장만 계속 바꿔가면서 임명하고 수장을 공석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 기간이 1년 3개월, 9개월씩 되면요. 이거는 단순 적체가 아니고 고의입니다.
2: 하여튼 대통령의 인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사의 표명한 지가 한참 됐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난 거죠?
0: 결론이 아직 안 났는데 아마 공식적으로 이 홍보수석이 사의 표명 사실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이뤄질 것 같고 사의는 수용이 될 것 같고
2: 반려는 아니고?
0: 반려 얘기도 안 나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정치인들 중에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 중에 거론되는 분들은 일단 그 지역을 내려놔야 되고 다 지역구 의원들 예, 중에 예. 거론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원외 인사 가능성이 좀 많지 않냐라 쪽으로 기울면서 지금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원외
2: 그러니까
0: 인사들
2: 반려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아직 후임자 결정을 못한 상태일 뿐이다. 그렇게
0: 네,
2: 본다.
0: 네, 그렇게 보입니다.
2: 그 정책실장은 이제 경제수석을 승진 임명하지 네. 않았습니까? 이런 걸 두고 정책 기조의 어떤 쇄신이나 변화보다는 그냥 계속 가던 대로 가겠다는 것이다. 이래서는 국면 전환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죠.
0: 네, 저번 주에 네. 왜냐면 앵커님이 말씀 네. 주셨던 것도 제가 기억이 나고 거기에 좀 공감이 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정책 수석 자리도 이제 쇄신용 카드로 적절한 이 자리인가라는 좀 물음표는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수석에서 이제 하준경 정책수석이 승진 인사가 됐는데
2: 실장으로
0: 그 지금 거기에서 가장 크게 다뤄야 되는 현안이라는 게 한미 통상과 관련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도 보면 그 알래스카 LNG 사업 관련해서
2: 막 버거지를 부리잖아요.
0: 그 후보자들 옆에 대동하고서 예. 사실상 이 합의와 관련해서도 합의되지 않은 내용까지 마치 합의가 된 양. 동맹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그러니까 러트니 상무장관에게도 항의를 했고 그랬을 때 돌아왔던 반응은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이게 약간 국내 정치용인 걸 좀 양해해달라는 취지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그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런 변수는 계속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속성과 어떤 계속 지속성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청

0: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히 경제 파트 관련해서 중요해 보여서 그래서 이 경제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올라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1: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은 정말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할 거라고 한번, 본다.
0: 예, 그렇게 지켜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 어쨌든 대통령은 인사로 말한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너무 장기간 공석으로 놔두고 있는 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고 아직 비서실장에 대해서 뭐 열 하루가 지나도록 아직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 것도 좀 대단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2: 저는 비서실장 후임으로 누가 될지에 대해서 별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윤석열 정부에서 관료 출신 비서실장 두 명을 기용했다가 오선 국회의원 출신의 정진석 실장을 기용하면서 국정기조가 좀 변화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했지만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니까 정진석 실장 정도의 말할 수 있는 무게를 갖고 있는 인사가 들어가도 소용이 없더라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가 곧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830 개각 그리고 이번 주에 있었던 대통령 비서실 인사까지 보면은 결국은 돌려막기 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경제부총리가 재경부 차관이 그대로 승진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 차관이 2차관이 승진했습니다. 그다음에 경제성장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영전했고 자, 이런 인사들을 쭉 보면은 결국은 내부에서 그 나물이 그 밥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그리고 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새로운 인사가 오고 있지 않아요.
1: 안 맞습니다.
2: 그러면은 이런 인사가 보여주는 것은 뭐냐? 결국 이 대통령은 마이웨이를 계속 가겠다는 겁니다.
1: 맞습니다.
2: 정책의 유턴이나 혹은 적어도 피턴조차도 없어요. 네. 그러면은 비서실장이 누가 된들 결국은 대통령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데 국정기조의 전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1: 그리고 아까 그 부동산 장기 상승을 지적해 주셔서 또 하는 얘기인데 지난번 대통령의 기자회견 과정에서 강남 집값은 떨어지고 다른 지역은 소폭 오르는 평탄화 과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네. 것을 두고 그다음에 지금 뭐 재경부 장관 또 국토부 장관 정책실장 인선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걱정은 이거예요. 대통령은 확신을 하고 있구나. 지금 자신이 그동안 해온 정책을 그대로 가면 부동산 값이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확신이 맞기를 너무나 바랍니다. 그런데 안 맞고 진짜 계속 더 장기 상승하면 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기조를. 그런데 스스로 확신에 빠져 있으면 안 바꿀 것 같아서 대통령의 확신이 난 맞기를 바라지만 안 맞는다는 판단이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빨리 바꿔야 되는데 못 바꿀 것 같아서 그게 매우 걱정이에요.
0: 그런데 이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가동할 수 있는 수단이란 게 상당히 제한적인데 대출, 금리, 금융, 공급 뭐 이런 부분인데 공급과 관련해서는 계속 최근에도 나왔고 어쨌든 삽을 떠서 어쨌든 공급의 시장에 물량을 쏟아내야 되는 부분 거기에 좀 관건이 많이 달린 것 같고
1: 맞습니다.
0: 이 저희가 이게 악순환이라는 걸 알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네. 있고 이게 전월세 가격이랑도 연동이 되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서 내가 이 돈이면 차라리 좀 무리해서라도 사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무리해서라도 사겠다 할 때 지금 고금리 대출 규제 이런 부분이 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추석 때 여러분들 말씀 듣고 이랬을 때 부동산 얘기를 정말 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집을 가지신 분은 가지신 대로 안 가지신 분은 안 가지신 대로 거기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오래됐고 이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도 119만 호 최근에 또 정책이 나왔고 추가로 또 나올 거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장에 풀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뭐 지금까지의 인사에서 만족스러운 모습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특히 정책 기조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면 큰 불상사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꼭 좀 드리고 싶다는 예언 말씀이에요.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들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KBS 58분 날씨.
1: 요즘 하루에도 기온의 변화가 무척 큽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0.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 부산 24도, 광주와 제주 25도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거나 선선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수도권은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지금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 요란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지만 모레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내일보다 2, 3도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8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2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지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한반도 대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복원을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자작광대극 제2부라고 비난한 데 대해 청와대는 북측은 소모적인 비난을 멈추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이어 이번 지뢰폭발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추가 조치 언급에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외교적 예의를 갖춰 유감을 표명했음에도 비공개 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번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가의 존엄에 관한 문제인 만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에서 DMZ에서 우리 장병들이 북한군의 지뢰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을 때 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그 흔한 사과 요구나 단호한 경고 한마디 내놓지 않았다며 분노해야 할 때 입을 닫고 절제해야 할 때 폭발하는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 외교의 실체냐고 꼬집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는 국민주권정부는 AI 기본사회를 차근차근 실현해내며 이 변화가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를 이롭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8주년 개천절 경축사에서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서 저축은행인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 관계자는 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유출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중 유출 규모를 확인해 피해 고객에게 안내 문자를 보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입니다. 앞서 비슷한 시기 5대 시중은행이 모두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은행이 2만 5천여 명, 하나은행 89명, KB국민은행은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리터당 40전 내린 1,857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경유값도 전주보다 10전이 내린 1,843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유조선 한 척이 미상의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영국 해사무역기구가 밝혔습니다. 영국 해사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일 오만 동쪽 사해리 해상에서 피격을 당했다는 선장의 보고가 있었다며 선원 전원은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선박의 이름과 국적, 항로 등 상세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고 공격 주체가 누구인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유가 안정을 자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엘라베마주 유세 연설에서 우리는 베네수엘라와 협력하고 있고 수십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빼내고 있다며 곧 우리의 전략 비축유를 아무 대가 없이 채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불어 산불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낮 동안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로 확대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2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의 위험은 여러 위험들로 지적됩니다. 노인성 난청을 비롯해서 소음성 난청, 또 돌발성 난청도 있고요. 원인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진단되는데요. 노화나 소음, 스트레스뿐 아니라 다른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난청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초기에는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난청의 위험과 진단,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기 가슴증으로 설명되는 기흉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건강365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인성 난청을 비롯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소음성 난청이나 돌발성 난청도 있고 청력이 떨어지는 난청의 위험은 비교적 흔합니다. 아이들에게 생길 수 있는 선천성 신생아 난청도 있죠. 그런데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성인들의 난청은 생활습관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문제인 걸까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0: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노화 또 소음도 그렇고요.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난청의 위험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뭐 요즘 평균 수명이 놀면서 노인, 노화성 난청 이 인구 자체가 굉장히 늘고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어폰, 헤드폰 장시간으로 사용하시죠. 산업 여가 활동, 특히 군대 같은 데에서 이제 소음 노출 겹치면서 소음성 난청도 이제 함께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 두 가지가 서로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소음 노출이 누적되면서 노화에 따른 청력 저하가 더 빨리,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0: 그 원인이 노화뿐 아니라 복합적인 거죠?
1: 네, 복합적인 거죠. 노화나 이제 소음 외에도 당뇨, 고혈압 같은 이제 대사 혈관성 질환도 있거든요.
0: 네.
1: 이독성 약물도 많고 중이염 같은 감염, 자가면역 질환, 그리고 외상, 그리고 요즘에는 또 유전적 소인까지 다 분석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0: 네.
1: 우리 귀 안쪽에는 소리를 감지하는 감사한 유모세포라는 미세한 세포들이 피아노 건반처럼 쫙 늘어서 있어서 소리를 우리를 듣게 해주는데 태어날 때 한 15,000 개, 2만 개 우리가 갖고 태어나거든요. 근데 한번 손상되면 뇌세포처럼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저하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이런 소음 때문에 젊은 층에서도 이 유모세포가 빨리빨리 일찍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귀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지만 미세한 혈관이 아주 그 공급하는 기관이지만 너무너무 소중한 기관이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있으면 이런 미세혈관들이 막히거나 좁아지고 금방 망가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소음이라는 외부 충격, 혈관 노화, 혈관 손상이라는 내부 문제가 겹치면 난청이 훨씬 더 빠르고 깊게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죠.
0: 특히 일부 약물이 귀에는 독성이 될 수도 있다는 건 맞는 얘기인가요?
1: 네네. 아유, 안타깝지만은 중증 감염이나 암 같은 중대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쓰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 일부가 달팽이관 세포의 독성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의학적으로는 이독성, 오토톡시서티라고 부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약이지만은 그 대가로 청신경이나 전정기관, 즉 어지럼 기관의 세포가 손상을 입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미노글라이코사이드, 우리 젠타마이신이나 이 마이신 계통들, 이 결핵이나 심한 세균 감염에는 탁월하지만은 이 청각세포 손상 위험이 있거든요. 시스프라틴 같은 항암제 너무너무 중요한 약이죠. 그런데 이거 고음역대의 청력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항암 치료 전에 청력 검사를 먼저 해보죠. 그리고 심부전이나 신장 질환에 그 쓰는 이뇨제들이나 이제 아스피린, 물론 이제 저용량으로는 괜찮은데 고용량으로 장기 복용할 때는 좀 난청의 위험이 있다. 그런 거를 좀 체크하셔라. 그렇게 좀 말씀 올립니다.
0: 이건 어떻습니까? 후천성 난청 환자의 상당수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인 부분이 함께일 때 난청 위험이 높다는 말도 있거든요. 그런가요?
1: 네네. 저도 환자분들 보면 우리 집안은 원래 귀가 어두워요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제 체크받으러 오시는데 난청 자체가 물론 이제 100% 유전받지는 않거든요. 하지만은 소음이나 약물에 유독하게 약하다. 이런 유전적 체질은 이제 물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특정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자 변이를 가진 분들은 일반인에게 안전한 항생제 주사를 한 번 또는 뭐 일상적인데 그런 큰 소음을 팍 한 번 들었다? 아주 심각한 난청을 호소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전이라고 하는 이 화약고에 이 소음, 약물, 스트레스라는 불씨가 탁 닿았을 때 이 난청이 펑 터지는 그런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0: 난청도 당연히 조기 발견해서 초기 치료를 시작하는 게 중요하겠죠?
1: 그럼요. 이 돌발성 난청에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귀가 먹먹해지고 소리가 안 들리는 이 돌발성 난청은 이비인후과적으로 아주 응급질환이거든요. 그래서 발생 후에 며칠 이내, 아무리 늦어도 3일 이내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 치료를 시작해야 청력을 살려야 합니다.

0: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유, 뭐 피곤해서 그렇겠지, 뭐 귀에 물 들어가서 그런가 하고 방치한다가는 영구적인 난청으로 굳어지셔서 평생 한쪽 귀를 못 쓰게 되세요. 그리고 이제 대뇌 청각 피질과 뇌 건강과 연계돼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서서히 진행되는 노인성 소음성 난청은 방치하면은 이 소리가 뇌로 전달되는 신경 통로가 퇴화예요. 우리가 왜 사람이 안 다니다 보면 등산로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1: 그치.
0: 그거와 마찬가지로 뇌가 소리 자극을 받지 못하면 말소리를 구분하는 어음 분별력이 확 떨어지고 뇌기능 저하로 이루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5배까지 높아진다는 거는 요즘 아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난청을 방치하면은 언어 이해도 안 되죠. 인지기에도 저하되죠.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고립돼. 고립되니까 또 우울하거든요. 이런 걸로 아주 그냥 계속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에 이런 난청은 발견해가지고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신다든지 보청기를 하신다든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인공호흡 같은 수술을 받으신다든지 이런 청각 재활을 시작해야 이런 추가적인 2차적인 문제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뭐 소아 같은데 아이들은 뭐 인공아우나 보청기 조기계의 효과가 너무너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분들은 이런 자기네들 아가 이런 어린이들의 청력 이상 절대 미루지 말고 검사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1: 갑자기 청력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없던 이명이 나타나면 성인들은 일단 좀 긴장하고 걱정을 하거든요. 난청의 위험 신호일 수 있을까요?
0: 네네. 그게 이제 돌발성 난청의 신호죠.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한쪽 귀에서 삐 하는 이제 소리가 지속되거나 물찬 것 같이 꽝 멍멍하고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데 이거는 정말 청신경의 급성적인 손상을 알리는 가장 대표적인 비상신호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돌발성 난청의 전조 증상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지체 없이 이비인후과를 찾아와가지고 청력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1: 그런데 또 예민하지 않으면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대화가 잘 안 되거나 할 때도 의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뭐 목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라디오 볼륨을 자꾸 높일 것 같기도 한데요.
0: 네네. 특히 이제 그 서서히 진행되는 노화성 난청이나 소음성 난청은 본인이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히려 그 아내분이나 자녀분이나 주변 분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아요. 상대방 말을 자꾸 되묻고 여러 사람 이야기할 때 안 되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대화 내용 잘 이해 못하고 본인은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정상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 목소리가 왜 이렇게 커? 뭐 왜 이렇게 소리 지르시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TV나 이제 라디오 볼륨 계속 높여서 아주 크게 들으시니까 막 가족들이랑 싸워지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런 게 다 난청을 이제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신호가 됩니다. 특히 이제 소리는 들리는데 같은 이제 자음 구분이 안 돼가지고 말을 이제 자꾸 되묻거나 이제 엉뚱하게 알아듣게 되거든요. 이런 변화가 몇 개월 된다? 반드시 청력검사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1: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는 건 데시벨이 기준인가요?
0: 네네, 그렇죠. 이제 데시벨이 기준이 되겠습니다.
1: 난청을 얘기할 때 전음성, 감각, 신경성으로도 구분을 하잖아요. 원인에 따라서 치료도 달라지는 걸까요?
0: 네네. 이제 전음성 난청이라는 거는 이제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외이도가 막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 귀지 같은 게 있겠고, 외이도염, 외이도 종물, 이런 게 이제 외이도를 막는 경우 그럴 수가 있고, 외이도 끝에는 고막이 있지 않습니까? 고막에 염증이 생긴다든지, 고막에 문제가 있다든지, 중이 안에 이제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이 있다든지, 고막이 뚫어진 이제 만성 중이염이 있다든지, 이런 염증성 질환이나 이런 그 선천성 중이기형이나 이런 중이강을 침범하는 종양들이 있겠죠. 이런 것은 전함성 난청, 즉 전달이 안 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원인을 규정하는 수술이나 치료를 받으면 청력 회복을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이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달팽이관, 코클리어, 이 와우가 망가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잘 돌아오지 않아요. 신경이 망가진 거니까 안 되거든요. 이런 경우가 이제 소음성 난청. 그리고 이제 노인성 난청, 그리고 교통사고 때문에 이제 외상을 입었다든지, 그리고 다양한 약재에 대한 이독성.

0: 그리고 이제 메니에르 병 같이 귀고혈압이 와가지고 이제 발작적인 어지럼이나 청력 감퇴가 같이 오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키는 그런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1: 중이염이 문제가 된 전음성 난청은 그러니까 중이염 치료를 하면 청력을 개선할 수 있는 거네요.
0: 네네 그렇습니다. 전음성 난청은 중이염이나 고막 천공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염증들은 약물이나 수술로 교정하면은 청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뭐 많죠. 하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은 이 손상된 유모세포나 신경 자체는 되살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예방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망가졌다 하면 이제 보청기나 인공호흡 같은 청각 재활 치료가 이제 중심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보청기가 좀 효과적이겠네요.
0: 네, 그렇죠. 이제 보청기 또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모양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환자의 상태, 환자의 청력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보청기들을 이제 선택해서 이제 쓰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뭐 다 이제 디지털 보청기들을 쓰기 때문에 뭐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보청기는 눈이 좋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안경과 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보청기를 쓰면은 나는 이제 노인인 것 같아.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시니까 보청기를 권하기만 하면 난 안 쓴다 자꾸 이러시거든요. 그렇지 마시고 주파수별로 이제 떨어져 있는 청각을 회복시켜서 소리를 잘 듣게 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을 변하게 하고 가족들과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하고 전화통화도 이제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특히 이제 청각장애 아들들, 우리 아이들들 다 이제 정상 아동 발달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우리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가지고 보청기가 정말 효과적이다.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되겠다. 꼭 말씀 올립니다.
1: 이 보청기 치료가 이제 중요한 건데요. 이게 또 청력을 개선하는 목적 외에도 언어 인지 능력이라든지 치매 예방과도 연결이 된다고 하던데요.
0: 네, 요즘 아주 연구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난청을 방치하면은 뇌로 전달되는 그런 자극이 줄어드니까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들이 아주 속속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보청기를 적절히 착용하면 청각 자극도 유지되면서 언어 이해력이나 대화 참여도 일상생활이 좋아지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든지 뭐 일에서 떨어진다든지 우울해진다든지 하는 그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늦춰지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는 단순히 뭐 소리만 키워주는 게 아니라 뇌 건강을 지켜주기 위한 예방적 치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인공와우가 고려되는 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요?
0: 네. 뭐 인공와우 아주 신통방통한 기계죠. 보청기가 안 되는 분들, 보청기로도 충분히 도움을 받지 못하는 아주 고도, 심도, 감각신경성 난청 환자들에게도 희망이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이제 양쪽 귀 모두 고도 이상의 난청, 뭐 저는 한 70% 이상 망가졌다고 말씀드리지만은 그런 경우에 보청기를 이제 착용한 상태에서도 잘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인공아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인은 물론이거니와 아주 영유아 중에도 조기 진단에서 딱 이제 못 듣는다 하면 이제 바로 이제 한두 살 때 인공아우 이식을 통해서 다시 듣게 되고 언어 발달을 정상적으로 이제 이끌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1: 보청기든 인공아우든 적응하는 기간도 중요할 텐데요. 어떤 훈련을 하나요?
0: 네, 아우 정말 중요하고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보청기든 인공아우든 착용한다고 바로 예전처럼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이게 새로운 소리구나, 이게 새로운 말이구나 이런 거를 배우는 적응과 재활 훈련이 필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소리도 없던 조용한 세상에 익숙해지는 사람이 갑자기 냉장고 소리 들리고 문 소리 들리고 물 소리 들리고. 뭐 옷깃 스키는 소리 이런 소리 들어오면은 이거 낯설고 시끄럽게 느껴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 뇌에서 차단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조근조근 대화하는 소리는 증폭해서 잘 들리게 되는 그런 대개 한 3개월, 6개월, 1년 정도의 단계적인 적응과 소리 조절 그걸 우리가 피팅이니 매핑이니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도 처음에는 작은 소리부터 시작해서 30% 올려, 잘 들려요. 50% 올려, 잘 들려요. 80% 너무 세요. 그럼 또 70%로 내리고 이렇게 볼륨과 주파수 설정을 좀

조정해서 뇌가 이제 증폭된 소리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매우 중요하거든요. 인공 화원은 그거보다 더더욱 중요하죠. 필요한 분들은 이제

0: 귀에다가 휴식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공사장이나 사격장이나 노래방이나 콘서트장 막 너무 시끄러운데 뭐 회식 때문에 같이 가가지고 와글와글 그럴 때는 좀 화장실 가야 돼. 나 좀 전화통화 좀 해야 돼. 그래서 약간씩 좀 쉬는 것도 좋으시고요. 그러면 이런 사격하시는 분들은 꼭 귀마개 뭐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성질환 특히 이제 당뇨 고혈압이나 이런 분들은 미세혈류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혈압이나 혈당이나 콜레스테롤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흡연은 정말 뇌혈류에 악영향 주거든요. 그래서 좀 흡연은 좀 피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이독성 약물 이런 약하신 분들은 반드시 좀 상의하셔서 약을 쓰셔라. 그리고 이제 50대 이후에는 뭐 시력 검사하듯이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좀 이비인후과에 오셔서 청력 검사를 받아봐서 내 청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건강한 귀를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오늘 난청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비인후과 임기정 교수였는데요.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흉은 키가 크고 마른 몸의 남성들에게 위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맞는 얘기일까요? 사실 기흉이 어떤 상태인지 자세히 모르는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가슴 통증이 증상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떤 질환인 걸까요? 원인도 궁금한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송승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송승환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기흉, 이름이 어려운데요. 어떤 상태인 건가요?
1: 기흉이라는 것이 이제 한자어 표기이기 때문에 네.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바꾸면 의미가 조금 쉬워질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한글 용어로는 공기 가슴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슴 안쪽, 그러니까 폐와 흉벽 사이에 공기가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0: 네. 그렇게 폐와 흉벽 사이에 공기가 차는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폐에 구멍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1: 네, 그렇습니다. 네.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폐 내부에 있어야 되는 공기가 폐 외부로 새어나오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결국은 폐 어딘가에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구멍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0: 공기나 가스가 고이면 어떤 위험이 있는 건가요?
1: 쉽게는 이제 폐를 압박하게 되기 때문에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죠. 이제 공기가 새어나온 정도에 따라서 통증 이외에도 숨찬 증상이 동반되거나 심한 경우에는 긴장성 기흉이라고 해서 네. 심장을 압박하는 형태도 발생할 수 있는데 네. 이럴 경우는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드물게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0: 네, 갑자기 생길 수도 있습니까?
1: 네, 그렇죠. 서서히 진행하는 경우도 일부 있지만 네. 대개는 갑자기 발생합니다.
0: 증상으로는 가슴 통증과 숨이 차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이거는 다른 심장 질환에서도 생길 수 있는 증상이지 않나요?
1: 맞습니다. 흔히 아시는 것처럼 심장 질환 등의 경우에도 가슴 압박감이나 숨찬 증상이 동반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근육통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걸로도 사실 흉통이 생길 수 있어서 이걸 감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0: 네.
1: 이 감별 진단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기흉은 아주 미세하게 있지 않은 경우 대부분의 네. 경우에서는 일반 흉부 엑스레이 검사로도 충분히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와 다른 증상이 발생하고 좀 찝찝하거나 걱정되시는 경우에는 미리부터 겁을 먹거나 긴장하시지 말고 근처에 있는 개인 병원으로 가셔도 엑스레이만 찍어봐도 진단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라도 찍어보시는 게 진단하는데 굉장히 유리하죠.
0: 네. 또 흉통으로 시작해서 심하면 어깨나 등 쪽으로도 증상이 넓어질 수 있고 어지럼증도 생길 수 있다고 하던데요.
1: 네, 맞습니다. 다양한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네.
1: 말씀하신 대로 뭐 흉통, 가슴 이 압박감, 또 숨찬 증상, 심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 질환처럼 이제 등이나 어깨 쪽으로 방사통도 생길 수 있고 어지럼증도 가능하죠. 이거는 이 증상들의 유무나 아니면 증상들의 정도는 이 기흉의 정도에 따라서 기흉이 어느 정도 심하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이 증상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거죠.
0: 일단은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뭐 증상으로 병원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건강검진에 흉부 엑스선 검사로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도 있겠어요.
1: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런 증상도 없었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우연히 엑스레이나 또 심지어는 CT에서 발견돼서 증상도 없는데 이런 게 있어요 하면서 외래로 오시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0: 특히 키가 크고 마른 몸의 젊은 사람들에게 기흉의 위험이 높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요. 맞나요?
1: 일부는 맞습니다. 일부는 틀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항상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이제 기흉이 생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왜 이 사람들이 기흉이 안 생기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흉이 생겼을까 하고 연구를 해봤었는데

0: 키가 크고 마른 젊은 남자에서 발생률이 높더라.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바꿔서 말하면 기흉 있는 환자가 모두 다 키가 크고 마른 젊은 환자에서 생기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키가 크고 마른 젊은 남자에서 기흉의 위험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기흉이 생겼는데 실제로 증상이 있어서 기흉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나는 키가 크지 않고 마르지도 않고 젊지도 않기 때문에 기흉은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해 다른 검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흉이라는 걸 생각조차 못하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겠네요.
0: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발성과 외상성으로도 구분이 된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외상성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뭐 사고라든지 외상으로 인한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고나 아니면 외상으로 인한 건데 뭐 교통사고랄지 아니면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이제 떨어진 낙상이라든지 이런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어디 부딪히거나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 흉곽 내부의 압력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폐에서 일부 약해진 부분을 통해서 공기가 일시적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그 외에도 이제 늑골 골절 같은 게 동반이 되면 늑골 골절된 늑골 편이 폐를 찌르면서 거기에 상처가 생겨서 공기가 새어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1: 그럼 자발성 기흉은 뭔가요?
0: 자발성이라는 거는 이것도 한자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 저절로 생겼다는 의미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특별한 원인 없이 뚜렷하게 짐작할 만한 원인이 없는데 발생하는 경우를 우리가 자발성 기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폐 자체에 어떤 원인에 있어서 발생을 하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 특별한 원인 없이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쉽게 생각해서 폐를 풍선에 비유해보면 외상성은 풍선이 튼튼한데 외부에서 일시적으로 충격을 세게 가하게 되면 일시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공기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자발성 기흉이라는 거는 풍선 어딘가가 아주 미세하게 또는 많은 부분이 약해져 있다가 순간적으로 그 곳을 통해서 이제 공기가 새어나오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자발성 기흉을 이제 1차성, 2차성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1: 자발성 기흉에서도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는 건가요?
0: 1차성은 대개는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쉽게 보면은 호발하는 그 기흉이 호발하는 연령대를 보면 이제 10대, 20대 젊은 학생들한테서 잘 생기다가 30, 40대에는 조금 줄어들다가 나이가 좀 들면 또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눠진다는 거는 원인이 조금 다르게 우리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 의미인데 1차성은 폐 자체가 망가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도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장기를 거치면서 몸이 순간적으로 확 자라는데 내부에 있는 폐도 당연히 순간적으로 그 속도를 맞춰서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 속도를 맞춰서 자라는데 불균형이 일어나서 폐가 자라는 속도가 약간 더딘다든지 아니면 폐가 자라는 속도보다 흉곽이 자라는 속도가 더 크다든지 하게 되면 남아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폐를 일시적으로 더 부풀리게 되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그럼 그 부분이 약해져서 약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환자들이 주로 이제 1차성 기흉으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처럼 폐 자체가 많이 망가지게 되면 폐가 망가진 부분들이 결국 약해지면서 늘어나고 이제 그 부분에서 공기가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을 우리가 2차성으로 분류를 하는 거죠.
1: 1차성은 좀 젊은 사람들에게 많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1차성, 2차성 이렇게 원인을 구분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0: 이제 의사들이 이제 의학적으로 원인을 구분을 하는 거는 치료를 다르게 해야 하고 접근을 다르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성 기흉의 경우는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재발을 낮춰주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0: 뭐 수술하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2차성 기흉의 경우는 폐 자체가 이제 광범위하게 망가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네. 수술적인 치료를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치료를 대안으로 찾아야 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자분들에게 이런 연령대나 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지만 네. CT를 찍어서 내부에 있는 폐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또 전반적인 전신 다른 동반 질환들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가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1: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폐질환이 있거나 흡연자들에게는 2차성 기흉 위험이 높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폐질환 환자나 흡연자들의 경우는 폐 자체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죠. 약한 경우들도 많고 망가지는 부분들도 많고 기능도 물론 떨어질 수 있고 이런 분들이 2차성 기흉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흡연 같은 경우는 2차성 기흉뿐만이 아니고 1차성 기흉 환자들한테도 악영향을 줍니다. 이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1차성 기흉을 수술적으로 치료해주지 않았을 경우에 네. 첫 번째 생기고 두 번째 생기는 재발률을 한 35% 이상 잡는데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재발 확률이 한 5에서 1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흡연을 하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게 적게는 이제 5배에서 6배, 7배 이렇게 높아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2차성뿐 아니라 1차성 기흉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 흡연이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 흉부 X선으로 기흉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폐가 어떤 상태로 보이는 건가요?
0: 이게 환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이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의사들 입장에서 보면 엑스레이를 찍으면 그 늑골이나 심장, 폐 모양이 이렇게 다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기흉이 있으면 기흉이 있는 쪽의 폐가 완전히 펴지지 않고 이렇게 축소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서 빈 공간에 까맣게 공기만 차 있는 상태가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만 찍어도 진단이 된다라는 거는 눈에 익은 의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에 공기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형태가 보이면 우리가 기흉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1: 그렇게 엑스레이로 알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뭐 CT라든지 다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0: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성, 2차성을 감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CT라든지 다른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미세한 기흉인 경우에는 의심이 되는데 엑스레이로는 판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외상성인 경우에도 엑스레이에서 마찬가지로 판독이 안 되는데 우리가 CT를 찍으면 그 내부에 손상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또는 기흉이 있는지 없는지 유무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1: 치료는 고여있는 공기를 빼내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 기흉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기흉이 아주 미세하게 있거나 또는 어느 정도 기흉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공기가 새어나오지 않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뭐 흉관삽입술이라고 해서 가슴 안쪽으로 관을 넣어서 고여있는 공기를 빼내는 시술이 기본적인 처치이기는 하지만 이런 처치 없이 단순히 그냥 산소치료만 하면서 경과를 보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 중에 일부에서는 기흉의 양이 적고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산소치료만 하면서 지켜보면 이 고여있는 공기가 저절로 흡수되기도 하거든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시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공기가 계속 새고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진행하거나 또는 증상이 심하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흉관삽입술을 해서 고여있는 공기를 빼내줘야 되는 거죠.
1: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고 또 흉관삽입술과 같은 시술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수술을 또 하기도 하는 건가요?
0: 수술하는 경우들도 물론 있습니다. 특히 1차성 기흉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학생들이 많은데 첫 기흉 진단에서 바로 수술까지는 보통은 하지 않습니다. 이게 국내 가이드라인이나 외부 외국에 있는 가이드라인을 봐도 바로 수술은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첫 기흉일지라도 엑스레이에서 저명하게 이 공기가 새어 나오는 부위가 관찰이 되거나 또는 혈흉 같이 안에 피가 고여 있는 이런 다른 동반 증상이

0: 동반이 되거나 또는 기흉의 양이 많아서 증상이 아주 심하거나 여기에다가 이제 직업적으로 압력 변화가 잦은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파일럿이랄지 잠수하는 직업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압력의 변화가 요새 뭐 기술도 좋고 장비도 좋아서 아주 예전보단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우 생길 수 있어서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바로 해주기도 하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기흉이 생기면 두 번째 재발할 경우 재발까지 보통 35% 이상의 재발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65%에서는 재발 안 하는 거지만 35%에서 재발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높은 확률이거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재발률을 낮춰주기 위한 목적으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3이나 고2 같은 이제 수험생들은 수능 직전에 걸릴 가능성도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1: 그렇겠네요.
0: 네, 그래서 이거 가이드라인에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환자랑 보호자랑 이야기해서 위험성과 이런 것들 다 이야기하고 수술까지 진행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1: 치료 효과는 높은가요? 일상 복귀에 관심이 클 것 같은데요.
0: 대부분 기흉 수술은 일상생활 복귀까지가 굉장히 짧습니다. 수술하고 나면 보통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정도면 퇴원이 가능한 경우가 많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수술하고 나서 한 2, 3일 정도면 퇴원이 가능하고 퇴원이 가능하다는 거는 일상생활도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다만 수술을 하면 통증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 통증도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요. 이제 무리한 실체 활동이라든지 체내 압력이 올라갈 만한 상황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만 수술 후에 당분간 피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1: 그런데 기흉을 치료해도 재발 위험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0: 결국은 재발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더라도 폐 어딘가에서 공기가 새는 부분을 우리가 찾아내서 결국 그 폐 있는 부분을 잘라주는 게 수술적인 치료인데요. 이 잘라준다 보면은 이 잘라내는 크기 자체는 일체성 기흉에서 굉장히 크지 않기 때문에 일상생활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다른 부분이 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재발 확률이 높은 겁니다. 우리가 수술실에서 관찰하고 이 부분만 딱 잘라줬다. 다른 부분은 괜찮으냐?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수술 부위 주변으로 다시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생길 수가 있고 이럴 확률이 한 5에서 10%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발 위험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차성 기흉의 경우는 이보다 재발률이 훨씬 더 높죠. 왜냐하면 수술적인 치료로 접근을 못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수술 기법이나 기구 또는 치료 재료 또 시술할 때 사용하는 이런 방법 같은 것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서 기흉이 의심되거나 진단이 되면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빨리 오시는 게 오래 기다리지 않고 빨리 오는 게 치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1: 수술받은 부위로 다시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재발은 치료받은 쪽으로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은 건가요? 뭐 폐 양쪽으로 기흉이 나타나는 건가요?
0: 확률적으로는 치료받은 쪽으로 다시 생길 수도 있고 반대쪽으로 생길 수도 있고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보통의 경우에는 한쪽에 기흉이 생길 만한 원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1차성, 2차성 가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반대쪽에도 기흉의 원인이 되는 부분들이 관찰이 되거든요. CT를 찍어보면. 그 이야기는 치료받은 쪽만 재발을 걱정할 게 아니고 반대쪽도 초발,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기흉이 생길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래로 오시는 환자들이나 수술받고 퇴원할 때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 지금 수술한 쪽, 치료받은 쪽 말고 반대쪽에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 이 증상은 본인이 가장 잘 느낄 테니 이런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으로 오셔라. 이렇게 전 설명을 합니다.
1: 참 기흉 치료 후에도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호흡법도 신경을 써야 될까요?
0: 호흡법도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치료 후에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호흡하는 거, 운동하는 거, 뭐 금연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뭐 호흡법이라는 게 뭐 특별한 그런 호흡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0: 체육법이든 운동이든 기본적인 원칙은 폐가 원래대로 충분히 펴질 수 있도록 충분히 심호흡도 하고 약간 숨이 찰 정도의 부하를 주는 운동을 해서 폐가 최대한 많이 펴지고 수술 전까지 부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금연과 관련된 것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재발이나 또는 다른 문제도 흡연은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강조를 하게 되죠.
1: 금연 이제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요? 구체적으로.
0: 흡연을 하게 되면 재발률에도 관련이 있지만 폐 자체의 다른 기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점점 망가지게 만드니까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이런 부분들 또는 간질성 폐렴 이런 부분들도 다 이제 그 흡연과 관련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기흉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흡연을 했을 경우에는 폐암이라든지 또는 증상이 점점 진행돼서 폐가 더 많이 망가진다든지 숨차서 일상생활 자체가 못하게 된다든지 또는 폐를 떠나서 다른 부분에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강조를 하는 거죠.
1: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기흉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송승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문세의 붉은 노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방송은 KBS 콩 유튜브 채널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여울의 도서관.
1: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작가 정여울입니다. 이번 주에 함께하는 작품은 토니 모리슨의 퓰리처상 수상작 빌러비드입니다. 우리가 미처 닦아주지 못한 타인의 눈물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겁이 난 나머지 마주하지 못한 죽은 자들의 얼굴, 감당하지 못할까봐 마음속 깊은 지하창고에 묻어둔 사랑하는 이들의 얽힌 추억은 모두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흑인 여성 작가 최초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이자 퓰리처상 수상자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학상을 받은 토니 모리슨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지혜로운 대답을 빌러비드라는 단 한 편의 소설에 압축해 놓았습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 블루스톤 로드

하우스 124번지. 토니 모리슨의 빌라비드는 집의 번지수로 문을 엽니다. 124번지는 귀신 들린 집이었습니다. 죽은 아기의 원혼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소설의 첫 장면은 마치 문지방을 넘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붙드는 손처럼 차갑고 단호합니다. 보통의 소설이라면 사람을 먼저 소개할 자리에 모리슨은 숫자를 내밉니다. 1, 2, 4, 1과 2와 4. 그리고 우리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됩니다. 그 사이에 빠져있는 숫자가 3이라는 것을. 셋째 아이, 목이 잘려 죽은 아이. 이름조차 갖지 못하고 묘비에 단 한 단어만 새겨진 아이 빌러비드. 사랑받는 자. 집의 번지수마저 그 아이의 부재를 끌어안고 흐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리슨의 문장은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빈자리가 말을 하고 침묵이 비명을 지르고 숫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아이의 무덤이 됩니다. 이 집에는 네 아이의 어머니 세서가 삽니다. 한때 노예였고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된 여자. 그러나 모리슨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사슬을 푸는 일과 사슬에서 풀려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 것으로 끌어안는 일은 같지 않다고. 세서는 몸으로는 노예의 땅 스위트홈을 떠났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떠나오지 못한 과거가 통째로 살아있습니다. 124번지에는 죽은 아기의 혼령이 살고 있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빛이 핏빛으로 번지고 작은 손자국이 케이크 위에 찍힙니다. 이 아기는 왜 유령이 되어 세서의 집을 점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여울의 도서관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올 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지금은 선선하거나 따뜻합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3도, 부산 24도, 광주와 제주 25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할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무척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조금 강하게 불고 있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서울에는 건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 정도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도 낮에는 오늘만큼 기온이 오르겠지만 모레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 기온이 내일보다 2, 3도 정도 떨어져 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3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헌법 외에 있는 정치인들은 아예 헌법과 법률을 다루는 국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개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부산 청년 간담회에서 현재의 헌법에 내란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기초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0: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5.18 폄훼 논란과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윤석열은 내란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재차 저격한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을 공개한 데 대해 우크라이나 측의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 장동혁의 대표는 SNS에 우리 선박에 미사일을 쏜 이란보다 큰 잘못인가, 지뢰를 심어 국군의 발목을 날린 북한보다 중대한 문제인가라며 포로를 보내준 우크라이나에는 큰 소리치면서 왜 이란과 북한에는 한마디도 못하느냐고 적었습니다. 조용술 대변인도 조용히 풀어야 할 외교 현안은 꽹과리 치듯 키우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할 북한에는 침묵하는 선택적 분노 외교를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여자 골프가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처음으로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양윤서, 박서진, 김규빈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가스카이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아시안게임 여자 골프 개인전 최종 라운드에서 각각 4위와 공동 15위, 21위를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라운드에서 나라별 상위 2명의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가리는 단체전에서는 중국과 인도, 대만에 이어 싱가포르, 태국과 함께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73세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기간에 이례적인 휴식 편의를 요청해 건강에 관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백악관 웨스트 윙 내부에 시 주석 전용 휴게실을 마련해달라고 미국 측에 요청했고 이 공간에는 시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만 동석이 허용됐습니다. 시 주석의 방미 한 달 전 중국 측 사전 준비팀은 9월 24일 예정됐던 트럼프 대통령과의 업무 오찬도 취소해달라고 백악관에 요청했고 시 주석은 미국 도착 당일 저녁 어떤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IBK 기업은행과 한국산업은행이 영화 암살자들 투자에 외부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은행은 오늘 입장문에서 제작사의 제작 역량과 감독 및 출연진의 경쟁력,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됐다며 외부 요청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투자가 결정됐다는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산업은행도 오늘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배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기업은행은 해당 영화에 20억 원, 산업은행은 펀드 출자를 통해 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스라엘행 여객기를 추락시키려 했던 플라이 두바이 부기장의 공격을 받았던 기장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승객들을 떠올리며 가까스로 상황을 버텼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스라엘 테라비브 노선 비행기를 운항한 인도 국적의 스미트 마차르 기장은 현지 시간 2일 니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화상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마차르 기장은 오만 국적의 부기장이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쳤지만 조종실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을 해제했고 이스라엘 승객 3명과 승무원이 조종실로 진입해 부기장을 제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천절인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불어 산불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낮 동안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로 확대되겠습니다. KBS 라디오 3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국회정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최승돈 아나운서의 아시안게임 중계로 오늘과 내일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됐습니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소식부터 북한의 지뢰 폭발 사고에 이은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알아봅니다. 단군 신화 속에도 다문화 얘기가 담겨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고대 건국 신화와 유전학을 통해 우리가 몰랐던 한민족의 뿌리를 공감

0: 코리아에서 살펴봅니다. 문화가 좋아에서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다양한 문화 행사와 전국 곳곳의 가을 축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시사와 교양을 듬뿍 담아서 5시까지 함께합니다. 생방송 정보쇼는 유튜브 KBS 1라디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 어떤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의 김인우 씨 전해주시죠.
1: 네, 오전부터 길게 이어지고 있는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 정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은 체감하기 어려우실 텐데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여전히 입장부터 천안호두휴게소까지 30km 구간이나 버겁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향으로 서평택 분기점부터 서해대교까지 16km 구간 밀립니다. 45번 중부내륙선 창원 쪽으로는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10km 힘겨웠다가 이후로도 문경 2터널과 진남터널 사이로 11km 정체 중이고요. 35번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호법과 오창분기점을 시작으로 각각 8km 구간씩 답답합니다.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와 서종 사이 13km 구간의 정체를 지나더라도 이후 북방 3터널부터 화촌 7터널까지 13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경기권에선 용인과 호법에서 이제 짧게씩만 밀리는데 강원권인 원주와 새마을 그리고 동둔내 부근 지나실 땐 조금 더 여유 시간 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2: KBS 1라디오
0: 네,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네, 검찰청이 사라지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가 됐습니다.
3: 네.
0: 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또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이 출범을 한 건데요.
3: 네.
0: 어제 첫날 분위기 어땠나요?
3: 예, 이 개정 형사소송법 등 시행으로 검찰청이 78년 만에 문을 닫았고요.
0: 네.
3: 수사와 기소가 완전 분리되는 이 형사사법 체계가 대전환을 이뤘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3: 이 대부분의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되고요. 앞으로
0: 네.
3: 중대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 중수청이 그리고 기소와 공소유지는 공소청이 맡게 됩니다.
0: 네.
3: 중수청은 새롭게 생긴 기관이고 공소청은
0: 네.
3: 기존의 검찰청이 기존의 이제 수사 기능이 넘겨졌으니까 기능과 인력이 좀 축소된 상황에서 운영이 되고요.
0: 네.
3: 경찰청은 이제 앞으로 수사를 전담하게 되니까 어깨가 상당히 무거워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청일이 예고는 돼 있었는데 준비 상황은 아주 부실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0: 네.
3: 우선 중수청장과 경찰청장, 공소청장, 법무부 장관 모두 현재 공석입니다. 이에 더해서 중수청은 정원 2,874명 중에서 이 66%에 불과한 약 1,900명으로 출범을 하게 돼서 이 앞으로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청사 안에 유치장과 구치소를 갖추지 못해서 근처 경찰서의 유치장 그리고 법무부 교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가 완비되지 않아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고발장 등 민원을 수기로 접수하는
0: 네.
3: 모습도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재판 현장에서도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 검찰청 소속으로 파견된 공소청 검사의 특검팀 파견이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을 제기했고요.
0: 네.
3: 그래서 재판 진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청 파견이 무효가 되게 되면 진행된 재판 자체도 무효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이제 표명을 한 거고요. 또
0: 네.
3: 오세훈 서울시장의 1심 결심 공판에서도 파견 검사가 아닌 특별 검사부가 계속해서 이 발언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0: 네. 아무래도 혼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중소청과 공소청 모두 수장 없이 출범을 했습니다.
3: 네.
0: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구청서를 국회로 보냈는데요.
3: 예. 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8일에 이지용 초대 중수청장 네네. 후보자를 지명한 뒤에 여권 내에서 친윤 검사 출신이라고 반대를 하니까 20여일 동안 재검증에 들어갔어요.
0: 네.
3: 그리고 나서 지난 1일에 이 공식 지명을 했고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국회로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X에 의견을 다시 한번 보냈는데
0: 네.
3: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모의 위증교사 무혐의에 대해 재수사 명령을 했다가 윤 전 대통령에게 좌천당한 것을 보면 최소한 친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말하면서 국민추천과 독립된 추천위원회 4배수 압축 또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청을 무시하고 국회의 청문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추천위원회가 압축한 4인 중에서도 가장 나은 후보로 이 판단이 된다. 더구나 네. 장기간의 추가 검증 결과를 봐도 재재청을 요구하기 적절하지 않다. 일단 국회 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대통령이 임의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국민들의 추천 또 이어서 추천위의 4인 압축 행안부의 재청 국회의 청문이라는 복잡하고 엄격한 절차와 요건에 따르는 것이니 청문 결과를 함께 지켜보시는 것이 어떤가라고 어떻게 보면 지지층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0: 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얘기였죠.
3: 네.
0: 이 여권 내 반대 목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계속 친윤 검사라는 이제 지적이 이어지니까 이제 추가 검증까지 하고 나섰지만 네. 또 그런데도 여전히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단 말이죠.
3: 네, 맞습니다. 예. 이 그동안 김 후보자를 친윤 인사로 강조해온 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 선두주자처럼 이게 비판을 네. 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또 김 후보자에 대해서 전혀 적임자가 아니다라고
0: 네.
3: 사실상 부적격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 자신이 김지용 후보자를 추천받아서 이 검사장에 발탁한 것은 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요. 저의 사람 보는 실력이 형편없음을 고백하고 가슴을 칩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추지사가 이 검사장 발탁을 후회하는 이유로
0: 네.
3: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당시에 부당하다는 집단 항명에 김지용도 이름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국민과 정의에 등을 돌릴 수 있는 자를 개혁의 사명을 띠고 출범하는 배의 선장으로 왜 중용하는가라고 의문점을 제기했고요.
0: 네.
3: 또 친문, 친문재인계 윤건영 의원 역시 청문위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김지용 후보자의 속살을 까야 한다. 이 청문회에서요.
0: 네.
3: 그러면서 딸을 이상한 애랑 결혼시키는 느낌이다. 이렇게 아하. 표현하기도 네. 했습니다. 또 청문위원이죠. 이 행정안전위 위원인 박주민 의원도
0: 네.
3: 검사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수사 기소 분리를 반대했던 인물이 그 결과로 탄생한 중수청의 초대 수장이 되는 것은 철학적 모순이다. 이 정진웅 부장 독직 이 폭행 사건 기소 반대 등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어떤 그 공문이나 회의록 등 이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청문회에서 확인을 하고 만약 소명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부적격 의견을 내겠다는 입장도 됐습니다.
0: 네.
3: 또 그러면서 이 조국 혁신당에서도 계속해서 이 김 후보자 지명에 반대해 왔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김준영 원내대표가 후보자의 검찰 개혁에 대한 철학과 적격성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이 벼르는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인사청문회가 앞으로 관건일 텐데 만약 이 김지용 후보자의 친윤 성향이 확인돼서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리게 되면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고요.
0: 네.
3: 여권 내의 분열도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0: 네, 앞으로 인사청문회 꼭 지켜봐야겠습니다.
3: 네.
0: 다음 소식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 관련해서 이 군과 유엔사에서 북한군의 지뢰 매설을 공식 확인했네요.
3: 예, 우리 군과 유엔사가 예. 최근에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과 관련해서 북한의 군사 분계선 이남 지뢰 배설이 있었고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강현우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북한은 군사분계선 인근 지뢰 매설 등 소위 국경선 요새화를 지속 추진해 왔다면서 이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기존 남북 간 합의 정신을 해치는 것이라고 규정했는데요. 이 국경 요새화 작업은 북한이 지난 2024년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 실시한 이 방벽이라든가 철책 설치 그리고 지뢰 매설 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0: 네.
3: 정전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이 유엔사도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가 있었다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유엔사는 한국군과의 이 비무장지대 폭발 관련 현장 조사 중에 발견된 이 군사 분계선 이남의 북한 지뢰 한 발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이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0: 네,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담화를 통해서 남한의 자작극이라고 비판을 했죠.
3: 네.
0: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국군의 날 기념사회에서 이 대화 제안을 하는 등 되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네. 그런데 또 김 부장이 반박을 했어요.
3: 맞습니다. 네. 이 김혜정 노동당 총무부장의 담화는 지난달 2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요.

0: 우리 군의 중간 조사 결과를 명백한 자작극이라면서 이 책임을 부인한 것이 이 골자입니다. 김 부장은 이 담화에서 이번 사건은 도발 시기와 수법에 있어서 10여 년 전 세상을 소란하게 했던 목함질의 사건을 그대로 방불케 하는 명백한 자작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1일 이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이제는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러한 이 대통령의 이 어떤 유연한 대화에도 네네. 대화 요구에도 김 부장은 자작 광대극의 제2부라면서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런 뭐 김 부장의 반응이 사실 그 낮은 수준의 반발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0: 예. 먼저 네. 지난달 29일 첫 담화에 관련해서 국가부 정보원이 해석한 것을 보면 네. 로키 절제 기조로 담화했다고 분석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김여정 담화 주요 내용은 북한이 자작극이라 우기며 북한과 연관성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의 근거로 국정원은 기존에는 담화의 주체가 군부에서 냈는데 이번에는 노동당. 인에서 김여정이 직접 냈다는 점을 이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담화는 첫 담화보다 또 비난 강도가 다소 낮아졌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김 부장은 첫 담화에서는 우리 군이 북한에 사격을 가할 시 즉각 보복할 방침이고 그에 대한 대응 행동 지침을 국경선 방어 구분대들에 하달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두 번째 담화에서는 이 같은 군사적 행동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김 부장의 담화는 조선중앙통신에 의해 전달됐을 뿐 네. 주로 북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방송 같은 대내용 매체에는 실리지 않았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예, 우리나라 통일부 측은 이 김여정 담화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을 적대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또다시 김 부장은 이 대꾸할 가치도 네네. 없는 망상이고 일방적인 넋두리다 이렇게 또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1: 그런데다가 또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의 사과 요구와 함께 대화 제안에 대해서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합참은 3일 오전 6시 30분경 북한 원산지대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번 발사는 우리 군당국이 이 지뢰 폭발로 우리 군장병 3명이 크게 다친 사건과 관련해 북한의 사과와 이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지 사흘 만에 나온 이 모습입니다. 이 국가안보실은 곧바로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어요. 이 자리에서 북한의 이 반복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현 상황 관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다.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규탄했습니다.
1: 네. 이번에는 그 지자체장들 재판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0: 예, 예. 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어제 서울고법 형사 7부 심리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3,300만 원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네.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모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 5건을 명 씨에게 의뢰하고 비용 네. 2,100만 원을 김 씨가 대납하게 했다고 인정해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100만 원을 명령했습니다. 네. 2심 재판에서는 이 명 씨가 김 씨에게 하여튼 오세훈이는 몰라요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통화 녹음 파일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재판부가 이 증거를 어느 정도나 받아들일지가 이제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후원자라는 사람에게 비용을 대납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은 제 정치적 신념과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일이라면서 명태균을 단호히 끊어내지 못하고 계속 접근할 여지를 줘서 법정에 서게 돼 깊이 반성한다. 네네. 모든 게 제 불찰이라고 말했고요. 최후 진술 도중에 여러 차례 울먹이면서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2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이루어지고요. 네. 오 시장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게 되면 시장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에도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내년에 보궐선거가 이뤄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러네. 그러네요. 그런가 하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0: 네. 이 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 심리로 열린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요. 그 뒤에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세 차례 변경을 해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에서 9명이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재적 인원 과반수 151에 달려 있었는데 이 숫자가 채워지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군과 경찰을 이 국회에 투입을 했고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선포 이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리게 되고요. 추 시장은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1: 네, 민주당의 전재수 부산시장의 그 국회의원 시절에 불거졌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없앤 혐의로 전직 보좌진 4명에게 모두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 예, 이 전재수 부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불거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을 앞두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보좌진 4명이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 네.
0: 전 시장의 이 국회의원 시절 선임 비서관인 50대 A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요. 50대 4급 보좌관 B씨에게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30대 8급 비서관 C씨와 20대 인턴 비서관 D씨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전 의원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부산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예정되자 업무용 PC를 초기화해서 저장된 전자정보를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네.
0: PC 저장장치인 하드디스크를 드라이버로 해체한 뒤에 망치로 내려치고 이 반도체 드라이브는 손과 발로 구부려서 파손한 혐의를 받았고요.
1: 네.
0: 이 파손한 저장장치는 각각 주거지 인근에 있는 밭이나 부산의 한 목욕탕 쓰레기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들 보좌진은 전 시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증거인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는 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전재수가 수수한 이 뇌물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것이 수사를 통해 드러나는 경우 공소시효 기간이 10년 이상이 돼서
1: 네.
0: 범행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것이 된다면서 전재수의 이 형사소추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1: 네.
0: 전재수 시장은 지난 4월에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거든요.
1: 예.
0: 그렇지만 이번 재판부의 판시로 인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아주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네, 주간 뉴스 브리핑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시각이 3시 25분입니다. 날씨 정보 듣고 오죠. 기상청의 송소진 씨 전해주시죠.
2: 아침에는 많이 쌀쌀했지만 지금은 선선한 가을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펼쳐져 있습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서울이 22.3도, 대구는 23.1도 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대부분 23도 안팎까지 올라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다가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북도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올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 정도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모레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보다 2, 3도 정도 떨어져 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0: 있습니다. 이후로도 숭례문 방향으로 편도 전차로를 막고 집회가 한창이고요. 이 밖에도 숭례문과 보신각, 서초역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 지나시고 계신다면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이 더 낫겠습니다. 도산대로를 중심으로는 2026 강남 페스티벌이 열리면서 이 퍼레이드가 진행되는 청담사거리에서 학동사거리 약 730m 구간의 차량 진입이 금지가 되고 있고요. 이 밖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잠실 쪽 동작대교 못 간 노량대교의 3차로 고장난 차 처리 길어지면서 하위차선 중심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 분당소로 청담대교 쪽 수서 1차로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초 1차로 추돌사고 처리 구간도 살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2: 네, 이번에는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오늘 개천절입니다. 예. 예, 단군 신화 이야기 들려주신다고요?
3: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다들 알고 계시지만 이제 개천절이 이제 기원전 2333년 단군이 이 나라를 세웠다는 그 역사서의 기록, 그다음에 이제 10월 상달 초사흘에 하늘의 제사를 지낸 전통, 이걸 토대로 해서 정한 기념일이죠.
2: 네.
3: 예, 우리 민족은 이제 단군 후손을 자처를 하고 있고요.
2: 네.
3: 뭐 정인보가 작사한 개천절 노래에도 이 나라 하나버님은 단군이시니 이런 구절이 있죠. 그리고 네. 동화나 동요에서도 단군 할아버지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요. 사실 단군 신화를 자세히 뜯어보면 한민족 모두가 단군 네. 후손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아, 예. 어때서 그런 걸까요?
3: 예, 이 단군 신화 네. 기록을 보면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은 천하의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기를 탐냈다. 환인은 천부인 세 개를 주며 그곳을 다스리도록 했다. 환웅은 무리 3,000명을 이끌고 태백산정의 신단수 아래로 내려왔으니 그곳을 신시라 불렀다. 이 대목 누구나 네네. 기억하시죠?
2: 예.
3: 예. 그런데 그 환인의 아들 그리고 단군의 아버지인 환웅이
2: 예예.
3: 하늘에서 이제 이 땅에 내려오기 전부터 인간이 살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2: 네네.
3: 그들의 후손이 많이 이제 계속 내려온 거고요. 또 환웅이 이끌고 내려온 무리 3,000명. 이 네. 3,000명도 후손이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당연히 이제 네. 예상 상식적으로 추론을 할 수 있어서
2: 네네.
3: 이 단군 후손보다 환웅이 이끌고 내려온 무리 그다음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또 사람들 그 후손들이 더 많았다고 보는 게 상식적인 그
2: 원래
3: 거죠.
2: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도 있었고
3: 예,
2: 또
3: 그렇습니다.
2: 이제 이끌고 온 또 새로운 민족도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3: 예, 네네. 그 다시 말씀드리자면 네. 이제 이 성경책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혈통의 조상인 것이 아니라
2: 네.
3: 한반도 최초의 국가 고조선을 세운 건국시조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단군 신화를 보면 환웅이 곰에서 사람으로 변한 웅녀와 이제 혼인을 해서 아들 단군 왕검을 네. 낳잖아요. 이 학자들은 이를 이제 천신, 그러니까 하늘신을 믿는 무리와 곰을 숭배하는 부족의 결합으로 이제 풀이를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단군은 기록상 최초의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2: 그렇겠네요. 네.
3: 그 고대 건국 신화를 보면
2: 예, 예.
3: 또 알에서 태어나는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2: 네, 네.
3: 이 난생설화라고 하죠. 근데 이게 농경 문화와 관련이 아주 깊다고 합니다.
2: 네.
3: 그 알이 이제 씨앗이라는 말로도 쓰이는데요. 신성함을 뜻합니다. 농경 문화 인권에서는 씨앗을 보관했다가 이제 싹이 트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 알이란 말이 아리를 네. 거쳐 악이란 단어로 변했다고 아. 유추하기도 합니다.
2: 예. 네. 그만큼 이 알이 그 신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같은 네. 난생설화라고 해도 이 알이 어디서 비롯됐느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2: 네.
3: 하늘에서 스스로 내려온 자연 천생난적 설화, 그다음에 인간에 의한 인위 인생난적 설화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요.
2: 네.
3: 다른 말로 뭐 업등형 그리고 사생아형 이렇게 부릅니다. 신라 박혁거세, 그다음에 김알지, 가야의

0: 수로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전자 그러니까 자연 천생난적 설하고요. 예. 고구려 동명왕 주몽이나 신라의 석탈에는 이제 후자에 속한다고 합니다.
1: 네.
0: 전자가 아릴 때부터 이제 신성하게 떠받들여져서 깨어나자마자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이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요. 이에 반해서 후자는 그 알을 이제 상서롭지 못하다고 여겨져서 내버려졌다가 짐승들의 보살핌 속에 깨어난 뒤에 왕가 치련을 겪다가 이제 건국시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띄고 있습니다.
1: 네, 예. 그런 차이가 있네요 또.
0: 예,
1: 네.
0: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분석을 하기를 자연천생난적설하는
1: 네.
0: 천손신화를 믿는 북방 유목민족 이주민 그리고 알을 신봉하는 남방 농경민족 선주민 이 결합을 뜻하는데요. 박혁거세는 이제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품고 있던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리고 김알지는 이 나뭇가지 위에 걸린 괴짜개 알에서 태어나는데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말, 그다음에 나뭇가지 물 다 하늘을 상징하고요.
1: 예.
0: 또 말 자체가 유목민족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수로왕을 비롯한 가야 육국의 왕들도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깨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구려 주몽 동명왕 신호를 보면
1: 네.
0: 이제 인위 인생난적 설화에 속하기는 하나
1: 네.
0: 그 강의 신 하백의 딸인 어머니 유아 부인 그리고 천재의 아들 해모수와 각 그 유아 부인이 그 천재의 아들과 가까이 했다는 이유로 갇혔다가 햇빛을 받고 이 임신을 해서 알을 낳는다는 줄거리를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것 역시 이제 천손족과의 결합을 은유를 하고요.
1: 네.
0: 석탈에는 이제 바다에서 건너온 바다를 건너온 괴짜개 알에서 태어나는데요.
1: 네.
0: 전형적인 이제 인위 인생난적 그 설화의 주인공으로 이 남방계 이주민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1: 그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 고대 국가들의 시조가 뭐 모두 다문화 가정 자녀라고 봐도 되겠어요.
0: 그렇습니다.
1: 예.
0: 뭐 지금 같은 민족과 국가의 개념은 없지만
1: 네네.
0: 그 이주민과 선주민 부족의 결합 이거를 이제 상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김해 김씨의 시조 수로왕은 아유타국 공주 허황옥을 왕비로 맞았다고 하는데요. 그
1: 네네.
0: 허황옥이 타고 온 배에 실린 돌로 이제 파사석탑을 세웁니다. 이 파사석탑을 구성하고 있는 돌이 한반도에서는 나지 않는 돌이라고 합니다. 지금 경남 김해시 그 수로왕릉 옆에 이제 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유타국을 인도의 아요디아 왕국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이제 허황옥은 기록상
1: 네.
0: 최초의 이제 결혼 이주 여성으로 볼 수
1: 예.
0: 있죠. 예. 수로왕하고 허황옥 부부는 이제 아들 10명을 낳았는데요. 이 가운데 이제 두 명이 어머니 성을 따라서 이제 김해의 허씨의 시조가 됐습니다. 수로왕은 김해 김씨의 이제 시조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지금도 이제 김해 김씨, 김해 허씨는 서로 이제 결혼하지 않는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1: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참 흥미로운 다문화 역사를 지니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0: 예, 예. 그렇습니다. 그 고대 건국 신화가 그 부족 간 결합을 통한 이 한민족 형성 과정을 이 상징하고 있는데 이거가 또 현대 과학으로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1973년에 러시아 동쪽 끝 그 두만강 유역에 악마의 문 동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1: 네.
0: 이제 신석기 유골이 발견이 돼서 그 학자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는데 이 자리가 이제 고구려, 동부여, 북옥조 이 고대 국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이거든요. 이 유골을 이제 울산과학기술원 게놈연구소가 2017년에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을 해서 여기서 발견된 이제 7,700년 전 그 유골
1: 예.
0: 그 동아시아인이죠. 그 유골의 유전체를 슈퍼컴퓨터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유골의 주인공이 오늘날 한국인과 비슷한 유전적 특징을 지닌 수렵 채취인으로 밝혀졌습니다.
1: 예. 그럼 그 멀리 러시아 쪽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0: 그렇습니다.
1: 네.
0: 예.
1: 네. 어떤 뭐 유전적 특징을 발견할
0: 예.
1: 수 있을까요?
0: 전형적인 이제 한국인인데요.
1: 예. 네.
0: 갈색 눈. 그다음에 삽처럼 생긴 앞니. 그리고 이제 한국인들이 우유를 잘 소화를
1: 네네.
0: 못하죠. 뭐 그런 유전적 특징이라든가 고혈압에 약하고 또 몸 냄새가 적고 귓밥이 좀 마르고 이런 이제 유전적 특징을 갖고 있고요.
1: 네.
0: 어, 인근에 사는 그 원주민 울치족을 제외하면 한국인과 가장 가깝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토콘드리아의 게놈은 이제 모계로만 유전이 되는데요. 그 종류도 한국인이 주로 지닌 것과 일치를 해서 모계가 똑같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아니 근데 이렇게 오래된 뼈에서 이렇게 다 뭐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고 이런 정보까지 알아낼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0: 예, 그렇습니다. 예. 정말 현대과학이라는 게 예. 그 또 조사단이 이것을 이 그 아시아 50여 인종의 그 게놈 변이를 비교를 해서 이 한민족 그 기원 구성을 계산을 또 해봤습니다. 여러 민족 여러 부족하고 이제 이 조합을 해본 건데요. 네. 그 악마의 문 동굴인하고 현대 베트남 그리고 대만에 고립된 그 원주민의 게놈을 융합을 할 경우 지금의 이제 한국인 특성에 가장 가깝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조상이 이 수천 년간 북방계와 남방계 아시아인이 뒤섞이면서 형성이 됐음을 이제 뜻한다는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말씀드린 그 난생설화 그 가운데에서도 자연 천생난적 설화가 주류를 이룬 이제 고대 건국 신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1: 고대 신화가 뭐 근거가 있는 얘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0: 그렇습니다. 예. 그 현대 한국인이 이제 북방계하고 남방계가 혼합된 흔적을 지니고 있는데도요.
1: 네.
0: 유전적 구성은 남방계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그 수렵 채집이나 이제 유목 생활을 하던 북방계보다는 먼저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던 남방계가 아무래도 더 많은 자식을 낳아서 빠르게 이제 확산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1: 네.
0: 어, 유목 민족은 농경 민족보다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불안정하고요. 또 아이를 데리고 끊임없이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동기간의 터울도 농경민족이 한 2, 3년이라고 하면
1: 예.
0: 유목민족은 3살에서 5살. 그러니까 아이가 어느 정도 걸을 때가 돼야 네네. 또 다음 아이를 낳기 때문에 그 자손을 퍼뜨리는 속도가 훨씬 늦기 때문에 남방계가 많다고 합니다.
1: 그럴 수밖에 예. 없을 것 같습니다. 예.
0: 예. 그 이 동아시아인들이 수만 년 동안에 뭐 북극, 서아시아, 남아메리카까지 광범위하게 이제 이동을 하다가 농경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이제 한 1만 년 전 이때거든요.
1: 네.
0: 이때 이제 각 지역에서 민족의 원형을 형성을 합니다. 이제 한반도의 경우에는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이동한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극동 지방으로 흘러들어온 북방계 하고 이제 혼합이 일어나서 한민족의 뿌리가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고요.
1: 예.
0: 이 단군 신화도 그걸 이제 상징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예.
0: 남아 있는 유적이나 뭐 출토되는 또 유물은 북방계가 좀 더 많습니다.
1: 네네.
0: 남방계보다 이거는 예. 이제 북방 기만 민족이 지배층을 형성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칼이나 뭐 고인돌이나 이런 건 이제 북방계가 많은 거죠.
1: 그렇군요. 예. 저는 이제까지 그 단군 신화라는 게 우리 단일 민족 한민족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였네요.
0: 예, 지금 예. 학자들은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1: 네.
0: 그 고조선이 제국이었고 여러 민족들을 융합한 그런 국가라는 얘기인데요.
1: 네.
0: 사실 그러나 그 이후로 한민족은 이제 단일 민족이라고 해도 좋을 만큼 동질성이 아주 높은 편에 속합니다.
1: 네.
0: 또 이민족의 침입을 많이 받았는데도 비교적 순수성을 유지를 해온 민족인데요. 그 다른 모든 민족이 그렇듯이 그 원형은 다문화적 결합을 통해서 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 자체가 뭐 민족의 순수성이 훼손된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1: 네.
0: 그렇게 융합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민족이 살아남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 네. 예. 개천절에 듣는 또 단군 신화 더 의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공감 코리아 이희용 다문화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2: 시사듬뿍 교양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문화가 좋아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1: 개천절 대체 휴일인 5일까지 이어지는 연휴를 맞아서 이 서울 도심과 한강 일대가 다양한 체험과 뭐 콘텐츠로 채워진다죠.
3: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뚝섬 한강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청담대교 하부부터

0: 같이 한강 풀풀 가을 운동화가 처음 개최가 되는데 핵심은 청담대교 하부에 설치된 50m 규모의 종합 장애물 바운스가 되겠습니다. 매일 오후 4시 30분부터 좀 있다가 신속하게 코스를 통과하면서 기록을 겨루는 풀풀 드림팀 대회가 열리고요. 또 7종의 추억의 운동의 프로그램 가을에 맞게 운영이 됩니다. 또 페이스 페인팅 만들기 체험과 케이팝 댄스 치어 리딩 공연이 이루어지고요. 또 푸드트럭 15대 플리마켓 30곳이 참여하는 마켓푸드존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여의도공원에서는 5일까지 서울 달아래 보름달 소원 행사가 열립니다. 가스기구 서울탑 탑승과 함께 13초 맞추기 퀴즈 룰렛 등으로 구성된 게임존이 방문객을 맞이할 상황이고요. 네. 또 3m의 대형달 조형물 앞에서 인증사진 남기실 수 있겠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서울 크루즈 선착장에서는 5일까지 야간 관광 홍보 팝업존이 운영이 되고요. 핀볼과 점프게임 등을 통해서 이 서울 대표 야간 콘텐츠를 체험할 수 있고 또 캠핑 방석 등 기념품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네. 또 서울의 매력을 담은 기념품 쇼핑 행사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7일까지 서울의 밤을 테마로 한 라이트업 유어 소울 팝업 서울 팝업 스토어가 운영이 됩니다. 이 한강 버스와 을지로 골목 등 야간 어떤 공간을 통해서 74개 공식 굿즈를 선보이게 됩니다.
1: 네, 뭐 이것들은 뭐 사전 예약 필요 없이 바로 가면 즐길 수 있는 것들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1: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가을 축제가 지금 한창이잖아요.
0: 네, 그렇죠. 소개해 주시죠. 지방으로 주로 가보면 예. 진주 난강 유등 주체는 18일까지 진수원과 난강 일원에서 열리고요. 오후 6시부터 매일 자정까지 불을 밝히게 됩니다. 무료지만 남강을 걷는 부교와 일부 체험 프로그램 유료고요. 네. 백제문화제는 11일까지 공주와 부여에서 열리는데 공주에서는 실경 공연과 웅진성 프레이드 그리고 야간 경관 행사가 펼쳐집니다. 부여에서는 또 역사문화 행렬과 공연 전시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서울에서는 강남 페스티벌이 3일부터 5일까지 도산대로와 마루공원 봉은사 일대에서 열리게 됩니다. 거리 퍼레이드가 있는데 K-POP과 패션 미식행사도 같이 있고 또 4일에는 수원 화성문화제가 있습니다.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연이 네. 펼쳐지고요. 11일까지 일부 공연과 체험 사전 예약제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연휴에 앞서 시작한 축제들도 계속되는데요. 김제 지평선 축제가 5일까지 열리고요. 네. 천안흥타령 축제가 5일까지 있는데 국제춤대회 또 시민 참여 공연을 만나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는 계룡 군문화 축제가 5일까지인데 군악의장 공연과 군장비 정시 병영 체험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정선에서는 정선 아리랑제가 아리랑 공연과 퍼레이드 경창대화가 함께 어우러지고요. 네. 안동에서는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4일까지 열리게 되고 또 군산 시간여행 축제 또 안성맞춤 남사당 바우더기 축제가 5일까지 열리고 금산 세계 인삼 축제도 11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다만 네.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리는 수원과 또 서울 강남 등에서는 교통통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꼭 교통 주차 정보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뭐 전국 각지에서 정말 많은 뭐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 숨은 명소를 활용해서 이 색다른 여행을 즐길 수 있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 또 진행이 된다고 해요.
0: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 4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를 해서 선정한 9,883개 명소를 기반으로 네. 운영이 되는데요. 프로 방랑러의 도장 깨기 가을 편입니다.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 한 달간 진행이 되는데 네 가지 맞춤형 테마입니다. 노을빛 가을 힐링 드라이브, 또 전국 억새 단풍길 러닝, 이야기를 품은 고목 탐방도 있고요. K-마운틴 정복 네 가지 구성이 되겠습니다. 해당 명소를 방문하셔서 현장 네. 인증을 마치면 응모가 완료가 되고 상품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또 10월 30일까지는 여행 중 발생한 유쾌한 해프닝을 공유하는 우푼 여행사진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명소에서 찍힌 흔들린 사진이나 배경이 가려진 사진 등 짧은 에피소드와 함께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서 굿즈 티셔츠를 이제 해당 사진 인쇄해가지고 드린다고 네. 합니다. 또 11월부터는 반려동물 동반 기구를 가구를 위한 구석구석 멍냥 투어 같은 후속 프로젝트까지 계속 이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테마 있는 여행 또 응모 참여 하시면 또 각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아시안게임 기간 중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지상파 음악방송이 계속 결방을 하고 있어서 이 가요계 컴백이 더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뭐 컴백을 기다리는 가수들의 신보가 잇따르고 있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4일부터 방송 재개를 하게 되는데요. 네. KBS도 이제 뮤직뱅크 등이 있는데 사실 아이돌 그룹은 음악 발송 활동을 2주밖에 안 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2주 정도 지금 결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를 피해 가지고 그렇죠. 아시안 게임 이제 지난 이제 바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4일부터 방송을 재개하는 이 한풍 방송 가요 프로그램에는 무려 60팀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지만 원래 평균 어느 정도 신청하나요?
0: 한 20팀 정도가 올라가는데 그럼 40팀이 지금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아니 이미 뭐 방송 영향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네. 물론 시청률은 0%대가 이제 부지기수인데 네, 네. 그런데 요즘에 방송사들이 다 네. 공식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죠. 그래서 공개되는 무대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1: 전 세계 팬들이 볼 수 네. 있는 거죠. 예.
0: 또 멤버별 직캠 등 다양한 파생 컨텐츠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이 넥스트 도어, 그리고 네. 니쥬, 그래비티와 클로즈 유아이즈, 그리고 올데이 프로젝트, 킥플립, 엔스티비시와 플레이브 등 주요 팀들이 잇따라 이제 신보를 내고 있다.
1: 쟁쟁하네요.
0: 그리고 네. 연말 시상식과 콘서트 시즌을 앞두고 네. 이때 네. 신보를 내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케이팝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 그렇군요. 아주 뭐 더 이제 성적 경쟁도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뭐 K-POP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 노래방에서 한중일 노래 삼국지가 펼쳐진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0: 그렇습니다. 예. 이제 노래방 기기에서는 노래방 기기는 퍼펙트 스코어와 방대별 노래 대결에 이어서 네. J-POP과 C-POP 그러니까 일본 이제 노래와 네. 중국 노래를 확대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이 퍼펙트 스코어는 단순한 노래 점수가 아니라 음정, 박자, 롱톤, 비브라토, 울림은 내림은 고음 처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이 노래방의 대표 채점 기능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동안 가요와 팝송에만 지원해 왔는데 J-POP을 이용하는 분, 뭐 C-POP을 이용하는 분까지 같이 포괄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앞서서 다문화 코너가 있었는데요. 네. 노래방이 이제 다문화 네, 공간으로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K-POP도 부르고 또 해외 뭐 이제 노래도 같이 부르는 서비스 또 세계적으로 진출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요즘에 고물가로 이 직장인들의 점심값 부담이 커지면서 이 구내 식당이 또 점심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 그렇습니다. 올해 네. 2분기 전국 일반 식당의 평균 점심값이 1,240원, 1년 전보다 무려 4.6%, 네. 서울은 무려 11%나 올랐습니다. 그런데 예. 구내 식당 평균 점심값은 7,919원으로 일반 식당보다 2,321원 저렴. 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단체 급식 업계는 맛과 품질을 넘어서서 외식 브랜드 협업, 또 셰프 초청, 참여형 이벤트 등 경험 가치를 더한 점심 경쟁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네. 이 같은 흐름을 점심을 뜻하는 런치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런치테인먼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구내 식당에서도 식사뿐만 아니라 미식이나 재미, 참여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래서 구내 식당을 단순히 한 끼를 해결하는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공간하는 체험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내세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쨌든 네, 새로운 미식 콘텐츠를 구내 식당에 결합하는 사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일부 사업장에서는요 네네. 예컨대 참치를 직접 손질하는 참치 해체 쇼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1: 그러니까 그냥 그 구내 식당에서 이게 그렇습니다. 이벤트로 펼쳐지는 거죠?
0: 네. 예. 조리 과정을 이용객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서 먹는 데 그치지 않고 볼거리와 체험 요소까지 제공을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건강지향 제품을 급식에 접속한 이런 팝업키친 행사 같은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데서 이제 꼭 구내 식당이 그 회사 직원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구내 식당이라는 게 뭐 그 기업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네네. 어떤 곳 같은 경우 규모가 클수록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직원들 혹은 외부 사람들도 이제 이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 이벤트도 강화하는 거죠. 왜냐하면 홍보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미니게임과 스크래치 쿠폰 이벤트를 운영하고 또 나만의 비빔 하면 뭐 레시피 콘서트를 연다든지 또 이용객이 직접 레시피를 제안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그러니까 식품 회사가 또 구내식당과 이제 맞물려 가지고
1: 뭐 콜라보 같은 걸 하는
0: 경우도 있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기업의 홍보를 이제 구내식당 안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 어떤 곳은 네. 셰프와 고객이 직접 소통하는 프로그램을 선보여 가지고 이렇게 좀 품질을 더 높이는 사실은 구내식당 하면 뭔가 저렴하고 내용이 부실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런 외식 브랜드와 협업 셰프들을 통해 가지고 질적 퀄리티도 높이는 그런 형태로 많이 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1: 구내식당의 변화가 기대가 됩니다. 문화가 좋아 김헌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1: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1부 마칩니다. 이소라의 제발 들으시고 2부에서 뵙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 시작도 못했어요. 네? 마감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지껏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들으신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지껏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또는 아직까지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고 있는 표현이지만 여지껏이나 여직 또는 여지까지는 모두 비표준어입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와 비슷하게 쓰이고 있는 입대와 여태는 어떨까요? 여지껏과는 달리 입대나 여태는 모두 표준어로 인정된 것이고 입대껏이나 여태껏 역시 모두 올바른 표현입니다. 다음의 예문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이 예문에서 나온 좀처럼은 여간하여서는 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처럼 대신에 좀채나 좀채로는 어떨까요? 좀채는 표준어로 인정되어 있지만 좀채로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처럼이나 좀채는 표준어지만 좀채로는 비표준어입니다. 그리고 좀처럼 연락이 안 된다 같이 좀처럼과 좀채는 그 뒤에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와 호응해서 쓴다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선선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 22.6도, 광주 23도 등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다시 빠르게 기온이 떨어지니까요.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서울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늦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낮 사이에는 경북 동해안과 부산 울산에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 늦은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비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30mm 정도가 되겠고 벼락과 돌풍을 동반 요란하게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해서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모레는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내일보다 2-3도 정도 떨어져 낮에도 서늘하게 느껴지는 곳이 많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주말 생방송 정보쇼. 시사와 교양이 가득한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2부 시작합니다. 저는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중간선거를 한 달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와 물가를 고려한 대외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미 대미 투자 합의와 우크라이나와의 외교 갈등까지 국제정세 세계는 지금에서 살펴봅니다. 누리호 5차 발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간 기업이 전 과정을 주도하는 이번 발사의 의미와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미래, 과학 플러스에서 알아봅니다. 한국 선수단이 메달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막바지에 이른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주요 내용과 축구대표팀 평가전 소식 토요일엔 스포츠에서 전해드립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 살펴보고 가시죠. 한국도로공사의 김인우 씨 전해주시죠.
1: 네, 고속도로의 정체 조금씩 풀려가곤 있지만 여전히 한 번에 10km 이상 불편한 구간들도 많습니다. 강원권으로 향하는 길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 방향, 경기권에선 남양주에서 화도, 그리고 이후로는 화촌 구터널에서 서석터널

까지 각각 10km 안팎씩 정체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부분의 정체가 지금은 강원권에서 이어집니다. 원주분기점과 새말 사이로 13km, 이후 동두내 하이패스부터 봉평터널까지 13km 구간 밀립니다. 충청 이남 지역으로 내려가는 길 중에서는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입장에서 천안호두유계소까지 30km나 버겁고요.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13km 정체입니다. 45번 중부 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 분기점에서 감곡까지 쭉 힘겨웠다가 문경새재와 진남터널 사이로도 8km 답답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쪽으로도 호법에서 남이천 나들목 다시 한번 오창에서 서청주까지 8km씩 밀립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네, 세계는 지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이번 주 국제 정세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1: 예,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네네. 11월 3일에 미국 중간선거가 치러질 예정인데 네. 중간선거에서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중간선거라는 거는 미국 대통령 임기 4년의 딱 중간인 예. 2년이 지나고 치르는 선거입니다. 네. 대통령을 뽑지는 않지만 이제 향후 나머지 2년의 국정 운영 동력을 결정한다고 볼 수 있는 이제 여론 연방 네. 의원들을 뽑는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원 의원은 전원을 뽑습니다. 예. 435명. 그리고 상원 의원은 3분의 1. 네. 그다음에 주지사 36곳을 뽑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죠. 예, 선거인 예.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여러 가지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 국제 정세에 큰 이제 파고를 일으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전쟁에 관한 것, 그다음에 중국의 석유 수출 이런 부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네. 우리의 대미 수출에도 일정하게 좀 지금 파고를 일으키고 있어서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지점입니다.
0: 네. 아무래도 지금 미국의 가장 큰 현안은 뭐 이란 전쟁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 이란 문제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이후라는 표현을 했어요. 어떤 표현이죠?
1: 이게 트럼프 네. 대통령이 며칠 전에 타임즈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을 폭격할 수 있겠냐라는 이 기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한 거죠.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답변을 한 이유 자체가 지지율 때문인데 지지율이 지금 높지가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로이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지율이 32%인데 이게 1기 2기 통틀어서 최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1기 때도 집권을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통틀어 봤을 때 지금 지지율이 좀 바닥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국 국민들의 생활비를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17%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상황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표심을 모아야 되는 이 좀 필요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란을 뭐 공격한다거나 이런 큰 결정은 일단 뒤로 미루되 일단은 표심을 좀 돌리기 위해서 내가 강경한 조치도 취할 수 있지만 일단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가도 정리를 할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유세장에서 계속 좀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텍사스주하고 엘라버마주의 이 유세장에 가서 실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텍사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가 좀 높은 지역입니다. 네. 근데 이런 지역들도 요즘에 이제 지지율이 높지 않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네. 내가 전쟁 빨리 끝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럼 이제 너네 민생도 안정될 거야. 이제 이런 희망의 메시지들을 계속 던지고 있죠.
0: 네. 근데 그 미국이 중동에 또 항공 모함과 병력도 추가로 보낸다고 하던데 뭐 어떤 전력인가요?
1: 일단 9월 27일에 예. 항공 모함이 하나 출항을 했고요. 예. 이게 이제 루즈벨트 함이라고 하는 이제 핵 추진 잠수함입니다. 이제 여기에 상륙 준비단이라고 해서 병력이 만 명 정도가 같이 갔고요. 배를 타고 가니까 중간 선거가 끝나고 11월 말 정도에 중동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중동의 항공 모함이 일단 두 척이 기존의 것이 있고 네. 병력은 5만 명의 미군이 배치가 돼 있는데 지금의 루즈벨트함까지 가면 항공모함 3대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만약에 이란을 공격한다고 하면 이 병력이 좀 완성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고요. 다만 기존에 있던 두 척 중에 한 척인 조지 워싱턴함이 네. 일본의 모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평양

0: 태평양에 원래 미국의 항공모함을 놔두는데 이게 지금 좀 공백 상태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의 조지 워싱턴 함을 놔둘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여러 가지 좀 병력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병력이 모이고 있다. 예. 네네. 그래서 이란은 이런 상황은 뭐 어떻게 보고 있나요?
0: 이란 같은 경우도 미국이 네. 선거에 지금 취약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설득과 압박 두 가지 전략을 쓰고 있는데요. 이란의 외무장관 같은 경우는 유엔 총회 비공개 회의에 와서 이제 우리가 하자는 대로 협상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 선거에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또 설득을 하면서 또 반대편으로는 네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라고 이란 측에 네. 협상 대표가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좀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하는 거죠. 선거가 남았는데. 너 그런 방식으로 가도 되겠니?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카타르가 중재를 하고는 있는데 네. 미국의 입장은 선거가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란이 핵포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강경한 네네.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선거 전에 실질적인 타결은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 중국 변수까지 겹쳤다고요?
0: 예, 이게 네. 그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지 얼마 네네. 안 돼서 이런 그 입장이 나와서 이제 미국이 조금 놀란 것 같은데요. 중국이 10월 1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를 제외한 해외로의 석유 제품 수출을 사실상 중단을 했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중국 정부가 수출 안 할래라고 발표를 한 건 아닌데 이제 이 어떤 그 해외 수출 업체들이 허가를 내달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묵묵부답을 하고 있는 형태로 네. 대응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석유 제품 시장이 전쟁 때문에 우리 쓰레기 봉투 대란 났었던 그렇죠. 것처럼 예, 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여력이 좀 한 25% 정도 있는 상황인데 중국이 이제 이거를 중단을 했고요. 네. 미국은 거의 지금 그 100%에 찬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이 이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해버리면 미국이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대응을 좀 빠르게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중국이 어떤 대응을 할지는 모르겠고 지금 중국도 국경절 연휴가 우리처럼 네. 시작이 돼서 네네. 7일 이후에 아마 어떤 결정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중국의 이런 어떤 태도는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전 세계 석유 시장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사실상 이제 조정자 위치가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그 미국의 중간 선거를 두고 중국의 입장을 확실히 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큰 압박이 될 것 같은데요.
0: 선거가 예. 뭐 한 달 남았는데 거의 악재라고 예, 네. 볼 수 있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 중에 핵심이 농민층하고 화물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인데 네, 네. 이 계층들은 경유값의 영향을 그러니까요, 크게 받습니다. 예. 근데 이게 안 그래도 공화당 지지율이 지금 낮은 상태에서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빠르게 이제 여러 가지 좀 대책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산 경유를 수출 금지해서 내수로 돌리겠다고 했는데 경유 업체들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수입하는 것들도 가격이 같이 올라서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위협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유세장을 돌면서 이제 좀 그 유권자들한테 이렇게 좀 심리적인 위로를 주는 방식으로 연설을 하는 걸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1: 우리나라도 이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 내용이 우리 정부의 설명과 되게 다르다라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생겼는데 어떤 문제죠?
0: 가장 핵심이 되는 예. 게 알래스카 LNG 사업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다 확정이 됐어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네. LNG 가스관 건설 사업에 한국이 $500 이상 그렇죠. 투자할 예.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 산업통상부하고 미국하고는 이게 얼마나 사업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보자라고만 한 거죠. 그러니까 추진 단계에 있는 걸 트럼프 대통령은
1: 이미 끝났다.
0: 예, 네. 양쪽이 이제 다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아직 우리는 검토에 착수하기 전의 상황이고요. 500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대미 투자 총액에서 다른 사업비들을 빼고 나니까 이제 아마 500억이 남는 걸 그렇게 발표한 게 아닌가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 미국 정부의 공식 자료는 그 공식 자료가 중요한 거잖아요. 뭐 어떻게 돼 있나요?
0: 팩트시트라고 하는 네네. 데에는 우리와 협의한 그대로 써 있습니다. 아. 뭐 이게 끝났다 이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1: 검토해보자. 예,
0: 양쪽이 예.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그 미국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숫자를 내놓거나 단정한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네. 이제 미국 측에서도 그 미국 그 장관이 이해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그 어떤 양해 이런 것들은 다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섣부른 발표를 한 걸까요?
0: 네. 아무래도 중간 선거랑 좀 떼어놓고 보기가 어려운데요. 알래스카라는 지역을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번 선거에서 상원 그 경합이 좀 심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의 표심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세장에 이제 뭐 주지사 후보들 이렇게 나온 데 가서 이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 가서 지금 지지율이 여기가 30% 초반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일자리도 만들고 에너지 공급도 원활 하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쪽 장관이 이야기를 할 때 예. 미국 너네는 이게 이제 지역 정치에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철저히 원리금 회수를 기준으로 보고 판단할 거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 네. 그 알래스카 LNG 사업이 오랫동안 이제 난항을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0: 사업성이 좀 낮은데요. 이게 그 건설 비용이 되게 많이 듭니다.
1: 네.
0: 그러니까 1,300km 정도의 가스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알래스카가 혹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렇다 보니까 비용이 되게 많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 장관도 국회에 보고할 때 이게 굉장히 그 하이 리스크다. 그러니까 굉장히 도전적인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이것을 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에 착수를 할 거냐 말 거냐가 검토 시간이 굉장히 크게 소요가
1: 그렇죠.
0: 되는 거죠.
1: 좀 신중해야 되는 예. 거죠. 예.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이렇게 발표를 해버려서 혹시 나중에 우리가 또 이런 투자를 강제로 떠안게 되거나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는지 좀 궁금한데요.
0: 일단 법적으로 예. 안전 장치는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우리가 그 미국에 투자를 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법적 문서로 조항들을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총액 $2,000, 예. 그다음에 연간 현금 송금액이 $200를 넘어서지 않는다라는 것, 그다음에 미국이 우리에게 줄 베네핏, 이익 같은 것들을 이제 예. 명시를 서류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 명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한미가 투자위원회에서 서로 이제 협상을 하기는 하는데 약간의 조금 조심스러운 거는
1: 예.
0: 양해 각서상 최종 결정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가 계속 상업적인 합리성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는 합니다. 다만 이게 뭐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장관들끼리도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고 문서상에도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1: 네.
0: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은 낮긴 한데 가는 과정에서 이제 좀 심리적으로 약간의 좀 이제 부침이 있는
1: 예,
0: 그런 부분이라고 예. 볼 수 있죠.
1: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의 외교적 긴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쟁점을 좀 짚어주시죠.
0: 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9월 23일 열린 유엔 총회에서 예. 돌발 발언을
1: 네네.
0: 했죠. 예,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라고
1: 네네.
0: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거긴 하지만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비공개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1: 예.
0: 특히 이 그 북한군 포로들의 안전과 또 그 남겨진 가족들의 안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이 부분에 비공개 합의를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사전 고지 없이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통령이 아쉽다라고
1: 네네네.
0: 밝혔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냥 조용히 넘어갔었으면 참 좀 좋았을 건데 이걸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강경 대응을
1: 네네.
0: 한 거죠. 뭐 합의를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이거 공식 해명하고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1: 네.
0: 이제 문제는 우크라이나에서 또 다른 이제 고위 당국자가 더 좀 수위가 센 발언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격화되는 양상으로 흘러왔습니다.
1: 뭐 어떤 발언을 했을까요?
0: 대통령 네. 실장이 이제 부다노우라는 사람이 있는데
1: 네.
0: 이 사람이 군의 그 장성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좀 격화됐을 때 온라인 매체 인터뷰에 나와서 이제 약간 우리를 좀 압박하는 발언들을 한 거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이 이 드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고 너네 지금 비무장지대에서 폭발 사고 났다며
1: 네네네.
0: 너네 남북 간 충돌 시간 문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오래 보내왔는데 네. 그걸 전 세계가 아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이런 이야기를 이 시점에 했다는 거는 사실 외교적으로도 좀 결례일 뿐만 아니라 이게 불안감과 적대감을 그렇죠. 조성하는 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약간의 위협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좋지 않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1: 네. 그래서 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나요?
0: 대통령이 처음에는 이제 SNS에

0: 유감이라고 이제 유화적인 표현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강경하게 나오는 만큼 이제 사실관계 확인하고 제대로 이제 사과를 하라고 이제 입장을 발표를 했고요. 또 우리 또 외교부에서 또 우크라이나 쪽 또 외교관을 네. 초치를 해서 이 이야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정부가 현명한 처사가 아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전쟁 중에 굳이 왜 또 적을 만드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지금 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수습을 하려고 하고 있어서 외무장관도 이제 우리 쪽에 뭐 그냥 해프닝이었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공식 사과는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1: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공식적으로 어쨌든 사과를 요구한 상황이고요. 아직은 답이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갈등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네. 일단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전 협의가 없었고 협의에 어긋나는 일방공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한국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사전에 미리 우리한테 얘기를 하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포로 송환 얘기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좀 외교적으로 상당히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갖는 의미인데 이 포로 송환이라는 게 헌법상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문제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의 남은 가족의 안전이 굉장히 심대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이 걸려 있는데 이거는 그냥 어떤 무역 협의 같은 게 아니고 한 번 상황이 벌어지면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현대 국가에서 국가의 가장 큰 의무가 국민을 보호하는 거라는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수행해야 되는 의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의도치 않았겠지만 좀 이제 건드린 형국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정부가 가장 크게 문제 제기하는 건 사후 대응인 겁니다. 합의가 없었던 것을 발표를 했으면 이제 그냥 사과를 하고 넘어갔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대통령도 처음에는 유감이다 정도만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거를 이제 강하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쪽에서는 허위 공보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정도로 이게 좀 문제가 흘러갔고요. 그리고 이제 남북 긴장이라는 걸 언급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이 있어서 좀 지금 조금 격하게 이런 좀 부딪힘의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장 발표 같은 데는 약간 좀 유감 정도로만 대응을 하고 이번에는 그래도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런 입장차가 있는 건 뭐 아무래도 사안의 중요성 때문이겠죠.
0: 국민의 생명권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중을 좀 따질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좀 힘의 차이도 있는 거죠. 국제정치 속에서 권력이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관계냐라는 건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 약간 좀 격하게 말씀드리면 크게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이기도 한데다가 이게 또 동맹이냐 아니냐도 큰 중점이거든요. 미국하고는 동맹관계지만 우크라이나하고 우리는 동맹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들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합의의 그 어떤 수준 자체도 달랐던 거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장관과 이야기를 했을 때는 팩트시트도 일치하고 했지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합의가 된 것들이 특히 가장 중요한 신뢰의 문제가 깨졌고 그게 대통령선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이게 그 처음에 유하게 대응을 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확인이 되지만 우크라이나는 사실 확인이 안 되고 계속해서 갈등의 양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두 사건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군요. 세계는 지금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 박민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시사등급 교양 듬뿍 KBS 1라디오 주말 생방송 정보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1: 네, 과학 플러스 숭실 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곽재식 박사 만납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재식입니다.
1: 네, 나흘 뒤에 누리호가 다섯 번째로 하늘에 올라갑니다. 이번 5차 발사는 지난 발사들과 어떻게 다를까요?
3: 가장 큰 특징은 이번에는 15개 되는 인공위성을 한꺼번에 발사하는 상당히 실용적이고 실제 인공위성 활용해서 요즘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혹은 뭐 로켓을 돈을 받고 대신에 인공위성을 쏘아 도와주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곳들, 이런 곳들이 하는 거하고 비슷한 형태로 운영을 한다라는 점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뭐 60년대 70년대 한창 우주 개발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던 시절에는 인공위성 하나를 쏘기 위해서 로켓 하나를 쏘아가지고 그 예. 목적에 인공위성 발사를 수행을 하고 그걸로 끝내는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우주 기업들이 돈을 벌고 돈 내고 인공위성 뭐 쏘고 싶으면 쏘십시오라고 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주문을 받아가지고 이것저것 인공위성을 싣고 한꺼번에 올라가지고 쏘거든요. 그래서 뭐 일론 머스크 회장 회사에서는 한 번에 뭐 백몇십 개씩 인공위성을 올려놓고 내려오기도 하고 인도 같은 데서도 뭐 한 번에 100개 이상 인공위성을 내려놓고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방식이 많이 퍼져 있는 방식인데 이번에도 15개 정도 이렇게 내려놓고 오는 거는 그와 비슷한 형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해본다라는 게 좀 의의가 있을 거고요. 누리호는 1차 발사는 이제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2차 발사는 성공을 했는데 그때 올려놓은 인공위성은 사실상 무슨 기능이 없는 그냥 인공위성을 올려봤다라는 경험을 위해서 올려보는 그런 거였고 네. 실제로 작동하는 거는 3차 때 올린 게 이제 작동하고 의미가 있는 걸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3차, 4차 작동하는 인공위성을 올리는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을 하면 이제 세 번째 성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우리나라에 흔히 이제 3세판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면 안정적으로 실질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충분히 갖춰졌다라는 게 증명이 네. 되겠습니다.
1: 이번에가 그 역대 가장 많은 15개 위성이 실린 거잖아요. 어떤 위성들이 올라가나요?
3: 가장 중요하게 네. 보고 있는 것은 카이스트 인공위성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개발된 초소형 군집 위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네, 인공위성 네. 5대입니다. 이 5대가 거의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마치 다섯 쌍둥이 같은 네, 그런 위성이 한꺼번에 나와가지고 이게 서로 편대 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거든요. 네. 말하자면 뭐 다섯 마리의 어떤 기러기가 줄지어서 날아가듯이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우주를 돌아다니는 인공위성을 보내게 되고 우리나라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주축이 돼서 개발한 국산 소자 부품 검증 위성 2호라는 인공위성도 올라가는데 이 인공위성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전자 부품이나 우리나라의 여러 기업에서 개발한 여러 가지 부품 그릇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싣고 우주에 올라가서 네. 우주 환경 속에서도 이런 부품들이 제대로 정상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고 잘 확인이 되면 이제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이런 반도체 여러 가지 부품들이 우주에 올려서도 잘 작동할 수 있는 아주 믿을 만한 부품들이다라는 얘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하는 인공위성이죠. 네. 이거 말고 조선대, 부산대, 카이스트 등등 이런 데서 학생들, 교원들이 개발한 인공위성도 두 대가 올라가고 국내에 여러 우주 기업들이 개발한 작은 인공위성들도 올라가고요. 네. 좀 특이하게는 대전광역시에서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전셋이라는 인공위성도 이번에 올라가게 됩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초소형 군집 위성, 요게 이제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요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요?
3: 아, 이게 참 재밌는 네. 게, 네. 아나운서님 생각하시기에 초소형 네. 군집 위성이라고 하면, 한 네. 무게가 어느 정도 되기에 초소형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까?
1: 한 1g.
3: 1g? 네. 네. 무게가 한 네. 100kg 정도 가까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은 네. 상당히 네. 좀 큰 사람 하나만한 네. 위성이에요. 그걸 다섯 대를 보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사람치고는 무게가 좀 나가는 편인데, 위성계에 가면, 이제 저도 네. 사실은 초소형이라고 불릴 자격이 네, 있는 거죠.
1: 네. 아, 위성도 네, 사이즈가 이걸, 크네요. 네,
3: 이걸 왜 초소형이라고 네, 부르냐면 네. 사실 이제 옛날에 위성을 부르던 그런 방식 때문에 초소형이라는 이름이 붙은 건데요. 예전에 이제 뭐 정찰 위성이라든가 네네. 지상에 있는 거를 우주에서 촬영하기 위한 위성 이런 거를 띄우면 아, 이 정도면 성능이 참 좋다라고 하면 지상에 있는 물체 1m짜리가 식별이 되면 아, 정말 쓸만하고 좋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1m짜리 자동차나 탱크가 있다 없다가 우주에서 확인이 되면 아, 이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쓸모가 많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에 초소형 군집 위성이 그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무슨 뭐 톤 단위라든가 로켓을 다 네네. 차지한 다라든가 그 정도 크기가 아니라 사람 한 명 정도 뭐 그 정도하고 비교할 만한 크기니까 그걸 한꺼번에 다섯 대씩 올려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고 해서 아 예전에 비해서는 초소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아. 이야기를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3: 한 번에 왜 다섯 대씩이나 올리느냐 한 네네. 번에 다섯 대를 올리면 뭐가 좋으냐 이런 네네. 거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가장 뭐 결정적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인공위성은 이제 우주에 올리면 정해져 있는 길 그러니까 궤도라고 부르죠. 네. 그거를 따라서 지구를 이렇게 빙빙 돌거든요.
1: 네.
3: 그런데 인공위성이 그렇게 지구를 빙빙 뱅뱅 도는 동안 지구 자체도 언제나 24시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인공위성이 일정하게 지구를 이렇게 돌고 있으면 보통 남북으로 이렇게 돌게 되는데 돌고 네. 있으면 그 사이에 지구도 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인공위성에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보면 지구 전체를 다 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아래 위로만 쭉 한 그렇죠. 줄로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이에 지구 자체가 네. 빙그르르 돌기 때문에, 네, 지구의 앞모습, 옆모습, 뒷모습도 다 찍힌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인공위성이 한 대만 있으면 시간만 오래 주어진다고 하면 네. 언젠가는 그 인공위성이 지구 위를 지나가면서 그 지역을 찍게 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한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보기 위해서는 인공위성이 그

0: 네, 8시간마다 한 자리씩을 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뭐 어느 산에 산불이 크게 났다라고 네, 하면 이걸 위성 사진으로 8시간마다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속해서 추적해서 감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유용할 거다라고 그렇군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근데 이 위성들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차례로 올려야 되나요? 뭐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0: 네. 15개를 총 다 네.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러 번 발사를 해야 되는데 우주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내려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 작업을 하는데 총 10번에 걸쳐서 10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 초소형 군집이서 5대를 한 30초, 40초 간격으로 연속으로 이렇게 뿜어내면서 우주 네. 공간에다가 올려놓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 과정을 이제 쏜다라고 해서 사출이라고 얘기하죠.
1: 사출.
0: 네, 그리고 15개 중에 나머지 10개의 위성은 한 번에 2개씩 뿜어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초에 한 번씩 그렇게 5번을 사출을 해가지고 총 15개의 위성을 전체 발사 직후로부터 모든 네. 위성이 다 사출될 때까지로 따지면 네. 걸리는 시간이 대충 한 20분 안쪽이거든요. 그래서 이 누리호 로켓이 한 200톤쯤 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장치인데 이거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달려가지고 모든 임무를 다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안에 모든 게 다 끝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약간 100m 달리기 하는 그런 느낌 으로 조금은 허무한 그런 느낌도 있고요. 네. 그렇지만 기술 자체는 상당히 어마어마한 게 그렇죠. 20분 만에 올라가가지고 인공위성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나라의 고흥 발사장에서 발사하지 않습니까? 네. 20분 지나가지고 인공위성을 내려놓을 때가 되면 이때 이 로켓이 어디쯤에 가 있냐면 저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 정도 지역까지 20분 만에 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면서 이 임무를 다 수행하는 것이고 뭐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저는 가끔가다 그래서 길에서 되게 교통체증이 심해서 막혀 있고 이럴 때는 네. 한 누리호로 변신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뭐 가끔 할 때도 있습니다.
1: 네. 아무래도 이제 말씀도 하셨지만 누리호가 이제 발사할 때마다 성능이 이렇게 개선돼 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번 5차 발사에서 어떤 게 가장 또 새로운 핵심 기술일까요?
0: 일단 예. 정밀도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정밀도요? 목표치를 네. 네. 목표치를 좀 상향 조절을 한 게 있습니다. 누리호가 최고로 빨리 달려가지고 인공위성을 올려놓는 그 순간의 속력은 한 시속 27,000km 정도가 됩니다. 네. 총알 속도가 좀 약한 총알 같은 경우에는 1000km 조금 더 된다라고 하니까 총알보다도 20배 이상 예. 빠른 그런 속도로 로켓이 네네. 날아가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인공위성을 네. 궤도에 올려놓는다라고 하지만 진짜 뭐 기찻길 같은 그런 궤도에 올려놓는 느낌하고는 상당히 다르게 네. 과거에 우리가 원래 올려놓아야 될 그 위치에서 네. 한 아래 위로 35km 정도 되는 폭 안에만 들어가면 성공이다라고 네네. 생각을 했어요. 요즘 뭐 요즘 아시안게임 양궁하고 있는데 네. 양궁 선수들이 들으면 굉장히 그렇죠. 누리호는 네. 좀 넉넉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네. 근데 이번에는 어느 정도 네. 이 자신감이 붙어가지고 그 절반 이하인 15km 폭 정도 안에 인공위성을 놓는 거를 특히 이번에 초소형 군집위성 5대를 아무 문제 없이 서로 부딪히지도 않게 이 15km 폭 안에다가 줄줄이 내려놓는 거 요거를 성공을 위한 목표로 아하.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1: 좀 그러니까 정밀도가 높아진 거네요.
0: 그렇습니다. 예. 상당히 자신감을 얻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 초소형 군집위성 5대도 잘 내려놓 와야 되고 네. 그거 말고도 나머지 이 올려놓아야 되는 위성이 10대나 더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공위성을 줄줄이 올려놓을 수 있는 장치도 좀 새로 개발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장치를 개발하면서 그 인공위성들이 각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위치 방향으로 좀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식으로 장치를 좀 개발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일론 머스크 그 회장 로켓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 장치들이 별로 고려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인공위성을 100개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예. 100개를 그냥 적당히 뿌려주고 그러면 각 인공위성에 달려있는 그 엔진 추진기를 이용해서 알아서 그 위치를 다 찾아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이번에 누리호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상당히 도와줄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방향을 맞춰서 보내주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한 무게로 따지면 이것만 해도 한 100kg 정도 됩니다. 하부링이라고 흔히 부르고 있는데 네. 이 인공위성을 실어놓은 곳에 인공위성을 실는 짐칸 부분에 네. 인공위성을 잡아주는 기계를 한 100kg 정도 되는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그게 인공위성을 붙들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인공위성을 놔줄 때가 되면 원하는 방향과 원하는 속도로 이렇게 올려놓는 그런 장치를 네. 고안을 해가지고 올려놓았고 이게 공식적인 이름으로는 네. Evolved Secondary Payload Adapter라고 해가지고 ESPA라는 이름으로 이 장치를 개발했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읽으면 에스파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네. 이 제작진 중에 누구 한 분이 이런 아이돌 팬도 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상상도 예. 한번 해보죠.
1: 네. 이번 발사에는 특히 또 민간 기업이 주도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뭐 어떤 역할을 맡게 되고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0: 네, 지난 네. 발사부터 이제 민간 업체가 네. 이제 속속 많이 참여를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0: 그러니까 앞으로 6차 발사가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민간 업체가 정말 책임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돼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 민간 업체에게 계약을 해서 돈을 주면 로켓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알아서 해준다라는 느낌에 상당히 많이 다가가는 게 이제 6차가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5차가 어떻게 보면 민간 업체가 이렇게 배우고 연습을 하는 거에 있어서 거의 이제 졸업반으로 가고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단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 영화 같은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만 로켓을 발사하면 그 로켓에 관련된 과학자, 공학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컴퓨터 화면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보면서 뭐 카운트다운도 하고 뭐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로켓이 막 성공하면 뭐 서로 얼싸안고 박수도 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놓여 있는 그 조작하는 컴퓨터 그거 하나 하나를 흔히 이제 이곳에서는 콘솔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누리호 발사 현장에는 이런 콘솔이 한 20몇 대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한 22대 뭐 넓게 보면 그 이상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20대를 이번에는 민간 업체 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제 붙잡고 운영을 하는 식으로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을 물론 뭐 여전히 이 정부와 공공기관 쪽 연구기관에 있는 분들이 옆에서 같이 일을 합니다만 네. 주도권이 상당히 많이 이양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민간 이양으로 많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4차 발사 이후에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누리호도 상당히 좋은 로켓이긴 한데 예. 요즘에 미국이나 중국에서 개발해가지고 실용화를 하고 세계 여러 나라에 우리 로켓이 좋으니까 돈을 내고 우리 로켓에 위성 실어서 쏘세요 하는 그런 로켓들이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누리호 정도로 저런 로켓과 과연 경쟁을 할 수 있겠느냐. 너무 격차가 멀지 않느냐라고 해가지고 누리호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걸 배웠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로켓을 새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4차 발사 이후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미 하고 있는 누리호를 여러 번 다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발사하고 하는 게 훨씬 더 하기가 편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노하우를 많이 배우는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는 누리호 발사를 좀 여러 번 더 많이 해보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 발사를 과연 몇 차까지 해야 되느냐. 4차, 5차 이런 거 최대한 많이 좀 하지 말고 새로운 로켓 개발하는 쪽으로 확 투자를 옮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고 반대 의견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뭐 이런 논란과 뭐 여러 가지 뭐 토론 이런 거 끝에 9월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의 이런 우주사업을 총괄하는 우주청에서 누리호로 7차, 8차까지는 발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계획을 잡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만 승인이 되면 8차까지는 누리호가 계속해서 개발이 돼서 나갈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였는지 재작년에 이 민간 업체에서는 전라남도 광주에 전남 광주에 순천에다가 이 로켓 공장을 엄청나게 크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누리호를 찍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은 투자를 했다. 라는 것도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토론이 좀 심각하게 있었는데 결국은 누리호를 순조롭게 여러 번 하는 쪽으로 구도를 가고 있습니다.
1: 네, 뭐 요즘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에 관심이 정말 지대한데요. 우리나라의 우주 산업 앞으로 뭐 어떻게 보십니까?
0: 앞으로 이 민간 이양하는 작업이 잘 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상업화 경제화되는 쪽으로 이제 많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주 산업이 그냥 멋있게 국가의 어떤 위신을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돈을 벌어올 수 있는 경제적 성장에 어떤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산업이 되어가는 것 같다. 이런 꿈을 꾸어볼 수 있는 기회가 이번 누리호 5차 발사다라는 생각으로 좀 관심 갖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많은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과학플러스 숨쉴 사이버대 곽재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듣고 계신 시각 4시 36분입니다. 계속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공인혜 씨 전해주시죠.
2: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설악산은 벌써 첫 단풍이 들었다고 하고요. 가을이 깊어감에 따라 지방방향 나들이 정체가 상당했던 개천절입니다. 최대 정체시간 지나간 지금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 남양주 요금소부터 밀리기 시작해 화도 쪽으로 다시 화촌에서 내촌 부근 긴 구간 주춤하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남춘천 부근 2차로에서 추돌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2km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중부 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 부근에서 감곡 쪽으로 아직은 크게 어렵고요. 중부선 남이쪽도 쭉 내려가서 오창에서 서청주 쪽으로 10여 킬로미터 구간 꽉 막혀 있습니다. 반대 하남 방향 상행선 정체도 시작되면서 일죽 부근 속도 줄여 지나고요. 서울시내는 올림픽대로 하남 쪽 암사대교 부근 1차로와 일산 방향 강변북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가 나 각각 뒤로 처리 여파 크게 받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3: 특별한 주말을 위한 한 가지 선택. 토요일 일요일 오후 3시 5분 KBS 1라디오 생방송 정보쇼.
1: 네, 토요일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1: 네, 아시안게임이 이제 내일이 폐막이죠.
4: 그렇습니다. 예. 시작한 지가 엊그제 그러니까요. 같았는데 벌써 예. 이제 끝날 그렇습니다. 시간이 오지 않았습니다.
1: 아, 저도 지금 그 여파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 네. 우리나라 선수단의 성적 정리해 주시죠.
4: 네, 내일 폐막이고요.
1: 예.
4: 오늘까지 금메달 35개, 은메달 41개, 동메달 66개를 따냈습니다. 예. 오늘 남자 골프 김주영 선수가 금메달을 네. 땄고요. 또 요트 소년부 15살 이하 선수들이 나오는 출전하는 대회인데 최지온 선수가 또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네. 남자 골프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거는 2010년 네. 광저우 대회 김민휘 선수 이후 네. 16년 만이고요. 또 요트 이 어린 선수가 이 금메달을 딴 거는 또 2014년 인천 대회 박성빈 선수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1: 네.
4: 이대로 마치게 되면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그리고 지난 항저우 대회 이어서 세 대회 연속 종합 3위를 기록하게 되고요.
1: 네.
4: 우리나라 선수단 목표가 원래는 금메달 40개, 45개 정도인데 뭐 종합 3위는 뭐 무난히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만은 금메달 목표는 채우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 남은 금메달 다 좀 합쳐도 40개를 채우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물론 네. 태권도랑 오늘 저녁에 남자 축구 결승전이 있긴 예.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남자 양궁 단체전 그리고 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롤이라고 하죠.
1: 네.
4: 그리고 요트에서 또 금메달 3개를 보탰는데요.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선수가 호흡을 맞춘 남자 양궁 대표팀은 인도를 꺾고 이번에 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사실 양궁도 이번에 메달 바치라고 굉장히 네. 기대를 많이 걸고 전 종목 우승 해야 되는 건 뭐 예. 당연히 할 줄 알았는데 네네네. 여자부 선수들이 한 개도 금메달을 못했어요.
1: 예.
4: 인도가 다 싹쓸이를 했고요. 남자가 그나마 이제 체면 치레를 한 건데요. 또 요트의 하지민 선수는 개인 통산 네 번째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고요.
1: 네.
4: 뭐 전체 성적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중국이 금메달 165개를 땄고요.
1: 네.
4: 일본이 75개를 기록했어요. 예전에 86년 아시안게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때는 우리가 중국과 1, 2위 다툼을 했었거든요. 금메달로. 그리고 2000년대와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제치고 우리가 종합 2위를 기록했는데 지금은 금메달 숫자가 뭐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금메달 숫자만 비교해보면 이제 일본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오늘 어쨌든 이제 태권도와 남자 축구에서 금메달을 노리게 되는데 아직 최종 네. 성적표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남은 선수들의 도전을 응원하면서 이 대회가 끝난 뒤에는 이 성과와 부족한 점을 함께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아까 그 양궁 얘기 잠깐 하셨는데 이제 기대했던 일명 그 효자 종목이라는 네. 데서 좀 기대했던 성적이 안 나왔어요.
4: 맞습니다. 예. 일단 양궁도 마찬가지고 일단 네. 얘기를 드렸고요.
1: 네.
4: 가장 아쉬운 종목은 수영이었습니다. 수영이 원래는 금메달 4개가 목표였어요.
1: 네.
4: 지난 항저우 대회 때는 김우민 선수가 맞아요. 4관왕 네. 그리고 황선우 선수가 2관왕을 네. 차지했었거든요. 정말 금메달을 싹쓸어 왔었는데
1: 그렇죠.
4: 이번에는 김영범 선수의 남자 자유형 50m 금메달 딱 한 개만 그쳤습니다. 결정적인 이유는요.
1: 예.
4: 일단 김우민 선수 한국 수영의 간판 스타죠.
1: 네.
4: 어깨 부상 때문에 제 기량을 전혀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1: 아쉬웠어요.
4: 게다가 중국과 일본도 젊은 선수들이 확 또 성장을 하면서
1: 네.
4: 더 강세가 됐고 우리는 그 대체할 만한 세대 교체를 이끌 만한 선수가 보이지 않았던
1: 네.
4: 거죠. 게다가 뭐 기록적으로 보면은 황선우 선수가
1: 네.
4: 자유형 100m 개인 최고 기록을 세우는 등 나름 선전을 했습니다만은
1: 예.
4: 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치고 나가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1: 네.
4: 뭐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양궁도 예상대로만 흘러가지 못했는데요. 인도가 너무 잘하더라고요.
1: 그러게요.
4: 그렇습니다. 인도가 일단 이 양궁은 리커브 우리나라가 잘하는 리커브 그리고 좀 자동활이라고 할 수 있는 컴파운드 이렇게 나누는데
1: 네.
4: 인도가 컴파운드를 거의 휩쓸었습니다.
1: 네.
4: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리커브까지 여자부 쪽에서는 인도가 많이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오늘 또 여자 개인전에서 오예진 선수가
1: 예.
4: 이 결승전에서 인도 선수에게 졌어요. 인도의 16살 소녀 선수에게
1: 맞아요.
4: 졌거든요.
1: 예.
4: 단체전도 역시 인도에게 덜미를 잡혔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계획이 메달 계획이 좀 다 어그러지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양궁이 절대 강자는 아니다.
1: 그렇네요.
4: 이거를 예.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인도를 좀 경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인도 양궁을 키운 건 누구냐? 바로 또 우리나라죠.
1: 그렇죠.
4: 효자 종목 예. 전체가 무너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펜싱은 금메달 4개로
1: 네.
4: 이번 대회 목표를 채웠고요. 사격도 마지막 날 이건혁 선수. 우리가 잘하는 이제 그 여자 존 이그로 불렸던 그

0: 이제 남편 선수인데 아. 개인전과 단체전 또 해가지고 금메달 두 개를 따냈고요. 예. 뭐 종목마다 사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사격도 금메달 전체 세 개를 따내면서 좀 나름 그래도 체면치를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회가 끝나고 좀 예. 우리가 잘 준비를 했는지 좀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선수들에게 아쉽다 이런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다음 대회를 더 잘 준비할 방법을 찾는 그런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태크볼의 이준석, 체조의 황서연 선수 같은 뭐 깜짝 스타도 역시 등장을 했습니다.
0: 네, 이준석 예. 선수는 우리에게 낯설었던 태크볼을 네. 단번에 알린 주인공인데요. 뭐 예. 인터넷 게시판에 보니까 아니 정치인이 왜 저기 가지고 뭐 공을 차고 있냐 이런 예.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크볼은요 네. 휘어진 탁구대 그러니까 이런 책상인데 양쪽이 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발과 머리 등으로 공을 주고받는 경기인데요. 예. 축구와 탁구를 또 족구를 좀 섞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준석 선수가 남자 단식에서 우승하면서 네. 이 종목의 아시안게임 초대 챔피언이 됐습니다.
1: 맞아요.
0: 이번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됐거든요. 네. 결승에서 이라크 선수를 2대 0으로 꺾었는데요. 정말 이 선수가 원래는 축구 선수였어요.
1: 아, 그래요?
0: K4리그 그러니까 실업축구에서 활약을 하다가 이제 여기서 그만두고 이제 직장에서 족구를 했었는데
1: 네.
0: 잘 다니던 회사를 아니 테크볼이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됐는데 이 얘기를 듣고 그만둔 겁니다.
1: 오.
0: 그러니까 원래는 공장 생산직으로 일했고 조금만 더 일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이 아파트 근처 공원에다가 이 테이블 하나 사가지고 200만 원 한다 그래요.
1: 네.
0: 이 테이블 하나 사가지고 혼자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그렇게 어렵게 훈련하고 열악하게 훈련한 상황에서 또 금메달로 네. 꿈을 이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조에서는요. 17살 황서연 선수가 여자 평균대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1: 그렇죠.
0: 그전에 이제 여서정 선수가 띔틀에서 예, 예. 우승을 좀 많이 했었죠. 그런데 평균대는요. 1986년 서울대회 이후에 무려 40년 만에 오, 우승을 한 겁니다.
1: 그렇구나.
0: 저 같은 사람은 아마 평균대 10cm밖에 안 되거든요.
1: 정말 거기, 춥더라고요.
0: 네, 거기 예. 올라가면은 아마 1초도 안 돼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황서연 선수는 거기서 예. 돌기도 잘하고 점프도
1: 맞아요.
0: 잘하고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고난도 연기를 잘 해냈는데 게다가 황서연 선수 또 작은 키가 화제가 됐었죠.
1: 그러니까요.
0: 133.5cm 프로필상의 키인데 본인은
1: 네.
0: 135cm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작은 거인.
1: 맞습니다. 정말.
0: 어쨌든
1: 너무 잘 어울리는 별명인 것 같아요.
0: 예. 네. 맞습니다. 원래는 또 황서연 선수가 대표 선발전 이 개인종합 성적으로는 탈락하는 게 맞는데 워낙 평균대만 잘하는 거예요. 평균대
1: 네.
0: 실력이 월등하다 보니까 협회에서 특별하게 뽑아가지고 이번에 출전을 시켰는데 그게 성공을 한 거죠. 어쨌든 두 선수 모두 그동안에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은
1: 네.
0: 자신만의 강점을 끝까지 갈고 닦아서 정상에 올랐다고 볼 수 있겠고요.
1: 네.
0: 대회 전에는 사실 잘 몰랐던 이름들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런데 이 선수들 네. 이제는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희망이 됐습니다.
1: 정말 이준석 선수는 정말 테크볼이라는 낯선 장르를 처음으로 또 알렸고
0: 그전까지는 네. 밖에서 훈련했었는데 진천 선수촌도 못 들어갔는데요.
1: 그렇죠.
0: 이번 금메달을 통해서 이제 이 선수들이 진천 선수촌에서 당당하게 훈련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1: 그렇군요. 또 굉장히 또 구기 종목이 선전을 했어요. 예, 뭐 농구 같은 거 있잖아요.
0: 맞습니다.
1: 예, 예.
0: 이번 대회 구기 종목에서는 사실은 선전을 했습니다. 특히
1: 네.
0: 가장 반가운 소식은 농구에서 전해졌는데요.
1: 맞습니다.
0: 남녀 대표팀이 나란히 일본을 꺾고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동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 예.
0: 일단 남자 대표팀 결승에서 일본을 67대 57로 이겼는데요.
1: 네.
0: 와,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야 이현중 너무 잘하더라. 자, 아들 삼고 싶다. 뭐 사위 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1: 예.
0: 이현중 선수가 결승전에서 혼자
1: 예.
0: 27득점을 넣으면서
1: 네.
0: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지금 농구 팬들 사이에서는 허재가 고트냐 이현중이 고트냐 누가 가장 위대한 농구 선수냐 지금 벌써부터 논쟁이
1: 예.
0: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바로 직전 대회 항저우 대회 때는 남자 농구가 역대 최저인 7등에
1: 맞아요.
0: 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반전을 이룬 겁니다.
1: 네.
0: 여자 대표팀의 우승은 더 극적이었는데요. 핵심 선수인 박지수 선수 간판 센터죠. 그리고 박지현 선수 간판 가드입니다. 이 어찌 보면 차를 떼고 포를 떼고 장기를 둔 거나 다름이 없는데 다른 팀보다 엔트리가 한 명 적은 11명으로 대회를 치렀는데도 준결승에서 만리장성 중국을 넘었고 결승에서는 홈그라운드 일본을 75대 70으로 꺾었습니다.
1: 거죠. 예.
0: 맞습니다.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우리가 키가 한참 작아요.
1: 네.
0: 그런데도 여러 선수가 함께 수비하고 또 빠른 공격 게다가 또 3점 슛 이걸로 승부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일본과 중국을 넘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두 명의 큰 공백을 여러 선수들이 팀으로 메우면서 결국 감동적인 드라마를 썼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에 대학생들이 나서서 출전한 3대3 농구까지 남자 3대3 농구까지 금메달을 따면서 농구에 걸린 금메달 4개 가운데 3개를 가져오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게다가 또 어제는 또 여자 축구도 중국을 꺾고 동메달을 땄는데요. 이 중국을 꺾은 것도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오늘 저녁에는 남자 축구가 일본과 금메달을 다투는데요. 지난 대회 아쉬움을 씻어낼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구기 종목에서.
1: 네.
0: 지금 이제 이 기세를 국내 리그의 관심과 또 어린 선수들의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축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2026년 10월 A매치 평가전에서 이 축구대표팀이 베네수엘라와 0대0으로 비겼잖아요. 모레노 감독 부임 이후 1승 1무 1패 성적이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제 울산 문수축구장에서 네. 이 한국 대 베네수엘라 평가전이 열렸었는데요. 저도 어제 갔다가 이제 새벽 기차 타고 올라왔는데요.
1: 네.
0: 우리가 베네수엘라 정도는 충분히 이기겠지라고 많은 축구팬들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가 한 번도 네. 남미 국가입니다만은 한 번도 월드컵 본선에 나가지 못했고요.
1: 네.
0: 그리고 사실은 뭐 베네수엘라는 야구가 유명하지 축구는 그렇게 잘하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경기 내내 우리가 베네수엘라에게 끌려가면서 결국 한 골도 넣지 못하고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무승부도 다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1: 네.
0: 그러면서 이 모레노 임시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세 차례 평가전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했습니다. 에콰도르에게는 3대0으로 이기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그 다음 경기 우루과이와 경기에서는 1대4로 크게 졌고요. 어제 또 베네수엘라와 무승부를 기록한 겁니다.
1: 네.
0: 두 경기 연속 승리를 거두지 못했는데요. 어제 가장 답답한 것이 공격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상대가 계속 강하게 압박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패스가 계속 끊기는 거예요. 뭐 황인범이라든지 이강인 선수가 앞으로 정교한 패스를 찔러줘야 되는데 압박에 막히면서 공을 뺏기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공을 잡은 선수에게 이 동료들이 받을 길을 만들어주지 못했고
1: 네.
0: 결국에는 앞으로 뻥축구라고 하죠.
1: 네.
0: 죄송합니다.
1: 물 좀 드시고.
0: 네.
1: 예.
0: 앞쪽으로 길게 공을 뻥차는 그런 장면만 반복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의 첫 슈팅이 전반 45분에서야 나왔다는 사실이 이 경기 흐름을 잘 보여주는 거죠.
1: 네. 아무래도 좀 뭐 답답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예. 이 모레노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이 손흥민 선수와 오현규 선수를 투톱으로 세우는 4-4-2 전형을 유지를 했는데요. 어제는 황인범 선수도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이 중원에서 경기를 풀어가는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후반에는 손흥민과 이동경이 골문을 노렸지만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고요. 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화제가 됐던 장면이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1: 네.
0: 야, 아니 수비를 어떻게 수비수들만 하냐. 공격들도 수비를 같이 해야지 하면서 막 분통을 터뜨리는 모습. 심지어 막 머리 쳐박고 뭐 더 열심히 뛰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격한 감정을 밝히기도 했었고요. 어제
1: 네.
0: 또 황인범 선수 인터뷰했는데
1: 네.
0: 경기가 끝나고 인터뷰를 하는데 막 울먹이더라고요. 그만큼 본인도 답답했고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1: 네.
0: 이게 이 공격수들만 탓할 것도 아니고 수비수들만 탓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아직 우리 선수들이 그런 단계까지 올라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 6일에 용인에서 이제 네. 우즈베키스탄과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게 되는데 어제 베네수엘라전 그리고 그전에 우루과이전에서 잘못됐던 부분 부족했던 부분을 좀 잘 보완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즈벡전에서는 좀 시원한 모습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를 응원해 보겠습니다.
1: 네. 지금 뭐 기자님도 말씀하시면서 막 화가 많이 네,
0: 저도
1: 흥분하시는데.
0: 저도 좀 감정이 올라온
1: 네,
0: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목이 메이네요.
1: 그 북중미 월드컵부터 그 한국 축구 계속 지금 부진하잖아요. 뭐 좀 어떤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될까요?
0: 사실 우리가 네. 한국 축구가 지금 심한 몸살, 홍역을 앓고 있죠. 뭐 홍명보 감독은 불명예 퇴진을 했고요. 이제 감독이 모레노 감독, 그 스페인 출신의 감독이 임시 감독으로 왔지만은 아직 대표팀이 확실한 방향을 찾았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1: 네.
0: 지금 사실은 우리는 표류 중입니다. 지금 대한축구협회 회장도 공석이고요. 감독도 임시 감독이고요.
1: 예.
0: 그렇다 보니까 아직 방향성을 전혀 잡지 못하고 그냥 앞에 눈앞에 놓여 있는 평가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이 새 감독 그것도 임시 감독이 이 세 경기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1: 네.
0: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게 맞고요.
1: 네.
0: 근데 모레노 감독이 어제 좀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임시 감독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집을 만들어가는 하나하나씩 쌓아가는 과정이다.
1: 이
0: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기둥 그 기반을 닦고 하나하나씩 기둥을 세우고 벽돌도 올리고 그래야 되는 거지 네. 한꺼번에 지금 당장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집을 허물고 네,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다.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레노 감독이 조금 더 설득력을 얻으려면은 경기마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

0: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어쨌든 선수들이 함께 움직이는 약속된 플레이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뭐 좀 설득력을 얻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공을 가진 선수를 압박하면은 이 주변의 동료들이 어디로 움직여야 되고 어디서 공을 받아야 되는지 좀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어제 경기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요. 네. 아무리 뭐 손흥민이나 이강인 같은 뛰어난 선수들이 있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네. 뭐 훈련 시간이 부족하긴 했지만 팀워크를 좀 더 키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이제 임시감독 체제에서 지금은 결과만 따질 건 아니고요. 예. 이런 개선 과정을 잘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1: 맞습니다.
0: 다음에는 이제 다음 경기에서는 거창한 약속보다는 함께 뛰고 함께 풀어가는 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1: 네. 아시안게임 이제 내일이 폐막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 좋은 경기, 뭐 좋은 성적 나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계속되는 뭐 축구 경기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토요일엔 스포츠 이데일리 이성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브의 그 남자 그 여자 오늘 끝곡으로 준비를 했고요. 저는 오늘과 내일 임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이현주였습니다. 내일 오후 3시 5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BS 58분 날씨.
1: 개천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했는데요.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며 선선해졌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10.2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고요. 한낮에는 22.8도까지 오르며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났습니다. 또 해가 지면 다시 기온이 낮아져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늦은 시각까지 야외 활동하신다면 겉옷을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데요.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춘천 10도, 서울 15도, 대전과 대구 14도, 광주 16도 등 다시 두 자릿수로 오르는 지역이 많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광주, 대구 25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평년 이맘때와도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그 밖에 수도권의 대기도 건조하니까요.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에 또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는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21.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여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뢰 폭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응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오늘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 평화 상상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나 홀로 평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에 원칙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 명의로 발표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 대해 주권 국가의 인권 실상을 왜곡 날조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어제 공개된 보고서에서 첨단 기술 적용 확대로 주민 감시, 통제가 강화하는 등 북한의 인권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인권 침해 가해자를 조사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한국인 억류자 김정욱, 최춘길, 김국기 씨와 강제 북송된 탈북민 김철옥 씨를 호명하며 이미 구금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현대캐피탈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오늘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건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일반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내부 시스템에 대한 접근 및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해킹 피해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어제 전 금융권에 보안 시스템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현대캐피탈도 금융당국의 지시로 확인하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남자 양궁 대표팀의 이우석이 아시안게임 대회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우석은 오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일본의 나카니시 주냐를 6대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이우석은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요트 대표팀의 15살 최지훈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빛 물살을 갈랐습니다. 최지훈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가마고리 가이오 요트 항구에서 열린 요트 소년부 딩기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요트가 아시안게임 청소년부 종목에서 금메달을 수확한 것은 2014년 인천대회 16세 이하 옵티미스트 종목의 박성빈 이후 12년 만입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전주 대비 소폭 내리며 20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리터에 40전 내린 1,857원 60전을 기록했습니다. 경유값도 전주보다 10전 내린 1,843원 30전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안보 수뇌부가 현지 시각 2일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극비 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는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중앙정보국 CIA 국장, 댄 케인 미군 합참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캠프 데이비드 회의는 미국이 지난 2월 이란을 상대로 개전한 이후 6개월 넘게 장기전 국면에 진입한 와중에 열렸습니다. 이스라엘행 여객기를 고의로 추락시켜 했던 플라이 두바이 부기장이 과거 급진적 이념 성향에 대한 우려로 오만에서 비행금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날씨입니다. 개천절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수도권 서부를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고 바람도 불어 산불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낮 동안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늦은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월요일인 모레 오전까지 중부지방과 호남, 제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KBS 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0: 작은 서점.
1: 어떤 마을이 있다. 여기가 어디인지는 특정하지 않는 게 현명하겠고 굳이 가상의 이름을 붙이지도 않겠다. 이곳에도 여러 공공건물이 있었고 크든 작든 마을이라면 의례 있기 마련인 공공건물, 정확히 말해 구빈원이 있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작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의 첫 문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부모를 잃고 구빈원에서 자란 주인공 올리버는 음식을 더 달라고 요구했다가 문제아로 찍힙니다. 그리고 장의사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에서 살펴보고요. 먼저 작은 서점 지기들이 골라온 오늘 이 책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현정입니다. 자,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고이시 유카의 만화책 비교하고 검토하는 교열부의 쿠주입니다. 석유 책방에서 나왔는데요. 무라카미 하루키를 비롯해서 일본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책을 출간해온 출판사 신초사 사람들의 책 만드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만화책 받고 싶으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 2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샵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

0: 어떤 책을 읽을지 고민 중이신가요? 작은 서점지기들이 고른 아주 특별한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이 책. 네, YES24의 김유리 MD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우리 다독이 문자 하나 좀 소개해드릴게요. 콩으로 오영선님, 오늘은 운전하면서 듣지 않고 집에서 귀담아 듣고 있어서 너무 좋은데 구독하고 있는 역마술 로드 소개해 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1: 네. 그 아마존에서 맞아요. 고생하셨던 PD님의 솔직한 글이어가지고 네. 확실히 팬분들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진짜.
0: 네네.
1: 저도 보고 역마술 로드 찾아봤으니까 네. 아마 역마술 로드 팬분들은 오히려 네. 라디오 듣고 좋아하셨을 네. 것 같긴 하네요.
0: 네. 저도 이렇게 찾아보고 굉장히 이분 참 어렵겠다. 네, 이렇게 여가고 이렇게 돈을 많이 들이는 그게 느껴졌거든요.
1: 자기 돈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그 열정. 야, 대단하죠.
1: 들긴 하죠.
0: 네. 저 오늘도 뭔가 이 또 이 작가의 열정이 느껴지는 책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책이죠?
1: 저번에도 뭐 휴대폰과 화살촉 할 때도 네. 약간 작가님이라기보다는 PD님 그리고 네. 실제 업무를 따로 하고 계시는 분의 글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도 원래 작가님은 아니셨으나 네. 본인의 업에 있어서는 엄청난 탑에 계신 분의 인문 에세이인데요. 네. 책 제목은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 라는 네. 책이고요. 네. 다산 책방에서 지난 7월 29일에 출간된 에세이입니다.
0: 네. 네.
1: 저자분 성함이 서헌강 사진작가님이신데요. 네. 아마 저자분의 성함은 익숙하지 않아도 다독이 분들 대부분이 이 작가님의 사진을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0: 지금 표지가 이 종묘 사진인데
1: 네, 맞습니다.
0: 종묘를 대표하는 사진 이 사진도 있고 또 배병훈 선생님이 눈 덮인 종묘인데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0: 요 많이 인용되는 사진이거든요. 이거 찍으신 분이에요?
1: 맞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신 분이고 그리고 책 표지 사진뿐만 아니라 네. 수록된 사진들을 좀 보시면
0: 네.
1: 교과서에 실린 사진도 있고 뭐 박물관 도록이라든지 네. 그 국가유산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나 안내판에 엄청 많이 나오는 작가님 중에 한 분이세요.
0: 어머어머, 지금 이렇게 펼칠 때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1: 그렇죠.
0: 그렇구나.
1: 그래서 네네. 이 작가님이 30여 년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찍어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월이 꽤 흘렀는데도 네. 요즘에도 1년에 6천 건 넘는 촬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엄청난 활동량과 그리고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신 분이 아닐까 싶긴 해요.
0: 1년에 6천 건이요? 하루에 막 열 몇 건씩 촬영을 하신다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이 작가분 어떤 분이세요?
1: 저도 6천 건이나 찍는 분이면 사실 네. 이름부터 유명해야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는데 네. 이제 문화유산인 사진이라는 것이 좀 사진은 기억에 남고 좀 유물의 이름은 기억되더라도 찍는 작가는 잘 기억 못하게 되기 나름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책을 쓴 작가님이니까 잠시 설명드리자면 이제 이 서헌강 작가님이 유년 시절에 막내 누나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처음으로 이제 사진을 접하게 된 거죠. 누나의 카메라를 만지작거리다가 이제 점점 사진에 진심이 되신 건데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 정도로
0: 네.
1: 엄청 사진에 푹 빠지게 되셨대요. 그리고 대학도 이제 사진 전공을 하게 되셨는데 1980년대 중반 부터 사진을 쭉 찍어 오시다 보니 처음에는 이제 문화유산이 아니라 신문사를 가야 하나 혹은 또 사람에 대한 인물 사진을 많이 찍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좀 100마디 말보다 한 장의 사진이나 그림이 혹은 이미지가 강렬한 경험을 가져온다라고 다들 말하잖아요.
0: 네.
1: 그래서 서헌강 작가님이 그런 사진의 힘을 좀 자기도 좀 발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품을 보다 보면 저도 선생님이 썼던 그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보다 이 사진의 이미지가 너무 강렬해서 네. 확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사진을 직접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정말 섭섭한데 소장 가치가 진짜 사진만으로도 100%입니다.
0: 네.
1: 글도 사진작가이심에도 불구하고 담담하게 네. 너무 잘 쓰셔서

0: 그래서 특히 문화유산에 있어서
1: 네.
0: 이렇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꼼꼼히 잘 적으셨더라고요. 한 번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고요. 이 책에 수록된 사진만 해도 70여 장 정도 됩니다.
1: 제가 지금 조용한 게 지금 책을 들여다보느라고 우와 이러면서 와 너무 책, 야 이거 고창의 고인돌 사진 너무 예술이다.
0: 그렇죠. 아름답죠.
1: 계속 얘기해 주세요. 저 조금 저 다 듣고 있어요 지금.
0: 네, 네 라디오를 들으실 때 좀 한 번쯤 그 문화유산에 관련된 이야기를 상상하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사진이 대체로 또 결과물로 입증되는 예술 작품이기도 해서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책이 다루고 있는 건 다만 사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진이 찍히기 전에 시간들을 좀 다루고 있어서
1: 네.
0: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1: 아니 근데 처음에 그 사람과 다큐멘터리에 관심을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0: 네.
1: 지금 보니까 유물 사진이 엄청 많네요.
0: 그렇죠. 이게 뭔가 삶과 예술에 관해 고민하기 어려운 나이부터 사진을
1: 네.
0: 쭉 찍어 오셨잖아요. 그래서 또 어른들과 선생님들이 잘한다고 칭찬하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사진을 찍어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막연히 사진이 좋아서 사진 작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1: 네.
0: 대학생이 되면서 처음으로 사진을 어떻게 찍을 것인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찍어야 할 것인가 이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회에 좀 이바지하고자 남들한테 좀 나의 재능을 좀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사회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를 지망하셨는데요.
1: 네.
0: 졸업한 후에 그 세미기품물 잡지사 기억나시죠?
1: 네네.
0: 네, 거기에 이제 입사하시게 되면서 문화 다큐멘터리 사진을 처음으로 찍게 되신 거죠.
1: 그러셨구나. 네.
0: 그것도 이제 다큐멘터리의 사진의 전설이 있으신데 강웅구 선생님이라고 그 강웅구 선생님의 추천으로 잡지사에 이제 입사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제 세미기품물은 뭔가 사회의 면이라기보다는
1: 네.
0: 좀 문화예술 그리고
1: 네.
0: 인간문화재에 네. 관련된 잡지였기 때문에 우리 예술들을 접하게 되면서 아, 문화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나만의 휴머니즘 만들어서 전달하는
1: 네.
0: 방법을 좀 감각적으로 익히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조선 백자를 촬영하게 될 때 백자뿐만 아니라 백자를 만들고 썼던 실제 사람들의 이야기까지
1: 네. 네. 네.
0: 사진으로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를 많이 고심하시면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됐다고
1: 조선
0: 합니다.
1: 조선 백자를 들고 있는 이 작가의 모습 보고 지금 감탄을 했는데
0: 그쵸.
1: 바로 그런 의미 이거요.
0: 너무
1: 이거 어떻게 보여드릴 수도 없고 사진들이 너무 좋네요.
0: 인간 문화재를 찍는 모습들이 너무
1: 네.
0: 아름답게 잘 찍으셨더라고요.
1: 네.
0: 게다가 이제 재래라든지 유물, 가옥, 복식 이런 좀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사진으로나 참고자료로밖에 접할 수 없잖아요.
1: 예.
0: 아무래도 다 사라져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더 완성도 높은 사진을 잡지사에서 많이 요구했다고 합니다.
1: 이제 그런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예술을 많이 접하셨을 때고 또 개인적으로도 애정과 관심이 있으셨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셨겠죠.
0: 네.
1: 그게 보여요 지금 사진에서.
0: 사진에서 진짜 많이 느껴지죠. 실제로 그 회사를 4년 뒤에 이제 좀 나오게 되셨는데
1: 네.
0: 주변에 그래서 이 열정을 다 알아보셔서 같이 일해보자는 제안을 엄청
1: 네.
0: 많이 받으셨대요. 이제 박물관 학예사 본부부터 약간 정부에서 유물들이 발굴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좀 촬영을 먼저 제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한두 개씩 일을 프로젝트를 담당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화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전향을 하시게 됐는데요.
1: 네.
0: 그때 나이가 20대 후반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랄까 그 어떤 책 챕터를 읽다 보면
1: 네.
0: 사람들이 새파랗게 젊은 놈이 왔다 이렇게 말을
1: 네.
0: 하는 부분이
1: 네.
0: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예사라든지 박물관장님들이 워낙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1: 네.
0: 근데 사진작가라고 해서 불렀더니 20대 젊은 놈이 와서 사진 찍는다. 제가 유물에 대해서 뭘 아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제
1: 네.
0: 열심히 사진을 찍었는데 30년간 문화유산만 이렇게 몸담아서 찍게 될지는 본인도
1: 네.
0: 꿈에도 모르셨다고 합니다.
1: 대단하시네요.
0: 그리고 그 노력들 덕분에 2018년에는 문화유산 보호 유공자 포상도 받으셨다고 해요.
1: 혹시 이분이 그 조선 왕릉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또 막 기여했던 그 작가님 그분 그럼 그분이세요?
0: 맞습니다.
1: 아 어디서 저 예, 예.
0: 사진만 저, 접하시니까 네, 네, 네. 아, 맞는데요. 어. 사진만 접해서 아마 이름을 모르셨을 네. 거예요. 예. 그 2009년에 조선 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었는데요. 네. 그 프로젝트를 위해

0: 위한 맞아요. 조건 네. 중에 하나가 바로 왕릉의 사계절을 모든 모두 담은 네.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작가님이 그 의뢰를 받으셨을 때는 2008년 10월이었대요. 네. 근데 그해 12월 마감일까지 프로젝트를 끝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 3개월 만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찍어야 하는 건데 네. 어떻게 그렇겠습니까? 심지어 조선왕릉이 40기여가지고 네. 그 모든 걸 촬영하는 게 되게 불가능한 미션이었다고 해요.
1: 네, 뭐 1년에 6천 작품 이상 찍는 분이라면 가능했을 것 같아요. 가능했고 이루어졌으니까 세계문화유산에 등재 성공했죠. 네. 네, 우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네, 네. 근데 고생 엄청 하셨겠네요.
0: 그렇죠. 다행히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래전부터 틈틈이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해왔던 사진들과 새로 찍게 된 사진들을 네. 좀 더 추가해서 정리해서 제출하셨다고 합니다. 책에는 그 에피소드를 읽으면 나와 있는데 눈이 아름답게 쌓이는 선정릉의 네. 그 네. 저녁 촬영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종묘 사진도 그렇고 이게 약간 어스름한 그 저녁 시간에 그 희미한 안에서의 불빛을 이용해서 찍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조명을 따로 사용을 네.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않나요? 유물에.
0: 그렇죠.
1: 뭐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작업들을 해낸.
0: 또 유물을 네. 또 보호하려고 그러니까, 하면 그러니까요. 조명 네. 센 걸도 틀 수도 없어서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명을 사용하는 대신에 이제 선정릉 촬영할 때는 네. 해가 지기 전에 쌓인 눈을 이용하셨다고 해요.
1: 이거 다 지금 빛을 자연빛을 다 이용해서 찍으신 거예요?
0: 그렇죠. 대부분 조명을 튼 거는 네. 많이 없다고 하세요. 네. 근데 이제 도심의 불빛이 쌓인 눈에 반사되면 엄청 환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저는 몰랐는데 네. 그걸 순간을 포착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셨고 네. 근데 같은 눈이라고 해도 폭설이면 그 왕릉에 있는 봉분의 형태가 뚜렷하게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0: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눈이 아주 살짝 봉분에 너무 예쁘게 봉긋한 형태로 내리는 그 네. 찰나가 절실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 눈이 알맞게 내린 날까지 계속 기다렸던 거죠. 그리고 그 10분을 위해서 엄청 불이 났게 달려가서 사진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1: 그걸 다 지금 계산해 두고선 순간 포착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창의성과 순발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신 분인 것 같네요.
0: 네. 그리고 저도 읽으면서 아 이렇게까지 사진 촬영을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사진 한 장이었는데 네.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 거예요.
1: 그렇게 요즘처럼 뭐 AI로 뭐 이렇게 뭐 그쵸. 보정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 네. 그리고 그런 느낌이 전혀 아니잖아요.
0: 맞아요. 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이런 거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왜냐하면 작가의 인사이트와 시각이 필요한 작업이어서 네. 확실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또 선정릉 촬영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왕릉의 역사적 가치를 잘 담아내는 건 당연한 일이고 과거의 삶이 어떻게 현대인의 삶과 어울리고 있는가를 초점을 맞추고자 굉장히 노력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유물사진을 찍을 때 그 부분을 되게 피력해서 찍으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현대적 건물 사이로 오래된 문화유산들이 놓인 모습이 네. 가장 신기해한다고 해요.
1: 그래요. 네. 네.
0: 그래서 이렇게 뭐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거나 해외에 수출해야 하거나 뭐 팜플렛을 만들 때는 더 임팩트 있게 뭔가 문화유산에 관련된 그리고 같이 놓여져 있는 도시의 뷰를 함께 찍으려고 노력하신다고 하더라고요.
1: 지금 이 표지에 있는 이 종묘, 이 정전의 사진 네. 이것도 이거 밤일까요? 새벽일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0: 이게 네. 책에 아주 초반에 나오는데 아, 네. 5분의 기적으로 이 사진이 나왔다고
1: 어떻게
0: 합니다.
1: 어떻게 해요?
0: 이게 저자님이 오랫동안 종묘 정전의 밤을 촬영하고 싶으셨다고 해요. 네. 근데 국가유산청과 종묘재례보존회에 오랫동안 허가를 구해왔는데 늘 안 된다고 거절만 당했다고 하던데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종묘 정전의 내부를 수리하기로 한 날이 찾아온 거죠. 그래서 거기 관리인 분이 네. 전화해서 딱 5분만 줄 수 있다. 그때까지 촬영 마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로 이 에피소드들이 시작됩니다.
1: 아 근데 이게 이 종묘 정전 길이가 100m 가까이 되거든요. 넘거든요. 예, 엄청 큰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거 이렇게 한 번에 이 사진을 담아내려면 뒤에서 뭐 세팅도 해야 되고 이 각도에서 저 각도에서도 막 뛰어다니면서 찍어도 5분 동안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0: 101m면 진짜 엄청 긴 그러니까, 거라서 네, 네. 달리기를 해도 5분 동안 못 뛰는 분들도 네. 있지 않을까.
1: 네, 조금 과장해서. 네.

0: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오랫동안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어떻게 찍을 것인가. 그래서 5분 안에 어떻게든 찍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전 준비를 엄청 철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5년 동안이나 제발 촬영하게 해달라. 애달게 막 두들기셨는데 계속 거절 당했으니, 뭐 작가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실한 사진 촬영의 기회예요. 그러다 보니 뭐 사실 워낙에 그 좌우로 종묘 정전이 긴데 뷰포인트는 사실 그렇다 보니까 정중앙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건 고민이 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밤에 찍어야 하니까 조명을 어떻게 쓸지가 가장 문제였다고 합니다.
1: 분명히 지금 여기 칸칸마다 여기 지금 뭐가 조명이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한 거지?
0: 그래서 이거는 계획에는 애초에 신실 하나하나마다 촛불을 켜야 하지만 그거는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미 거절을 받아서 무선 스트로프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스트로브. 그거 8개를 서촉 신실에서부터 차례대로 넣은 다음에 사진 막 찍고 정중앙에 도착하면 이제 거치대로 돌아와가지고 뷰파인더를 주시하면서 원격으로 조명을 이렇게 터트리셨대요. 불이 차례대로 탁탁탁탁 들어오게. 그리고 나서 서쪽 다 끝나면 다시 정전으로 달려가서 나머지 동쪽 신실들로 스트로브를 옮겨가지고 원격으로 다시 촬영하신 거죠.
1: 전 약간 지금 상상도 못안 돼요. 이게 뭐 어떻게 가능했을까?
0: 그쵸,
1: 와,
0: 따따따닥.
1: 야, 와
0: 뷰포인트 다시
1: 진짜
0: 맞추고 동쪽으로
1: 사진
0: 가서 따따따닥.
1: 이한 장에 어마어마한 무력이 서려 있는 거였군요. 와,
0: 지켜보던 관리자가 서 선생 어떻게 그렇게 잘 뛰어 할 정도로 한마디 하셨다고 합니다.
1: 5년을 기다렸으니 진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찍으셨겠네요. 네, 드라마처럼.
0: 저라면 진작에 포기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 그 종묘정전 사진이 워낙 많잖아요. 유명한 선생님들이 찍으신 사진도 많고, 굳이 내가 찍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저자님은 뭔가 자기의 운과 우연에 기대는 예술보다는 이렇게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된 예술을 좀 지향하시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연이 이렇게 오기도 하지만, 이 우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준비된 사람만 할수 있는
1: 그렇죠.
0: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기예보도 미리 보고, 구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패턴도 읽고 해가 어디로 지는지도 미리 계산해 가면서 사진 작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5분을 위한 5년간의 노력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1: 그럼 얘기를 듣고 보니까 같은 유물 사진이어도 다가오는 느낌이 다른데 다 이유가 있어요. 이 작가들만의 어떤 철학과 노력이 좀다 다른 깊이로 찍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0: 그리고 또 문화유산이니까 엄청 많은 분들이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래서 저자님이 자기의 뭔가 비법이 있는데 남들이 하던 대로는 절대 찍지 말자가 나름대로의 그 비법이시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미륵사지 서탑에서 사리장어 엄구가 엄청 많이 나왔던 발굴했던 그 시즌이 있었었는데 이제 어쨌든 백제 사람들이 탑 안에 넣어둔 것이 1400년 만에 나오는 대규모의 발굴 작업이었다고 해요. 그때 당시 이제 비밀리에 긴급 발굴 현장으로 와달라는 소리에 급히 가셨는데 엄청 놓인 걸 보니까 사리들도 있고 막 유물들도 다 종류가 다르고 종수도 엄청 많아서 촬영 방법이 엄청 고민됐다고 합니다.
1: 이게 자칫 잘못 빛이 들어가면 이제 색들이 다 바라고 바래거든요. 그런 걸 고민하셔야죠.
0: 그리고 또 유물에 따라 촬영 방법을 달리 해야 한대요. 그래서 근데 기계는 한정적이고 뭐칠 수도 없고 꼼꼼히 뭐 스튜디오 촬영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약간 고민이 들었다고 해요. 조명의 빛이 직접 쏘였을 때 그림자가 깊어지는 유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사진이 잘안 나와서 엄청 난감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생각하셨던 방법이 하우징 기법이라고 그 흰색 천을 공중에 매단 후에 이제 고정을 하신 거죠. 그 안에서 이제 들어가서 자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제 포토존처럼 사진을 찍은 거죠. 그래서 유물의 색을 보존하면서도 아름답게 연출하는 그런 기법으로 아이디어를 짜셨다고 합니다.
1: 이 정도면 그냥 작가 이상의 어떤 장인 수준으로 불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0: 그렇죠. 거의 뭐 실제로 주변 사람들이 말릴 수 없을 정도로 이 문화유산 촬영에 책임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는 게 그래서도 딱 티가 나는데요. 책을 읽으면서 엄청 놀랐던 건 작가님이 사진을 찍으러 가는 길이나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읽고 뭔가 몰입하는 즐거움에 빠지신 게 게 문장에서도 엄청 잘 느껴지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좀 교통사고로 잠시 기절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조차도 네. 오늘 촬영을 못한다는 것 때문에 엄청 걱정했다는 에피소드를 보면

0: 지금 짧게 지금 계속 책을 무릎에 두고 보는데도 너무 감동이네요. 와,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 라는 책이었습니다. 안내서가 아닌 현장에 있던 사람의 기록이라서 답사를 잘 다니시는 분들도 아는 곳을 좀더 다르게 보실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책입니다. 아이고, 오늘 좀 이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1: 네,
0: 그쵸? 계속 좀
1: 진짜
0: 안타까워요.
1: 보셔야 하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0: 네.
1: 네.
0: 자, 오늘 서헌강 작가의 나는 오늘도 유물과 대화하러 간다 살펴봤습니다. 예스24의 김유리 M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작은 서점.

0: 작은 서점.
1: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우리의 마음을 저미는 명작.
2: 오랜 시간 살아 숨쉬며 여전히 불타오르는 명작.
1: 앞으로 그런 명작이 될 거라 여겨지는 작품까지.
2: 최민석 작가가 아끼는 명작 이야기 작은 서점에서 풀어봅니다. 소설가 최민석의 불타는 문학.

0: 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소설가 최민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네,
0: 오늘 다독이 문자 소개 좀 하면서 이야기 이어가 네. 보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아이디 토마스 킴님께서 작은 서점의 불타는 문학 덕분에 위화 작가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방송에서 소개해 주신 책을 차례로 완독했는데 책마다 완전히 다른 감정의 파도를 선물해 주고 있네요. 황량한 배경 속에서 피어난 원청에서는 아련한 그리움을 느꼈고 유머와 쓴 웃음을 동시에 자아낸 형제에서는 안타까움이 남았습니다. 가슴을 울리는 깊이 있는 명작 추천 늘 감사드립니다. 대단하시네요.
2: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방송을 하면서 제가 네. 재밌게 읽은 책을 누군가가 재밌게 읽어줬다고 해주는 게 굉장히 큰 기쁨이거든요.
0: 그렇죠. 예.
2: 그 오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인간은 객관성을 갈구하는 존재다. 우리는 다 주관적인 존재인데 뭔가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 야 저거 정말 예쁘지 않아? 옆 사람한테 꼭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인간은 이렇게 객관성을 갈구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 역시 그런 존재인데 토마스 킴님께서 이렇게 저의 추천 덕분에 재밌게 읽어주셨다고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0: 또 고마운 분 또 있어요. 1239 휴대전화 끝자리 쓰시는 분께서 최민석 작가님이 추천해 주신 나폴리 4부작 읽고 있습니다. 너무 긴 작품이라 엄두가 안 났는데 작가님 입담에 홀딱 넘어가 버렸습니다. 빠르게 읽고 다음 추천책으로 따라가 볼게요. 이게 알게 모르게 조용히 여기 최민석 작가님이 소개해 주신 책들을 무심히 묵묵히 읽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2: 1239번을 쓰시는 청취자님도 네. 네. 제가 정말 감사하고요. 이 나폴리 4부작은 네. 읽는데 꽤 네.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저도 한 석 달 정도 천천히 시간을 네. 들여서 읽었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
0: 맞아요. 천천히.
2: 그냥 즐긴다는 마음으로 네. 천천히 읽다 보면 더 깊은 재미와 네.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0: 저는 1부작을 지난해 휴가 때 비행기에서 읽었거든요. 오고 가고 하면서 올해 또 어디 이제 휴가를 가면 또 그때 읽고 한 4년에 걸쳐 읽으려고.
2: 휴가 못 가면 못 읽는 거 아니에요?
0: 1년에 한 권씩. 네. 그런 마음으로 읽어도.
2: 그거 핑계대고 자꾸 휴가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0: 휴가 좀 보내주세요. 자,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함께 하겠습니다. 네. 명작이죠.
2: 네. 네, 찰스 디킨스는 저번에 네. 제가 이 코너에서 두 도시 이야기를 다루면서 네. 한번 그 소개한 적이 있죠. 그때 작가 소개는 했으니까 오늘은 네. 이제 작가 소개는 좀 넘어가고요. 대신 작품 소개를 좀 해볼게요.
0: 근데 이 올리버 트위스트가 저는 굉장히 너무 내용이 익숙해서 읽었나 지금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거 본 것 같거든요. 영화로. 영화를 봤겠죠.
2: 오늘 줄거리 소개를 들으시면 그 기시감이 진실인지 아닌지 아실 수 있겠죠. 네. 찰스 디킨스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빅토리아 네. 시대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작가라고 볼 수 있는데 디킨스가 데뷔를 한 게 1836년이에요. 네. 그리고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거는 1838년. 그러니까 데뷔하고 난 2년 후의 작품인 거예요.
0: 굉장히 초기작이에요.
2: 네. 네. 찰스 디킨스가 사실 작가로서 그 평생 성공을 거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 작품이 이제 불과 데뷔한 지 2년 만에 쓴 작품인 거잖아요. 네. 이 작품으로 사실상 찰스 디킨스는 스타 반열에 올라선 겁니다.
0: 아, 바로 시작부터 주목받는 작가였군요. 네. 이 작품 덕분에. 이 작품이 이렇게 인기를 확 끌었던 이유가.
2: 디킨스의 인생을 요약하면 디킨스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어요. 그의 인생의 그 유일한 좌절이었다면 아버지로부터 시작된 그 노동의 역사가 있는데 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찰스 디킨스가 12살 때 그 아버지가 빚 때문에 감옥에 갔어요.
0: 아버지가
2: 네. 네. 그래서 그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찰스 디킨스가 구두약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국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목도한 거죠. 네. 이때가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디킨스는 산업혁명이 이룩한 성장의 뒷면에 던져진 채 착취당하는 자기 같은 어린이들의 네. 노동 현실을 본 거죠. 이렇게 일단은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0: 빈곤 문제를 직접 겪었고요. 이후에는 기자로 일합니다.
1: 네.
0: 그러면서 산업혁명의 그림자가 어떻게 19세기 런던의 뒷골목에까지 세세하게 드리워졌는지 취재하면서 네. 다각도로 파악하게 되죠. 이런 그 당시 런던 노동자들의 삶을 찰스 디킨스가 잘 알고 있었고 그걸 소설 속에 잘 그려냈기 때문에 오늘의 작품이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럼 오늘 작품 줄거리 또 따라가 볼까요?
0: 네. 소설이 시작하는 곳은 영국 지방의 한 구빈원입니다. 이게 이제 표현이 좀 낯설긴 한데 뭐 네. 아동들 보호 복지 시설 뭐 이쯤으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어느 날 여기서 아이들끼리 제비뽑기를 합니다.
1: 뭘 위한 제비뽑기죠?
0: 다들 굶주렸거든요. 그래서 과연 누가 관리인한테 가서 죽을 좀 더 달라고 얘기할지 뽑는 네. 거죠.
1: 아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이 처한 그 열악한 상황을 묘사하는 거군요.
0: 네.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 몰린 영화 장르가 남미에 많아요. 이게 약간 네. 다른 소리긴 한데 네. 이런 걸 이제 거리의 아이들 장르라고 하는데 브라질 영화 그 신의 도시 뭐 이런 거 있거든요. 네. 아무튼 그 장르가 남미에서는 되게 유명한데 제 생각에는 이 장르의 원류가 바로 찰스 디킨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1: 네. 자, 그래서 제비에 뽑히는 아이는 누군가요?
0: 그 아이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어린 축에 드는 올리버 트위스트입니다.
1: 네, 오늘 소설의 제목이 바로 이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0: 네, 이제 올리버는 식판을 들고 관리인 앞으로 가죠. 네. 그리고 관리인 앞에서 떨면서 말합니다. 저 조금만 더 주세요.
1: 네.
0: 그러자 관리인들이 경악하죠.
1: 그러니까 이게 영화에서 그 아이가 식판 들고 Can I have some more 하는 그게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잖아요. 아, 이게 이렇게 시작이 되는구나. 자, 근데 왜 관리인들이 왜 경악해요?
0: 그러니까 아이가 네. 죽을 더 달라고 요구한 게 반항이라는
1: 그러니까,
0: 거죠.
1: 네, 그렇죠, 그렇죠.
0: 왜 그러냐면 네. 영국의 복지 시스템이 완벽한데 그 복지 시스템의 문제를 삼는 거는 사회적 체제에 대한 저항이라는 거죠.
1: 근데 아이들이 지금 배가 고프다는 얘기는 정말 조금밖에 못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뭔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0: 그렇죠,
1: 거잖아요.
0: 그렇죠. 제대로 안 됐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소설이 초반부터 영국의 복지 문제를 비판하는 거죠.
1: 네.
0: 아무튼 그래서 올리버는 괘씸죄를 사서 매를 맞습니다.
1: 네.
0: 그리고 문제아 취급을 받죠. 심지어 구비너는 이 아이를 데려가는 사람한테 돈까지 주겠다면서 올리버 트위스트를 밖으로 네. 내보내려고 합니다.
1: 누가 데려가죠?
0: 처음에는 굴뚝 청소부가 올리버를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1: 뭐 이유가 있었나요? 이 아이를 데려가는
0: 네. 이유가 당시 굴뚝 네. 청소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1: 노동력이
0: 왜냐하면 굴뚝이 좁고 지저분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네. 그 몸이 껴버리면
1: 그쵸, 그쵸.
0: 네. 몸을 빼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올리버를 사고 싶은 이 청소부는 올리버는 어리니까 몸이 조그만하잖아요.
1: 예.
0: 그 올리버를 그 좁고 까만 굴뚝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죠.
1: 네, 그러니까 굴뚝 청소부한테 그야말로 이제 팔려가는 거네요.
0: 네, 근데 이제 당시에 그 영국 법에 의하면 이렇게 그 소년을 양도할 때는 판사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네. 했거든요. 이때 판사가 올리버의 겁먹은 얼굴을 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 계약을 막죠. 그러자 결국 구비너는 올리버를 다른 곳으로 보내버립니다.
1: 이번에 어디로 보내지게 되죠?
0: 이번에는 장의사 집입니다.
1: 네네.
0: 거기서 올리버는 이제 장의사가 시키는 심부름을 하면서 지냅니다.
1: 네.
0: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해요.
1: 무슨
0: 여기서.
1: 문제예요?
0: 이 집에 올리버만 일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자기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었는데 그 나이 많은 소년이 올리버의 죽은 어머니를 모욕한 겁니다.
1: 이런 것도 참으면 안 되죠. 형에게 한 방 먹이나요?
0: 네. 대들어서 형을 네. 아주 무참하게 혼내줍니다.
1: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니야.
0: 네. 그리고 그 결과 올리버는 매를 맞고 감금됩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감금된 후에 올리버는 깨닫죠. 여기에 계속 있으면 평생 누군가한테 매맞고 평생 누군가가 시키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1: 네.
0: 그래서 올리버가 결국은 결심을 합니다.
1: 어떤 결심이죠?
0: 틈을 본 다음에 예. 그 틈을 타서 여기서 도망쳐서 런던으로 가기로.
1: 여기 지금 있는 곳이 런던에서 가까워요?
0: 멀어요. 소설에서는

0: 대략 75마일이라고 하는데 75마일 이게 이제 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 대충 한 12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20km면 엄청 멀잖아요.
1: 당연하죠.
0: 올리버는 네. 이 거리를 걸어서 갑니다.
1: 아, 걸어서요? 이거 네. 하루 이틀 내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닌데?
0: 무려 네. 일주일을 걸어서 아이고. 런던에 도착하죠.
1: 그 어린 것이.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백가죽은 등에 붙고 네, 네. 몸은 완전히 지쳐 있는 거죠. 이때 거리에서 한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말을 아주 유창하게 잘해요. 그리고 옷도 나름대로 괜찮게 입었습니다. 이 소년이 올리버한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주겠다면서 네. 자기 숙소로 데려가죠.
1: 아, 근데 이 소년이 우리의 주인공 올리버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지 아니면 다시 또 뭐 불운의 길로 인도할지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0: 들어보시죠. 네. 네, 조금만 있으면 나갑니다. 네. 나옵니다. 이 소년을 따라가 보니까 아이들이 사는 숙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숙소의 주인은 페이긴이라는 노인입니다.
1: 네.
0: 이 페이긴이 누구냐? 페이긴은 바로 갈 곳 없는 아이들을 모아서 거리에서 지갑을 훔치게 하는 소매치기 조직의 우두머리였죠.
1: 올리버도 이걸 알아요? 이 사실을?
0: 전혀 모릅니다. 이 숙소에서 먹고 잔 올리버는 다음 날 아이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죠.
1: 네.
0: 그리고 자기 무리들 중에 그 두 소년이 한 신사의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훔치는 걸 목격합니다.
1: 네, 이제야 이제 아이들이 소매치기였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0: 네, 그래서 올리버는 깜짝 놀라서 네. 도망쳐요.
1: 다 도망쳐야죠.
0: 그런데 하필이면 손수건을 도둑맞은 신사가 도망치는 올리버를 아, 저놈이 도망치니까 저놈이 범인이구나 네. 라고 오해를 하죠.
1: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소녀의 가여운 이 소년의 인생에 계속 꼬이잖아요. 이제 이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는군요.
0: 네, 그래서 올리버는 잡혀서 재판장까지 끌려갑니다.
1: 네.
0: 참 뭐 우여곡절이 많죠.
1: 네.
0: 근데 이때 여기서 귀인을 만납니다.
1: 아, 누구예요?
0: 그 아이들이 손수건을 훔칠 때 그 거리에서
1: 예?
0: 책방을 운영하고 있던 주인이 누가 손수건을 훔쳤는지 그 요컨대 진실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이 책방 주인이 법정에서 진범이 따로 있다고 증언을 해줍니다.
1: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손수건을 훔치는 것도 이게 그만큼
0: 그러니까 이때는 손수건이
1: 네.
0: 그 뭐랄까 우리로 치자면 명품 백 정도는 아니지만 아무튼 손수건에 굉장히 그 공들인 자수가 있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갑 아니면
1: 네.
0: 손수건 아니면 시계
1: 그렇군요.
0: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훔칩니다.
1: 그래서 올리버는 풀려나요?
0: 네. 그 이제 풀려나는데 또 네. 귀인이 등장을 해요.
1: 네.
0: 그 올리버가 이제 진범이 아니었다. 그리고 또 갈 데가 없다. 이런 사실들이 이제 알려지죠. 이렇게 알려지니까 이번에는 그 손수건을 소매치기 당했던 신사 그 사람 브라운 로시가 올리버를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올리버는 난생 처음으로 깨끗한 침대에서 자고 아주 배가 터지게 식사를 하죠.
1: 아 뭔가 이제 행복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거예요?
0: 글쎄요.
1: 네.
0: 좀 더 두고 보죠.
1: 네.
0: 브라운 로시는 올리버한테 이제 책을 몇 권 주면서 그 책방 주인한테 전해주라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1: 네.
0: 그런데 올리버가 이제 책을 들고 룰루랄라 휘파람을 불면서 가다가 그만
1: 네.
0: 길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맙니다.
1: 누구를 설마.
0: 그 사람들이 아까, 누구냐면
1: 예.
0: 아까 그 페이긴 조직에 속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도
1: 네.
0: 굉장히 무시무시한 사이크스라는 나이 네. 많은 형을 만납니다.
1: 네.
0: 그리고 사이크스 옆에는 사이크스의 애인인 낸시가 있었죠. 결국 올리버는 이 사이크스한테 잡혀서 다시 범죄자의 소굴로 끌려갑니다.
1: 그러니까 아유, 다시 뭐 끌려간 올리버는 어떻게 돼요? 또
0: 이제 끌려가니까 이제 페이긴 일당들은 올리버가 네. 브라운 로시한테 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걸 알죠.
1: 예.
0: 그래서 그걸 그리워하면서 자기들을 고발할 틈을 노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올리버를 밝은 세계로 못 돌아가게 하려고 계획을 짭니다.
1: 어떤 계획이에요?
0: 아 이게 고약한 계획이에요.
1: 네.
0: 그 올리버를 잡아온 형이 무시무시한 사이크스잖아요.
1: 네.
0: 얘가 올리버를 데리고 시골의 저택을 털러 갑니다. 그리고 올리버한테 작은 창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열라고 시키죠. 그러니까 올리버가 몸집이

0: 작으니까 창문이 작은데 그 사이로 이제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 도둑질한테 이런 어린애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암튼 그 올리버가 그 작은 창문으로 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사람들을 마주치잖아요. 그때 제발 자기를 좀 도망치게 해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1: 네.
0: 집안 사람 누군가가 올리버를 보고 도둑이 오고 침입을 했으니까 올리버한테 총을 쏴요.
1: 이런 어떻게 돼요? 총을 맞아요?
0: 네. 그러고 이제 총소리가 나니까 이 함께 온그 사이크스를
1: 네.
0: 포함한 강도들이 올리버를 현장에다 두고 도망쳐버립니다.
1: 버려버려요? 그
0: 예.
1: 아이를?
0: 그러자 이 저택의 주인들은 총을
1: 네.
0: 맞은 아이가 흉악한 범죄자가 아니라는 것을
1: 네.
0: 알아차리죠.
1: 아유,
0: 그리고
1: 총을
0: 이제
1: 맞았으니.
0: 올리버를 이제 집안으로 데려와서 정성껏 치료해 줍니다.
1: 네.
0: 올리버는 다시 한번 또 따뜻한 사람들을 만난 거죠.
1: 다행히 이렇게 간간이 귀인들이 자꾸 나타나네요.
0: 네.
1: 인생에 좀 행복해지면 좋을 텐데.
0: 아, 근데 이렇게 간단히 행복해질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올리버가 이런 비극을 겪었던 커다란 이유가 이제야 소설에서 드러나는데요.
1: 네.
0: 그게 뭐였냐면, 찰스 디킨슨 이쯤 되면 한국 사람이에요. 올리버를 고난에 빠뜨렸던 그 이유는 뭐였냐면,
1: 네.
0: 바로 출생의 비밀이었습니다.
1: 여기도 출생의 비밀이 있군요.
0: 네.
1: 혹시,
0: 올리버가 알고 보니까 부잣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1: 이렇게,
0: 우여곡절 끝에 이제 거리에 버려졌는데 결국 이제 그 사연들을 좀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결국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자면 결국 올리버한테는 재산을 물려받은 권리가 있었던 거죠. 막대한 재산을 받을 권리. 근데 그 재산을 빼앗고 싶은 이복형이 있었던
1: 또
0: 거예요.
1: 이복형의 등장입니다.
0: 그
1: 네.
0: 이복형이 알고 보니까 악당 페이긴과 손을 잡고 끝까지 올리버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올리버가 범죄자가 되면 재산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1: 그 올리버를 이렇게 괴롭히는 일이 뭐 단순한 우연만은 아니었네요. 이게 형의 계략에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군요.
0: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결정적인 인물이
1: 네.
0: 나옵니다. 제가 아까 사이크스를 소개할 때
1: 네.
0: 사이크스 옆에 연인 낸시가
1: 낸시, 네.
0: 있었다고 굳이 이름까지 밝혔잖아요.
1: 네.
0: 그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죠. 예. 이 낸시라는 누나.
1: 네.
0: 이 낸시가 굉장히 흉악한 범죄자의 연인이지만 사실은 심성이 착해요. 그래서 올리버만큼은 구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낸시는 자기 목숨을 걸고 브라운 로시한테 가서 이 악당들의 계획을 알려주죠.
1: 선택의 대가는 너무 클것 같은데요.
0: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낸시가 자기를 배신했다는 걸안그 사이크스가 그녀를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1: 살해를 한다고요?
0: 네. 그리고 사이크스는 도망을 치다가 살해 현장 후에 뭐 아무튼 위험이 많이 처해 있죠. 도망을 치다가 자기는 그 건물 지붕에서 그 밧줄에 그 건물 지붕을 이렇게 막 뛰어가는데 거기 밧줄이 있었나 봐요. 그 밧줄에 목이 탁 걸려서 죽고 맙니다.
1: 자살이 아니라 사고로.
0: 네, 도망가다가
1: 네.
0: 딱 몽고피에 밧줄이 있었던
1: 아이고,
0: 거죠.
1: 네네.
0: 거기 걸려서 죽고요. 페이긴도 결국은 이제 범죄가 탄로나서 감옥에 붙잡혀서 처형을 기다리게 되죠.
1: 마지막에는 그러면 올리버의 출생 비밀도 해결이 되고요.
0: 네, 그래서 결국 우여곡절 끝에 올리버는 그 자기 몫의 재산을 찾게 되고 브라운 로시와 함께 안정된 삶을 살게 됩니다. 긴 고난 끝에 이 아이가 처음으로 가족과 집을 갖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소설의 끝은 마냥 동화처럼 달콤하지만은 않습니다. 올리버는 구원을 받았지만 그를 길거리로 내몬 가난과 범죄의 세계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1: 그러니까 얘기를 얼핏 줄거리만 들으면 올리버 트위스트 뭐 고아 소년의 모험담인 것 같지만 거기에 펼쳐지는 이 배경들을 보면 굉장히 어두운 사회 소설인 것 같아요.
0: 그렇죠. 올리버 트위스트에는 악한 사람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아이를 굶기는 구빈원 관리인, 그리고 아이를 굴뚝에 밀어 넣으려고 하는 어른, 또 아이들한테 도둑질을 가르치는 범죄자들까지. 그런데 디킨스가 정말 비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이런 특정 악당 몇 명이 아니에요. 디킨스가 겨냥하는 악당은 바로 가난한 아이가 굶주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도움을 청하는 아이를 문제

0: 국가로 취급하는 영국 사회 전체인 거죠.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보육원 같은 그 구빈원의 장면이 그래서 굉장히 강렬한 거군요.
0: 네, 사실 올리버는 죽을 한 그릇 더 달라고 그러니까, 말했을 뿐인 거죠. 예. 그런데 사회는 그 작은 요구를 반항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디킨스는 그 장면을 통해서 독자한테 묻습니다. 문제는 배고픈 아이인가 아니면 아이를 배고프게 만드는 네. 제도인가 이렇게요.
1: 이 소설은 선한 어른과 악한 어른을 아주 선명하게 나누고 있는 것 같네요.
0: 그렇죠. 현대 소설로 오면 그 선과 악이 모호하게 그려지거든요.
1: 네.
0: 뭐 요즘 이제 그런 것들이 매력 요소로 통하는 시대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주 선명하게 나뉩니다.
1: 네.
0: 이런 데서 느껴지는 그 쾌감 같은 것도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점이 디킨스 소설의 매력이고요. 이 소설에서 브라운 로시나 낸시처럼 올리버를 돕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거대한 가난과 폭력 구조 속에서 늘 위태롭게 싸우죠.
1: 그렇죠.
0: 특히 낸시는 네. 악한 세계에 발을 담근 인물이지만 올리버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죠. 그래서 저는 이 소설에서 가장 비극적이고 또 가장 인간적인 인물은 결국 낸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이게 지금 짧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법 긴 장편이죠.
0: 길죠.
1: 그렇죠. 네. 네. 자, 이쯤 되면 영화를 한 편 본 저로서는 소설 원작을 좀 읽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재미있는 또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선곡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0: 올리버가 네. 그 장의사 집에서 탈출해서 네. 네. 희망을 품고 무려 일주일이나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런던의 뒷골목이죠.
1: 네.
0: 근데 사실 여기가 이제 희망이 있는 곳이 아니라 출구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었죠. 그래서 영어로 그 막다른 골목을 뜻하는 데드 엔드 스트릿이 떠올랐고요.
1: 네.
0: 근데 이 곡을 왜 골라왔냐? 오늘 작품이 영국 소설이잖아요. 이 곡을 부른 더 킹크스가 영국 팀이거든요.
1: 아, 네. 킹이 아니라 킹크스군요.
0: 킹크스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더 킹크스의 데드 앤드 스트릿 골라왔습니다.
1: 좋습니다. 최민석의 불타는 문화 오늘은 찰스 디킨스의 올리버 트위스트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독이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작품이 전하는 메시지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석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작은 서점.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1시에 방송되고요. 토요일 저녁 5시 5분, 일요일 오전 11시 5분에 재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작은 서점 검색하시면 다양한 방송 정보를 만나보실 수 있고요. 청취자 선물 이벤트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더 재밌다. 작은 서점.

0: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1: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정책위원장 이찬우입니다. 저희 협회는 척수장애인 건강권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란 주제로 척수플러스 포럼을 최근 개최했는데요. 지역사회 내에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 건강검진을 활성화시키고 전문인력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척수장애인은 휠체어를 이용하기에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의료장비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고 인식 부족 등으로 건강권 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도 장애인인 척수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건강권 강화를 위한 대책이 하루속히 마련돼야 합니다.
0: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0: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1: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낮아진 지역이 많았습니다. 평년 이맘때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아 쌀쌀했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아침보다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크게 올라서 이맘때 선선한 가을 날씨가 나타났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다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는데요. 밤사이 구름이 이불 역할을 하면서 내일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높게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이 9도, 서울과 광주 15도, 대전과 대구 14도 등 다시 두 자릿수로 오르는 지역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대전 25도, 광주 27도 등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나기 때문에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오전부터는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월요일 오전까지 그 밖에 전국 곳곳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3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 강수 시간도 짧겠지만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북부 내륙에는 쌀악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6시 뉴스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오늘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700km 이상을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5번째입니다. 여야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오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우리 장병의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지뢰 폭발 사건의 진상 규명에 응하고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도 오늘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비현실적 평화 상상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며 이 대통령은 더 이상 나 홀로 평화만 외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노골적인 적대 행위에 원칙 있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 현대캐피탈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오늘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건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입니다. 앞서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인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 관계자는 오늘 4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현재 유출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해커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신한은행 2만 5천여 명, 개인은행 89명, KB국민은행은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평택시흥고속도로 군자분기점 인근에서 50대 남성이 몰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승용차 두 대를 들이받아 화물차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또 승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가 정체 상황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오전 9시 20분쯤 제주시 애월읍 1100도로에서 관광버스와 자전거가 충돌해 자전거를 타던 5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 목격자는 자전거가 급커브 구간 내리막길을 내려가다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 11일 차인 오늘 관객 200만 명을 넘었다고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가 밝혔습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고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작사 하이브 미디어 코프는 앞서 SNS에 오늘부터 5일까지 감독과 배우들의 무대 인사와 다음 주 제30일에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 참석 그리고 7일 야외 무대 인사 행사를 취소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에서 기장을 흉기로 공격한 부 기장이 기체를 고의로 추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ABC 방송이 현지 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29살의 오만 국적자 하맘 알함마미 부 기장은 아랍에미리트로 인도돼 현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개천절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5에서 3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 5에서 10mm 등입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등 전국이 8도에서 18도로 오늘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KBS 1라디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한상원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아나운서 시민부입니다. 국내 주요 은행에서 잇따라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되면서 금융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미 투자 압박도 거세지고 있는데요.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압박에 이어 석유 프로젝트에도 한국이 84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주간 경제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어 클릭 인터넷 핫이슈에서는 한 주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소식 정리해드릴게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가을철 등산이나 야외 나들이 계획하셨다면 가을철 진드기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질병의 증상과 예방법 건강한 토요일에서 꼼꼼하게 챙겨봅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한국 여자 양궁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노골드를 기록했는데요. 또 곧 열릴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는 금메달을 추가할 수 있을지 토요 스포츠 톡톡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주간 주요 국내 스포츠 소식도 정리해드릴게요.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유튜브 라이브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고속도로의 정체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곳곳에선 여유를 두셔야겠는데요. 논산 천안선은 논산 방향으로 남풍세부터 차령터널까지 7km 밀리고요. 반대 천안 방향으로도 정한 나들목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천안 호도휴게소와 옥산휴게소 그리고 남청주 주변에서 이제 3, 4km 구간씩만 막히고 있지만 반대 서울 쪽으로도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옥산분기점부터 청주휴게소까지 길게 밀렸다가 이후로는 기흥과 양재 부근에서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으로 발안부터 화성휴게소까지 6km, 이후로는 매송휴게소와 광명역을 시작으로 각각 5km 안팎씩 정체 중이고요.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으로는 감곡부터 여주분기점까지 10km 힘겹습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아직 남이 방향의 정체가 오창과 서청주 사이로 8km 구간 남아있고 중앙고속도로 도로도 부산 쪽으로 동명동호를 앞두고 10km 불편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를 정확하고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0: 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서 투자 압박을 노골적으로 가하고 있는데 밤사이에도 한국을 겨냥한 발언이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3: 그렇습니다. 한국이 알래스카의 액화 천연가스죠. 이 LNG 프로젝트 투자에 조만간 합의하지 않는다면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한국과 미국 간에 구체적이고 정확한 합의 사항이 나오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러한 주장을 해버리면서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라는 우려 역시 커지고 있는데요.
0: 네.
3: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문답을 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한국에서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대답을 한 것인데요. 성급하게 내가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고 그들이 논의를 할 때 있었고 그리고 한국 대표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한국이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나 그리고 투자 여부가 결정된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양측의 이견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두 배를 올릴 것이다 라는 메시지까지 던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두 배를 올린다라는 것이 투자액을 두 배 올린다는 것인지 뭐 관세율을 두 배 올린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0: 네.
3: 그렇다 보니까 이번 발언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현재 상황 굉장히 큰 부담으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다만 그의 발언에 대해서는요.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 중간선거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에 대한 선거가 있는데 이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왔는데요. 이 접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알래스카 지역에서 공화당이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소속된 당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를 이용했다라는 풀이도 나온다라는 것인데요.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이고 확실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선거용 선전구다라는 해석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마무리가 된다면 다행인 일이지만요. 관세가 올라간다든지 여러 변수들이 발생한다면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된다는 거 분명한 문제입니다.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문제가 뭐냐면요. 이게 사업상이 보장이 된 거거나 여기에서 어떻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막대한 투자를 하더라도요. 구체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한국 정부에서는 선뜻 투자 결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라는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요, 지난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고, 미국의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그만큼 현재로서는 이 관세 협상이 중요한 상황, 알래스카를 놓고 한국과 미국 간의 갈등이 커진다라는 것, 한국 정부로서는 큰 우려를 키우는 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알래스카 투자뿐 아니라 석유 증산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대규모 투자를 강조했어요.
3: 그렇습니다.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이러한 투자 협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액도 워낙 크고요. 정부 간의 협상인 만큼 공식적인 문서나 공식적인 발표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 알래스카도 그랬었고요. 또 다른 메시지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SNS를 통해서 했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이죠.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석유 관련 프로젝트에 84억 달러 규모를 투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84억 달러면요, 한국 돈으로 1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한국과의 협상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라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언급하며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는다는 다른 문제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이 역시 한국 정부와 같이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SNS를 통해서 올렸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정치성 발언이다. 그리고 한국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다라는 이야기로도 풀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어떤 프로젝트를 말하는 건지조차 한국 정부에서는 파악이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원유 회수 증진이라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느 지역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말하는 것인지도 아직 확인되지 않는 것.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수사, 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것. 거듭 이번 최근의 뉴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 예. 다음 소식입니다. 해킹과 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특히 이번엔 가장 안전해야 할 금융권에서 동시다발적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불안이 좀 커지는 것 같아요.
3: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예. 이전에 뭐 쇼핑몰이라든지 다양한 곳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들의 돈이 맡겨져 있는 금융권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타격은 무척 클 것입니다.
0: 예.
3: 그런데 10월부터 해서요. 모든 중앙은행, 중앙금융권에서 큰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시작했었는데 KB은행과 하나은행에서도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날 확인이 됐었고요. 오늘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 금융권에서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요. 유사한 해킹 시도를 겪었으나 시스템 차단을 통해서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 유출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위 말해 5대 중앙은행의 모든 곳이 공격을 당했거나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지방은행이죠. BNK 부산은행에서도요. 외주 직원들의 신상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저축은행입니다. 예가람 저축은행에서도 고객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유출된 정보는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 등입니다. 많은 정보들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예가람 저축은행은 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된다라고 했고요. 오늘 또 새로운 곳에서 유출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현대캐피탈이 해킹이 됐다라는 것인데요. 주택대출 모집인의 정보 일부가 유출됐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습니다. 직접 고객은 아니고요. 이러한 주택대출의 모집인 정보라는 것에서 피해가 제한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금융권 전반적으로 투자가 유출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앙은행 중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KB국민은행이 이날 고객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전화번호, 고객명, 주소,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별로 차이는 있었다라고 하고요. 직원용 모바일 업무 지원 시스템이 해킹 공격이 당하면서 이러한 유출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KB은행은 이번 유출과 관련된 피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했었고요. 이에 앞서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도 2만 5천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전날 밝혔습니다. 하나은행도 고객 정보 89명에 대한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방위적 공격이 이루어진 배경이 무엇인지 어떤 원인으로 어떻게 해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현재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금융당국과 금융권 자체적으로 좀 사고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들어간 거죠?
3: 그렇습니다. 금융권에서 직접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있고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요. 외부 노출된 전산 시스템 전반을 보안 점검하라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요. AI를 통해서 현재 해킹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AI 붐이 이루어지면서 AI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어두운 부분이죠. 이러한 해킹 산업에서도 AI 기술이 대거 활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사는 필요하겠지만요. 다방면에서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이러한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죠.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해킹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과 해결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겠다라고 현재 밝혀있는 상황입니다. 당분간은 계속 관련 문제들에 대한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개인들도요, 고객들도 계속해서 정보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암호 관리에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만큼 예의주시해서 뉴스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0: 네. 소비자 물가 지수, 금리 인상의 가장 주요 요인으로 불리고 있는데 9월 물가 지수가 좀 우려를 키우고 있네요.
3: 그렇습니다. 지난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2.9%를 기록하면서 시장과 그리고 금융당국이 요구하고 있는 안정적인 상승률이죠. 2%보다는 훨씬 높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추석을 맞이해서요. 과일 출하가 늘고 정부 할인이 겹쳐서 농산물 물가는 떨어졌지만 축산물과 수산물의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결국에 먹거리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운다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중동전쟁의 한창이었던 4월 달부터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달 2.6%에서 5월 달에 3.1%, 6월 달에는 3.2%까지 높아졌었는데요. 8월 때는 3.1%까지 기록했다가 지난달이었던 9월에는 2.9%로 소폭 낮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2%보다는 0.9%포인트 정도나 높은 상황입니다. 석유류가 여전히 높습니다. 14%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가공식품이나 컴퓨터 등 내구재 오름폭도 오히려 커졌습니다. 그 말인즉슨 소비자들 전반적으로 부담이 커졌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농축수산물의 물가는 0.3% 내렸습니다. 하지만 호박과 같은 제품들은 46%나 가격이 오르는데요.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는 품목들도 많았다라는 점에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축산물과 수산물이 많이 올랐습니다. 3.7%와 4.5% 오르면서 공급량 감소와 추석 명절 수요 증가로 인한 상승폭이 확대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석유류가 14% 올랐는데요. 8월 달에 이어서 연이어서 14% 상승세입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석유류의 가격 상승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석유류의 가격 작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다라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핸드폰이나 노트북 사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상승 영향으로 인해서 컴퓨터 물가가 27%나 올랐습니다. 20% 상승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스마트폰의 상승률도 8.3%로 높습니다. 결국에 이렇게 높은 상승률의 부담은요,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한 금리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물가 상승이 하루빨리 잡혀야지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시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주간 경제 브리핑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대한민국 최고의 연사를 All Together. 당신의 소중한 주말 저녁을 책임진다.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0: 클릭 인터넷 핫이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곽지현 작가님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세요. 네.
0: 지난 한 주 관심을 끈 검색어부터 살펴볼까요?
5: 네, 집에 가기 싫은 북항이. 이 상호 북항이가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들어온 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가 딱 보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이 북항이 떠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 북항이를 먼 바다로 돌려보내려고 이 해경 그리고 소방이 이 아마 보신 분들 많으 실 거예요. 선박 그리고 워터 펌프를 동원해서 이 북항이를 이 센 물로 좀 수리받고를 유도했지만요.
0: 맞아요.
5: 다들 아시죠? 성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어제 2차 구조 작업이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 특수 제작한 대형 그물로요. 이 북항이를 바다 쪽으로 몰았는데 이 그물이 수로 바닥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서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0: 네.
5: 이 어제가 마지막인가 싶어서 우리 시민들 3만 5천여 명이 북항이를 배웅하러 나왔어요. 근데 누리꾼들은 이 북항이도 부산이 참 마음에 들었나 보네요. 그냥 살게 해주면 안 되나요? 이 상어 한 마리가 부산의 항공원을 전국적인 명소로 바꿨네요.
0: 네.
5: 이 떠나기 싫어하는 모습이 왠지 짠하면서도 귀엽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날씨가 좀 부쩍 쌀쌀해졌잖아요.
0: 네.
5: 근데 인공수로 수온이 떨어지면은 이 상어 활동이 낮아지고요. 모기 활동에 문제가 생겨서 이 조속히 바다로 돌려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는 이 북항이가 좀 스스로 나가도록 기다릴지 그 여부를 이 관계 기관과 좀 협의해서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 부산시는 북항이를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을 했습니다.
0: 네. 시골길을 지나는 버스를 멈춰 세운 어르신들의 모습이 또 화제라고요.
5: 네. 정말 훈훈한 소식인데요. SNS에 올라온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이 장소는 경북 영덕의 좁은 시골길입니다. 그 시골길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가 멈추자요. 양손에 뭔가를 가득 든 할아버지가 버스에 올라서는 요거 먹어봐라 이러면서 이 자신이 수확한 할아버지가 수확하신 배를 건네줍니다.
0: 네.
5: 그래서 배 참 맛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요. 이 버스에 타고 뭐 어디가 이동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내려서 이 할아버지 네? 밭으로 향하신 거예요.
0: 아.
5: 그 잠시 뒤에는 또 다른 할아버지가 이 버스를 멈춰 세우서는요. 이 버스에 올라타서 그 할아버지는 반찬 해먹으라면서 직접

0: 기르신 가지를 건넸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농사 지은 걸 나눠주려고 이 버스가 오기 전부터 기다리는 우리 할아버지들의 모습에 참 감동입니다.
1: 예.
0: 이 평소 기사와 어르신들 참 서로 얼마나 살뜰하게 대했는지 느껴지네요. 농사 지은 귀한 걸 선뜻 나누는 그 마음이 따뜻합니다. 이 버스가 동네 사람들의 정을 이어주고 있는데 정말 배 그리고 가지도 맛있지만은 무엇보다 그 마음이 더 귀합니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요즘 선선해진 날씨에 한강 둔치에서 음식과 함께 나들이 즐기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네. 요즘 이 한강에서 인기 있는 음식이 따로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아마 치킨, 라면뿐만이 아니라요. 네. 요즘에 이 생선, 특히 회를 즐기는 이른바 회크닉이 인기입니다. 오. SNS에 이 한강을 바라보면서 회, 이 해산물을 즐기는 사진, 영상이 요즘 부쩍 많이 올라왔고요. 특히 이곳에서 가까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포장해서 이곳 여의도 한강공원을 이동하는 이른바 회크닉 코스가 인기입니다. 이 수산시장에서 한강공원을 좀 어떻게 이동하는지 그 이동 경로부터요. 이 돗자리는 어디에서 빌리는지 이런 대여 방법까지 소개하는 회크닉 코스 정보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도심에 에서 이 색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라는 분석이고요. 다만 다들 아시죠? 맛있게 드시고 먹는 그 남은 음식물, 이 포장 쓰레기는 잘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1: 네.
0: 누리꾼들은 이 한강에서 치킨만 먹으라는 법 있나요? 회 한 접시 포장해서 한강에서 먹으면은 이 마치 여행 온 듯한 그런 기분일 것 같습니다. 날씨 좋은 날에는 낭만이 있겠네요.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네. 한강 공원에서 배달 음식 주문할 때 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군요.
0: 그렇습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 그러니까 10월 달, 11월 이렇게 두 달 동안 한강 공원에서 배달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예.
0: 공공 배달 앱을 통해서요. 이 가격 금액은 2만 5천 원 이상 주문하면요. 이때 3천 원 할인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하면은 주문 금액에 따라서 최대 5천 원까지 추가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장소는 여의도 그리고 뚝섬, 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배달존이 대상입니다. 누리꾼들은 날씨 좋은데 한강에서 시간 보내고 또 공공 배달 서비스에도 좀 관심 가져봐야 되겠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네. 집배원이 문 앞에 남기고 가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 이게 피싱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하는군요.
0: 그렇습니다. 보통 이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요. 이 등기 우편을 배달하면서 이 받는 사람이 부재중일 때 예. 출입문에 남기는 그런 안내문이잖아요.
1: 네.
0: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 2일 오전 10시에 방문했는데 부재중인 관계로 배달 안내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안에 우편물 수령 안내도 있고요. 또 우체국 전화번호도 있고 또 QR코드도 담겨 있는데 그래서 이 받으시는 분들 요. 내가 받을 등기가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무심코 이 번호가 적힌 그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1: 아하.
0: 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어보기도 하는데요.
1: 예.
0: 절대 그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1: 오.
0: 우정사업본부는 최근에 실제 우편물 도착 안내서와 정말 매우 비슷하게 만든 위조 안내서가 일부 지역에서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명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인데요. 이거를 이용해서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이른바 레터 피싱입니다. 그러니까 위조 안내서는 실제 우체국 안내문 양식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구별하기 정말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네.
0: 이 정식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그 영수증 용지와 같아요. 그래서 이 특수 가멸지로 제작이 됐고요. 또 포스트잇처럼 붙였다 쉽게 또 떼어지는 거죠. 근데 위조 안내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종이에요. 이 투명 테이프로 붙여놓거나 또는 일반 스티커로 제작을 해서 떼어냈을 때 뭔가 끈적이거나 네. 잘 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이게 위조 안내서구나 이렇게 의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수상한 안내서가 발견된다면요. 그 안에 적힌 전화번호 절대 전화하시면 안 되고요. 특히 QR코드도 예, 스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공식 고객센터 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1588-1300번으로 꼭 전화하시고요. 예, 가까운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셔서 예, 실제 배송 중인 내 우편물이 맞는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조 또 변조가 의심되는 안내서 서를 발견했을 때는요 우체국이나 경찰에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누리꾼들은 개인정보 빤히 빼내려고 별 수법이 다 나오네요. 실제 우체국 안내문과 똑같다니 안내문도 꼼꼼하게 확인해야겠네요.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있으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우체국 공식 고객센터에 확인해야 되겠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중고 거래하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비대면으로 집 문고리에 물건을 걸어두고 가져가세요 하잖아요. 네. 이게 또 논란이라고 하네요. 무슨 일인가요?
0: 네, 한 누리꾼이 퇴근 후에 집에 도착해 봤더니요. 집 문고리에 검은색 비닐봉투가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1: 걸려 있어요?
0: 네. 네. 그래서 그 안에 뭔가 들어 있었는데요. 계속 내 집 앞에 문고리에 좀 걸어두기가 찝찝해서 문 옆 계단에 살짝 두고 왔다고 해요. 근데 잠시 후에 집에 들어가서

0: 문고리나 문 앞에 그러니까 물건을 두면요. 구매자가 언제든지 쉽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한 주소가 노출되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데요. 누리꾼들은 노출되는 게 싫으면은 아니 비대면으로 하지 말아야죠.
1: 그쵸.
0: 내 집은 노출되면 내 집 주소는 노출되면 안 되고 다른 집 주소는 노출되면 된다는 건가요? 이런 이기적인 사람들 많다. 참 비판했습니다.
1: 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있군요. 네. 자, 이번 소식은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이네요.
0: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순천으로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행비의 절반은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요. 순천시는 11월 15일까지 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러니까 앞서 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댕댕 순천 반값 여행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지정된 관광지를 둘러보고 5만 원 이상 사용을 하면은 여행 경비의 50% 그러니까 한 절반을 모바일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한 50만 원 쓰면은 내가 한 25만 원을 돌려받겠지라고 생각하겠는데요. 환급 금액이 제한됐더라고요.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고요. 동반자까지 포함하면은 최대 2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댕댕 순천 반값 여행은 지역 관광 그리고 소상공인 매출을 좀 활성화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누리꾼들은 반려견과 여행도 하고 여행 경비도 돌려받는다니 일석이조네요. 이참에 순천 맛집 한번 검색해서 놀러가야겠다 이런 반응 보였습니다.
1: 네. 자, 이맘때 산에 오르다 보면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나 밤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거 무심코 몇 개 주워갔다가는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이 공원 녹지법에 따라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이 공원이 아닌 뭐 일반 산림에서도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도토리나 밤을 가져가면은 처벌받습니다. 지자체들이 단속에 나섰는데요. 그 이유는 이 도토리와 밤이 다람쥐 그리고 멧돼지 같은 야생동물에게는 아주 중요한 겨울 먹이기 때문이에요.
1: 예.
0: 이 산소 먹이가 줄어들면은 야생동물이 먹이를 찾아서 어디로 내려오겠어요? 바로 도심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래서 일부 지자체는 가을철 열매 무단 채취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누리꾼들은 산책을 하다 보면은 주워왔는데 이제는 눈으로만 봐야겠네요. 야생동물에게는 겨울을 나는 중요한 먹이일 텐데 자연에 그대로 두는 게 맞다 이런 댓글 남겼습니다.
1: 네, 클릭 인터넷 핫이슈 곽지연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일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먼저 기상청의 조한을 씨.
2: 개천절인 오늘 전국에 구름만 가득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은 있지만 내륙 지역은 밤 늦게 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까지는 야외 활동하기에 무리 없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내리겠고요. 모레 오전까지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최대 30,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 모레 오전 중에는 비가 그쳐서 강수 시간도 길진 않겠습니다. 다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겠고요.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내륙, 강원 북부 내륙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9도, 서울과 광주 15도, 대전과 대구 14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크게는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대전 25도, 광주 27도로 오늘 올라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고요. 이어서 이 시각 교통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임초희 씨입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교통량 내일과 월요일 이틀에 걸쳐 분산됨에 따라 오늘은 평소 토요일보다는 정체가 덜한 편입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강촌 부근에서 4km 구간 교통량이 늘었고요. 이후에는 서종 부근에서 2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먼저 양지에서 밀리고요. 좀 더 가서 광교터널 부근에서 북수원, 다시 부곡에서 반월터널 부근까지 제속도 못 냅니다. 더 가서는 군자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 부근까지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은

0: 신탄진 2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옥산분기점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부근까지 7km 구간 정체입니다. 좀 더 지나 안성분기점에서 정체가 되기 시작했고 동탄분기점 4차로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양재에서 반포 나들목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1: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5분에 찾아가는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시민부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꼭 필요한 건강 상식을 알차게 채워드립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네, 요즘 가을 진드기를 주의하라는 당부가 커지고 있는데요. 진드기는 봄이나 여름에도 있을 것 같은데 특히 가을에 주의할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3: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진드기가 가을에만 나타나는 건 아니죠.
2: 네.
3: 사시사시 나타나는데요. 근데 이 진드기와 관련된 질병을 살펴보면 9월부터 11월 사이에 집중된 특징이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요. 지난 3년간 이 진드기 4개 감염병 환자의 약 72.1%가 이 시기에 발병한 건데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주 이제 전주에 추석 우리 연휴였잖아요.
2: 예.
3: 명절을 했는데 보통 이제 추석 전 호루에서 벌초와 성묘를 많이 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풀이 무성한 곳에 가거나 흙을 앉거나 작업을 하면서 진드기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2: 네.
3: 그래서 이 가을철 야외활동, 또 오늘도 날씨가 많이 춥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연휴라서 야외활동 하실 분이 많을 텐데 이런 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이 진드기에 관련된 부분 야외활동 때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네,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진드기에 물려 생기는 심각한 병, 쯔쯔가무시증하고 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이렇게 두 가지를 많이 듣는데요. 두 개가 좀 다른가요? 어떤가요?
3: 네, 우선 둘 다 진드기 감염된 진드기 관련 감염 질환이지만 조금 다릅니다.
2: 예.
3: 쯔쯔가무시증은 이 털 진드기 유충, 그다음에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은 3진드기에 물려 발생하는데요. 우선 이 SFTS라고 불리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벌써 이 안에 그 병이 다 나타나 있죠. 열이 중증으로 많이 나면서 혈소판이 줄어드니 혈소판은 우리가 피를 멈추는 데 아주 중요한 그런 그 혈액 안에 있는 혈구 중에 하나잖아요.
2: 예.
3: 근데 혈소판이 감소하면은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자칫 상처가 아닌 곳에서도 또는 코, 또 위장관에서도 피를 날 수 있으니 아주 중증 질환으로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쯔쯔가무시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증상이 없다가 나중에는 이제 목이나 또는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이 붓고 간이 붓고 또 간의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데 두 질환 모두 초기에는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열이 나고 오한, 두통, 근육통 이렇게 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한 몸살인가? 또 최근에 또 인플루엔자, 독감도 유행하고 있는데
2: 예.
3: 그리고 장염으로 이렇게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이 가을에 등 예.
3: 그래서 보통 이제 이 가을에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아플 때 혹시 내가 최근에 성묘나 벌초를 갔다 왔나? 아니면 최근에 내가 반려동물하고 그 공원에 가서 풀에서 같이 누워서 놀았나? 이런
2: 네.
3: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일반적인 인플루엔자인지 아니면 이런 진드기 맹기 질환인지 한번 우리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냥 흔한 등산이나 캠핑은 어떤가요? 위험할까요?
3: 사실 보통 진드기 하면 농촌, 성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2: 예.
3: 진드기가 농촌에만 있는 건 아니죠. 제가 이제 반려동물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 뒤 동네에도 이 작은 언덕에 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시간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식사하시고 나와서 이제 반려동물하고 같이 많이 걷는데 그런 숲속, 풀 속에도 이런 진드기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산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도에는 진드기가 별로 없는데 그렇죠. 진드기들은 사람이 무서워서 피하거든요. 그런데
2: 예.
3: 굳이 이렇게 등산로가 아닌 곳을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풀이나 나뭇잎에 직접 몸이 닿으면서 감염이 되니까 이런 가을 등산이나 캠핑도 위험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과

0: 반려동물과 함께 야외 활동을 했다 하면 그런 진드기들이 아이들의 옷이라든지 옷 사이, 신발 또는 이제 반려동물의 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집에 들어온 후에는 아이들의 몸도 잘 보고 뛰면서요 옷도 보고 반려동물의 털도 확인해 주시면 좋습니다.
1: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야외 활동 후에는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령을 좀 알려주십시오.
0: 예,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해외에서 했지만 군 생활을 한국에서 한 제 동생이 맨날 하는 말이 있거든요.
1: 네.
0: 잡고 조이고 기름치자.
1: 그 수송 나오셨나 봐요.
0: 네,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날 그 얘기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성금 집 좀 닫고 청소 좀 하고 하라고 하는데 저는 오늘 청취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털고 씻고 확인하고 빨래한다. 네, 우선 집에 들어오기 전에 집 밖에서 현관 밖에서 옷을 한번 털어주십시오.
1: 예.
0: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씻고 바로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확인하고 몸에 혹시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아니면 어떤 물린 자국이 부풀어 오른 데가 있는지 겨드랑이, 사타구니, 허리 벨트 주변, 무릎 뒤편 이런 부분 살피고요. 그다음에 빨래한다. 일단 야외 활동하고 온 옷은 다 세탁하는 것이 좋습니다. 털고 씻고 확인하고 빨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1: 네. 혹시 이게 진드기가 달라붙었다. 이것을 발견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아, 이럴 때 보면 우리가 뭐 너튜브 같은 이런 SNS 영상들을 보면 가끔 막 손으로 잡아떼거나 또는 신용카드 두 장을 덮쳐가지고 그 이 진드기를 잡는 영상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걸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1: 예.
0: 네. 이거는 무리하게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비틀어서 제거하는 것은 네, 실제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0: 이유는 그러면서 더 깊게 안으로 물린 부분이 들어가거나 손가락 등이 다른 부분도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소독 후 제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제 물리면은 그때부터 이제 막, 이게 물렸는데 어떡하지? 근데 이 물린 사실 자체만으로 다 이게 노출이 됐다고 다 질병이 이 발병되는 건 아니거든요.
1: 예.
0: 그래서 물린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의료진하고 상의해서 잘 제거하고 피부 소독을 한 다음에도 한 2주 정도는 혹시 열이 나는지 또는 두통이나 근육통이 심한지 또는 이 눈이 노랗게 황달이 오는지 소변 색깔이 짙어지는지 구토나 설사정을 하는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주에 우리 담당하실 작가님하고 이 주제를 잡은 이유가
1: 예.
0: 대부분 다 추석 때 벌초하고 몸살 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오늘 내일 그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1: 예.
0: 사실 이제 지난주 물렸다가 지금 이제 1주, 2주 차가 되는 그런 순간이거든요. 따라서 그냥 아 몸살 났나 보다, 뭐 감기인가 보다 하고 그냥 따뜻한 거 하고 뭐 딱 따뜻한 국물 먹고 입을 뒤집어 쓰고 주무시면 안 되고요.
1: 예.
0: 이게 실제로 진드기 내게 감염병이 초기 증상이 감기하고 몸살하고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아 야외 활동을 했었고 내가 풀에서도 노출됐었고 그런다고 하면 특히 열이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의료기관들이 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혹시라도 열이 고열이 난다고 하면 인플루엔자 독감 검사와 더불어서 혹시 이런 야외 활동을 했던 얘기들을 꼭 병원에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 가실 때는 열 나는 거 언제부터 났고 며칠 전에 벌초를 하셨는지 성묘를 다녀왔는지 등산을 갔다 왔는지 풀밭을 갔다 왔는지 반려동물하고 같이 그래서 놀이했는지 이런 얘기를 같이 해주시면 의료진들이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끝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0: 네. 오늘 제가 이거 좀 했었는데요. 네. 다시 말씀드리고 싶다면, 털고, 씻고, 확인하고, 빨래한다.
1: 네.
0: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예전에 어머님 하시던 말씀, 그리고 지금 제 아내가 하는 얘기, 밖에서 있으면 좀 털고, 들어와서 빨래 씻고, 하려고 규칙만 잘 지켜도, 네. 우리가 이번 가을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2주 안에 야외 활동 2주 안에 오한 두통 근육통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면 단순한 감기나 이런 몸살로 생각하지 마시고 혹시 물린 부분이 있나 생각해 보시고 의료기관 방문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건강한 토요일 순천향대 가정의학과 유병욱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0: 건강하세요.
2: 저녁이 기다려지는 한 가지 이유.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느낌이 확실히 다릅니다.
1: 한 주간 다양한 스포츠 소식, 관심을 끈 경기 소식 전해드립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예, 안녕하세요.
1: 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아 이게 좀 충격적인 결과라고 해도 되겠죠. 한국 여자 양궁 누구도 의심하지 않은 세계 최강인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을 놓쳤다고요.
3: 여자 양궁, 한국 네. 여자 양궁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죠. 30년 넘게 예, 올림픽에서 세계 정상을 지켜봤고요. 예.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세계 최강이잖아요.
1: 네.
3: 한국 여자 양궁을 제치기 위해서 올림픽에서 경기 방식이 계속
1: 바뀌고
3: 바뀔 정도로 자 그런데 어쩌면 뜻밖의 이변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에서 여자 양궁인 노골드에 그쳤습니다.
1: 아.
3: 자, 노골드에 그쳤고 이 옆에 인도가
1: 네.
3: 또 인도를 떠올려야지 돼요. 왜냐하면 양궁 여자 리커브 대표팀 단체전 결승전에서 인도 옆에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은메달 차지했고요. 오늘 열린 개인전에서도 오해진 선수가 인도 선수에게 또 패했습니다.
1: 아.
3: 그래서 은메달입니다. 이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개인전보다 단체전은 평균적인 실력이 더 중요하겠죠.
1: 예.
3: 한 명이 아니라
1: 예.
3: 세 명이 하니까. 근데 이 단체전에서 이 여자 양궁이 아시안 게임 정상에서 내려온 거는 28년 만에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왔고요. 혼성 단체전 4강전에서 중국에 패해서 동메달입니다.
1: 그러니까 이게 첫 노골드라는 게 이게 맞는 말이군요.
3: 예.
1: 네. 인도가 상당한 강세를 드러내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컴파운드 종목에서 금메달 5개 중에 4개를 인도가 가져갔어요?
3: 컴파운드가 원래 이제 인도가 컴파운드가 강했습니다.
1: 예.
3: 우리는 리커브에서 세계 정상이고요.
1: 예.
3: 근데 컴파운드는 인도가 어느 정도냐?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5개 전 종목 다 석권할 정도로 강했죠. 근데 이번 대회에서 5개의 금메달 가운데 4개를 컴파운드 5개 중에 4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왔고요.
1: 예.
3: 그중에 하나는 우리의 그 김종우 선수가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리커브는 우리가 원래 5개 전 종목 석권에 도전했던 종목인데
1: 예.
3: 남자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했고요. 오늘 열린 이 남자 개인전에서 이우석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해서 양궁은 리커브에서 2개, 컴파운드에서 1개 해가지고 10개 중 금메달 10개 중 3개를 가지고 오는 이게 뭐 그쳤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진 않은데
1: 예,
3: 그친
1: 예.
3: 거죠. 10개 중 3개에 그친 거죠.
1: 아니 근데 인도가 언제부터 이렇게 양궁에 강했는지 또 이런 두드러진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그 원인도 궁금하네요.
3: 그러니까 국제대회에서 드러나는 이 엘리트 스포츠의 성적은 가장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은
1: 예.
3: 간단합니다. 인프라를 확보하고 집중 투자를 하면 성과를 내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인도가 양궁을 집중적으로 육성했다는 얘기죠. 어떻게 했냐? 지금 이제 성과가 나오는 건데 양궁은 이렇게 뭐 축구나 야구처럼 인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이 없죠.
1: 네.
3: 근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사실상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나 공기업이 운영하는 팀에 입단을 해서 그 하루 종일 이 양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프로인데 우리가 한국 양궁이 세계 정상을 지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도 실질적인 프로 선수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1: 예.
3: 다른 나라는 거의 다 프로가 아니라 자기 직업이 따로 있고 스스로 이제 그 돈벌이를 하면서 양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도가 프로 선수들을 육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인도가 이제 지자체나 공기업 심지어 군에서 양궁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인 프로 선수들을 육성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인프라가 우리보다 훨씬 더 막대하죠. 우리나라는 양궁 등록 선수가 2,666명인데 인도는 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인적인 인프라가 양궁 더 풍부하고요.
1: 예.
3: 여기에서 선별해가지고 엘리트 선수들 선별해서 집중 투자하니까 그 당연한 결과로서 지금 성과가 나오고 있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아시안 게임 이제 내일 폐막입니다. 축구 한일 결승전이 오늘 열리는데 금메달 보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3: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축구 한일전인데 이 금메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1: 예.
3: 잠시 후 오후 7시 30분에 이제 축구 결승전이 열리거든요. 결승전 한일전입니다.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공격력 과시하고 있거든요. 엄지성, 이영준, 김명준, 3명의 유럽파 공격수들이 각각 다 3골씩 기록하고 있고요.
1: 예.
3: 우리는 23세야 대표팀에 와일드카드 3명이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본은 아시안게임에 23세가 아니라 21세 대표팀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팀이 2년 뒤에 올림픽에 나가는데
1: 예.
3: 자, 올림픽 대표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 이제 조직력을 가다듬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축구가 4회 연속 금메달을 도전하는데 이전까지 아시안게임에서 3회 연속 결승전에서 일본을 계속 만났고요. 21세 이하 팀 일본을 계속 이겨가지고
1: 네.
3: 3회 연속 금메달을 차지한 겁니다. 잠시 후 7시 30분 시작되는 결승전에서 일본을 이기고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1: 네. KBS 중계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축구대표팀 평가전도 좀 살펴봅니다. 어제 베네수엘라와 0-0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좀 불만을 표시하는 듯한 모습 이렇게 뭘
3: 그쵸.
1: 축구를 이제 던지는 예.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글쎄 뭐 전술 문제인지 아니면 뭐 멘탈 문제인지 뭐 이런 지적이 있네요.
3: 베네수엘라와 어제 0-0으로 비겼습니다.
1: 예.
3: 스코어도 그렇지만 경기 내용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죠. 못했습니다. 못했어요. 네, 중계방송 보신 분들 다 직접 눈으로 다 봤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후반 교체돼서 벤치로 돌아왔는데 벤치에 앉아서 자기 축구화를 벗으면서 그냥 땅에다가 내동댕이 친 거죠.
1: 예. 네,
3: 그러면서 또 모레노 감독에게 좀 격정적으로 얘기를 막 하는 이런 포즈가 중계방송에서 나왔거든요.
1: 예.
3: 이게 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김민재 선수가 한 말 그대로 워딩입니다. 많은 부분이 개선돼야 된다. 포백 얘기를 지금 할 게 아니라 팀이 전체적으로 싸우고 경합을 해야지 된다. 수비수들이 불쌍하다. 다 같이 싸워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 7-0, 9-0으로 이겨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뭔가 지금 불만이 같은 있어요. 누구다 뭐다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지는 않지만
1: 예.
3: 강하게 불만을 표시한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대표팀 내부에 뭔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을 좀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죠.
1: 김민재 선수가 이제 대표적인 수비 우리 선수잖아요. 네,
3: 고생 많이 했죠. 여기저기서 펑크가 나니까 그거 다 막느라고 어제 고생 많이 했습니다.
1: 그러니까 수비수들이 불쌍하다는 말을 한 것 같은데 이 공격수들에 대한 어떤 좀 불만일까요?
3: 불만이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그 액면 그대로만 김민재 선수가 한 얘기를 좀 해석을 해보면
1: 예.
3: 11명 전체가 경합을 하고 상대 팀과 경합을 하고 상대 압박하고 세컨볼을 잡으려고 열심히 뛰어야지 좋은 팀이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불만이죠. 좀 더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수비 일선이 공격수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1: 수비의 일선은 공격수다. 예, 예, 예, 예, 그렇죠.
3: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공격수들이 차단해 줘야 되는데
1: 그렇죠.
3: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 이러니까 이제 공격수들에 대한 이제 불만을 털어놓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기한 게 전술적인 문제냐라고 기자가 물어봤거든요.
1: 네.
3: 조금 생각하더니 전술적인 문제 아니고 멘탈에 관한 문제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든지 경합하려고 하든지 얘기인데 그중에 하나가 보는 게 개인이 빛나려고 하면 팀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선수들의 어떤 그 정신과 태도와 자세에 불만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표출한 겁니다.
1: 알겠습니다. 네, 뭐 경기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프로야구는 포스트시즌 진출팀이 다 가려졌습니다. 마지막 순위 싸움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일단 LG와 기아가 3위 자리를 놓고 마지막까지 경쟁을 하고 있어요.
3: 예, 3위는 준플레이오프에 직행하고요. 4위는 와일드카드전을 이겨야지 준플레이오프에 올라가니까 3위하고 4위 차이가 큽니다.
1: 예.
3: 자, 현재 LG가 3위, 기아가 4위인데 두 팀의 승차가 오늘 경기 전까지 두 경기였거든요. 근데 LG와 기아가 3위 자리를 놓고 겨루는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말 3연전
1: 네.
3: 있고 또 맞대결이 한 차례
1: 네.
3: 그러니까 오늘 경기까지 포함해서 모두 4차례가 남아있는 겁니다.
1: 네.
3: 그러니까 이 맞대결에서 승패가 갈려지면서 순위가 결정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1: 네.
3: 서로 3위를 차지하려고 열심히 지금 경쟁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3위가 LG니까 LG가 유리한 편인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기아가 LG를 5-4로 이겼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두 팀의 승차가 두 경기에서 한 경기로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1: 예.
3: LG가 좀 막판에 심각해 보이는데 LG가 이제 6연패입니다.
1: 그렇죠.
3: 빨리 분위기 바꾸지 못하면
1: 예.
3: 기아한테 따라잡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요. LG가 지금 7경기. 네. 기아가 8경기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경기 차. 충분히.
1: 한 게임 차고.
3: 예. 그리고 네. 맞대결이 앞으로 3번 남아 있으니까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그렇죠. 홈런왕 경쟁도 예상치 못한 구도로 바뀌고 있는데 일단 KT 힐리어드 선수가 새로 부상을 했어요.
3: 자, 올 시즌 홈런왕 경쟁 기아 김도영 LG 오우스틴 두 선수의 경쟁이었죠.
1: 예.
3: 후반기에 김도영 선수가 앞서 나가면서 홈런왕 굳히는 데 했거든요. 예. 그런데 아시안 게임 때문에 보름 대표팀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스틴 선수가 홈런왕 되겠군 했거든요. 근데 아시안 게임 동안에 오스틴 선수가 홈런 하나도 못 쳤어요.
1: 아하.
3: 재밌죠. 그랬는데 KT의 힐리어드 선수가 갑자기 아시안 게임 동안에 홈런 몰아치면서 갑자기 딱 부상을 한 겁니다. 현재 기아 김도영, KT 힐리어드 선수가 똑같이 41개로 홈런 1위거든요.
1: 네.
3: LG 오스틴 선수가 2개 차인 39개 3위고요. 김도영 선수 9경기, 힐리어드 선수 7경기 남아있는데 41개 공동 1위 2명 누가 홈런왕 차지할지
1: 네.
3: 끝까지 봐야 되겠죠.
1: 아이고. 알겠습니다. 토요 스포츠 톡톡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1: KBS 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럼블피쉬 으라차차 들으면서 1부 마치고 7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KBS 58분 날씨.
1: 개천절인 오늘은 전국에 구름만 가득했는데요. 내일은 비 소식은 있지만 내륙 지역은 밤늦게 비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후까지는 야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밤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에는 부산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내일 밤부터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까지 그 밖에 전국 곳곳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에

0: 최대 30, 서울 등 그밖의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많지 않겠고요. 모레 오전 중에는 비가 그쳐서 강수 시간도 길지 않겠습니다. 다만 비가 내릴 때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가끔 구름 많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건조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9도, 서울과 광주 15도, 대전과 대구 14도 등 오늘보다 2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24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광주 27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 유의하시고요.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7시의 뉴스입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에 이어 저축은행인 예가람저축은행에서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예가람저축은행 측은 현재 유출 규모를 조사하고 있는데 4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생년월일입니다. 앞서 5대 시중은행이 모두 해커의 공격을 받아 신한은행 2만 5천여 명, 하나은행 89명, KB국민은행 119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현대캐피탈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대캐피탈은 오늘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등입니다. 현대캐피탈은 일반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나 내부 시스템에 대한 공격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전 6시 30분쯤 북한 원산 일대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으며 700km 이상 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발사는 지난달 20일 이후 13일 만이며 올해 들어 1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입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서울 세종대로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고 국민과 국방을 포기한 대통령을 국민이 거부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와 검찰청 폐지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안보, 사법 정책을 비판하고 정권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약 1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1야당이 거리로 나서는 것이 정말 국민을 위한 것이냐며 국민의힘의 장외 집회를 비판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열고 장외 집회로 민심을 얻을 순 없다며 말로는 국민을 위한 투쟁이라지만 진짜 목적은 장동혁 대표 새 과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역사 왜곡 논란에 휘말린 영화 암살자들이 개봉 11일 차인 오늘 관객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암살자들은 1974년 8월 15일 고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의 의혹과 배후를 추적하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로 정치권과 관련 단체 등에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행 플라이 두바이 여객기에서 기장을 흉기로 공격한 부기장이 테러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검찰총장은 부기장이 비상용 도끼로 기장을 공격하고 조종장치를 장악하려고 했다며 이번 사건을 테러 공격 시도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ABC 방송은 부기장이 기체를 고의로 추락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시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UAE 당국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조사단도 수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자 양궁 대표팀의 이우석이 아시안게임 대회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우석은 오늘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양궁 리커브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일본의 나카니시 주니아를 6대2로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어제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합작했던 이우석은 이번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태국 국적 항공사 타이 항공의 최고 경영자가 방콕 홍수 당시 운항 차질과 수화물 처리 지연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해임됐습니다. 지난달 27일 홍수로 타이 항공 승무원들이 제때 출근하지 못하면서 한국행 여객기 두 편의 운항이 10시간 넘게 지연됐고 한국인 수백 명이 수완 납품 국제공항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 제주도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지겠고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일부 지역에 5에서 30mm, 서울과 경기 남부에 5에서 10mm 등입니다. 내일까지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9.5도입니다. 아나운서 홍소연입니다. KBS
3: 대한민국 중심 채널.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2부 주요 내용입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시장만큼이나 중요한 끝내기의 기술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픽사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인 김민경 씨가 일과 삶의 주도권을 찾아줄 완결의 기술을 담은 책을 펴냈는데요. 잠시 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또 세계는 지금에서는 이란 전쟁이 압박을 더하고 있는 미국의 행보를 짚어봅니다. 추가 병력 파견, 중간선거 후 타격을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의 속내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상황부터 알아봅니다. 한국도로공사 김인우 캐스터.
1: 네, 이제 고속도로의 지방 방향 정체는 거의 다 풀렸고요. 서울 쪽으로 정체 구간들 남아 있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 분기점부터 화성 휴게소까지 11km 구간 막혔다가 매송 휴게소와 일직 분기점에서도 3-4km씩 정체고요.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옥산과 안성 그리고 양재 부근에서 4-5km 구간씩 밀립니다. 25번 논산 천안선은 천안 방향으로 정안 나들목에서 주춤했다가 이후로는 차량 터널을 중심으로 양방향 3km 안팎씩 속도를 줄이고요. 60번 서울 양양선 서울 방향으로는 화도 분기점에서 2km 구간 주춤하고 있고 50번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쪽으로 경기권 안에서만 밀리는데요. 용인과 북수원 둔대 부근에서 4km 안팎씩 가다서다를 반복합니다. 100번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경기서 쪽에선 속내를 앞두고 양방향 정체입니다. 판교 방향으로는 서운 분기점부터 그리고 산 방향으로는 소래터널부터 각각 5km씩 막혀 있고요. 끝으로 110번 제2경인고속도로는 남동에서 양방향 주춤합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김인우였습니다.
0: 많은 사람들이 멋진 계획을 세우지만 바라는 결과까지 제대로 끝을 내는 사람은 드문데요. 계획은 거창하지만 뒷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고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일과 삶에서 제대로 끝내는 이 완결의 지혜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IT 기업인 오라클을 거쳐 픽사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이자 기술 책임자로 일하는 김민경 님인데요. 최근 화제의 책 끝내주는 이야기 출간과 함께 마침 한국에 계셔서 얼른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김민경 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네. 이번에 끝내주는 이야기를 집필한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0: 네. 제가 호칭을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까요?
2: 아, 그냥 작가님.
0: 아, 책을 쓰셨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님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근무하시는 곳은 미국이시잖아요?
2: 네.
0: 그럼 한국에는 출간 때문에 와 계신 건가요?
2: 네, 네.
0: 얼마나 계시나요?
2: 아, 출간 때문에 한 6주 정도 잡고 네. 왔는데 예. KBS 출연 때문에 한 네. 주를 더 미뤄서
0: 아, 그런가요?
2: 이게 됐습니다. 네.
0: 아, 예, 복귀 일정을 미루시고요. 네네. 회사는 괜찮으십니까?
2: 아, 회사는 괜찮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0: 미국에서는 어떤 직장을 다니시는지 간략하게 좀 직접 소개를 해 주십시오.
1: 아, 네. 저는 미국에서 픽사에서 지금 5년째 근무 중이고요.
0: 네.
1: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면서 기술 네. 책임자로 또 맡고 있습니다. 이제 애니메이터들이 이제 영화를 만들면
0: 네.
1: 그 뒤에 이제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니까 네. 컴퓨터로 이제 서포트가 필요하잖아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제작에 필요한 많은 정보와 과정들을 관리하고 수집하고
0: 네.
1: 그런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0: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을 혹시 하셨었나요?
1: 아,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이민을 가서
0: 예.
1: 네, 전혀 한국 직장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0: 네. 그럼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직장 생활도
1: 미국에서 계속
0: 하셨고 그렇군요. 아, 앞서 이제 픽사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이게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우리가 알만한 좀 어떤 작품들을 작업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1: 아, 제가 작업한 거는 최근에 나온 토이 스토리 5 그리고
0: 올해
1: 나온 예. 6월에 나온 그리고 호퍼스가 네. 3월인가 4월에 나왔죠. 호퍼스
0: 아, 네, 그 동물들
1: 네 동물들 네,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인사이드 아웃 2가 작년에 나왔고요. 재작년
0: 24년도에
1: 네, 네. 저는 이제 엘레멘 그 피터 손 감독님이 작업하신 엘레멘탈
0: 네. 불과물.
1: 네, 불과물.
0: 네.
1: 그것도 참여를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스텝 스크롤 올라갈 때 거기에 이제 김민경이라는 이름이
1: 그렇죠.
0: 나오는 건가요?
1: 네, 제 영어 이름 앨리슨 킴이 딱 이렇게 써 있습니다.
0: 영어로.
1: 네.
0: 하, 그렇군요. 좀 저희로서는 좀 신기한 이제 그런 일인데 아무래도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애니메이션 회사다 보니까 좀 창의적일 것 같고 조직 문화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1: 아, 사람들이 다 굉장히 다 창의적이고요.
0: 네.
1: 창의적이다 보니까 어떤 수직적인 조직 문화보다는
0: 네.
1: 굉장히 수평적이고 서로의 그런 어떤 감정을 다치지 않게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도 존중하는 피드백 그런 어떤 좀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에 정말 뛰어난 그런 회사 같아요.
0: 아, 애니메이션 회사인데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회사다라는 말씀이군요.
1: 네.
0: 그렇군요. 요즘은 어떤 작업 하시나요?
1: 아, 요즘에는 이제 네. 내년에 나올
0: 네.
1: 갓도라는 이름의 영화인데
0: 예.
1: 고양이와 바이올리니스트
0: 네.
1: 바이올린 치는 소녀의 그런 이야기가 베니스 이탈리아에서
0: 네.
1: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그런 작품.
0: 네. 예.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엔딩 크레딧에 앨리슨 킴이 나오는지
1: 네.
0: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바쁘게 일하시는 것만으로도 그러실 것 같은데 또 본인의 어떤 일을 한다고 알고 있어요?
1: 아, 네.
0: 네, 그거는 어떤 일인가요?
1: 저는 이제 제작사를 차려서 저는 이제 연출이 아니라
0: 예.
1: 제작사 프로듀싱이죠. 프로듀싱하는 그런 역할로 제작사를 차려서 지금 단편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시작해서
0: 예.
1: 이번 여름에 다 만들었고요.
0: 예.
1: 이거를 이제 영화 그 페스티벌 그 출품하는
0: 네.
1: 지금 단계에 있습니다.
0: 어, 그렇군요. 그 과정에 또 책을 집필을
1: 네.
0: 하셨습니다.
1: 네.
0: 제목이 끝내주는 이야기인데 전 처음에 이제 끝내주는 이야기라고 해서 뭔가 끝내주는 awesome, great
1: 네.
0: 이런 위대하고 대단한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려나 그래서 픽사의 이야기가 나오려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끝내주는 이야기더라고요.
1: 네.
0: 그러니까 뭔가 이제 종결하고 끝을 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군요. 직접 이 제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1: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새해가 된다. 그러면은
0: 네.
1: 새해 다짐을 하면서 아 이번에는 살을 빼야지, 이번에는 뭐 책을 하나 내야지, 아니면
0: 맞아요.
1: 이번에는 뭘 해야지 이런 열심이랑 다짐을 너무 많이 하고,
0: 네.
1: 그다음에 시작은 정말 많이 해요.
0: 맞아요.
1: 기회가 있으면 나 잡아야 될 것 같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끝내는 사람은 많이 없더라.
0: 네.
1: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올해가 100일도 채 남지 않았어요.
0: 오,
1: 근데 1월 1일에 다짐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무엇을 끝낼 수 있었는가
0: 아,
1: 이렇게
0: 예.
1: 생각해 보면 아쉬운 점들이 참 많잖아요.
0: 예.
1: 그래서 어떤 일단 끝내보자
0: 예.
1: 그런 끝내는 것들이 우리가 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그런 우리의 다짐을 끝낼 수 있고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한번 써봤습니다.
0: 그러고 보니까 이제 올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이 책을 만난 게 조금 약간 의도적이신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부제가 일과 삶의 주도권을 찾아줄 완결의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앞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새해가 되면 뭐 막 이렇게 다짐을 하고 계획을 세운다고. 근데 언제부턴가 그 다짐조차도 부담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오늘 이야기가 기대가 되는데 일단 새해 초에 세웠던 계획을 지금까지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포기자의 날이라는 거를 또 뭐 이렇게 만들었다면서요?
1: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러닝을 많이 시작을 해요. 달리기. 새해에 달리기를. 네. 그래서 달리기도 그렇고 운동. 다이어트가 가장 온 세계 사람들의 주된 굉장히.
0: 아, 미국도 그렇습니까?
1: 아, 미국도 너무 심하죠. 너무 간절하죠. 그래서 나 건강해지겠다. 밥도 잘 먹고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1월 1일부터 거의 대부분 하고 네. 1월 1일에 이제 헬스 끊고 1월 1일부터 달리고 하는데 그걸 트랙하는 애플워치처럼 그거를 이제 뭐 하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네. 그 회사에서 집계를 쭉 몇 년 동안 했어요. 네. 몇 년 동안 했더니 1월 1일에는 다 데이터를 하고 1월 2일, 3일 다 이제 기록을 하는데
0: 그쵸.
1: 한 20일 정도, 3주 정도 되니까 사람들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도 기록을 안 하고 더 이상 달리지 않더라.
0: 아~
1: 그래서 그걸 포기자의 날이라고 이제 재미스럽게 장난스럽게 명령하고 아 누가 포기했어? 너도 포기했어? 나도 포기했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포기한 사람들 이렇게 또 촛배를 드는 그런 어떤 재미있는 장난스럽지만 참 어떻게 보면 우픈 그런 네. 네, 날이죠.
0: 그러니까 이게 퀴러스 데이라는 게 그냥 그만두는 자들의 날 뭐 이런 거잖아요.
1: 그만둔 사람들의.
0: 그만둔 예, 사람들. 예. 예. 전 포기라고 하니까 좀 그것도 아, 부담스러웠는데.
1: 맞아요.
0: 그냥 그만둔 사람들의 그냥. 날이야. 그러니까 좀 부담이 좀 덜하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취지에서 이 책을 이제 내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작가님만의 그만두지 않는 어떤 비결과 기술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 어린 시절에 배운 8마디 끝내기가 그 시작이었다고 하세요.
1: 네.
0: 직접 예,
1: 네.
0: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이민 가기 전에는 네, 피아노 전공을 하려고 피아노 이제 레슨을 받고 했는데 네. 네, 피아노 레슨을 받으면서 연습을 해가는데 곡 하나를 다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0: 네.
1: 곡 하나를 다 치는데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곡 하나를 치니까 연습비도 효율도 안 오르고 하는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8마디만 줄여서 오늘은 확실히 이것만 끝내보자. 그러니까 내가 오늘 끝낼 수 있는 그 단위를 최소의 단위를 이제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연습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내가 눈 감고 쳐도 완벽하게 칠 수 있는 8마디. 너무 쉽잖아요 생각해보면.
0: 악보로 보여주면 한 두 줄?
1: 그렇죠. 뭐 한 줄이 될 수도 있고 두 줄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8마디예요. 그러면은 전체 곡이 한 70마디다.
0: 네.
1: 그러면 8마디만 치면
0: 네.
1: 이제 그걸 완성을 하는 거죠. 끝을 네. 내는 거죠. 그날의 끝이 되는 거죠.
0: 아, 그래서 8마디 끝내기가
1: 그게 이제
0: 그
1: 오늘,
0: 시작이었다고?
1: 네. 오늘 끝낼 수, 내가 지금 끝낼 네. 수 있는 최소의 단위.
0: 그러면 그걸 우리 실생활과 좀 예를 들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뭐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책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요. 책 쓰는 것도.
0: 아.
1: 네. 그 저는 책을 한 챕터 다 쓰기 뭐 이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0: 아.
1: 한 문장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이제 에피소드 한 에피소드만 쓰는 것이 나의 오늘의 목표 뭐 이런 식으로 저의 끝을 이렇게 좀 아. 다 낮춰요. 그리고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은 마라톤을 뛴다 그러면 목표를 잡는 거죠. 내가 한 번도 마라톤을 안 뛴 사람이면 뭐 오늘은 100m만 뛰어보자. 그다음에 내일은 200m만 뛰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끝낼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찾는 게 좀 중요하다. 그리고 그걸 끝내면 아 끝냈다는 그런 성취감이 또 있고 그게 그 다음의 단위를 또 끝낼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을 좀 모멘텀을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뇌는 끝이 보여야 움직인다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1: 네.
0: 그러니까 멀리 있는 종점보다는 가까이 있는 이 단기적인 목표들을 이뤄나가야 움직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외국어도 거창하게 나는 끝낼 거야라고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불어 공부를 좀 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불어를 막 유창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맥주 한 잔 시키고 커피 한 잔 시키고 요 정도 요 정도를 목표로 잡았어요.
0: 오.
1: 그래서 이제 그거를 목표로 잡고 하면은 뭐 한 마디 두 마디 하면 끝내잖아요.
0: 네.
1: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하고 나니까 뭐 TV를 봐도 그 소리는 완벽하게 들리는 거예요.
0: 그렇죠. 그거는 내가
1: 그렇죠.
0: 외웠으니까.
1: 이제 거기 자꾸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면은
0: 아하.
1: 아 나는 뭐 안부를 물어볼 수도 있겠고
0: 네.
1: 그 다음에 뭐 모르겠어요. 옆에 사람이랑 수다를 살짝 떨라고 할 수도 출하할 수도 있겠고 막 그렇게 이게 계속해서 번져 나가는. 그래서 처음부터 막 아 나는 회화를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는 요거는 정말 확실하게 끝내야지 이렇게 하면 오히려 그게 원동력이 돼서 그 다음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제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표현만 좀 한두 마디 외워도 공부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갑자기 드네요. 네. 그리고 이 8마디로 끝내기가 픽사, 이 다니시는 회사와도 연결이 된다고 하시는데 일주일치 목표를 4초 만들기라고 한다고요?
1: 네.
0: 4초요?
1: 네. 그 애니메이션은 보통 한 픽사 애니메이션은 90분 정도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의 영화인데 그거를 저희가 4년에서 6년의 호흡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저희가 이제 한 영화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를 같이 만드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그때 끝내야 되는 영화들이 있죠.
0: 네.
1: 그러면은 90분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그거를 이번 한 주는 4초. 하지만 1초에 60프레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240프레임을 이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애니메이션을. 하지만 그게 절대 적은 양은 아니지만 90분이라는 큰 그림을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미미한 숫자다.
0: 그러니까요.
1: 네, 근데 하지만 그 4초가 계속 쌓여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면 영화가 되는 것처럼. 근데 그 오늘의 이번 주의 4초가 끝이 나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야지 그 다음 4초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픽사에 갔더니 정말 그렇게 작은 단위로 모든 사람이 정말 집중해서 이렇게
0: 4초만. 일을
1: 4초만. 4초에 총 집중을 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야만 능률도 능률이지만 어떤 그 정말 성취감을 무시할 수 없는 게 그 끝냈음. 나는 이거 완전 끝. 이렇게 도장 찍는 거.
0: 네.
1: 그게 주는 그 성취감과 만족감. 그거를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그런 프로젝트일 때 장기간 프로젝트일 때 도움이 크게 되더라.
0: 그리고 픽사만의 아침 회의가 좀 독특한 문화라고.
1: 데일리즈요.
0: 네. 네. 그거는 뭔가요?
1: 데일리즈는 이제 영화계에서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촬영한 거를 그 다음날 이제 감독님들이랑 스태프들이 모여서 리뷰하는 그런 프로세스인데 픽사에서는 그 데일리즈를 이제 같이 모여서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하고 거기서 감독님이 오케이 좋았어 가 그다음에 안 됐어 그럼 다시 만들어 이렇게 정해주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끝을 낼 수 있다 없다를 감독님이 이제 그거를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0: 네, 네,
1: 그러니까 그러니까 끝내는 끝 끝나지 않았어도 그것도 끝이다. 그러니까 다시 했었어야 돼도 그럼 다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흐지부지 내가 이거를 끝낸 것 같은데 이걸 고쳐야 되나 저걸 고쳐야 되나 아니면 여기 좀 더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더 말고 이걸 해야 되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결정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끝내야 되는 것을 끝낼 수 있게 도와주는
0: 네.
1: 어떤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 피드백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앞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하자면 평가와 조언인데 피드백이 왜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1: 피드백 저는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근데 평가 한국에서는 평가로 되게 많이 들려지는 것 같아요.
0: 예, 예.
1: 근데 평가보다는 이제 조언이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어떤 중요한 그런 장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뭐 KBS 라디오로 온다. 라디오 출연을 하러 오는데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친구한테.
0: 네?
1: 그러면은 보이는 라디오가 나오니까 위에는 뭐 이걸 입고 뭐 이렇게 해서 입었는데 제 친구한테 나는 라디오 촬영을 하러 갔는데 이 옷이 어때? 하고 묻는 것과
0: 예.
1: 그냥 내 옷 어때? 이렇게 묻는 것과 그 질문의 차이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렇게 물어보면 내 옷 어때? 하고 물어보면 내가 결혼식 가는지 KBS 라디오 가는지 모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돌아오는 답변도 모호하고 피드백도 모호하고 이게 평가가 될 수도 있고 너 별로야. 아니면 너 괜찮아 이렇게만 그냥 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물어볼 때 질문을 좀 이렇게
0: 구체적으로
1: 하면 돌아오는 피드백도 구체적이다.
0: 근데 이제 아무래도 방금 이제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국 사회 더군다나 직장에서의 피드백은 좀 부담스럽거든요. 네,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은 안 해보셨다고 하셨는데 미국과 어떻게 비교가 될까요? 어떻게 느끼세요?
1: 저도 이제 여기에서 Q&A를 하면서 네. 한국 직장인들이 가장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것 중에 하나가 피드백, 평가받을 때 그런 시스템이 없다.
0: 네.
1: 그러니까 나를 발전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피드백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0: 예.
1: 근데 그러니까 저도 한국 직장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0: 네.
1: 왜냐하면 일단 이게 수직적인 그런 문화 때문이기도 한데 미국 직장은 아무래도 어떤 특히 픽사에서는
0: 예.
1: 서로에 대한 궁금증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게 진짜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자꾸 물어보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계속 주면서 이제 평가가 아니라 네. 자기가 궁금한 것을 계속 물어보면서 알고 싶어 하는 거죠.
0: 그러니까 그 방식은 어떤가요? 피드백을 주고받는 방식.
1: 주고받는 방식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그 질문이 네. 이렇게 쪼는

0: 질문이 아니고 네. 정말 그러니까 이 왜 너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네. 그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을 물어봐요. 그래서 그 생각을 물어보고 계속 해요. 왜 어떻게 해서 어떤 너의 경험이 지금의 너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하고 이런 초이스를 만들게 됐는지 그거를 이제 알고 나면 그게 다 이해가 되니까 그리고 그 사람한테 맞는 정확한 어떤 피드백을 조언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먼저 그거를 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1: 김민경 작가님만의 어떤 이 개인적인 경험, 그러니까 좋은 피드백을 주고받은 경험을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이제 예를 제가 들어주신다면. 픽사에 제가 멘토님이 계시는데 65세 되시는 정말 멋지신 멘토님인데 이제 애니메이션계 거의 대부세요. 예. 그 뭐라 그러지? 비주얼 이펙트가 그
1: 비주얼 이펙트.
0: 예. VFX.
1: 저기 시각 효과.
0: 예, 시각 효과. 네. 시각 효과 쪽으로 진짜 뭐 엄청나신 분이 계신데 네. 제가 이제 픽사에 조인해서 아, 이 시스템 너무 올드고 이것도 바꿔야 되고 저것도 바꿔야 되고 이거 뭐 못 쓴다. 다 갈아엎어야 된다. 이런 이렇게 막 얘기를 막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분이 정말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하면 뭐가 좋고 뭐가 이걸 다 떠나서 왜 내가 그런 생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고 네. 그러면 픽사는 그렇게 하면 뭐가 좋겠느냐 네. 이런 상황에는 어떻겠고 이런 경우는 어떻겠느냐 이런 그러니까 질문을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식 그런 질문처럼 계속해서 물어보시는데 그게 저는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태도가 너무 궁금해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궁금해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운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뭐가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우리 픽사한테 뭐가 좋은지 그리고 앞으로 애니메이션계에 뭐가 좋은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이제 바라보시면서 생각을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아 너무 좁은 그런 시야로 바라보고 이런 의견을 냈구나 하고 저를 이렇게 돌이키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시더라고요.
1: 그럼 결론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0: 아, 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 바뀌는 게 맞다.
1: 아, 네. 근데 야, 너 네가 모르고 하는 말이야 가 아니라 그쵸. 아마 그분은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 결론을. 네. 하지만 스스로 그 답을 찾아가게끔 계속 질문에 질문을 그쵸. 던졌다는 말씀이군요.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끝내주는 이야기라는 일과 삶의 주도권을 찾아줄 완결의 기술 책을 출간한 김민경 작가님과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분은 픽사의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좀 종합해보면 매일매일 어떤 작은 성취와 거기에 따른 완결의 보상 그리고 적절한 긍정의 피드백이 우리를 조금 이 끝까지 이끌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제가 잘 이해하고 있나요?
0: 아 너무 잘 정리해 네. 주셨습니다.
1: 네. 아, 그렇나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완주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군요. 이 길의 끝에 내가 실패를 하게 될까 봐. 그래서 이제 그 에피소드로 유치원생과 MBA 아마 뭐 석사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탑사키 대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직접 네. 소개해 주시죠.
0: 네. 너무 재미있는 게임인데요. 그 마시멜로 18개인가 그거랑 스파게티 면을 가지고 탑을 쌓는 거예요. 누가 제일 높이 쌓나. 안 무너지게. 네. 그걸 이제 싹 쌓는데 유치원생들 그룹에게 시키고 그다음에 석사 MBA 비즈니스 석사 프로그램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키고 이제 여러 그룹한테 시켜봤는데 오히려 머리가 큰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의견을 그러니까 계속 회의를 하는 거예요. 네. 20분의 시간을 주었는데 아. 어떻게 하면 제일 높이 쌀 수 있는지 서로 이제 회의를 20분 동안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시간이 모자라서 못 쌌다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한 번 딱 회의한 대로 했는데 다 무너진다든지. 근데 유치원생들은 회의 안 하죠. 바로 쌌습니다. 네. 마시멜로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다 무너뜨려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만들어 그러니까 무너지면서 막 마지막에 20분이 됐을 때 세워진 그 탑은 20번째 세워진 그런 탑.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계속해서 그 17번 18번 그 실패가 아니고 어떤 그 모르게 실패라고 볼 수 없죠.
1: 성공을 위한 과정.
0: 네. 네. 그러니까 실패 플래닝이라고 제가 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실패를 이렇게 예를 들면 마시멜로 스파게티 면을 먼저 쌓고 마시멜로를 올리면 무거우니까 이게 무너지죠. 무너지잖아요. 네. 아 이게 뭐다 스파게티 면이 18개고 마시멜로 하나, 그러니까 마시멜로가 무거우니까 맨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쏟아지는데 네. 이 게임의 룰이 마시멜로를 맨 위에 올려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1: 스파게티면 어떻게 쌓는지가 중요한
0: 그렇죠.
1: 거예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하면 무너져, 이렇게 하면 무너져. 그러니까 실패로 이제 계속 이게 뭐

0: 픽사 같은 경우는 뭐 머리를 이렇게 휘날리면서 달린다. 그럼 머리가 이제 휘날려야 되잖아요.
1: 바람에.
0: 그러면 네. 이제 중력의 영향도 있고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바람이 왼쪽에서 부는지, 뭐 그리고 곱슬머리냐 생머리냐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컴퓨터 그 프로그램으로 이제 머리를 날리는 걸 이제 조작이 돼서 컴퓨터에 예. 현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예. 이제 그런 거를 처음에 초반에 테스팅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해서 이렇게 했더니 머리가 처지더라. 이렇게 했더니 안 되더라. 이런 거를 실패를 그냥 무조건 시키는 거예요.
1: 예.
0: 그래서 빨리빨리 실패를 하고 빨리빨리 이게 안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우고 나면
1: 예.
0: 이게 남아 있는 건 성공의 길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 굉장히 실패를 많이 하게 하면 나중에 데드라인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1: 예.
0: 그 머리 흩날리는 그 씬을 촬영할 때가 오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근데 리스크가 좀 덜하죠. 그러니까 리스크를
2: 앞서 다 실패를 해봤어요.
0: 네, 그렇죠.
2: 네. 그거는 마치 이제 뭐 카이스트의 실패 주간이라는 것처럼 한국에도 뭐 망한 과제 이 컨테스트 뭐 이런 것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0: 아 브레인 트러스트는 네. 이제 처음에 시작한 거는 미국 정부에서 시작을 했다고 해요.
1: 네.
0: 전시 시대 때 이제 참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뭐 전쟁에 대한 이야기, 작전을 짜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가져와서 픽사에서도 이제 스토리 그 영화의 스토리 보딩이 맨 처음에 일어나는데 스토리를 짤 때 감독님들만 모여요.
1: 네.
0: 그러니까 회장님 못 오시고 대표님 못 오시고 자기의 동료들만 올 수 있는 거야. 자기 동료들만 와서 이걸 피드백을 주고 정말 어떤 이 영화를 만들어 본 너의 동료로서 피드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되고 윗사람이 와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 이렇게 해 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진심으로 서로를 위한 그 스토리를 위한 그런 조언을 줄 수 있는 그런 세이프한 환경을 만들어서 그렇게 피드백을 주는 걸 이제 브레인 트러스트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감독님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픽사 전 직원한테 이제 오픈을 해서 어떤 부서끼리 와서 이제 영화에 대한 피드백을 주기도 하고 하는 그런 브레인 트러스트가 그런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0: 예를 들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지니어니까 그 감독님들에서 가는 브랜드 트러스트는 이제 못 들어가고 이제 초반 단계에서 이제 영화를 리뷰 하려고 이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면 피드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내 몸이 앞으로 당겨지는지,
1: 네.
0: 어떤 부분에서 내 눈이 커지는지, 어떤 부분에서 내 몸이 움츠러드는지 그런 어떤 몸에 대한 그런 행동과 반응을 살피고 그걸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내가 웃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얼굴을 찌푸렸다. 이런 걸 다 적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작진은 내가 의도한 그대로 너가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반응이 그렇게 유도가 되는구나. 아니면 나는 여기서 너의 몸이 좀 이렇게 활짝 펴지길 원했는데 움츠러들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좀 감정선을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이 이제 정확하게 주어지는 거죠.
2: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실생활이나 직장 생활에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의 어떤 방법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출간하시기 전이라든지 이런 브레인 트러스트를 통해서 내가 좀 활용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0: 이제 저도 이제 저만의 브레인 트러스트가 있었어요.
2: 네.
0: 그 책을 만들 때 그래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죠. 피드백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초판이 아니라 처음에 이제 초고를 썼을 때 이제 보여주면서 지금은 문장 단어 선택 이런 게 지금 중요할 때가 아니다. 구성이랑 나 목차랑 이런 어떤 전체적인 흐름과 그런 것만 봐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 그래서, 그러고 이제 두 번째 썼을 때는, 지금은 이제 단어 초이스를 어떻게 하는지 지금 이게 중요할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좀 봐줘라. 이런 식으로 딱 줄여서 이것만 봐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2: 피드백에 대한 주문을 명확하게 하시는군요.
0: 네.
2: 그냥 내 책 어때가 아니고.
0: 그렇죠.
2: 아.
0: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드백을 구하는 사람의 그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 그게 피드백의 퀄리티를 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 그래서 그걸 게으른 질문이라고 표현하시는 건가요?
0: 그렇죠. 그냥 내 옷 어때? 내 책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게으른 질문이다.
2: 부지런하게 질문을 해야 좋은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네요.
0: 네.
2: 알겠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김민경 작가님 반갑다.

0: 시작은 원대한데 다 끝은 미미하다. 네, 시작만 하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 여덟 마디 이야기 참 감각적이다. 단순하지만 도움이 되는 이야기다라는 말씀도 주셨고요. 또 어플리케이션 콩을 통해서는 가계부 어플도 3일까지는 잘 쓰는데 그다음부터는 안 쓴다. 뭐 이렇게 의견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게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지 않고 12주 단위로 계획을 세운다고 하셔요.
1: 네, 맞아요. 네. 그 10 저는 이제 1년은 너무 호흡이 길. 아. 저한테는 너무 길어서 저는 이제 마라톤 오래 달리기 이런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스프린트 식으로 이제 삶을 좀 살아나는 편이고.
0: 단거리.
1: 네. 그래서 이 12주가 이게 제가 찾은 저한테 딱 맞는 어떤 내가 끝을 바라보고 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딱 적절한 단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다른 사람한테는 10주가 될 수도 있고.
0: 그렇네요.
1: 뭐 18주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0: 그러면 우리가 한 달을 4주로 보면 한 3개월 단위로만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1: 네. 3개월 단위로 이제 쭉 매주 3개월 단위가 되는 거죠.
0: 매주 3개월 단위를 세우신다고요?
1: 네. 그렇죠.
0: 계획을?
1: 그러니까 이번 주 다 끝나고 다음 주 계획은 그 새로운 한 주가 더해지는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3개월을 이제 끝을 바라보면서 이제 계획을 좀 세우고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해나가는 편입니다.
0: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계획을 세우고 4월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주 단위로 계속 그러면 그 주별로 계획이
1: 맞아요. 이게 3개월이 거군요. 그냥 쭉쭉쭉쭉쭉쭉쭉 가는 거예요. 네.
0: 그러면 어떤 계획을 지금은 세우고 계신가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네. 지금의 계획은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냥 잘 사는 거죠. 왜 별다른 계획은 없어요. 네. 계획은 지금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게요.
0: 아, 이 질문이 없네요. 좀 들어왔어요. 네. 나의 호흡을 그 기간을 어떻게 찾으셨냐고 묻는데요.
1: 아, 그죠. 여러 가지 그 처음에는 4주씩 갔어요.
0: 한 달씩
1: 갔는데 너무 짧은 거예요. 그게 왜냐면은 8주 플래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8주를 갔는데. 8주도 좀 짧더라고요. 그러니까 3개월짜리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좀 선호를 하는구나.
0: 아.
1: 그거를 좀 이렇게 찾게 돼가지고 3개월 호흡으로 많이 가게 됐고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민을 갔을 때 처음에 네.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쿼터제로 운영을 했어요.
0: 그 학기가 우리처럼 뭐 봄 1학기 2학기가 아니라
1: 그러니까 봄 학기 가을 학기 이게 아니고
0: 네. 4등분해서.
1: 4등분해서 네. 그 학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그게 이제 딱 12주 정도였거든요. 10주 반 정도. 근데 그게 너무 호흡이 저한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생각이 나서 그래 한번 12주로 가볼까?
0: 그렇군요.
1: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0: 제가 아까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올해가 100일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남지 않은 올해의 기간 동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특히 지금 이 미국에 계시면서 한국에서 출간을 하셨단 말이에요.
1: 네.
0: 네. 이 출간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1: 아, 출간 지금 북토크 다 마무리를 했고 출간한 것도 다 마무리를 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일정 마무리를 하고 예. 이제 미국에 돌아가서 이제 추후에 있을 어떤 그런 거 프로모션이라든지 프로모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다시 한국에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0: 네.
1: 예.
0: 번역
1: 네 지금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서 번역을 이제
0: 의뢰가 들어왔군요.
1: 의뢰가 들어온 네, 네. 그래서 이제 검토 중 출판사에서 검토 중이고요. 네 그렇게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앞으로의 계획과 바람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은 말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아 저는 이제 계속해서 배우고 실리콘밸리에서 있으면서 배우 일하면서. 이제 제가 만든 단편 애니메이션 지금 계속해서 페스티벌에서 출품하고 있는데
0: 네.
1: 잘 됐으면 좋겠고요. 2027년 출품 그거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취자분들께는 큰 계획을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려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낼 수 있는 작은 단위를 오늘 끝내는 그런 경험을 해보는 게 어떤 그런 근력을 기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성취감을 느끼면서 작은 완결이 쌓으면 생각보다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오늘도 라디오 인터뷰 하나를 끝내셨군요.
1: 네.
0: 네. 해외로도 번역되나요 하셔서 동남아에 이제 출간될 거라고.
1: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검토 중이다.
0: 네. 검토 네, 중이랍니다. 검토.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18년차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이자 끝내주는 이야기를 펴낸 픽사의 김민경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KBS 1라디오 생방송 주말 저녁입니다. 지금 시각 7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날씨와 교통 상황 차례로 알아봅니다. 기상청의 조하늘 씨.
2: 오늘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평년보다도 2도에서 7도가량 낮았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도에서 크게는 9도가량 높아서 오늘보다는 쌀쌀함이 덜하겠고요.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